0: 남들에게 뭔가 비춰줘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맞아요. 계속 신경을 쓰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 본인 만족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죠.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삶 같은 느낌이 있어서
0: 맞아요.
1: 조금 그래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현실적으로 좀 만들어봤습니다.
0: 저부터도 약간 이런 타입이라 엄마한테 맨날 혼나요.
1: 아, 좀 이렇게 신경 쓰고.
0: 넌 머리에 신경 좀 그만 써라. 정신 싸납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저한테.
1: 저는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네. 자, 그렇다면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요. 너왜 2분마다 머리를 고쳐? 네, 친구가 계속 뭐라.
1: 그러니까요.
0: 계속. 네, 제 친구 중에서도 이 구레나룻이라고 하는 거
1: 아,
0: 있잖아요. 이
1: 그쵸.
0: 사이버즈를 계속 만지는 친구가 있었어요.
1: 이렇게 항상 내려야 돼요.
0: 계속.
1: 예.
0: Alright,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넌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어.
1: 그치.
0: 네, 이거 엄청 어려워 보이잖아요,
1: 예.
0: 문제가.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어 하나로 해결이 가능해요.
1: 그래요? 너무
0: 궁금하죠?
1: 궁금한데요?
0: Right.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러면 친구가 2분마다 머리를 도대체 어떻게 고치는지 한번 확인해 보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아니, 너는 뭐 이렇게 2분마다 머리를 고쳐?
0: 응?
1: 유, 2 minutes, 어? 계속 touch your head. Touch
0: Oh,
1: your head.
0: all the
1: Oh,
0: time.
1: 정신없어.
2: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1: Are you want to?
2: I want to look good.
1: Look
2: People
1: good.
2: are staring,
1: Yeah.
2: right?
1: I think so.
2: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1: Hmm?
2: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strange,
1: strange.
2: odd? No.
1: 넌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어.
2: 응?
1: 너무
2: 응?
1: 저기 뭐야 so many people you what you you 아 so many people don't look you
2: What?
1: doesn't look you
2: They're not looking at me.
1: yeah so you 신경 쓰지 마 you don't care about that them
2: Many people are staring.
1: no they looking at me
2: What?
0: 아, 자, 오늘은요. 문장들이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1: 예
0: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가끔 이런 날이 있어요. 우리가 왕초보 영어를 하다가 제가 수준을 살짝 범법 시킬 때가 있어요.
1: 그쵸?
0: 어렵게. 그런 날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 얘기를 한다고 겁먹지 마시고요. 정말 오늘 오히려 더 힘든 걸 함으로써
1: 예?
0: 정말 내 레벨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4: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3: You're being too self-consciou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예.
0: 자, 오늘의 대화문인데요. 자, 친구가 계속 거울 보면서 약간
1: 아우.
0: 이러고 있으니까,
1: 네네.
0: 아니, 너왜 2분마다 머리를 고쳐?
1: 그쵸.
0: 이거 해보겠습니다.
1: Why do you, your hair every 2 minutes?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요?
0: 오,
1: 오랜만에.
0: I like that. I like that.
1: Why do you, 너는 왜 너의 머리를 고치니?
0: 그렇죠.
1: 네, 고치는 거는 fix죠.
0: Okay.
1: Fix your hair.
0: Alright.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 고치다. 머리를 고치니까 다른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1: 네.
0: 있는데,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So,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정답. 일단은, fix.
1: Yes.
0: 그렇죠. 이거는 어떤 기계적인 거를 고친다라는 뜻도 되지만은요. 뭔가 태도, 자세 이런 거 고치는 것도 다 되고요. 굉장히 두루두루 이렇게 쓸수 있는
1: 간편하다.
0: 동사입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런 점에서 확실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Repair이라는 거랑 좀 느낌 다르죠. Repair는 왠지 뭐 고치는 것 같아요?
1: 수리를 하는 느낌?
0: 맞아요.
1: 막 뜯어 고쳐야 돼요.
0: 그렇습니다. 뭔가 기계적인 것을 뭐 고치거나 뭔가 물리적인
1: 네.
0: 거를 고친다는 느낌. 네, 좀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뭐
1: 예.
0: 너의 자세를 repair해라 이런 건좀 어색하고요. 자동차 아니면은 뭐 세고 있는 파이프 이런 거는 repair가 좀 어울리겠고요. 머리를 repair한다는 건 정말 이상하겠죠, 그렇죠?
1: Oh,
0: 수리한다
1: yes.
0: 이상해요. 오케이, 자 지금 뒤에 보면요, every 2 minutes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고 슬기 씨가 봤을 때
1: 네.
0: 모 every가 나왔잖아요.
1: 예.
0: every가 나왔는데 모든 2분 같아요? 아니면 매 2분
1: 매
0: 같아요.
1: 2분이겠죠.
0: 그렇습니다.
1: 예.
0: Every가 두 가지 느낌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모든 것. 예를 들어서 뭐 every student 이렇게 하면 모든 학생들
1: 네.
0: 이런 뜻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뭐마다 이렇게 주기를 얘기를 할때 every를 또쓸
1: Every.
0: 수가 있어요.
1: Yes.
0: 그리고 또 중요한 건 Every 뒤에는 사실 모든이라는 뜻으로 쓸 때는 everyone, everybody, every
1: 예.
0: student
1: 그쵸.
0: 그래서 단수가 나오잖아요.
1: 네.
0: 근데 이렇게 매번 뭐뭐마다라고 쓸 때는 복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1: Every minutes처럼.
0: Exactly.
1: 아하.
0: Alright.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1: 네.
0: 5분마다 이러면 어떡하죠?
1: Every 5 minutes.
0: 그러면 2주마다.
1: Every 2 weeks.
0: 그렇죠. 이게 가능한 거예요. 복수 영어로. 자, 예를 들어 슬기 씨가 있는데
1: 네.
0: 뭐 예를 들어 남편분이 5분마다 전화해서 어디야? 뭐 하고 있는데? 뭐 먹고 있어? 이런 거예요.
1: 그랬으면 좋겠다. 예, 한 번도 당해본 적 없어요.
0: 반전이네요.
1: 예.
0: 자, 그는 내게 전화했어. 5분마다. 이거 하면 일단 그는 내게 전화했다.
1: He called me
0: 5분마다?
1: Every 5 minutes.
0: 그래서 oh my. He called me every 5 minutes가 아니라 minutes. 자, 이거 어떨까요? 나 거기 2주마다 가. 그럼 어떨까요? 난 거기 간다.
1: I go there.
0: 2주마다.
1: Every 2 weeks.
0: 그렇죠. I go there every 2 weeks.
1: Mm-hmm.
0: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Yes. 그리고 사실 지금은 도전하기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2주마다 몇 번을 가는지도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다.
1: 오.
0: 그러면은 뭐 I go there once every 2 weeks.
1: 아하.
0: once twice 이런 것을 또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1: 2주에 한 번.
0: 네.
1: 이렇게.
0: 근데 그런 게 없다면 보통 한 번 정도로 다 알아듣게
1: 그쵸.
0: 되죠. 그렇죠?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1: 네.
0: He called me every 5 minutes.
1: He called me every 5 minutes.
0: I go there every 2 weeks.
1: I go there every 2 weeks.
0: All right. 자, 그리고 방금 말씀 제가 드렸는데 이것도 같이 필기해 두시면 좋고요. 여기서 every student 이거는 매번일까요? 모든일까요?
1: 모든.
0: 모든. Right? Every 3 days 이거는
1: 매번.
0: 매번이라는 느낌. 그래서 얘는 단수 무조건이죠. 그렇죠?
1: 네.
0: 자, 읽어 보겠습니다. Hey,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1: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0: 자, 이랬을 때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뭐라고요?
0: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뭐 멋져 보이고 싶단 말이야. 예뻐 보이고 싶다고.
1: 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이제 그냥 가볍게 연예인병이구나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0: 이런 거죠. 아무도 상관 안 해.
1: 그렇죠. 예. People are and I want to look good.
0: 자, 지금 문장 두 개가 이렇게 합쳐져 있죠?
1: 그렇죠. 쉼표 다음에 끊어주면 될 것 같고.
0: Alright.
1: 좋아 보이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죠, 사실.
0: 그렇죠.
1: 예. 사람들이 근데 본인을 쳐다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사실 확실하게.
0: 그거는 팩트는 아닐 수 있다.
1: 예, 이거는 그냥 본인 생각이시니까.
0: 오케이.
1: 그러면은 people are 나를 보는 거잖아요.
0: 네.
1: 쳐다본다? 쳐다본다와 그냥 본다는 약간 다른데. People are 저는 그냥 watching 할게요.
0: 오케이.
1: 네. 자,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0: 오케이.
1: Yes.
0: Alright. 자. 네. 본다라는 동사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자, 근데 people are 뭐뭐 and I want to look good. 오늘 나오는 동사는 아마 왕초보 영어에서 처음일 거예요. 바로 뭐냐면
1: 그래요?
0: staring.
1: 오!
0: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자, 제가 일부러 stare를 썼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watch라고 하는 거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보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볼 때 우리 못 써요.
1: Watch
0: 쓰는 거예요. Right? 2시간 동안 예를 들어 본다든가. 그래서 뭐 2시간 동안 날 보고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를 계속 보고 있다고 이런 느낌. 자, 굉장히 빤히 보고 있다. 정말 그만큼 나한테 관심이 너무 많아. 이걸 강조하려고 일부러 제가 stare 가져왔습니다. Stare는 쳐다보다지만 정확한 뉘앙스는
1: 빤히 쳐다보다.
0: Right? 이게 관심이 있는 게 될 수도 있으니까 약간 좀 매력적이다. 이게 될 수도 있고, 저 사람 뭐야? 그래가지고 계속 그렇게
1: 그쵸.
0: 안 좋은 느낌으로 보는 게 될 수도 있어요.
1: 뭐

0: 이에 기믹했다거나.
1: 맞아요.
0: 예.
1: 루킹도 가능해요. 근데 룩은 좀 밋밋한 느낌이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친구가 아까 연예인병이라고 했는데 그쵸? 그거처럼 아, 지금 사람들 좀 봐. 지금 나 계속 쳐다보잖아. 그쵸? 이런 느낌.
0: 시선을 느끼는 거니까. 네,
1: 많이 본다. 그렇게 해서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얘는 일반적으로 보다 얘는 많이. Alright. 자, 그래서 people are staring, right? 그런데 I want to look good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want to가 나왔어요. 이거는 왕초보 영어 정말 기본 자세입니다. 그죠?
0: 예.
1: 내가 만약에 want 뒤에 명사를 쓰면 명사를 원하는 거지만 그쵸? want to 뒤에 동사 원형을 쓰면
0: 뭐뭐 하길?
1: 행동하고 싶은 거예요.
0: 그쵸,
1: right? So 나는 look good 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want to 동사 원형 뭐뭐 하고 싶다. 읽을 때는 want to 이렇게 네. 한 번에 읽어주시면 되고요. 기본이지만 항상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었죠.
0: 네.
1: 자, 예를 들어서 나 귀여워 보이고 싶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드레스 뭐 귀여운 걸 입는다든가. 표정 벌써 나오네요.
0: 네.
1: 오 마이.
0: 귀여워 보이고 싶으니까요. I want to look cute.
1: 오, 잠시 쉬어가면 안 될까요?
0: 그러세요. 네. 말리진 않아요.
1: I want to look cute. 좋아요. How about this?
0: 예.
1: 그는 자유로워지고 싶어. 자유롭고 싶어.
0: 아,
1: 자유로운 게 뭐예요?
0: Free.
1: Free. 그럼 어떻게 할까요?
0: He wants to be free.
1: He wants to be.
0: Wants to be free.
1: 좋아요. 그런데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0: 예?
1: 이게 살짝
0: 틀렸죠.
1: 헷갈렸지만 예. 여기 비동사 넣었다는 거죠. 비동사 아. 원형, right? Free는 형용사니까 he wants to free 이렇게 하면 안 돼요.
0: 안 되죠.
1: Free가 동사로도 쓰기는 하지만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he wants to be free 하고 싶. 라고 했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소리 내서 I want to look cute.
0: I want to look cute.
1: He wants to be free.
0: He wants to be free.
1: 네. 자, 근데 여기서는 뭐 하고 싶다고요?
0: 여기서는 멋져 보이고 싶대요.
1: 그 멋져 보이는 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0: Look good.
1: Look good. Alright.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아마 handsome이라는 걸 쓸 텐데 그거 전혀 틀린 거 아니고요.
0: 네.
1: Handsome은 근데 일반적으로 항상은 아니지만 보통 남자들이 잘생겼다라고 할 때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즘에는 트렌드 자체가 중립적으로 가는 걸 좀 추천하는 케이스예요.
0: 네.
1: 그래서 look good이라고 하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이거는 잘생기다, 예쁘다, 진짜 외관적으로 뛰어나다 다 되는 거거든요.
0: Yes.
1: 오케이, 그래서 look good. 아예 동사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0: Yep.
1: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0: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1: 네. 자, 다음이 조금 더 문제긴 해요. 근데,
0: 에.
1: 아니, 내가 이상하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어떡해.
0: 오.
1: 이게 좀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아예 안 되는데, 그쵸?
0: 예. 그게 좀 많이 중증인 것 같아요.
1: 근데 다들 뭔가 일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0: 아, 그쵸. What if they think I look 이상하게?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끊어줘볼까요?
1: 네.
0: 네. 그리고 여기서 한번 끊어줄까요?
1: 슬기 씨 오늘 끊는 거에
0: 그렇죠.
1: 대왕인데요.
0: 예. 꿈을 꿨어요 어젯밤에.
1: 어떤 꿈이었죠?
0: 마유 쌤이 끊으라고 했잖아. 무슨 소리를 막 치시더라고. 약간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1: 알겠습니다.
0: 예.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건데 이 뒤. 내가 이상하게. 그럼 I look.
1: 형용사를 좀 잘 알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0: 근데 저는 이상하게 strange 그쵸 낯설게 이상한 아니다 weird다
1: yeah.
0: 네. weird 이건가요?
1: 오 스펠링도 오 오케이 w e i r d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정답 아주 좋습니다.
0: Yes.
1: 자, weird라고 하는 건 와 신기하다 이런 거 외에
0: 네.
1: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weird 같은 경우는 부정적일 때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괴상한이라고 또 써놓은 이유가 그건데요. 네. So 스펠링도 굉장히 괴상하잖아요.
0: 맞아요.
1: 왠지 weird 하면 IE일 것 같지만

0: 만 이 아이죠.
1: 예.
0: 그렇게 좀 느껴주시면 될 것 같아요. So weird, that's weird. 이렇게. 자, 그런데 이거 안 김에 반대로 만약에요. 괴상한 게 아니라.
1: 예.
0: 매력적인 것을 형용사로 쓰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제가 일부

0: 이런 스타일 아닌가요?
1: And what else?
0: 또 하나 더?
1: 뭐 하나 더 있다면서요?
0: F. 그거는 근데 좀 어려워요. 말은 할줄 알지만 쓸 줄은
1: what
0: 몰라요.
1: Is it? What is it?
0: Fascinate.
1: Fascinate?
0: Yeah.
1: Fascinating?
0: 아닌가요?
1: Well, that's, yeah, kind of. But you 그래요? cannot say, you cannot call a person, oh, fascinating. 조금 어색할
0: 아,
1: 수 있어요.
0: 이상해요?
1: 좀 매력적인.
0: 매력적인? 또 있어요?
1: 그냥 이걸로 갈게요.
0: 그래요.
1: 네네. 예. 자, 여러분들, 틀려도 됩니다.
0: 네.
1: 이거 일단은 제가 가져온 것 중에 하나 맞고요. 또 하나는
0: charming. 아, 알아요.
1: Charming, right? 둘 다 매력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0: 네.
1: 있습니다. Attractive, charming. 아마 근데 제가 이거를 한 번 정도는 설명했던 것 같기는 한데요. Attractive는 굉장히 누군가를 끌어당기는 그런 느낌이어서 뭐 이성끼리 쓸 수도 있고 기타 등등인데 그래서 이거는 성인한테 보통 쓸 때 attractive하다라고 하고요. 아이한테 쓰는 건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0: 그래요?
1: 쓰지 마세요. 그리고 charming 같은 경우에는 성인한테도 쓰고 아이한테도 쓰고 뭔가 되게 상큼한 느낌의 매력인 거예요.
0: 예. 네, 아니 저는 가끔 이렇게 팬미팅 할 때 워낙 요즘에는 K-POP이 대세다 보니까 글로벌 팬분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떤 점이 가장 매력적인가요? 이걸 물어볼 때 charming point라고 그냥 제가 콩글리시 느낌으로
1: 오케이, 오케이.
0: 물어본 적 있어요.
1: 맞아요. charming한 게 매력 포인트 같은
0: 그쵸?
1: 거죠. 어떻게 보면.
0: 네.
1: 그래서 attractive 같은 경우는 내가 좀 끌린다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새로운 누가 있는데 attractive하지 않아? 막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charming 같은 경우에 아이한테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0: 네.
1: charming 같은 경우는 쟤는 항상 통통 튀고 성격도 너무 좋고 막 뭔가 매력 있어.
0: 아하.
1: 이런 느낌으로 좀 부드럽게 쓸 수 있습니다.
0: 네.
1: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에 이거
0: what
1: 보이죠?
0: If.
1: What if? Right? What if 하고 나서 they think I look weird. 그들은 생각한다. 내가 이상하게 뭐 이상하게 생겼다고인데 이 what if라고 하는 것을 문장 앞에 넣어보는 거예요.
0: 네.
1: What if 평소문 이거는 상상을 하거나 가정할 때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0: 네.
1: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걔가 싫다 그러면 어떡해. 아니면 우리 늦으면 어떡해.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보통은 이제 부정적인 느낌에 대해서 걱정할 때 특히 많이 쓰게 돼요.
0: 네.
1: 오케이? 느낌 벌써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0: 완전.
1: 예. Right?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실수하면 어떡해. 너 혼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실수하는 게 뭐죠?
0: Have a mistake?
1: 아, make a mistake. 한번 해볼게요. 나 실수하면 어떡해?
0: What if I make a mistake?
1: 그렇게 쓰는 거예요. What if I make a mistake?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녀가 안 오면 어떡하지? 안 오면 어떡해?
0: Oh, what if she doesn't come?
1: Ooh, nice. Alright. 자, 지금 슬기 씨가 승리를 했어요.
0: 예.
1: 왜냐면 평소문 어순대로 너무 잘 써줬거든요.
0: 와우.
1: 그래서 이겁니다. 여러분들 패턴이라는 게 별게 없습니다. 결국에는 대부분은 평소문 문장 어순을 얼마나 잘하느냐예요. 오케이? So she doesn't come. 그녀는 오지 않는다.
0: Yes.
1: 딱 맞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약간 걱정하는 느낌 해볼까요?
0: Okay.
1: What if I make a mistake?
0: What if I make a mistake?
1: What if she doesn't come?
0: What if she doesn't come?
1: 네, 자, 본문 읽어볼게요.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0: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1: Weird. 자, 이랬을 때 마지막 문장입니다.
0: 네.
1: 넌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어.
0: 아, 그쵸.
1: 네.
0: 제가 사실 아까 그 B의 경우에도 네.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또 A는 그거 너무 의식하는 거 피곤하지 않아?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1: 그럴 수 있죠.
0: 각자 입장이 또 있죠. You are being too 의식하다.
1: 자, 이게 여러분 영어 문장으로는 어떻게 보면 더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말로 보면 엄청 복잡할 것 같잖아요.
0: 한자가 많이 들어가요.
1: 에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이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0: 에?
1: 예.
0: 그래요?
1: 아예 있습니다.
0: 오.
1: 그리고 이거는 제 생각에는 150% 모를 겁니다.
0: 근데 네. 그 모르는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길게 빼놓으시면은 이거는
1: 오늘부터 또 아시면 되니까
0: 그래요.
1: 보여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자, you're being too self-conscious. 들어봤나요?
0: 본 적 있어요.
1: 본 적은 있어요?
0: 네.
1: Really?
0: 맞아요. 본 적 있어요.
1: 그걸 뭐 확신이 없기 때문에요. 이거 진짜 있는데. 예, 오케이. 예. So self-conscious 이렇게 얘기하면 어, 왜 남을인데 왜 셀프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건 결국 뭐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이 강한 거예요.
0: 맞아요.
1: 나 이렇게 예뻐야 되는.

0: 되는데, 나 이렇게 뭔가 잘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심한 것을 self-conscious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이거는 이제 당연히 흐름 때문에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좀 많아요. 그래서, 남 시선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1: 네.
0: Okay, so conscious가 원래 의식하고 있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elf에 대해서 너무 의식하고 있는 거죠. 내가 좀 흐트러진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right? self-conscious. 어려운 단어 같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져오지도 않았겠죠.
1: 그렇죠,
0: 오케이?
1: 그렇죠.
0: So self-conscious 꼭 알아야 되고요. 여기서 형용사도 중요하지만요. 보세요. You are too self-conscious라고 해도 되잖아요.
1: 네.
0: You are too self-conscious. 그럼 너는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해.
1: 예.
0: 그런데 You are too self-conscious. 잃어버리면 넌 원래 그런 애야. 그게 너의 본질이야. 인것 같아요.
1: 예.
0: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지금 당장 너 너무 그러고 있는데? 너 평소에 아닐 수도 있는데? 너
1: 응?
0: 지금 너무 그러고 있어.
1: 그쵸.
0: 이렇게 해서 형용사를 활용해서 진행형처럼 쓴 거예요. You are ing.
1: 예.
0: 비동사 ing 쓴 겁니다, 여러분들. Do you understand? Right?
1: Yes.
0: So, 조금 더 쉬운 단어로 가져와 봤습니다.
1: 응?
0: Selfish. Way
1: Yes.
0: easier than this, right?
1: 응?
0: Selfish 한게 뭐예요?
1: 이기적인 거예요.
0: 이기적인 거예요. 만약에 제가 슬기 씨한테, you're selfish. 이러면
1: 기분
0: 이게 더
1: 나쁜데요?
0: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면 원래 당신은 selfish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원래 그래라는 뉘앙스가 들어가요. 근데
1: 오.
0: 만약에 제가 you're being selfish. Come on, girl. 이러면은 원래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1: 예?
0: 지금 하는 행동이 한참
1: 아.
0: 이기적인 느낌.
1: 맞아,
0: 어떻게 뭐 피자 슬라이스를 혼자 다 먹으려고
1: 그래.
0: 그래. 너 원래 안 그러잖아.
1: 오.
0: 피자도 안 좋아하잖아. You don't even like pizza. 그런데 you're being selfish. 굉장히 몰입했죠?
1: 많이 예, 흥분하시네요.
0: 당장은
1: 예.
0: 어떤 상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면 이거는 진짜 원어민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비동사, 그 다음에 ing 넣고 형용사면 그렇게 굴고 있다.
1: 오.
0: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You're being too self-conscious.
1: You are being too self-conscious.
0: 네, 그래서 이거 활용해서 문장 많이 만들어 보세요. You're being rude 하고 있다. You're being greedy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1: 그쵸.
0: 만들어 볼수 있는 거거든요. 오케이, 두 문장 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0: 네, 미션 정리하자면,
1: 네?
0: 너왜 2분마다 머리를 고쳐?
1: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0: Every 2 minutes.
1: Yes.
0: 넌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1: Oh,
0: 있어.
1: you are being too self-conscious.
0: Very nice.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2: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0: You're being too self-conscious. You're being too self-conscious.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Every 하고 뭐 시간이나 기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1: 네.
0: 키워주세요.
1: 네.
0: 나 거기 2주마다 가. 나 거기 가 2주마다.
1: I go there every 2 weeks.
0: 그렇죠. 그가 나에게 전화했어. 근데 5분마다 전화했어.
1: He called me every 5 minutes.
0: There you go. 너왜 2분마다 머리를 고쳐? 너는 왜 너의 머리를 고치니? 2분마다.
1: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0: 좋습니다. 읽어볼게요. I go there every 2 weeks. He called me every 5 minutes.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다음은요.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1: 네.
0: 틀려도 돼요. 이건 이건 고정입니다.

0: 잉은요. 자, 갑니다. 당신 무례하게 굴고 있잖아. 당신은 rude하고 있잖아요.
1: You are being rude.
0: 오. 자, 이번에는 걔는 그녀는 욕심부리고 있어. 욕심부리는 거 greedy. Yes. 어떻게 할까요?
1: She is being greedy.
0: 그렇죠. She is greedy가 아니라 being greedy.
1: Being greedy.
0: 자, 너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어. 너는 너무 self-conscious하고 있어.
1: You are being too self-conscious.
0: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You are being rude. She is being greedy. You are being too self-conscious.
2: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3: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2: You're being too self-conscious.
0: 미션 해결할게요.
4: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1: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5: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1: You are being too self-conscious.
5: Me? Ooh. Never!
1: Ew!
0: Ah,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4: 네.
0: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4: 그녀는 내 앞에서 넘어졌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She fell in front of me.
0: There you go. 뭐, she fell down. 다 괜찮습니다.
4: 네.
0: 자, 오늘 배운 이병자 패턴이죠. 형용사 활용해서 진행형이랑 섞어보는 건데요.
4: 네.
0: 비동사 쓰고, 그 다음에 being 형용사. 자, 이거 사용해서 이렇게 영작해주세요. 너 원래 이기적이잖아가 아니라 너 이기적으로 굴고 있잖아. 너 이기적으로 굴고 있잖아. 이거 영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많이 도전해주세요.
4: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4: See you every day.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0: 동아리에 한 선배가 자꾸 막 이상한 아이디어를 내요. 이것저것 일을 벌리고는 뒤처리를 우리에게 시키는데 정말 못 참겠어요. 나 미칠 것 같아. 나 미칠 것 같아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I think I'll be crazy. 같은으로 더 생생한 표현 배워볼게요.
1: Kevin, aren't you going too fast? You never go this fast.
2: I need to run faster so I can stop thinking so much.
1: Think about

0: what?
1: They're making the job announcement today. Actually, they already announced it, but I'm too scared to look.
0: Oh, too scared to look? You need to check right now! Get off the treadmill!
1: Christine, can you check for me? Alga bananas? Alga bananas? Alga bananas? If I don't get the job, or if I do.
0: Okay, I'll check. I should check your email, right? Kevin?
1: I see it on your face. I didn't make it, right? This is why I didn't check.
0: You should have checked the good news earlier! You got it! You got the job!
1: What? Are you kidding me?
0: Check for yourself! You got the job! Congratulations, Kevin!
1: Oh, it's really true! Thank you!
2: Hello, everyone! 카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카르툰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걱정될 때, 너무 긴장되고 막 또는 너무 설렐 때, 너무 화가 날 때, 너무 지루할 때 이렇게 우리의 감정이 극한으로 치달을 때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신이 나갈 것 같아. 내가 내 정신이 아니야? 나 미쳐버릴 것 같아. 이런 말 하잖아요. 오늘 케빈이요. 딱 그런 상황입니다. 이성의 끈을 붙들고 있을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도 카툰으로 재미난 에피소드와 생생한 영어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한 장면씩 시작해봐요. 짐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두 사람. 그런데 케빈 오늘 왜 이렇게 속도를 내죠?
3: You never go this fast.
2: 너 이렇게까지 속도 낸 적은 없잖아. 자, never 보셨나요? Never은요, 절대로 웜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3: I never sleep in.
2: 나는 절대로 늦잠 안 자. 이렇게도 쓰고요.
3: You never drink coffee.
2: 너 커피 절대 안 마시잖아. 또는 우리가 너 원래 커피 안 마시잖아. 이 원래라는 말은 그죠. 쭉 그렇게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Never 사용해서 문장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속도 내서 달리는 적이 없는데 케빈이 왜 그럴까요? 하고 봤더니
3: stop thinking so much.
2: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걸 멈추려면 이렇게 달리는 수밖에 없대요. 무슨 생각하는 걸까요?
3: They're making the job announcement today.
2: 아하, 얼마 전에 케빈 면접 본 거 기억하시죠? 오늘이 발표 날인가 봅니다. 아하, 벌써 발표는 났대요.
3: But I'm too scared to look.
2: 너무 떨려서 못 보겠어. 라고 얘기를 하네요.
3: Too.
2: 예전에 우리 한번 다루었었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또 뭐뭐하기에는 내가 너무 뭐뭐하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3: I'm too short to reach it.
2: 내가 거기에 팔이 닿기에는 키가 너무 작다. 즉, 내가 키가 너무 작아서 손이 안 닿아요. 또는
3: Isn't it too cold to have iced coffee?
2: 아이스 커피 마시기에는 좀 너무 춥지 않아? 이럴 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너무 무서워서 못 본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당장 내려와 확인해 봐야지. 자, get off the treadmill. 러닝 머신 아닌 거 아시죠? 자,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케빈이요. Can you check for me? 네가 대신 봐줄 수 있니? 라고 정말 떨리나 봐요.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If I don't get the job or if I do. 그러니까 이 직업을 갖게 되든지 그러니까 합격을 하든 안 하든 나 지금 미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네요. 나 미칠 것 같아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어떻게 말한다고요?
3: I'll go bananas.
2: I'll go bananas 입니다. 재미난 표현이죠. I'll은 나는 뭐뭐 할 것이다. I will 줄임말이고요. go는 어떠어떠한 상태가 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bananas가요. 그 앙냥냥 바나나 아니고 제정신이 아닌 이라는 뜻입니다. 모두 모아서 I'll go bananas. 나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될 것 같아. 미칠 것만 같아 가 되는 것이죠. 우리 또 생각하면서 같이 말해볼게요. I'll go bananas. 노란 부분 강조해서요. I'll go bananas. 좋습니다. 아, 두근두근 두근. 자, 크리스틴이 대신해서 이메일 체크를 해봐 주는데요. 케빈 하고 왜 말을 안 하는 거죠? 실망한 표정 보세요. 나 안 됐구나. 그치, 네 표정 보니까 알겠어. 즉, 지레 실망을 하고 있죠. This is why I didn't check. 이래서 내가 확인 안 한 건데. This is why가 이유를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래서 뭐뭐 하는 거야. This is why I don't talk to him. 내가 그래서 걔랑은 이야기를 안 하는 거야. 또는 This is why I plan ahead. 이래서 내가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는 거야. This is why 이유를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이래서 내가 실망할까봐 체크 안 하고 있었는데 라고 했더니 아니야, 좋은 소식은 빨리 체크했어야지. You got it. You got the job. 딴따다단. 케빈이 면접에 합격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 소식이죠. 어? 그때는 자신 있어 하더니 지금 못 믿는 표정. Are you kidding me? 너 지금 농담하는 거야? 아니에요. 네가 한번 봐봐. You got the job. Congratulations, Kevin. 봤더니 진짜로 합격을 했습니다. 예! 우리 케빈 축하 파티 오늘 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나 미칠 것 같아. 다시 한 번이요. I'll go bananas. 비슷한 표현들 배워보겠습니다. Bananas 대신에 nuts라는 견과류요. nuts라는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나 미쳐버릴지도 몰라. I'll go nuts. I'll go nuts.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뭐라고? 우리 학교 축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온다고. 아, 어떡해 어떡해. 나 미쳐버릴지도 몰라. 어떻게 말한다고요? I'll go nuts. I'll go nuts.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성을 잃다라는 표현으로 lose it 있습니다. lose가 잃어버리다고 it은 아마 그 이성의 끈이겠죠. I'm going to lose it. 나 이성을 잃을 것만 같아. I'm going to lose it.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동생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온 집안 물건을 다 꺼내고 엉망을 만들어 놨네요. 아, 내 방에까지 들어오다니 나 정말 이성을 잃을 것 같아. 어떡해요? I'm going to lose it. I'm going to lose it. Excellent. 이번 시간에는요, 케빈의 면접 합격 에피소드를 통해서 아, 미쳐버릴 것 같아 라는 표현 배워봤습니다. 재밌게요, 우리 craze라는 표현 쓸 수도 있지만 go bananas, go nuts 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I'll go bananas, I'll go nuts. 여기에 더해서 lose it,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다. I'm going to lose it. 이런 표현도 함께 배워봤습니다. 표현들은요, 꼭 감정과 함께 연습해보세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스마트 EBS 초등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영어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입니다. 오늘도요, 정말 많이 틀리는 발음 선생님이랑 같이 교정하는 시간 가져볼 겁니다. 이제 이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은 틀리지 않게 선생님이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럼 먼저 오늘의 문장, 단어와 문장 영어 원어민의 음성으로 들어보고요. 얼마나 잘 들리는지 확인하러 떠나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Saw. I saw him yesterday. Draw. Draw a circle. Straw. Can I get a straw?
0: Alright. 오늘의 단어들 여러분 잘 들었나요? 내가 알고 있던 발음과 똑같았는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표현이 나왔는데요. 공통점 눈에 또 바로 띄네요, 오늘. 바로 AW, 그렇죠. 이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어요. 이 두 개는요, 같이 붙어 다닐 때 많은데요. 이럴 때마다 우리 한국인들은 조금 발음을 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학습 시작을 해볼게요. AW 붙어 있으면요, 아우라고 발음하는 친구들 정말 많고요. 오라고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요.

여러분이 한번 떡으로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서 계속 똑같이 떡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떡 발음 기억하죠? 딱이 발음. 이 발음을 오늘도 한번 더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어는요. 요건 과거형이에요. see라는 보다라는 그 동사의 과거인데 이거 발음 실수 많은 것 같아요. aw 있어서 그런지 saw 또는 saw 이렇게 발음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건 떡 발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발음해야겠어요? saw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마치 약을 먹고 약이 써서 써 이렇게 말하거나 또는 싸에 가까운 느낌? 싸! 거의 이런 수준으로 싸 또는 싸처럼 들릴 거예요. 쏘는 아니에요. 그리고 싸우 당연히 아니고요. 자, 봤다라는 뜻인데 예문 한번 볼까요? 나는 그를 어제 봤어. I saw him, no. I saw him, no. I saw him yesterday. 나는 그를 어제 봤어. I saw him yesterday. 자, 어때요? 어렵지 않죠? 두 번째 단어는요. 이것도 aw 들어가 있어요. 이제 발음 다 똑같습니다. 그리다란 뜻이고요. 이거 우리 그림 그리기 할때 드로잉이라고 많이 표기도 하고 말하기 때문에 draw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데요. 아 발음이라서요. draw입니다. draw, 그리다. 자,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요. 원을 그려. 원 하나 그려봐. draw 아니고요. draw 아니고요. draw a circle. circle을 하나 그려봐. draw a circle. 발음. 맛있는 떡 발음.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단어는 똑같죠? 또 aw 있어요. 빨대란 뜻이죠? 빨대도 우리 이거 세트로 보통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요. straw가 되겠네요. straw. 입을 아주 크게 벌리는 겁니다. 맛있는 떡을 계속 생각해 주세요. 자, 예문 볼까요? 보통 우리 음료수 먹을 때 카페라든지 그런 데서 이렇게 말하죠. 저 빨대 하나만 주실래요? Can I get a straw? 발음. Can I get a straw? 발음 자신 있게 크게 벌려주면 됩니다. 자, 어때요? aw. 내가 생각한 발음과 같았나요? 좀 달랐다면 연습을 계속해서 이제 이 발음에 익숙해지면 됩니다. 그럼 우리 같이 연습하러 한번 떠나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오케이. 오늘 배운 단어와 문장들 우리 큰 소리로 따라 말하는 발음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어. 요거 과거형이죠. aw 들어가 있어요. 발음 saw입니다. 보다의 과거 봤다. 듣고 따라해 주세요. saw. Great. 선생님처럼 입을 크게 이렇게 자신 있게 벌려야 됩니다. One more time. saw. Good job. 좋아요. 자, 두 번째는 그리다였죠. 이거 그리다. 발음 그대로 적용해서 draw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draw. 한번 더요. draw. Great. 좋아요. 입 모양 계속 선생님이랑 똑같이 하고 있죠, 여러분? 자, 마지막 단어는 빨대인데요. 똑같아요. 발음 갈게요. straw. One more time. straw. Good job. 잘하고 있어요. 자, 계속 그렇게 입 모양 크게 유지하면서 문장으로도 연습을 해볼게요. 난 어제 그를 봤어. 이렇게 갈게요. 자, 문장 바로 갑니다. I saw him yesterday. Yesterday. Good job. 한번 더요. I saw him yesterday. Yesterday. Good job. 좋아요. 자, 두 번째 문장. 원을 그려. Circle 한번 그려봐. Draw 해봐. 발음 기억하면서 갈게요. Draw a circle.

0: Great. 한번 더요. Draw a circle. Circle. Good job. 마지막 단어는요? 아, 마지막 문장은요? 빨대 하나만 주실래요? 이 문장 여행할 때 유용하겠죠? 뭔가를 달라고 할 때는요? 항상 Can I get? Can I have? 이 패턴 기억하면 돼요. 빨대만 넣어주면 됩니다. Can I get a straw? 아, 발음 길게 갑니다. Can I get a straw? Straw. Great. One more time. Can I get a straw? Straw. Awesome. 여러분, 오늘도 정말 잘했어요. AW 발음 어떻게 하는지 정복 확실히 한 기분이 들죠? 그럼 우리 처음에 들었던 영어 원어민의 음성 다시 한번 듣고 연습하러 가볼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Saw, saw. I saw him yesterday. I saw him yesterday. Draw, draw, draw a circle. Draw a circle. Straw, straw. Can I get a straw? Can I get a straw?
0: 네, 여러분. 오늘도 나온 똑발음, AW까지 어 발음 꼭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 저 헤일리 선생님 언제나 여기 이곳 EBS 초등 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일곱 단어를 저와 함께 배워볼 건데요. 그럼 오늘의 단어 먼저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Burn. B-U-R-N. Burn. Burn. Fight. F-I-G-H-T. Fight. Fight. Happen. H-A-P-P-E-N. Happen. Happen.
0: 이제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봐요. 오늘은 accident, 사고 2편이에요. 친구들, 저쪽에 accident가 일어났대요. 우리 빨리 사고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첫 번째 단어는 burn, 불에 타다 또는 화상이란 뜻이에요. This house is on fire and it's burning. 불에 타고 있네요. 어어. 그 다음은 fight, 싸우다 또는 싸움이란 뜻이에요. These people are having a fight. You should not fight everyone. 싸우면 안 돼요. 그 다음은 happen, 발생하다 또는 일어나다란 뜻이에요. 우리가 일상 속에 많이 쓰는 단어예요. 이따 예문으로 같이 한번 봐봐요.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불에 타다, 화상, burn. 소리가 나요. Burn. That's right. 싸우다, 싸움, fight. 친구들 가운데 G

0: 발음은 안 나요. Fight. Very good. 발생하다, 일어나다, happen. 자, P의 P 발음이 아니라 B 발음이에요. Happen. That's correct.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Burn. Burn. Fight. Fight. Happen. Happen.
0: 이제 제가 예문으로 더 설명해 줄게요. She burned her hand on the stove. 그녀는 난로에 손을 태웠다. Oh no, that must hurt. 아주 아프겠는데요. 자, 여러분 같이 따라해 봐요. 화상을 입었다 또는 태웠다. Burned 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She burned her hand on the stove. Very good. Do not fight with your friends. 친구들이랑 싸우지 마세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싸워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사이좋게 항상 지내야 돼요. 알겠죠? Fight는 싸우다. 빨간색 글씨 보이죠? Your turn. Do not fight with your friends. 잘했어요? Good things will happen to you. 너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들이 항상 일어나요. 그래서 꿈을 항상 꾸세요, 여러분. You can do it. 자, 여러분. Now let's practice together. Good things will happen to you. 잘했어요. Very good.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Quick. Q-U-I-C-K. Quick. Quick. News. N-E-W-S. News. News. Kill. K-I-L-L. Kill, kill. Fact, F-A-C-T. Fact, fact.
0: Our next word is quick. 빨리 또는 빠른이란 뜻이에요. 오, 이 사람은 빠르게 어디를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Quick. 그 다음은 news, 소식 또는 뉴스란 뜻이에요. 우리가 매일 TV로 뉴스를 시청하죠. 그리고 좋은 소식 할 때 good news라고 영어로 말해요. 그 다음은 kill, 죽이다란 뜻이에요. 어어, 저는 식물이 생각나요. 식물에 물을 안 주면 식물이 죽을 수 있어요. Do not kill the plants, okay? 그 다음은 fact. 사실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항상 fact를 전달해야 돼요. 알겠죠? Fact. Okay, now it's time to practice some more pronunciation. 빨리, 빠른, quick. 여러분, Q-U는 qu 소리가 나요. Quick. 바로 그거예요. 소식, 뉴스, news. 좀 길게 발음해 볼게요. News. Excellent. 죽이다. Kill. One more time. Kill. Very good. 사실. Fact. 여러분, 입을 크게 벌려보세요. Fact. 아주 잘하는데요.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Quick. Quick. News. News. Kill, kill. Fact, fact.
0: Okay, now let's look at this sentence. Can I ask you a quick question? 빠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여러분, 갑자기 궁금한 게 있을 때 이렇게 영어로 물어보세요. Can I ask you a quick question? 빠르게 물어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같이 말해봐요. Can I ask you a quick question? Very good. Do you have any good news? 너 좋은 소식이 있니?

0: 친구들 누군가를 오랜만에 만났을 때또 요즘 새로운 소식 있어? 이렇게 물어볼 때는요. Do you have any good news?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 같이 말해봐요. Do you have any good news? 잘했어요. Don't kill this bug. 이 벌레를 죽이지 마. 꼭 살려야 돼. 아주 착한 벌레거든요. 여러분, don't kill은 죽이지 마란 뜻이에요. 친구들 같이 practice 해볼게요. Don't kill this bug. Excellent. Let's move on. Is it a fact or an opinion? 이것은 사실인가요? 아니면 의견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할때 사실된 정보를 얘기하지만 우리의 의견도 때로는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어로 한번 같이 말해봐요. Is it a fact or an opinion? Good job. Now, let's review all the words.
1: Burn, burn. Fight, fight. Happen, happen. Quick, quick. News, news. Kill, kill. Fact, fact.
0: 친구들, 오늘은 accidents, 사고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로 같이 영어 수업을 해봐요. Thanks for watching.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0: Unit 14. N. Let's go. Phonics chant N. N, N, N. N, net.
1: N, nat.
0: N, nest.
1: N, nest.
0: N, nose.
1: N, nose.
0: N, neck.
1: N, neck.
0: N, number.
1: Number.
0: N, nice.
1: N, nice.
2: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소리 친구 만날 준비가 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오늘 만날 알파벳은요, 바로 N이에요. N. N. 네, 근데 이렇게 N이 두 개 있죠? 하나는 큰 대문자 N, Big N이라고 해요. Big N. 그리고 작은 소문자 N은요, small n. small n. 크기는 다르지만 같은 소리가 나는 N이에요. 그럼 N에는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날까요?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N. N. 너무 잘했어요. 그럼 N으로 시작하는 오늘의 단어 같이 만나볼까요? 자, 이 단어는요, 우리가 많은 물고기를 잡고 싶을 때 꼭 필요한, 네, 그물이에요. 그물, 영어로는요, net, net, net. Very good. 또 N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죠? 새가 짹짹 알을 낳는 곳이에요. 네, 바로 둥지. 둥지 영어로 nest. nest. nest. Great job! 다음 단어는요, 우리 얼굴에 찾아볼 수 있고요. 이것으로 숨을 쉬고 냄새를 맡아요. 바로 코예요. 코는 영어로 nose. nose. nose. 발음이 너무 좋았어요. 또 느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죠? 우리의 몸과 얼굴을 연결시켜주는 목. 네, 목은 영어로 neck. neck. neck. Good job! 느로 시작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1, 2, 3, 4, 5. 써니는 방금 무엇을 했죠? 네, 숫자. 숫자도 느로 시작해요. number. number. number. excellent. 자, 느로 시작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좋은 친구, 좋은 하루. 이렇게 좋은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싶을 때는요, 영어로 nice라고 해요. nice. nice, nice, excellent. 그럼 오늘 써니와 함께 배운 단어 큰 소리로 말해볼까요?
0: Let's go. Phonics chant N. N, N, N. N, net.
1: N, nat.
0: N, nest.
1: N, nest.
0: N, nose. N, neck.
1: N, neck.
0: N, number.
1: N, number.
0: N, nice.
1: N, nice.
2: 친구들, N로 시작한 단어가 이렇게 많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말해볼게요. Let's go! Hi, Logan!
1: Hello!
2: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자, 오늘 알파벳 N을 배웠는데요. 큰 대문자 N은요, Big N으로 배웠어요. Logan, 우리 대문자 N 뭐라고 한다고요?
1: Big N.
2: Very good. 자, 그리고 작은 소문자에는요, small n 이었는데요. Logan, small n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Small n.
2: That's right. 그리고 n은요, n, n, n 소리가 나요. Logan, n 어떤 소리가 난다고요?
1: N, n, n.
2: Excellent. 자, 오늘 써니와 함께 배운 단어, 많은 물고기를 잡을 때 꼭 필요한 것, 그물. 그물 영어로 net이었어요. Logan,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net, net, net.
2: Good job! 자, 그 다음 단어는요, 새가 사는, 그리고 새가 알을 낳는 둥지, nest였어요. Logan, nest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nest, nest, nest.
2: Good job. 자, 다음 단어는요. 이것으로 숨을 쉬고 냄새를 맡아요. 바로 코, nose였어요. Logan, nose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nose, nose, nose.
2: Great job! 자, 다음 단어는요, 우리의 몸과 얼굴을 연결시켜주는 목, neck였어요.

0: Logan, neck.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Na, na, neck. Na, na, neck. Na, na, neck.
0: That's right. 자, 다음 단어는요. 1, 2, 3, 4, 5. 이렇게 세는 숫자 n, n, number 였어요. Logan, number. 다시 말해 주세요.
1: Na, na, number. Na, na, number. Na, na, number.
0: 너무 잘했어요. 자, N으로 시작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바로 좋은 이란 뜻이죠. N, N, nice. 자, Logan, nice.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N, N, nice. N, N, nice. N, N, nice.
0: Wow, we did it. 너무 잘했어요. 친구들, 그럼 오늘 우리 배운 단어로 큰 소리로 노래 불러볼까요? Let's chant!
2: Let's go! Phonics chant N. N, N, N. N, net.
1: N, nat.
2: N, nest.
1: N, nest.
2: N, nose.
1: N, nose.
2: N,
1: N, number.
2: N, nice.
1: N, nice.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N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N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우리 다양한 모양의 이름들 배웠었잖아요. 세모네모, 동그라미, 정사각형, 뭐 직사각형 기억나시죠? 자, 그 표현들을 응용해서 우리 한번 글쓰기 해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올까요?
1: Week 24 Thursday Different shapes I can write about shapes.
0: 자, 우리 복습부터 한번 해볼게요. Oh, look at this picture. It's a picture of a house.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집을 그리고 있어요. 오, 보니까 뭐 butterflies, 예쁜 나비도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는데 집을 자세히 보니까 세모, 네모, 동그라미 이런 모양들이 사용이 됐어요. 그렇죠? What do you call these shapes? 자, 이런 모양들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죠? 그럼 우리 복습 계속 한번 해볼게요. Draw. 이 표현이 바로 그림을 그리다 라는 뜻이었죠. I'm drawing a house. 라고 하면 나는 지금 집을 그리고 있어요 라는 뜻이죠. Draw 자체는 그림을 그리다지만 저렇게 ing를 사용하면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죠. 자, rectangle. 요거는 바로 직사각형이라는 뜻이죠. 반듯한 네모가 아니라 그 외의 것들을 보통은 직사각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look like. 요거는 뭐뭐처럼 보이다, 뭐 비슷한 모양이다 라고 할 때 쓰는 거였어요. The window. 저 창문은 혹은 뭐 그 창문은 looks like a rectangle 이라고 하면 창문이 직사각형 모양이에요. 직사각형처럼 생겼어요. 이런 표현이 되죠. 그쵸? The window looks like a rectangle. 자, circle는 바로 동그라미라는 뜻이죠. Circle. This is a circle 이라고 하면 이건 동그라미예요 라는 뜻인지 뭐 여기 있네요. 여기 This is a circle.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square는 바로 반듯한 네모, 모든 면이 똑같은 길이인 네모를 뜻합니다. This chair is a square. 아, 의자인데 약간 등이 없는 의자인가 봐요. 앉는 부분이 네모 모양일 때 This chair is a squar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왜 a square냐? 뭐 이런 네모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좀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다라는 의미로 a square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집이라는 뜻의 단어 뭐였죠? House. 맞아요. 처음에 시작하는 철자가 이런 소리가 나는 그런 철자죠. 바로 H죠. How, ow 소리는 OU가 되고요. 그 다음에 S, 물론 S로 끝나는 것 같지만 끝에 E가 있다는 거 요걸 잘 기억해 줘야 되겠죠? House, 이렇게 쓰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What is a rectangle? 자, 여기 다양한 그림이 있는데 이 중에 rectangle은 어떤 걸까요? 요걸까요? 이건 세모인데 세모는 triangle. 저 축구공일까요? 축구공은 circle이고 A, B, C, D 저 카드. 아, 저거는 square죠. 네모 반듯하니까. 그럼 rectangle은 바로 저 칠판이네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알고 있었죠? Very good, everyone.
2: Culture time.
3: Hello, everyone. I am Cameron. Welcome to Culture Time. We are looking at many things from around the world.
4: 세계 각국의 다양한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3: Today, we will look at different hats from around the world.
4: 오늘은 여러 나라의 모자들을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3: Let's look at the first hat.
4: 어느 나라의 모자일까요?
3: That's right. It's from Korea.
4: 맞아요. 한국의 모자예요.
3: What's this? It's a cut. It's a hat. It's a traditional Korean hat.
4: 예전에 남성들이 쓰던 모자예요.
3: This is made from a bamboo frame.
4: 대나무를 쪼개어 머리에 쓰는 모자와 얼굴을 가리는 양태를 만든 다음 줄을 붙여요.
3: A cut is a traditional Korean hat. Let's look at the next hat.
4: 이것은 어느 나라의 모자일까요?
3: That's right. It's from India.
4: 맞아요. 인도의 모자예요.
3: What's this? It's a sofa.
4: 그것은 사파예요.
3: This is a traditional Indian hat.
4: 인도의 전통 모자예요. 원래 더운 지역에서 햇빛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두르던 스카프였어요.
3: Later, this showed nobility.
4: 나중에는 이곳으로 서열을 나타내기도 했어요.
3: A sofa is a traditional Indian hat. Let's move on to the next hat.
4: 어느 나라의 모자일까요?
3: That's right. It's from Mexico.
4: 맞아요. 멕시코의 모자예요.
3: What's this? It's a sombrero. This hat has a broad rim.
4: 솜브레로는 쟁이 넓은 모자예요. 밀집이나 나뭇

0: 껍질을 엮어서 만들어요. A sombrero is a traditional Mexican hat. Let's look at the next hat. 어느 나라의 모자일까요? That's right. It's from China. 맞아요. 중국 모자입니다. What's this? It's a guapi mao. It's made from 6 pieces of cloth. 여섯 조각의 천을 잇대어서 만들었다고 해요. A guapi mao is a traditional Chinese hat. Let's look at one more. 어느 나라의 모자일까요? That's right. It's from Vietnam. 맞아요. 베트남 모자입니다. What's this? It's a nón. A nón is a traditional Vietnamese hat. 오늘은 세계의 다양한 모자들을 만나봤어요. There are many different hats from around the world.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1: Culture activity. 모자와 나라를 바르게 연결하세요. 1번.
2: Nan. Vietnam.
1: 2번.
2: Sombrero. Mexico.
1: 3번.
2: Safa. India.
3: So, 그럼 level up. Writing 한번 시작해 볼게요. Oh, look. The girl is drawing a picture. 그쵸? 자, 그런데 요 그림이 바로 집인데 dream house, 꿈의 집을 그리고 있다고 하네요. 자, 아까 그리군다, draw를 사용했었죠? I'm drawing my dream house. 나의 dream house를 지금 그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썼네요. This part looks like 뭐뭐. 자, 집의 몸통 부분인데 뭐처럼 생겼죠? Triangle? 아니죠. 바로 a rectangle. 직사각형이죠. This part looks like a rectangle. 여러 rectangle 중에 하나니까 꼭 어를 써줘야 되고요. 자, 지붕. The roof is. Roof는 어떤 모양이죠? 바로 여기가 a triangle. 세모네요. 그쵸? The roof is a triangle. 자, 그리고 창문을 보니까 아주 귀여운 동그라미네요. 자, I want a window라고 하면 나는 창문을 원해요. 근데 어떤 창문? 동그라미처럼 보이는 창문. That looks like a circle. Look like가 뭐뭐처럼 보이다였는데 looks like 이렇게 바꿨죠. 왜냐면 내가 아니고 창문이니까 looks, s를 붙여준 거예요. 자, I want a window that looks like a circle. 그리고 문은 어때요? 네모 반듯하네요, 그쵸? The door is a square. Square는 정사각형, 네모를 뜻합니다. 자, 그리고 dream house. 나는 이 dream house가 너무너무 좋아 라고 할 때는 I like도 되지만 I love my dream house. 이렇게 또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쓴 내용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해 볼까요? My dream house. I'm drawing my dream house. This part looks like a rectangle. The roof is a triangle. I want a window that looks like a circle. The door is a square. I love my dream house.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dream house를 그리면서 요 도형들에 대해서 한번 영어로 표현해 보는 거 어떨까요? 잠깐!

0: 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about shapes. 모양을 응용해서 써보다 였는데 여러분 글쓰기 할수 있죠? Check. 집뿐만이 아니라 이 모형들을 사용해서 다양한 것들을 그려보고 영어로 한번 표현하는 글을 써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쵸? 자, 그럼 그렇게 많이 많이 해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만날게요. Bye bye, everyone!
1: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2: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1: 로봇카풀이랑 꼭꼭 약속!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더 좋은 하루를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영어 공부하면서.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쌤이랑 즐겁게 영어 공부할 준비 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4 Thursday. Activities. I can talk about my favorite activities.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지요. 오늘의 그림은 무엇이 나올지 궁금하죠? 쌤이랑 보러 가자.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오늘의 그림에는 남자아이 두 명이랑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그쵸? I see two boys and they're playing soccer, right? 자, 무슨 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자, 선생님이랑 한번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짜자잔! 일단 햇님이 보이죠? 햇님, 어떤 문장이 나올까? 짜잔! What do you do on a sunny day? 오, 이 문장이 나왔네요. 쌤이랑 예전에 배웠던 문장이죠. One more time. What do you do on a sunny day? 자,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 아, 그쵸. do는 하다라는 뜻이죠. 그쵸. 그래서 What do you do on a sunny day? 하게 되면은 너 해가 화창한 날, 화창한 날씨에 무엇을 하니? 라는 문장입니다. 자, 다시 들어봐. What do you do on a sunny day? 선생님이 이거 할 때 What do you do? 이렇게 하지 않고 What do you do? 라고 하라고 했던 것도 기억나나요? 자, What do you do on a sunny day? 너는 화창한 날에 무엇을 하니?

0: 문장이 나는 문장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은요. 오, 햇님 옆에 먹구름의 화살표가 가 있습니다. 자, 먹구름이 뜬다는 뜻은 비가 온다는 뜻이겠죠. Rainy, rainy, right? 자, 그렇다면 What do you need on a rainy day? 문장이 오겠습니다. 자, one more time. What do you need on a rainy day? 자, rainy는 선생님이 말했듯이 비가 많이 오는, 비가 오는 이란 뜻이죠. need는 뭐야? N-E-E-D, need. 오, 필요하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해석해보면 What do you need on a rainy day? 너는 비 오는 날에 무엇이 필요하니?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딱 힌트가 있죠. 우산의 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네요. 그쵸? Umbrella. 자, 또 볼게요. 짜잔. 이번에는 뭔가 화살표로 저기 가게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쵸? 어떤 문장이 나오나 보자. 짜잔. Where do you want to go? 아, 이 상황에서 이런 문장이 쓰였구나. Where do you want to go? 무슨 뜻이야? Where는 어디에 란 뜻이고, go는 뭐지? 가다란 뜻이죠. 그래서 너 어디 가고 싶어? 너 어디 가고 싶어?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자, one more time. Where do you want to go? 너 어디 가고 싶어? Where do you want to go? Hey, where do you want to go? Where do you want to go? 기억할 수 있겠죠? 이것도 배운 거야, 얘들아. 자, 마지막은요. Weekend 단어 나왔네요. Weekend. 바로 주말이라는 뜻입니다. Week가 한 주라는 뜻이고, end, end가 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weekend 하면 한 주의 끝, 주말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Okay, weekend. 어떻게 문장이 만들어졌는지 볼게요. 짜잔. What do you do? On weekends. One more time. What do you do on weekends? 무슨 뜻이야? 너는 주말에 무엇을 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One more time. What do you do on weekends? 우리 이거 많이 쓰잖아, 그쵸? 근데 그림을 보니까는 남자아이 생각풍선에 Saturday, Sunday, 토요일, 일요일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뵈러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쵸? 자,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가 네 개의 문장이었고요. 우리 한번 퀴즈 풀어볼게요. Number one. What does he do on a sunny day? sunny가 무슨 뜻이었더라? 아, 그쵸. 화창한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이 남자아이는 화창한 날, 해가 쨍쨍한 날 무엇을 하나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A. He plays soccer. B. He watches a movie. Okay, I'm gonna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힌트는 그림에서. 정답은 뭐야, 얘들아? 그렇죠. He plays soccer 되겠습니다. 축구를 한다 그랬죠. Okay. 자, on a sunny day, he plays soccer. 좋습니다. 2번 볼게요. Number 2. Which days are the weekends? Weekends, weekends. 무슨 뜻이지? 그쵸. 주말이란 뜻이죠. Okay. Monday and Tuesday? B. Saturday and Sunday? 어느 걸것 같아요? 3, 2, 1. 주말은 어떤 요일이에요? 그렇지요. Saturday and Sunday가 되겠죠. 주말. Saturday, Sunday.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퀴즈 타임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이번엔 우리 롤플레이 타임 한번 가져볼게요. 역할극 시간이에요. 오케이, 쌤이랑 시작합니다. Here we go.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죠. 남자아이 두 명, two boys가 축구를 하는 느낌인데 어떤 내용인지 쌤이

0: 랑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오케이. 자, 선생님이 A고 우리 친구들이 B죠. A 선생님이 먼저 읽어볼게. What do you do on a sunny day? One more time. What do you do on a sunny day? 자, 해석해봅시다. 자, sunny. Sunny 뭐예요? 화창한 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너는 화창한 날에 무엇을 하니라고 한번 해볼게요. One more time. 다시. What do you do on a sunny day? 너 화창한 날에 뭐 해? 라고 물어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남자아이 보면은 지금 축구공이 보입니다. 그쵸? 화창한 날에 축구하면 좋잖아. 그쵸? 그래서 나는 친구들과 축구를 해 라고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자, 축구하다 영어로 play soccer. 자, 그래서 나는 친구들과 축구해. I play soccer with my friends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준비됐나요? 시작. I play soccer with my friends. 좋아요. 잘했습니다. Sunny day에 play soccer 한다고 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선생님 차례네. What do you need on a rainy day? 이것도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자, need, N-E-E-D, need. 무슨 뜻이었어? 그쵸. 필요하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What do you need on a rainy day? 하면은 무슨 뜻이 될까? 자, rainy day는 비가 오는 날이니까, 너는 비가 오는 날에 무엇이 필요하니? 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죠. 오케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What do you need on a rainy day? What do you need on a rainy day? 비 오는 날너뭐 필요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뭐가 필요할까요? 힌트가 딱 주어졌네. 그쵸? 저 남자아이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죠? 우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산은 영어로 U로 시작하는데, 그쵸? Umbrella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우산이 보통 하나가 필요하죠? 그래서, 나는 우산 하나 필요해. 라고 해볼게요. I need an umbrella. One more time. I need an umbrella. 자, umbrella 발음 조금만 연습하고 우리 친구도 해봐. Umbrella, umbrella, umbrella, umbrella. 좋아요. 그럼 이 문장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시작. I need an umbrella. 좋아요. 잘했습니다. need가 무슨 뜻이라고? 필요하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Where do you want to go? 나왔습니다. Where는 무슨 뜻이야? 어디에란 뜻이에요. Want는 원하다. Go는 가다. 해석해봐. Where do you want to go? 너 어디 가고 싶어? 라는 거겠죠. 선생님, 다시 해볼게. Where do you want to go? Where do you want to go? 자, 어디 가고 싶어 할까? 자, 저기 뭔가 저 편의점을 가고 싶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쵸? 편의점. 영어로 선생님이 예전에 알려줬는데 C로 시작해요. 좀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다시 알려줄게. 짜잔! Convenience store 되겠습니다. 자, one more time. Convenience store. Convenience store. 편리한 가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편의점. 자, convenience store 발음 한번 연습하고 문장 우리 친구들 읽어볼게요. 자, convenience store. Convenience store. 좋아요. 해볼게요. Convenience store. 자, I want to go to the convenience store. 좋아요.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선생님 차례. What do you do on weekends? Weekends는 주말이죠. 너 주말에 뭐해? What do you do on weekends? 자,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자, 저기 생각풍선을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그림이 보입니다. 그래서 visit, 방문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방문해요. 라고 해볼게요. I visit my grandparents.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 방문해. 할아버지, 할머니 뵈러 가. 시작. I visit my grandparents.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가 롤플레이였어요.
1: Weekend. What do you do on weekends?
2: What do you do on a sunny day?
1: I play soccer with my friends. What do you need on a rainy day?
2: I need an umbrella. Where do you want to go?
1: I want to go to the park.
0: Tomcat,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my favorite activities. 나는 내가 좋아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내일도 이 시간에 만나서 우리 재밌게 영어 공부하자. Bye bye, butterfly!
3: Burinasso.
4: Could it be?
3: What's the sound? If the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끌어와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4: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3: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4: 어디로 가야 하지?
3: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4: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5: 안 돼.
3: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4: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3: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4: 도와주세요!
3: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Yes, I agree.

lost it around here? Well, maybe not around here,

0: to tell the truth. December! February!
1: Did you call us?
0: I

0: to go for a ride?
1: No, no, no. I have work to do.

귀여워요. 그런데 아가들은 웃는 소리랑 우는 소리가 비슷하더라고요. 아직 말을 못해서 그런가? 얘네 우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물어보는 법 알려주세요. 하이 친구들! 영어에 반하다 4학년! 우리 친구들의 영어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줄 니콜 선생님이에요. 맞아요. 아가들은 보통 소리가 깡! 이렇잖아요. 그쵸? 웃을 때도 깡! 울 때도 와! 이러니까 잘 안 들으면 크게 웃거나 크게 울 때 어떤 소리인지 선생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럴 땐 어때요? 얘네들 우는 거예요? 아니면 웃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이렇게 오늘은요, 여러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장 만들기 도전해 볼게요. Or they crying are laughing. Are they crying or laughing? Are they crying or laughing? 오늘은 문장이 좀 특이하죠, 친구들. 그냥 얘네들 뭐뭐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알쏭달쏭할 때 얘네 뭐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아니면 이거예요? 까지 함께 배워볼 거예요.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중요한 건 오늘 문장의 주인공이 뭐예요? 누구예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그 누군가인데 그 누군가가 여러 사람인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they로 표현하는 거 친구들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they랑 어울리는 무엇무엇이다, 어떠어떠하다 라는 비동사 짝꿍은 are이에요. I am, you are, we are, they are, he is, she is.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They are인데 물어보니까 이것도 한번 바꿔줄게요. 그래서 시작이 are, 뭐뭐예요? They, 그들은, 가까이 있으면 얘네들은, 멀리 있으면 쟤네들은 이렇게 되겠죠. Are they, 뭐하고 있는? 웽, crying, 울고 있는? Or, 또는? laughing, 하하하하, 웃고 있는. 다 붙였더니 얘네들 지금 우는 거예요? 웃고 있는 거예요? 라는 말이 된다는 거죠. 천천히 읽어볼게요. Are they crying or laughing? 한 번 더. Are they crying or laughing? 좋아요. 자, 오늘의 문장 만들기 도와줄 단어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laughing, taking. 오케이, 오늘도 단어 함께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laughing. laughing. 너무 어렵게 생겼죠, 친구들? 일단 잉 떼봐요. 앞에 부분이 laugh, laugh. 에요. laugh는 하하하하 이렇게 웃는 거예요, 친구들. 이렇게 미소만 짓는 게 아니라 하하하 소리 내서 웃다가 laugh고요. 여기에 ing 붙이면 laughing, 웃고 있는이 되겠네요. 오, 소리 나죠? 여기에 a랑 u가 왔는데 u 소리 안 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o, a, la 되죠? g, h는 여기서 f처럼 소리 나요. 친구들, laugh, laugh 할 수 있죠? 여기에다가 ing 붙은 게 바로 laughing, 웃고 있는 이라는 단어다. laughing, 하하하하, laughing. 두 번째 단어 볼게요. 두 번째 단어는 taking, taking이에요. take는 아주 뜻이 많은 단어인데요. 우리 이번 수업 시간에서는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버스나 뭐 전철이나 이런 것들을 타다 라고 할 때 take 쓸 거예요. 원래 모습은 t, a, k, e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a 하고 나겠죠. 이 take에다가 ing

빼고 I 붙여서 더해주면 taking. 타고 있는. 문장 만들기 도전. 오늘 문장은요, 이거예요. 아니면 이거예요. 아니면 또는 이라는 or이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요거 기억하면서요, 문장의 주인공이 누구였다? They였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문장은 얘네 우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얘네 울고 있는 거예요, 웃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문장 만들어 볼게요. 물어보는 말이니까 they are 아니죠. 바꿔서 are they 다음에 뭐뭐 하고 있는. 울고 있는. crying이죠. crying 또는 or 웃고 있는. laughing. 마찬가지로 ing 붙여줘야 되겠죠. laughing. 다 붙여서 천천히 해봐요, 친구들. Are they crying or laughing? 다 붙여서 한 번에. Are they crying or laughing? Very good. 한 걸음 뗐어요, 친구들. 두 번째 해볼게요. 두 번째는, 쟤네들 지금 책 읽는 거야? TV 보는 거야? 라고 해볼게요. Are they는 똑같죠? Are they 하고 책을 읽고 있는 reading 또는 or TV를 보고 있는 watching TV가 되겠네요. 다 붙여볼게요. Are they reading or watching TV? 전체로 Are they reading or watching TV? 한번 더. Are they reading or watching TV? Very good. 이제 우리 친구들 긴 문장도 너무 잘하는데? 그럼 마지막은, 걔네들 운전하고 있어요? 아니면 버스 타고 있어요? 라는 말 해볼게요. 오기로 했어. 만나기로 했는데, 얘네 지금 운전해서 오는 건가? 아니면 버스를 타고 오는 건가? 궁금할 수 있죠? Are they driving? 또는 or 버스를 타고 있는? 이게 어렵네요. 버스를 타다가 take니까 taking the 버스. bus. 자, 천천히요, 친구들. Are they driving or taking the bus? 다 붙여서 해볼게요. Are they driving or taking the bus? 한 번만 더 마지막. Are they driving or taking the bus? 잘했어요, 친구들. 자, 그럼 우리가 만들어본 문장들 다 모아서 신나게 챈트로 불러볼게요. Let's chant! 'Are they crying or laughing?' 'Reading or watching TV? Are they reading or watching TV? They driving or taking the bus? Are they driving or taking the bus? Yay! 자, 오늘 물어보는 상황들 여러 가지 있어요, 친구들. 그림 보면서 친구들도 각 상황에 맞는 말 영어로 크게 외쳐봐요. 아니, 그래서 애들은 운전하고 오고 있대요. 아니면 버스 타고 오고 있대요. Are they or the bus?

0: Are they driving or taking the bus?
1: 쟤들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0: Are they crying or laughing?
1: 아빠, 엄마 뭐 하시지?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책 보시나? TV 보시나?
0: Are they reading or watching TV?
2: 자, 이제는 오늘 배운 내용들 모두 모아서 미션 해볼 시간이죠. Are you ready?
0: Mission of the day.
2: 옳은 단어를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M, R, is 세 개의 선택이 있고요. They crying or laughing 이라는 질문이 있네요. 이 질문을 완성할 수 있는 단어 골라주세요. 3, 2, 1. 정답은 그래요. 그들은 뭐뭐 하니 물어볼 건데 그들 they와 어울리는 말은 바로 are이죠. Are they crying or laughing? 다음을 읽고 그림에 어울리는 문장을 찾아보세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전화하고 계신데 지금 누가 오는 것 같죠? 아니 걔네들 버스 타고 온대요. 운전하고 온대요.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ABC 친구들 스스로 읽고 그림에 어울리는 문장도 찾아보세요. I'll give you 5 seconds. 5 4 3 2 1 정답은 그래요. Are they driving or taking the bus? driving이 운전하고 있는, taking the bus가 버스를 타고 있는 이런 뜻이 되겠네요. Are they driving or taking the bus? 정답은 C. 잘 듣고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치세요. Are they reading or watching TV? Are they reading or watching TV?
1: 아니, 방 안에서 부모님이 책을 읽으시는 건지 TV를 보시는 건지 모르겠네.
2: 잘 들었죠, 친구들? 틀린 부분 찾았나요? 정답 확인! And가 틀렸대요, 친구들. And 대신에 뭐 들어갈까요? Or 또는 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책을 보시는 걸까? 혹은 또는 TV를 보시는 걸까? Are they reading or watching TV? Well done! We did it! 오늘도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 문장이 조금 길어졌어요, 그죠? 새롭게 or 이라는 것도 배웠고요. 새로운 거 배울 때는 뭐 하면 좋다? 복습을 더 꼼꼼하게 하면 좋다. 복습하기로 약속하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Mm-hmm.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물어볼 때는 Are they 동작ing?

0: Do you want to study together?
1: Sure. Where should we meet?
0: Let's meet at the library. Is that okay?
1: Sounds great.
0: What time? How about 11:30?
2: 11시 반에 안 되는데. 내일 할머니 할아버지랑 점심 먹기로 했는데. 그러면 점심 먹고 나서 한 1시 반은 어떠냐고 물어봐야겠다.

sentence was a question. How about 11:30? How about 뭐뭐 어때 이거였죠? 그러니까 11시 반은 어때? How about 11:30? How about 11:30? 11시 반 어때? 그러니까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주 길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It's okay. Let's just break it down. I have lunch. 점심이 있어. With 누구랑? My grandmother and grandfather. 뒤에만 보면 mother, father는 엄마, 아빠인데 앞에 grand가 붙으면 엄마의 엄마라는 뜻으로 할머니. grandfather는 아빠의 아빠 또는 엄마의 아빠라는 뜻으로 할아버지이죠. 그래서 my,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랑 나 점심 약속 있어?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그러니까 is 1:30 okay? 1시 반 괜찮아? 오케이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How about 11:30? I have lunch with my grandmother and grandfather. Is 1:30 okay? Once more, I have lunch with my grandmother and grandfather. Is 1:30 okay? 그럼 이번에는 시각을 조금 더 바꿔볼게요. I'll show you what I mean. 12시 45분, 12:45, 있죠? 12:45 또는 45. 그래서 the question becomes, how about 12:45? How about 12:45? I have lunch with my grandmother and grandfather. Is 1:30 okay? The next one. 2:15. 2시 15분 괜찮아? 라고 물어볼 때 How about 2:15? How about 2:15? And the third one, 4 o'clock. 그냥 How about 4도 되고 How about 4 o'clock 또는 4 p.m. 등등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요. How about 4 o'clock? How about 4 o'clock?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Okay, let's have a look at the alternatives. 이렇게 물어보는 거, How about 11:30? 대신에 you can say this. How is 11:30? 이것도 11시 반 어때? 라는 뜻이고요. Is 1:30 okay? 대신에 Is 1:30 okay with you? 이거를 풀어서 쓰면 1시 반도 너한테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Is 1:30 okay with you? Is 1:30 okay with you? Alright guys, let's move on to today's song so that we can sing some lyrics.

0: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2: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0: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1: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영어의 반하는 시간이에요. 반짝반짝 샤이니 함께요. 예! 자, 우리 친구들. 여러분, 혹시 말이죠. 궁금한 게 있는데, 여러분,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영화? 맞아. 요즘에 재밌는 영화 정말 많잖아요. 근데, 어떤 종류의 영화 보는 걸 좋아해요? 막 생각하지, 갑자기. 저는 다 좋아하는데. 그런 친구도 있고, 저는 무서운 공포영화 좋아해요. 그런 친구도 있고, 저는 액션영화 좋아합니다. 다양한 답변 친구들이 하고 있죠. 자, 여러분. 그것에 앞서, 샤이니가 질문했던 이 질문. 당신은 어떤 종류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이런 말은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종류의 무엇? 이런 말은 영어로 어떻게 하지? 궁금하죠? 이제 잠시 후면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가장 먼저 단어부터 만나 볼까요? 맞아요, 여러분. 단어들이 쭈르륵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친구부터 만나볼까요? 얘야! 나와라! 뿅! 나왔다. 와우, kind 라는 단어다. 친구들 보세요. 여러 명이 두두두두두 있는데 이 친구만 표정이 어때? 좋죠. 딱 봤을 때 다른 분들은 좀 뭔가 시무룩하고 그래 보이는데 딱 한 분만 친절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kind 하면 친절한이라는 단어인 거 많은 친구들이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 친절할 때 he's so kind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친절한이라는 뜻 말고도 어떤 뜻도 있냐면 종류라는 뜻도 있어요. 종류. 이런 종류, 저런 종류. 이것도 보면 사실 시무룩한 표정이 조금 이렇게 어두운 종류의 사람들, 표정이 밝은 종류의 사람들 이렇게 분류를 할 수도 있겠죠. 바로 종류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오케이? 따라서 말해볼게요. Kind. Very good. And next. Movie. 자, 이미 많은 친구들이 아마도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림을 보니까 뭔가를 돌려서 이렇게 화면 나오게 하는 영화죠, 영화. Okay. Movie. Very good. And next. Action. 이라는 단어입니다.

0: 고기에 요렇게 션으로 끝나게 만들어서 명사가 됐어요. 바로 활동이라는 명사가 되었겠죠. 그래서 우리 액션 무비스 이런 말 하잖아요. 액션 영화, 많은 활동이 있는 영화를 말합니다. 그쵸? 뭐 오토바이도 타고 하늘도 날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을 아마도 액션 무비스에서 많이 볼수 있겠죠? 따라서 말해볼게요. 액션, 액션, 액션. Very good. And next. 애니메이티드 무비. I love 애니메이티드 무비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친구들, 이 친구 만화 영화에서 많이 본 캐릭터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리말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거 있죠. 만화 영화. 그걸 영어로 애니메이티드 무비 이렇게 얘기해요. 무비는 우리 방금 전에 봤고 그 앞에 Animated 요 부분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실제로는 살아있는 것이 아닌데 요렇게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영화 Animated Movie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말해보세요. Animated Movie. Animated Movie. Very good. 자, 우리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 쭉쭉쭉 살펴봤어요. 이제는 여러분, 웬만큼 준비가 된것 같아요. 영어의 반할 준비.
1: What kind of movies do you like to watch?
2: I like action movies. How about you?
1: I love watching animated movies. It's so much fun.
0: 친구들 잘 들어보셨죠? 와, 정말 애니메이션 영화 샤이니도 진짜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 선생님, 뭐 어른인데 아직도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나요? 그럼요. 여러분,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거랑 어른인 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쵸? 없어요. 자,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볼게요. 자, A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What kind of movies do you like to watch? 라고 하죠. 자, 친구들, kind 우리 아까 단어에서 봤던 건데 친절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종류라는 뜻도 있었죠. 어떤 종류의 movies 영화를 do you like to watch? 너는 보기를 좋아하니? 즉, 야, 너 어떤 종류 영화 좋아해? 영화 종류가 진짜 다양하니까 그러한 종류 중에서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크게 따라서 말해봐요. What kind of movies do you like to watch?
1: What kind of movies do you like to watch?
0: Very good. 잘했어요. 자, 친구들. What kind of something? 요거 이용해서 우리 더 많은 문장들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쭌? 나왔다, 나왔다. 음악도 이러한 클래식부터, 그쵸? 우리 케이팝도 있고요, 그쵸? 뭐 재즈도 있고요. 다양한 것들 있잖아요. 야, 너 어떤 종류의 음악 좋아해?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1: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0: 잘하셨어요. 자, how about this one? 야, 세상에 음식이 진짜 종류가 많은데 너는 어떤 종류의 음식을 좋아하니? 음식 진짜 맛있는 거 너무 많은데 대답 어떻게 하지? 자, 여러분, 대답에 앞서 이 질문부터 따라해 볼게요. What kind of food do you like?
1: What kind of food do you like?
0: 잘했어요.

0: 쪽인가요? 아니면 공무원 쪽인가요? 아니면 사업가이신가요? 다양한 종류의 일들이 있잖아요. 자, 그게 궁금할 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What kind of work do you do? What kind of work do you do? 그렇죠. 이렇게 다 What kind of something 하면 어떤 종류의 무엇을 당신은 뭐 합니까? 이런 질문이 됩니다. 많이 활용해 보세요. 자, 계속 대화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영화를 좋아하냐? 라고 물었더니 B가 대답합니다. I like action movies. 라고요. 나는 액션 영화를 좋아해. 와, 샤이니 쌤도 최근에 액션 영화 봤어요. 탐 크루즈 나오는 거 봤는데 진짜 정말 재밌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어요. 자, 비슷한 것 같아. 그렇죠? 자, 나는 액션 영화 좋아한다 라고 하면서 How about you? 너는 어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이것도 따라서 말해볼게요. I like action movies. How about you?
1: I like action movies. How about you?
0: Very good. 잘했어요. 자, 그랬더니 A는요, 이런 영화를 좋아하는구나. I love watching animated movies 라고 합니다. 나는 뭘 보는 걸 좋아하냐면, animated movies. 우리 봤던 바로 애니메이션. 그쵸? 나는 애니메이션 보는 거 좋아해. 라고 하면서, It's so much fun. 아하, 애니메이션 보는 거, 정말 재밌어! 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천천히 따라서 말해볼게요. Oh, I love watching animated movies. It's so much fun.
1: I love watching animated movies. It's so much fun.
0: 베리 굿! 여러분 잘하셨어요. 자, 이제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보는
1: 야, 너 어떤 종류 영화 보는 거 좋아해?
0: Speak! 나는 액션 영화 좋아해. 너는? Speak!
1: Movies. How about you? 나는 애니메이션 보는 거 좋아해. 아, 진짜 재밌어.
0: Speak. Yay! 영어에 반하는 퀴즈 시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새 문제 준비되어 있어요. 과연 내가 몇 개로 맞출 수 있을까? 두구두구두구두구. 첫 번째 문제부터 갑니다. 짠! 오! 너는 어떤 종류의 영화를 좋아하니? What movies do you like to watch? 우리 오늘 배운 버전으로 빈칸 채워주세요. 3, 2, 1, 띵! Time's up! 자, 친구들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바로 어떤 종류라고 하는 What kind? 예! 잘했어요. 우리 따라서 읽어볼게요. What kind of movies do you like to watch?
1: What kind of movies do you like to watch?
0: What kind of movies do you like to watch? 그렇죠. 잘했습니다. And next. 다음 문제. 당신은 어떤 종류의 음식을 좋아하나요? 우리 모두 좋아하는 음식. 자, what kind of do you like?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3, 2, 1, 띵! Time's up! 여러분, 빈칸에는 바로 음식이라는 food! 잘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What kind of food do you like?
1: What kind of food do you like?
0: Very good. And next! 다음 문제!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애니메이션인 것 같아요. 3, 2, 1, 띵! 바로

친구들 이렇게 오늘은요 어떤 종류의 무엇이라고 할 때 what kind of 다음에 명사 넣어주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그 뒤로 쭉 연결해 주시면 되는 문장들 만나봤습니다. 너는 어떤 종류의 영화 보는 걸 좋아해? What kind of movies do you like to watch? 이 질문 오늘의 미션 문장이었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생각 안 나도 이 문장만큼은 머릿속에 잘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Then see you next time. Bye bye.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의문사로 시작하는 친구들, 그 중에서도 명사절 접속사를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 건데요. 이 친구들을 물어볼 때 말고 이럴 때도 쓴다고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일 겁니다. 자, 먼저 사진과 문장들 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쓰이는지 살펴볼게요. 어떤 분이 뭔가 고민이 많이 드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계시죠? I don't know what I should do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what 뒤에가 조금 순서가 뭔가 어색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 다음 사진 볼게요. 뭔가 심오한 우주의 세계가 뭔가 하고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How the universe began cannot be explained clearly 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과서에 나온 문장 조금 복잡한 문장이긴 한데 일단 how로 시작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마지막 사진 볼게요. 뭔가 뭐 시간을 딱 가리키고 있죠, 누군가가. 그랬더니 남자분이 아, 제가 늦은 이유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Can you tell me why you were lat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중간에 있는 why를 주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이 친구들 해석하면 되는지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의문사가 처음 시작 부분에도 있고 중간에도 있고 이 친구들 뭔가 뜻이 익숙한 듯 다른 듯하다, 그쵸? 자, 명사절 접속사 중에서도 의문사를 사용하는 경우는요, 해석이 굉장히 의문사랑 비슷한 듯 다릅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의문사 뜻 여러분 이미 외우고 있죠? 중앙영어 클리어 때 했잖아요? 모르겠다고요? 복습을 해야죠, 그러면. 그 의문사 배웠던 거 다시 찾아가가지고 복습하시고요. 자, 의문사는 이미 우리가 외웠습니다. 거기에다가 는지만 붙이면 돼요. 뭘 붙이면 된다고요? 는지만 붙이면 돼요. 이거를 니은지로 바꿔서 는지 말고 뭐 예를 들면 인지 이런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What은 무엇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무엇 니은지. Why는 왜 니은지. How는 얼마나 어떻게 니은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는지?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따가 예문 보면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 설명할게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건데요. 별표 다섯 개 하고 갑니다. 다섯 개 지금 그리고 있어요, 선생님이.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첫 번째 사진 설명할 때 순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원래 여러분들 의문사를 배울 때는 의문사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왔거든요. What can I do? 막 이런 식으로요. What 다음에 can? 이런 식으로 바로 동사들이 보였죠? 근데 이 명사절 접속사로 쓰일 때 이 의문사는요. 주어 동사 순서입니다. 의, 주, 동의 순서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 주, 동의 순서예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순서를 꼭꼭 지켜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더 이상 의문문이 아니거든요. 끝이 물음표로 끝나서 얘가 단독으로 있는 의문문이 아니라 자, 이걸 봐요. 이거 의문문이에요? 아니죠. 어딜 봐도 지금 물음표를 찾을 수가 없죠? 근데 의문사는 있네요. 하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죠? 의문문은 아니고 근데 의문사는 있고 지금 그냥 일반적인 평서문에 의문문이 껴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평서문의 규칙을 지켜줘야 돼요. 원래대로라면 주어 동사 순서대로 써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의문사를 써줬어도 주어 동사 순으로 써주는 게 맞는 겁니다. 조금 납득이 됐어요, 그쵸? 끝에 물음표가 없으니까 생기는 현상이고 만에 하나 끝에 물음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중간에 있는 이상 얘 때문에 있는 물음표가 아니라 뭔가 다른 것 때문에 있는 물음표니까 이런 의문사가 중간에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의주동의 순서를 지켜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우선 얘 I don't know 나는 알지 못해요. 무엇을 내가 해야 하는지, 무엇는지 해석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감이 오죠? 뭐뭐는지라는 게 바로 이 노란색 글씨 부분이에요. 무엇는지 이런 식으로 넣어서 해석을 하면 되고요.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설명한 게 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What should I do? 이게 이제 단독으로 썼을 때 What should I do? What can I do? 난 뭘 해야 돼? 난 뭘 할 수 있지? 이게 이제 단독으로 썼을 때 의문문이라면 이건 지금 의문문이 아니죠. 그냥 평범한 문장 안에 껴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주어, 동사 이 순서 잘 지켜주세요. 의, 주, 동 중요합니다. 자, 얘는요. How the universe began. 어떻게 우주가 시작했는지는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데요. 어떻게 는지, 어떻게 는지 이런 식으로 딱딱 해석이 되죠. Be explained는 설명되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자, 얘는요. Can you tell me 한 다음에 오? 선생님 여기는 물음표가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죠? 이 물음표는 왜 생긴 걸까요? 저 맨 처음에 있는 can you 이것 때문에 생긴 겁니다. 요 why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why 주어 동사 잘 쓴 거고요. 그래서 왜 늦었는지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니?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왜 는지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why 의문사 you 주어 were 동사 요 순서를 맞게 써주셔야 하고요. You got the point, right? Very good.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what 가지고 많이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정리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관계대명사 what과 의문사 what 어떻게 구분해요, 선생님? 해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관계대명사 what 배웠었죠. 뭐뭐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오늘 배운 의문사 what은 무엇는지로 해석하면 됩니다. 첫 번째, what에 해당하는 문장. You are what you eat. 기억나죠? 당신은 당신이 먹는 것 그 자체다. 이런 문장 기억나고요. 것으로 해석하고요. 얘는 무엇는지입니다. 나는 잘 알지 못해요. 무엇을 내가 해야 하는지. 것으로 해석하는지 무엇는지라고 해석하는지. 요 둘 중에 어울리는 것에 따라서 뭘로 해석하면 되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grammar였고요. 이제 listening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I'd

무엇든지 여기가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what 하고 주동, 의주동 이걸 잘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what she 주어 should eat 동사 이렇게 쓴 거죠. She doesn't know. 그녀는 알지 못한다 하고 무엇을 그녀가 먹어야 하는지가 뒤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오케이. 뒷부분이 목적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he doesn't know what she should eat. 자, 여기서 what should she eat? 이렇게 쓰면 당연히 안 되겠죠. Please, 의주동의 순서입니다. 한번 더요. She doesn't know what she should eat.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어떻게 그 행사가 시작되어야 하는지는 명확히 묘사될 수 없다. 조금 어려운 문장이었는데요. 그 행사는 the event라고 하시면 되고, clearly 하고 describe.

described를 사용했습니다. describe가 묘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How the event began cannot be clearly described. Very good. 어려운 문장인데 너무 잘했습니다. 한 번만 더요. How the event began cannot be clearly described. 너무너무 좋아요.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자주, 학원 선생님도 꽤 자주 하실 만한 말씀이죠. Can you tell me? 한 다음에 why 하고 의문사 명사절 나왔습니다. 순서에서 의문사 주어 동사입니다. Why were you? 아니고 why you were? 요 순서 중요하고요. absent가 결석한이란 뜻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Can you tell me why you were absent? Why were you? 안 돼요. 한번 더. Can you tell me why you were absent? 아주 잘했습니다. 자, 이제 복습할 겁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라이드입니다. I know. 나는 안다. Exactly. 확실하게, 완전히, 완벽하게 탁 안다는 건데요. 무엇 내가 전공하기를 원하는지입니다. 자, 무엇 니은지인데요. 무엇이니까? What?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명작입니다. My dad explained. 나의 아버지는 설명하셨다. 왜 내가 그것을 골라야 하는지입니다. 왜니까? Why로 시작하겠네요. Why should I? I should. Please, everyone. Please, 선생님이 그렇게 강조했죠. 의, 주, 동. 자, 그러니까 why하고 I, 주어, 그 다음에 should, choose 이렇게 동사 순서겠죠. 마지막입니다. Once I graduate, 내가 졸업을 하면 I will know. 내가 알 것이다. 어떻게 약이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해당하는 단어. 그렇죠. How를 고르시면 되겠네요. 어떻게 니은지에 해당하는 how. 여기까지 reading and writing이었고요. 전체 질문 성우 선생님 목소리로 듣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1: I know exactly what I want to major in. My dad explained why I should choose it. Once I graduate, I will know how medicine is made.
0: 원포인트 정리 갑니다. 오늘은 명사절 접속사 중에 의문사 첫 번째 파트를 배웠습니다. 의문사 기본적으로 뭐뭐 니은지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What은 무엇는지, why는 왜는지, how는 얼마나 어떻게는지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아주 중요했던 게 어순이었습니다. 의주동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명사절 접속사 중에 의문사 파트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명사절 접속사 의문사 파트가 이어집니다. 그럼 복습해 주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

곤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2학년 함께하고 있는 전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직업과 그리고 장래희망을 파악하는 문제가 또 듣기 평가의 단골 유형 중에 하나죠. 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은 분사 구문에 대한 내용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직업 또는 장래희망을 추론하는 문제들 항상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문제를 좀잘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자와 남자의 대화이기 때문에 둘다 자기의 장래희망이나 직업을 막 말하기도 하거든요. 네, 우리는 여자의 직업으로 적절한 걸 골라주셔야 합니다. 1번에 teacher, 선생님이죠. 2번에 doctor, 의사이고요. 3번에 bus driver, 그러면 버스 운전기사. 그다음에 4번은 police officer, 경찰관입니다. 마지막에 vet, 그러면 이제 수의사가 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여자의 직업이 되겠습니다. 골라볼게요. Listen up.
1: Someone stole my wallet.
2: Calm down and tell me what happened.
1: I was walking down the street. Then a man bumped into me and ran away with my wallet.
2: Okay, what did he look like?
1: He was tall and fat. He was wearing a black jacket and glasses.
2: Okay, we'll try to find him. Could you come with us to the station to fill out a report?
0: 자, 우리 친구들 정답 잘 골랐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뭐가 들어갈지 한번 써봐도 좋고요. 눈으로 보면서 한번 입으로 말해봐도 좋고, 들으면서 한번 골라볼게요. 첫 번째.
1: Someone stole my wallet.
0: Someone stole my wallet. 이렇게 들렸습니다. 어떻게 쓰면 되죠? Stole. 얘가 이제 steal의 과거 형태죠. Steal 하면 훔치다란 뜻인데, 요거의 과거 형태는 stole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지갑을 훔쳐갔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2: Calm down and tell me what happened.
0: calm down 이렇게 들렸어요. 쓸 때는 이렇게 쓰셨죠. 진정해, 진정하시고, and tell me what happened. 무슨 일인지 저한테 말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남자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1: I was walking down the street. Then a man bumped into me.
0: 자, 첫 번째 빈칸 먼저 채워볼까요? 제가 길을 따라 걷고 있었는데요. Then, 그때, a man bumped into me. 이렇게 들렸는데. 자, 빈칸 어떻게 채워볼까요? 바로, bumped into.

0: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드가 살짝 들렸어. 아주 살짝 들렸어도 지금 과거일을 묘사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ED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되고요. 문맥을 파악해서 bump into, 부딪히다라는 뜻입니다. 한 남자가 나에게 와서 부딪혔습니다. 그 다음도 한번 들어보죠.
1: And ran away with my wallet.
0: And ran away 들으셨죠? With my wallet, 제 지갑을 가지고 run away, 달아나다, 과거 형태로 ran away, 달아났습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이 bumped into와 ran away 한 번씩 더 들어보죠.
1: A man bumped into me
0: 그쵸? A man bumped into me. 그 다음에
1: and ran away with my wallet.
0: 제 지갑을 갖고 달아나 버렸지 뭡니까? 라고 얘기해요. 자, 그랬더니 여자가
2: Okay, what did he look like?
0: 들으셨죠? What did he look like? What did he look like?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겼었죠? 라는 뜻인데요. 자, 과거니까 또 did로 과거 동사가 들어갔고요. 뭐뭐가 어떻게 생겼니? 라고 할 때, What does it something look like? 이에요. 시제니까 did를 썼습니다. 자, 그랬더니 남자가 묘사하죠?
1: He was tall and fat.
0: He was tall and fat. 들으셨나요? Tall and fat. 키가 크고 뚱뚱했어요. 라는 형용사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1: He was wearing a black jacket and glasses.
0: 자, 그리고 wearing a black jacket, 검정 재킷과 glasses, 안경을 끼고 있었습니다.
2: Okay, we'll try to find him.
0: Okay, we'll try to find him. 저희가 찾으려고 노력하죠.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부터 뭐 지갑을 훔쳤어요. 뭐 어떻게 생겼나요? 뭐 여기에서부터 여자의 직업 이미 추론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 빈칸입니다.
2: Could you come with us to the station?
0: Could you? 이렇게 들렸습니다. 혹은 could you? 라고도 말해볼 수 있고요. 이렇게 두 단어 넣어서 조금 공손하게 상대방에게 뭐뭐 해주실래요? 라고 부탁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자의 부탁은 Could you come with us to the station? 여기서 station은 무슨 역이 아니고 얘들아 지금 느낌상 여자가 경찰관 같잖니 서를 말하겠죠. 서까지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경찰서까지 함께 가주실 수 있나요?
2: To fill out a report.
0: 자, 이 부분 잘 들으셨나요? To fill out a report 이렇게 언음이 됐는데 한번더 들어보죠.
2: To fill out a report.
0: To fill out a report, fill out a report 였는데 여기가 연음되면서 fill out a report 이렇게 들렸고요. fill out 하면 채워 넣다라는 뜻입니다. report는 여기서 뭐 경위서 같은 거겠지. 뭐 경위서를 쓰러, report 쓰러 저희와 여까지, 아니, 서까지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마지막 네칸 다시 들어볼게요.
2: To fill out a report.
0: 자, 그래서 정답은 여자는 police officer, 경찰관이었구나. 이렇게 잘 풀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오늘의 리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 오늘은 지난 시간 이어서 분사구문 볼 거다라고 했는데 오늘 선생님 가지고 온이 스티브 잡스가 남긴 명언의 분사구문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복습이니까 여러분 분사구문 뭔지 알 거라 생각해요. 어디가 분사구문 파트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Your time is limited, so don't waste it living someone else's life. 자, 일단 해석해보면서 어디가 분사 구문이었는지 말을 해드리도록 하죠. 먼저, your time, 주어죠. 당신의 시간, 여러분의 시간은 is limited, 제한되어 있습니다. So, 그러니, don't waste it, 낭비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죠.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또 ing가 갑자기 나옵니다. 아, 지금 주어 동사가 다 끝났는데. Living someone else's life.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다른 누군가의 삶을 살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라는 명언이었는데요. 여기에서의 분사 구문이 바로 이 부분이었죠. Living someone else's life. 이 부분이었습니다. 구조를 잘 보시면, 여기부터 다시 문장이 시작이 되는데, 명령문이라 동사가 하나밖에 안 왔고요. 어쨌든 동사가 다시 나왔고, 그 다음에 ing가 나온 요 구문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누군가의 삶을 살며 시간 낭비하지 마라. 이 living의 주체도 결국은 여러분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분사 구문은 바로 이 부사절을 부사구로 간단하게 만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어나 뭐 동사가 복잡하게 다 생략이 돼버리고 그냥 좀 전에 본 명언에서처럼 ing 또는 분사에 우리 pp도 있었죠? pp만 남게 되는 게 바로 분사 구문이었는데요. 자,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복습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사 구문이란 다시요, 부사절이었는데 얘를 부사구로 만든 거예요. 근데 절보다 구가 좀더 간단하거든. 훨씬 더 심플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굳이 뭐 길게 말할 필요 있니? 중복되는 거 굳이 또 말할 필요 있어요? 그럴 필요 없겠죠? 그래서 태어난 애자. 자, 일단 부사절 접속사가 굉장히 다양한 게 있습니다. 우리 뭐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등등등 종류도 정말 많은데요. 이런 다양한 부사절 접속사가 항상 이렇게 주어와 동사를 달고 와요. 그리고 얘는 부사절일 뿐이니까 주절은 따로 존재하겠지. 이런 구조를 취하는 게 부사절인데 이거를 부사구로 바꾼 게 분사구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시험에는 분사구문을 만드는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좀 전에 본 다양한 접속사 붙고요. 그다음에 주어동사, 콤마, 주어동사. 요 구문, 요 형태에서 먼저 접속사를 지워요. 아까 접속사 진짜 많이 올수 있었잖아. 지워버려, 일단. 자, 그 다음에 이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은 애네? 그러면 하나만 쓰지, 뭐. 그리고 예를 건드리면 안 되고요. 당연히 부사절 접속사에 있던 주어를 또 지워버립니다. 자, 그럼 동사만 남게 되는데요. 이 동사가 능동태야. 그러면 얘를 동사 원형의 ing 형태로 현재 분사로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동사 자리 자체가 be 플러스 pp 수동태네? 그러면 pp만 남기면 돼. 이렇게 ing 또는 pp를 남긴 형태, 컴마 주어 동사라고 하는 분사 구문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네, 사실은 이 부사절 접속사가 뒤로 갈 수도 있거든요, 위치적으로. 그래서 우리 아까 명언에서는 주어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ing가 붙는 형태 요런 분사 구문도 있더라. 아, 요렇게 생긴 게 분사 구문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한번 해볼까요? 먼저 When she held on ears, she was shocked. 자, 이때 when이 시간의 부사절. 그녀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인데요. 일단 이거 지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she와 여기에 있는 she가 같은 인물이잖아. 그러니까 지우라고. 그 다음에 heard만 남았는데 여기에서 heard에다 ing 붙이는 게 아니라 원형으로 바꾸고 ing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능동태잖아. 그래서 hearing that news, she was shocked 라고 해도 두 개는 같은 의미가 될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보고 우리 문제풀이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If you don't study hard, you can't pass the exam. 너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너그 시험을 통과할 수 없을 거야 라는 문장인데 이것도 한번 분사 구문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접속사를 지웁니다. 주어를 봤더니 역시나 같은 인물이에요. 그러면 얘도 지워질 수 있겠죠. 그다음에 동사만 남았는데 부정문이야. 이 부정문은 어떻게 하지? 고민할 거 없고요. 일단 얘가 능동태잖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주체적으로 하는 거 능동태죠. 이걸 일단 ing로 바꾸시고요. 그다음에 부정문은 이 분사 앞에다가 그냥 not을 붙여주면 돼요. 뭐 don't, didn't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not ing 또는 not pp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Not studying hard, you can't pass the exam. 이런 식으로 분사 구문을 만들어 줄 수가 있더라. 자, 우리 그러면 직접 문제 속에서 다시 한번 분사 구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분사 구문으로 만들 때 빈칸에 알맞은 한 단어인데요. 이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나요. 방금 했죠? 자, 먼저 이런 접속사를 지웁니다. 지우고요. 그 다음에 주어를 비교해봐. She. 그 다음에 주절의 주어도 she.

너는 누구를 지어라? 그치, 여기에 있는 쉬를 지어라. 자, 그 다음에 saved만 남았는데, 이거 그러면 PP 형태 saved인가? 이게 아니지. 지금 이거는 과거 동사 있고, 결국엔 그녀가 충분한 돈을 저축을 했기 때문에 그 집을 살수 있었습니다. 능동의 save였던 거거든. 그래서 요거를 원형에다가 ing 형태로. 요렇게 바꾸면 분사 구문이 완성이 됩니다. Saving enough money, she could buy the house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보죠. While Liz drank a cup of tea, she enjoyed listening to music. 자, Liz는 커피를 마시면서, 자, while 하면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면서, 뭐 이런 느낌이지. She enjoyed, 그녀는 즐겼어요. Listening to music, 음악을 듣는 것을. 역시 우리 접속사를 먼저 떼고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가 Liz가 그 she인 거거든요. 자, 얘를 지울 거야. 그 여기가 이제 Liz로 다시 바뀌었죠? 구체적으로. 자, 그 다음에 동사가 drank가 남았습니다. 아, 이거 능동태 맞니? 커피를 직접 마시는 거. 원래 원형은 drink였으니 여기다가 ing를 붙여주면 되겠다. 그래서 drinking a cup of tea. Liz enjoyed listening to music. 차를 마시면서 Liz는 음악을 듣는 것을 즐겼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밑줄 친 부분에 의미로 가장 알맞은 걸 고르시오 했는데요. Not knowing what to do, I'm asking for your advice. 지금 분사 구문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맥적으로 어떤 접속사가 가장 자연스러울까를 파악해서 정답을 골라주셔야 됩니다. 지금 다 다른 접속사들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무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 뒤에 보니까 I'm asking for your advice.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지금 조언을 구하고 있지. 자, 여기에 들어갈 접속사는 뭐가 되겠니?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모르니까, 모르기 때문에 너한테 지금 조언을 구하고 있는 거야. 뭐뭐 해서, 뭐뭐 하기 때문에가 가장 적절하겠네요. 자, 그 뜻을 갖고 있는 접속사는 3번입니다. Since I don't know what to do. 그게 정답이 되겠고요. If는 만약이고요.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 Do는 비록 뭐뭐 할지라도, Before는 뭐뭐 하기 전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문제예요. 이때 얘는 지금 PP가 나온 과거 분사 구문인데요. 어떤 접속사가 잘 어울릴지 한번 찾아보죠. Born with no arms. 그러면 이제 팔이 없는 채로 태어난 거예요. He became an excellent swimmer. 근데 팔도 없는데, 수영할 때는 팔이 완전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 근데도 훌륭한 스위머가 되었답니다. 그러면 여기는 비록 팔이 없이 태어났지만, 비록 뭐뭐이지만, 그는 훌륭한 수영선수가 되었어요가 자연스럽겠다. 맞니? 그래서 비록 뭐뭐이지만, 은? 도하고 어도하고 둘다그 뜻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는 시제가 is, 하나는 시제가 was입니다. 주절의 시제 따라가야 되고요. 과거이고요. 당연히 태어난 것도 과거겠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아니라 5번이에요. 5번. Although he was born with no arms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일치하도록 주어진 단어를 이용해서 분사 구문으로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매일 1시간 동안 운동을 한다면, 자, 이 부분만 신경 쓰면 돼요. 뭐, 너는 다시 건강해질 거야. You can be healthy again.는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분사 구문의 기본은 일단 ing 또는 pp잖아. 여기에서 운동을 내가 직접 하는 거니까 능동태로 바꿔주면 될것 같죠? Exercising. 그 다음에 1시간 동안이 for an hour. Every day. 간단하네요. Exercising for an hour every day. 이렇게 쓰면 매일 한 시간씩 운동한다면 분사 구문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연필이 없어서 나는 한 자루를 빌렸다. 인데요. 역시 분사 구문으로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이번에는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Not의 위치 중요합니다. Having not 아니고요. Not having a pencil. Not having a pencil, I borrowed one.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때 pencil 셀수 있거든? 그래서 어를 붙이든지 뒤에 pencils, s를 붙이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해볼까요? 눈이 덮인 후에 그 산은 환상적으로 보인다. 인데요. 자, 이번에는 cover. 얘가 덮다란 뜻이야.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눈이 덮인 거는 산인데, 산 입장에서 자기가 눈을 덮은 게 아니라 눈으로 덮여진 거죠. 자, 이때 쓸 수 있는 분사는 PP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covering with snow 하면 안 되고요. PP 형태로 covered with snow 라고 써야 돼요. 산의 입장에서 눈으로 덮여진 산이 looks fantastic. 정말 환상적으로 보인다. 라고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중요한 문법 파트 복습해 볼 테니 꼭 다음 시간도 빠지지 말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Listening Clear, 바로 듣기 영역에 집중해서 배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영역은 바로 여기에요.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잘풀수 있는 실전 꿀팁을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자, 먼저 유형 분석을 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지금 중학교에서 영어 듣기 능력 평가, 자, 전국 영어 듣기 능력 평가를 1학기 한 번, 2학기 한번 이렇게 보고 있죠. 자, 이 시험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고, 이제 우리 친구들 곧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모의고사에서 볼수 있는 이런 듣기 유형 중에서 마지막 말에 대한 가장 적절한 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팁을 알려줄게요. 자, 먼저 얘들아, 듣기 영역에 어떤 full name, 듣기 영역의 온전한 이름은요, 실은 듣기 말하기 영역입니다. 하지만 시험에서 스피킹 능력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든 유형이 바로 이 유형이에요. 다시 이야기해서 어떤 대화를 듣고 나서 부분이 끊기고 나서 거기에 바로 응답할 수 있는, 바로 말할 수 있는 학생들의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자, 먼저 여러 가지 상황이 들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중학교에서, 주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이 시험에 나오게 될 텐데, 적절한 응답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라는 거죠. 출제 방향은요, 짧은 대화, 다시 말해서 A, B, A 하고 대화가 끝나요.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응답할 수 있는 부분, 혹은 대화의 턴이 좀 길어지면서 9쌍에서 한 10쌍 정도 쭉 이렇게 A, B, A, B의 턴으로 나오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어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야 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네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긴 대화 같은 경우에는 주로 3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핵심 전략입니다. 자, 봐봐, 얘들아. 이 문제는 마지막 말. 다시 적어 볼게요. 자, 마지막 말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게 어떤 대답을 할수 있을 것인가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이 듣기를 하실 때 여자의 마지막 말인지 아니면 남자의 마지막 말인지 이 성별을 잘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의 팁은 뭐냐면 대화를 들을 때 예를 들어 문제가 남자의 마지막 말이다라고 했을 때 의도적으로 남자 목소리 조금 더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세 쌍, 네쌍 정도에 이렇게 턴이 반복이 되고 뭔가 다섯 턴, 여섯 턴으로 그때 갈때 남자 목소리에서 끊길 수 있게

있겠다,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드는 게 훨씬 더 정답으로 잘 이을 수 있는 일종의 팁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응답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파악하라는 것은, 응답자가 이러한 성별이라는 것은 마지막 말에 하는 성별이 누구인지도 잘 봐야 한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자, 두 번째는, 당연히 얘들아, 이 문제는 선택지가 우리말이겠어요, 영어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말하기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지가 전부 다 영어로 당연히 되어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을 고르는 문제에서 선택지의 길이가 조금 길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독해력을 요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잘 들으면서 동시에 선택지를 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 실은 한 가지 팁을 더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듣기 평가에서 앞에 안내 방송이 나올 겁니다. 약 1분가량의 그 안내 방송일 동안에 뒤에 나와 있는 이러한 문제의 선택지를 빠르게 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될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이겁니다. 전체적인 대화의 흐름과 주제를 파악하고 대화의 마지막 말, 그리고 혹시나 마지막 말이 어떤 질문으로 끝났는지를 잘 보시고요. 그것에 따라서, 그 패턴에 따라서 고를 수 있는 정답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부터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실전 꿀팁은 당연히 얘들아, 문제가 뭐니까?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야 하는 거니까 어떠한 대화의 마지막 말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패턴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패턴은 뭐냐면요. 이게 가장 어려울 수 있는 난도예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그냥 일반적인 어떤 진술로, 다시 얘기하면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경우예요. 의문문도 아니고요. 어떠한 것에 구체적인 상황을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래 이래 이래 라는 마침표가 있는 평소문으로 끝나는 경우는 이 부분은 전체적인 맥락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마지막 말이 이렇게 끝나는 경우를 볼게요. 실제 기출 문제인데요. I'll show you their profile so that you can take a look. I'll show you their profiles. 내가 그 사람들의 프로필을 보여줄게. 그래서 너가 그걸 한번 봤으면 좋겠어. 그걸 너가 볼수 있도록 내가 너한테 프로필을 보여줄게. 하고 이렇게 대화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응할 수 있는 말들의 얘들아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겠어?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평소문으로 이렇게 끝나는 경우에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될수 있는 경우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선택지를 보았을 때요. 가장 일반적으로 내가 그걸 보여줄게라고 한다면 I'll check with them. I'll check them. 그럼 내가 한번 그 파일들을, 그 프로필들을 확인해 볼게 라는 말로 대답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하지만 난도에 비해서 어떤 정답은 간단한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이번에는 마지막 말이 의문문으로 끝나는 경우예요. 자, 의문문이라는 거 우리 어떻게 알수 있죠? 그렇죠. 대화에서 끝에 꼬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의문문으로 끝났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의문사가 들어있는 형태로 끝나는 경우예요. What can you do about it? What can you do about it? 에서 의문사, 무엇이라는 아이가 보이죠. 자, 이렇게 의문사 같은 아이들이 있는 의문문으로 끝나는 경우에는요, 문항 자체의 난도는 매우 낮습니다. 당연히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라는 것으로 질문을 던졌을 때, 어디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장소와 관련된 고르면 되고, 언제라고 물어본다면 선택지에서 시간 있는 걸 고르면 되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 어떤 action, 어떤 행동을 물어보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한 정답은 뭐였냐면, 실제 기출에서, I'll write about it on the school's official website. 자, 내가 학교 공식 홈페이지에 뭐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쓸 것이다. 자, 내가 뭐할 것이다? 어떠한 견해 따위를 write, 쓸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정답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패턴이었었고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었어요. 자, 세 번째는 볼게요. 자, 세 번째는요. 의문문이긴 한데요. 어떤 의문사가 있지 않은 그러한 패턴을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Is there any simpler way to melt it? 라고 하면은 Is there any simpler way?
더 간단한

방법이 있니?라고 물어보는 거지. 다시 is there?라고 하면 어떠한 것이 있니?라고 물어보는 yes or no라는 답으로 할수 있는 그런 질문이죠. 당연히 의문사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자, 그것을 녹이기 위한 더 간단한 방법이 있나요? 하고 만약에 말이 끝났어요. 자, 대화가 끝났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응답은 이걸 쉽게 녹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yes라고 갈 테고, 그게 아니면 no라는 답으로 가겠죠.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 중요하게 봐야 될게 뭐냐면, 특히나 이 문제 패턴에서는요, 문장이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앞에서는 긍정의 답을 하든 부정의 답을 하든 yes or no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이 뒤에

0: 앞에서는 simpler way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 잠깐 실질적으로 문제 풀기 전에 잠깐 슬기로운 영어 듣기 팁 보고 갈게요. 선생님이 앞에서 I'm afraid I can't라는 표현을 보여주었습니다. 뭔가 부정적인 답을 할때쓸수 있는 표현인데, 자, 물론 afraid가 두려워하는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회화 상황에서 I'm afraid I can't라든지 I'm afraid 그리고 뭔가 부정적인 내용이 언급이 될 때는 뭔가 유감스러움을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주 친한 사이에서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뭔가 친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그런 가까운 사이이기보다는 뭔가 직장에서 혹은 어떤 다른 좀 어려운 자리에서 부정적인 답을 해야만 할 때에 I'm afraid 하고 부정적인 말 이런 게 일종의 예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이죠? 예의상 덧붙이는 표현이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이런 표현을 구사할 수 있으면 굉장히 예의 바르고 뭔가 매너 있는 그런 사람으로 비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선생님이 여러 가지 팁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먼저 이 문제는요, 가장 발문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남자의 마지막 말인지 여자의 마지막 말인지 이 성별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친구들 실제 시험 상황에서 너무나 긴장을 하게 되면요, 순식간에 이 부분을 헷갈린 친구들이 정말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표시를 하시고 의도적으로 어떤 목소리? 그렇죠. 여자의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대화가 들릴 때 일부러 여자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서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다, 있겠다, 있겠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들으면 훨씬 더 쉽게 정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우리 이런 팁을 잘 적용할 수 있는지 선생님이 문제로 들려줄게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 Hello?
2: Sam, why didn't you answer my call earlier?
1: I'm sorry, Amy. I was busy working at the restaurant.
2: But don't you remember you have to send your part of the group paper by 2 o'clock?
1: By 2 o'clock today? Isn't it due tomorrow?
2: No, it's due today. I have to collect everyone's part of the paper before we submit it tomorrow.
1: I'm really sorry, but I have to work here until 5 p.m.
2: What time do you think you can send it to me?
1: About 9 p.m. I just need to put the finishing touches on it.
2: Are you sure you can finish it by 9 p.m.?
0: 자, 우리 함께 해설해 볼게요. 자, 먼저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남자가 전화를 먼저 받죠. Hello 라고 받으니까 Sam, why didn't you answer my call earlier? Why didn't you answer? 자, answer는 뭔가 전화를 받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너내 전화 왜 일찍 받지 않았어? 왜 빨리 받지 않았어? 라고 하니까 남자가요. I'm sorry, Amy. I was busy working at the restaurant. 나 레스토랑에서 일하느라 바빴어. 라고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자가요. But don't you remember you have to send your part of the group paper by 2 o'clock? 자, 우리 친구들 방금 듣기에서 어떤 group paper라는 말 들었을 겁니다. 자, 함께 뭔가 팀 프로젝트를 하는 건가 봐. 그래서 뭔가 여자의 목소리는 약간 지금 좀 격앙되어 있고 약간 좀 톤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서 너가 맡고 있는 group paper의 부분을 2시까지 보내기로 한 거, 너 그거 기억 못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죠. 자, 그러니까 남자가, by 2 o'clock today? 라고 물어보면서, isn't it due tomorrow?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due라는 표현은요, 마감 기한의라는 뜻이에요. 언제까지가 마감인? 이란 뜻이어서, 그거 내일까지 아니었어? Isn't it due today? Isn't due tomorrow?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여자가, no, it's due today. 아니야, 오늘까지야. I have to collect everyone's part of the paper. 내가 지금 전체 조원들의 페이퍼를 걷어야만 해 라고 설명을 합니다. Before we submit tomorrow, 내일 제출하기 전까지 각 조원들의 페이퍼를 내가 지금 collect, 수집해야 돼, 모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남학생과 여학생은 같은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혹은 같이 뭔가 팀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사이인가 봐. 자, 그런데 제때 뭔가 내지를 않아서 남자가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남자가 당연히

0: 사과를 해요. I'm really sorry 라고 얘기를 하면서 But I have to work here until 5 p.m. 내가 몇 시까지 일해야 된다? 오늘 이 레스토랑에서 5시까지 일을 해야만 한대요. 그러니까 여자가 What time do you think you can send it to me? 그러면 너몇 시까지 나한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남자가 About 9 p.m. 한밤 9시까지는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I just need to put the finishing touches on it. 자, finishing touch라고 하면요. 마무리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거의 완성을 해가지고 내가 쓴그 페이퍼에 거의 마지막 손길만, 마지막만 이렇게 손보면 돼. 자,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Are you sure you can finish it by 9 p.m.? 다시, Are you sure you can finish it by 9 p.m.? 이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 문제는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었고요. 자, 실질적으로 이 대화는 의문문으로 끝나고 있었고, 문장의 어떤 패턴은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 문장 원어민 소리로 지금 한번 들어볼게요.
1: Are you sure you can finish it by 9 p.m.?
0: 네, 정말로 Are you sure you can finish it by 9 p.m.? 이라고 뭐 말이 끝났죠. 자, 그렇다면 너 9시까지 정말 보낼 수 있어? 그럴 거라고 확신해? 라는 것에 대한 정답을 골라볼게요. 1번, No, you don't have to help me with the task. 너그 과제 나 도와줄 필요가 없어. 나 도와주지 않아도 돼. 라고 남자가 말하겠어요? 아니죠. 지금 남자는 어떻게 해서든 여자한테 내가 분명히 보내줄게 라고 확신을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 도움 필요 없어 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아요. 2번 볼게요. Definitely. 자, 얘들아, definitely 무슨 뜻? 그렇죠.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definitely, certainly 라고 하면 물론이지 라는 긍정의 답이었죠. 그래서 I won't fail to send it by that time. 내가 그 시간까지 보내는 걸 실패하지 않을 거야. 선생님 방금 직역을 했는데요. 이 말을 의역을 하면 무슨 뜻이다? 내가 그 시간까지 반드시 보낼 거야 라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 2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볼게요. No, I don't know where I put my smartphone. 내가 내 스마트폰을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어. 자, 이 말은 전혀 맥락에 맞지 않은 오답이죠. 자, 일단 4번까지 볼게요. Of course, you can join our group if you wish. 너가 원한다면 우리 그룹에 너 참가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어떤 팀에 끼워주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자, 우리 5번 애들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5번 볼게요. 진짜로 나왔죠. I'm afraid the professor won't give us an extension. 자, 여기에서 I'm afraid를 나는 두려워요. 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자, 뒤에 보니까 부정의 표현이 won't가 보이네요. will not을 줄여서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정의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뭔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때 예의상 꺼내는 말로 볼 수가 있어서 I'm afraid the professor won't give us an extension. 우리 교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extension, 더 기한의 연장이죠. 연장을 주시지 않을 것 같아 라는 그런 말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 다시 정답 뭐다? Definitely. 내가 그 시간까지 반드시 보낼게.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그 시간은 9시가 되겠죠. 자, 정답 2번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간단히 우리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을 고를 수 있는 팁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Listening Clear 꿀팁에서의 OSQ의 정답 확인해 볼게요. 자, 목적 문제에서 today가 들린다면 이어지는 내용이 정답일 가능성이 높 그렇죠. 정답은 오였었고요. Today라든지 actually라는 말이 들으면요. 들리면 여러분 잘좀볼수 있어야 돼요. 뒤가 정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오늘의 OS 퀴즈는 이거예요. 자, 대화에서 마지막 말을 하는 사람의 성별에 유의하여 듣는다. 자, 정답이 O인지 X인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우리, 네, Listening Clear의 어떤 집중적인 듣기 팁을 연습을 하고 있죠? 다음 시간 한 시간 더 남았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everyone. Welcome to Kevin's Cartoon English. 안녕하세요. 저는 케빈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카툰 만화를 통해서 다양한 영어 표현 배워보러 가볼게요. Let's go, go, go!
1: 'What is so interesting on TV, Kevin?'
2: I recently bought a lottery ticket. They are about to pick the winners.
1: Oh, so that's why you were looking at your watch all day.
2: If I win the lottery, I will buy a house and a car, and I'll go shopping.
1: Kevin,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2: I have a good feeling about this. I had a lucky dream last night, a dream about a pig.
1: Oh, really? What is the first thing you want to do if you win?
2: I'm going to the countryside and farm by myself. I wonder how much a Binil house cost.
1: Binil house? Vinyl? Oh, you mean greenhouse?
2: Oh, they're drawing the numbers.
1: So, how many numbers did you get? Did you win?
2: Oh, I'm so dumb. It was just a dream. Let's go eat some pork belly.
1: Okay.
0: 네, 여러분, 카툰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복습 들어가 봅시다. 오, 케빈 집인 것 같습니다. 둘이 TV를 시청하고 있는데요. 크리스틴이 What is so interesting on TV, Kevin? 케빈, TV 보고 이렇게 재밌는 거 아니? 그러자 케빈이 I recently bought a lottery ticket. 나 최근에 복권을 샀거든. They're about to pick the winners. 이제 곧 당첨 발표할 거야. 그러자 크리스틴이 Oh, so that's why you are looking at your watch all day. 아, 그래서 너가 하루 종일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구나. 그러자 케빈이, If I win the lottery, 내가 만약에 복권에 당첨되면, I'll buy a house, 집을 사고, and a car, 차도 사고, and I'll go shopping, 쇼핑도 할 거야. 그러자 크리스틴이, Kevin,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Kevin,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 오늘의 핵심 표현. 빠밤.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 직역하면요.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알이 부화하기 전에 닭을 세지 마라. 약간 그런 뜻이죠.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 꼭 외워두세요. 핵심 표현입니다. 그러자 케빈이 I have a good feeling about this. 나 느낌 완전 좋아. I had a lucky dream last night. 어젯밤에 정말 좋은 꿈 꿨거든. I dreamed about a pig. 나 돼지 꿈 꿨어. Oh, really? What is the first thing you want to do if you win? 정말? 그럼 너 복권에 당첨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러자 케빈이 I'm going to the countryside. 나 시골 가서 and farm by myself. 나 귀농할 거야. 농사도 지을 거야. I wonder how much a Binil house cost. 비닐 하우스가 얼마인지 궁금하네. 그러자 크리스틴이 비닐 하우스? 비닐? Oh, you mean greenhouse. 아, 그린하우스? 그렇죠. 비닐하우스, 한국에서만 쓰는 단어입니다. 비닐하우스는 외국에서는 greenhouse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외워주세요. 자, 케빈이 Oh, they're drawing the numbers. 자, 이제 번호 뽑는다. 7번, 7번, number 7, number 7. 8, 9, 10, 11, 12, 13. 꽝! 그러자 크리스틴이 So, How many numbers did you get? 번호 몇 개 맞았어? Did you win? 이겼니? 그러자 케빈이 I'm so dumb. 내가 바보였나 봐. It was just a dream. 그냥 꿈이었다. Let's go eat some pork belly. 그냥 삼겹살이나 먹으러 가자! 그러자 크리스틴이 오케이 라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복권 당첨에 실패한 케빈. 네, 돼지 꿈을 꿨지만 네, 이루어지지 않았죠. 돼지 꿈을 꾼 대신에 삼겹살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카툰 정말 재밌지 않나요? 나날이 발전하는 Kevin's Cartoon English.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자, 이제 핵심 표현을 디테일하게 배워보러 가봅시다. 네, 오늘의 핵심 표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줄 Jamie, come on in! Hello!
3: My name is Jamie. How are you?
0: Hey, Jamie, how are you?
3: I'm fine. Hey, good news.
0: Good news?
3: What good news? 내가 듣기론 카툰 잉글리시가 너무 재밌어서 부장님이랑 우리 PD님이랑 계속 우리랑 같이 하고 싶대.
0: Jamie, I'm sorry, but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 오늘의 핵심 표현입니다.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따라해볼까요?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
3: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0: 따라해볼까요? 1 more time. Ja, 비슷한 표현도 있다고요.
3: Don't get your hopes high.
0: 너무 큰 기대하지 마. Don't get your hopes high. High, 크게, 높게. 네. Hope, 기대. 네, 너무 미리 큰 기대하지 마라는 뜻이죠. Don't get your hopes high. 그리고 제이미, 나는 계속 할 거야. 근데 너는 모르겠네? 아!
1: What is so interesting on TV, Kevin?
2: I recently bought a lottery ticket. They are about to pick the winners.
1: Oh, so that's why you were looking at your watch all day.
2: If I win the lottery, I will buy a house and a car, and I'll go shopping.
1: Kevin,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2: I have a good feeling about this. I had a lucky dream last night, a dream about a pig.
1: Oh, really? What is the first thing you want to do if you win?
2: I'm going to the countryside and farm by myself. I wonder how much a Binil house cost.
1: Binil house? Vinyl? Oh, you mean greenhouse?
2: Oh, they're drawing the numbers.
1: So, how many numbers did you get? Did you win?
2: Oh, I'm so dumb. It was just a dream. Let's go eat some pork belly.
1: Okay.
0: 네, 여러분, Kevin's Cartoon English 재밌게 잘 보셨나요? 오늘의 핵심 표현 꼭 외워주세요.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 Bye bye. See you next week.

0: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Mix and Match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 착두 on 시리즈를 했었죠. 오늘은 그것과 정반대인 친구 of가 나올 겁니다. 한번 다이얼로그부터 들어볼게요. The rain started as soon as the soccer game kicked off.
1: 아, 축구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비가 오기 시작했어.
0: Yeah, that was some terrible luck for the players.
1: 맞아, 선수들한텐 참 불운이네.
0: That's right. The referees had to call the game off.
1: 맞아, 심판들이 경기를 취소해야 할 텐데.
0: 네, 오늘 이렇게 off로 되는 두 가지 표현, call off와 kick off를 배워볼 겁니다. 사실 off가 등장하는 거 우리 기존에 동사 연결된 시리즈에서 많이 했었죠. 오늘은 이제 off의 개념만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축구 게임이 있었고, 근데 그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비가 너무 많이 왔고, 그래서 경기를 취소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대화가 나왔었죠. off는요, 여러분, on과 정반대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on은 착붙부터부터 뭔가 계속하, 이런 게 바로 on이었죠. off는 착붙이 아니라 착 떨어지는 그림이에요. 여기서 여기로 분리되어 나가는, 여기서 여기로 폭 떨어져 나가는 게 바로 off입니다. on은 붙는 거고 off는 떨어지는 거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call off부터 한번 볼게요. 자, call off는 취소하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call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도 야, 너 뭐 할래? call!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물론 조금 그건 콩글리시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그게 편할 것 같아. call 할 때 그 call 하는 걸 반대로 하면 call off?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call 하면 뭐야? 오케이, 나 그거 한다. 이런 뜻인데 거기에 off를 붙이면 안 해, 안 해. 취소할 거야. 요런 느낌이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콜이 전화 혹은 어떤 요청이라는 의미 가지고 있는데 그걸 톡 떨어뜨리는 거니까 취소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요렇게 나왔죠. The referees. Referees가 심판들인데 심판들이 게임을 취소해야겠다. 취소해야만 뭐 하겠다. 요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call과 off 사이에 이렇게 대명사 혹은 명사를 넣어서 쓸 수도 있고요. 자, 요런 예문도 교과서에 있더라고요. 가지고 와봤습니다. He didn't call off his trip. 그는 그의 여행을 취소하진 않았어. He just postponed it. 그냥 미뤘을 뿐이야.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call off는 완전히 없던 일로 하는 거고 postpone은 그거를 연기하는 거니까 둘 사이 의미 차이가 잘 보이죠? 자, 그리고 call off와 관련해서 교과서에 또 나오는 표현이 요게 있습니다. call it a day라는 표현인데요. 요거는 자, 오늘의 날은 정말 끝. 자, 콜콜콜 다 했다. 요런 느낌으로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let's call it a day. Let's call it a day.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오늘 끝내자, 마무리하자 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곤 합니다. 자, 그 다음은 kick off인데요. kick이 뭐야 여러분? 발로 뻥 하고 차는 거죠. 잠깐 선생님 무릎이 노출. 자, 발로 뻥 하고 차는 건데 자, 뭔가 축구 경기 같은 걸 생각하면 아주 편해요. 보통 kick off를 실제로 축구 경기나 스포츠 경기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자, 축구 경기 할 때

0: 공이 이렇게 막 바닥에 이렇게 선 위에 놓여져 있어. 그리고 그거를 발로 뻥 차는 순간 경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요게 의미가 시작하다가 되는 겁니다. 여기 가만히 있는 요 공을 발로 뻥 차면 그 공이 off 되면서 경기가 시작하니까 시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예문으로 가지고 온게 축구 경기와 관련된 걸 가지고 온 겁니다. 자, 비가 그 축구 경기가 자, 선수들이 공을 빵 차서 시작하자마자 비가 왔다. 요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요게요. 이제 처음에는 경기, 스포츠 경기들에서만 사용이 됐다가 나중에는 뭔가 어떤 일을 시작하고 어떤 행사가 시작되고 콘서트가 시작되고 할 때도 킥오프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 예문 같은 경우는 The Rockstar. Rockstar라고 하면 우리 이제 그 밴드에서 막 아! 이러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죠. Wanted to kick the concert off. 그의 콘서트를 시작하고 싶어 했다. With his favorite song 하면 그의 가장 좋아하는 노래와 함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콘서트를 시작을 하는데 콘서트를 빵 하고 시작하는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로 시작해야겠군. 요게 바로 요 예문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배운 거예요. call off 하면은 call 하는 걸안 하는 거야. 팍 떼버리는 거니까 취소하다라는 의미. kick off라는 건 바닥에 놓여져 있고 선 위에 있던 공을 빵 차면서 경기가 시작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오늘도 네 문제가 이어집니다. 1번부터 볼게요. 우리는 폭우로 인해 모든 걸 취소해야만 했다. 자, 취소하는 거죠. 자, 오! 했던 걸안 하는 거야? 그 선생님이 call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거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자. We had to call off everything due to heavy rain. We had to call off everything due to heavy rain. 따라하자고 할땐꼭 따라해주세요. 2번 문제 갈게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그걸 취소하는 것 말곤 선택지가 없었다. 자, 취소하는 건데요. 그것을 취소한다. 사이에 대명사를 넣어주세요. 그죠? Call it off.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이에 대명사를 넣어서도 call off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려주고 싶었고요. Show up! 기억나죠? 우리 옛날에 배웠던 거. 나타나다! Show who! 이렇게 요거 같이 배웠었고요. Have no choice가 선택지가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다음 문제 볼까요? 그 경기는 몇 시에 시작하나요? 자, 시작합니다. 빵! 발로 차! 발로 찬다? 그치. 킥오프라고 하면 됩니다. 자, 요건 자주 쓰는 표현,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라 같이 읽어볼게요. What time does the game kick off? What time does the game kick off? 아주 좋아요. 자, 마지막 문제 갑니다. APEC 정상회담이 내일 시작된다. 자, 어떤 이 킥오프라는 표현을 축구 경기 같은 거 말고도 행사일 때도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드렸죠. 에이펙 서밋 같은 공식적인 행사에도 이 표현을 쓸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요. 참고로 에이펙 뭔지 알죠? 아시아 퍼시픽 그거, 아시아 태평양 경제 공동 그 사회 공부를 더 해야겠죠, 우리? 자, 여튼 오늘 두 가지 표현 배웠고요. 우리 한번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듣고 수업 마칠게요.
1: The rain started as soon as the soccer game kicked off. Yeah, that was some terrible luck for the players. That's right. The referees had to call the game off.
0: 자, 이렇게 오늘 off 시리즈를 맞춰봅니다. call off, 취소하다라는 뜻이었고요. kick off, 시작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오프는 뭔가 붙어있는데 촉 떨어지는 에너지 가지고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전지사 시리즈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일곱 단어를 저와 함께 배워볼 건데요. 그럼 오늘의 단어 먼저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Burn. B-U-R-N. Burn. Burn. Fight. F-I-G-H-T. Fight. Fight. Happen. H-A-P-P-E-N. Happen. Happen.
0: 이제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봐요. 오늘은 accidents, 사고 2편이에요. 친구들, 저쪽에 accident가 일어났대요. 우리 빨리 사고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봐요. 첫 번째 단어는 burn, 불에 타다 또는 화상이란 뜻이에요. This house is on fire and it's burning. 불에 타고 있네요. 어어. 그 다음은 fight, 싸우다 또는 싸움이란 뜻이에요. These people are having a fight. You should not fight everyone. 싸우면 안 돼요. 그 다음은 happen, 발생하다 또는 일어나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일상 속에 많이 쓰는 단어예요. 이따 예문으로 같이 한번 봐봐요.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불에 타다, 화상, burn. 으 소리가 나요. burn. That's right. 싸우다, 싸움, fight. 친구들, 가운데 G 발음은 안 나요. fight. Very good. 발생하다, 일어나다, happen. 자, P에 P 발음이 아니라 B 발음이에요. happen. That's correct.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Burn, burn. Fight, fight. Happen, happen.
0: 이제 제가 예문으로 더 설명해 줄게요. She burned her hand on the stove. 그녀는 난로에 손을 태웠다. Oh no, that must hurt. 아주 아프겠는데요. 자, 여러분 같이 따라해 봐요. 화상을 입었다 또는 태웠다. burned 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She burned her hand on the stove. Very good. Do not fight with your friends. 친구들이랑 싸우지 마세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싸워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사이좋게 항상 지내야 돼요. 알겠죠? Fight는 싸우다. 빨간색 글씨 보이죠? Your turn. Do not fight with your friends. 잘했어요. Good things will happen to you. 너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들이 항상 일어나요. 그래서 꿈을 항상 꾸세요, 여러분. You can do it. 자, 여러분. Now let's practice together. Good things will happen to you. 잘했어요. Very good.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Quick. Q-U-I-C-K. Quick. Quick. News. N-E-W-S. News. News.

0: Kill. K-I-L-L. Kill. Kill. Fact. F-A-C-T. Fact. Fact.
1: Our next word is quick. 빨리 또는 빠른이란 뜻이에요. 오, 이 사람은 빠르게 어디를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Quick. 그 다음은 news, 소식 또는 뉴스란 뜻이에요. 우리가 매일 TV로 뉴스를 시청하죠. 그리고 좋은 소식 할 때 good news라고 영어로 말해요. 그 다음은 kill, 죽이다란 뜻이에요. 저는 식물이 생각나요. 식물에 물을 안 주면 식물이 죽을 수 있어요. Do not kill the plants, okay? 그 다음은 fact, 사실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항상 fact를 전달해야 돼요. 알겠죠? Fact. Okay, now it's time to practice some more pronunciation. 빨리, 빠른, quick. 여러분, Q-U는 quick 소리가 나요. Quick. 바로 그거예요. 소식, 뉴스, news. 좀 길게 발음해 볼게요. News. Excellent. 죽이다. Kill. One more time. Kill. Very good. 사실, fact. 여러분, 입을 크게 벌려보세요. Fact. 아주 잘하는데요.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0: Quick. Quick. News. News. Kill. Kill. Fact. Fact.
1: Okay, now let's look at this sentence. Can I ask you a quick question? 빠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여러분, 갑자기 궁금한 게 있을 때 이렇게 영어로 물어보세요. Can I ask you a quick question? 빠르게 물어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같이 말해봐요. Can I ask you a quick question? Very good. Do you have any good news? 너 좋은 소식이 있니? 친구들, 누군가를 오랜만에 만났을 때 또 요즘 새로운 소식 있어? 이렇게 물어볼 때는요. Do you have any good news?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 같이 말해봐요. Do you have any good news? 잘했어요. Don't kill this bug. 이 벌레를 죽이지 마. 꼭 살려야 돼. 아주 착한 벌레거든요. 여러분, don't kill은 죽이지 마란 뜻이에요. 친구들 같이 practice 해볼게요. Don't kill this bug. Excellent. Let's move on. Is it a fact or an opinion? 이것은 사실인가요? 아니면 의견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사실된 정보를 얘기하지만 우리의 의견도 때로는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어로 한번 같이 말해봐요. Is it a fact or an opinion? Good job! Now, let's review all the words.
0: Burn. Burn. Fight, fight. Happen, happen. Quick, quick. News, news. Kill, kill. Fact, fact.
1: 친구들, 오늘은 accidents, 사고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로 같이 영어 수업을 해봐요. Thanks for watching.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영문법에서는 김재희입니다. 오늘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쓰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오늘의 미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단어를 사용하여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세요. 알맞은 말을 쓰세요. 라고 하는데요. 그녀는 보낼 편지가 있다. 라고 할 때, 빈칸에 뭐라고 쓰면 될지 오늘 학습을 마친 후에 같이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그리고 부사의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배웠어요. 명사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라고 해석한다고 했죠? To study is fun. 공부하는 것은 재미있다처럼 주어 자리에 쓸 수도 있고요. 목적어 자리에 쓸 수도 있고, 보어 자리에 쓸 수도 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배울 형용사적 쓰임의 투부정사는 I have a book to read 에서처럼 a book,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는 읽을 책이 있다,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라는 뜻을 가져요. 역시 투부정사,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로 쓰죠? 그러면 형용사적 쓰임의 투부정사는 어떤 내용을 알아야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투부정사는 명사를 꾸며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라는 뜻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명사의 뒤에서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줍니다. 그리고 이 투부정사의 주체를 나타내고 싶을 때는 의미상의 주어 for 플러스 목적격을 투부정사 앞에 써주면 되는데요. 우리 예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She bought a book to read on the bus. 그녀는 책을 한권 샀어요. 그런데 어떤 책? To read on the bus. 투부정사 구가 앞에 있는 명사 a book을 꾸며주고 있죠. 버스에서 읽을 책.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읽다가 아니에요. read가 투부정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의미가 바뀌었고, 여기에서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쓰임이기 때문에 읽을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녀는 버스에서 읽을 책을 한권 샀다. 다음, we need time to rest. 우리는 시간이 필요해. 근데 어떤 시간? To rest, 휴식할 시간. Time을 꾸며주는 투부정사 to rest가 time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고 있습니다. 휴식할 시간, time to rest라고 해요. 다음 예문, He found a place to park the car. 그는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소인지 뒤에 to park the car, 투부정사 구가 명사. place를 꾸며주고 있죠. 차를 주차할 장소를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예문. This is the best place to see the sunset. 이번에는 to see the sunset. 투부정사구가 앞에 있는 명사 place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일몰을 볼 최고의 장소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다음으로 전치사를 꼭 써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사가 목적어를 직접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요, 투부정사 뒤에 전치사를 꼭 남겨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예문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A chair to sit on 이라고 되어 있죠. 의자인데, 앉을 의자. 앞에 있는 명사 a chair를 뒤에 있는 투부정사구가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to sit, 투부정사구 안에 있는 동사 sit은요, sit a chair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왜요? sit은 자동사예요.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 자리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이전에 문장의 형식할 때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it a chair이라고 쓸수 없고요. 대신에 sit on 전치사를 넣으면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올수 있으니까 sit on a chair 이렇게 쓸 수가 있죠. 투부정사가 명사를

끊어줄 때도 이 전치사 on을 빠뜨리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sit. 동사가 목적어 a chair를 직접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뒤에 전치사 on을 남겨준다라는 뜻이죠. 이걸 쉽게 판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수식을 받는 명사를 뒤로 보내보는 겁니다. sit on a chair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 아니면 sit a chair라고 하는 게 맞는지 판단을 해보는 거죠. sit은 자동사. 뒤에 바로 목적어가 올수 없으니 sit on이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판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도 볼게요. Music to listen to. 음악인데 들을 음악이라는 뜻이죠. Listen, 듣다 역시 자동사예요. Listen music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Listen to music. 전치사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 music to listen이 아니라 Music to listen to 전치사를 꼭 써줘야 됩니다. A house to live in 이것도 a house를 뒤로 보내서 판별하시면 되는데요. Live a house 집을 살다? 말이 안 되죠. Live in a house 집 안에 살다. 이처럼 전치사를 꼭 써줘야 되니까 a house to live in이라고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A pen to write with write 쓰다는요, 타동사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write a pen이라고 하면 펜을 쓰다라는 뜻이 돼버려요. 자, 펜을 쓰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펜으로 쓰다라고 하죠. 이럴 때의 write은 타동사가 아니에요. 자동사. 자, write은 자동사로도 쓰이고 타동사로도 쓰이는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write a pen이 아니라 write with a pen. 펜으로 쓰다 전치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a pen to write with 끝에 전치사를 꼭 남겨줘야 됩니다. a pen to write with. 그래서 판별법은 수식을 받는 명사를 뒤로 보내봐라.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퀴즈. 빈칸에 전치사가 필요하면 알맞은 전치사를 써주고 필요하지 않으면 X 표시하라네요.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A topic to talk. 이야기할 주제인데 이렇게만 봤을 때는 맞는지 틀린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수식 받는 명사를 뒤로 보내볼게요. A topic을 뒤로 보내면 talk a topic 이렇게 쓰나요? 아니에요. talk는 자동사라 뒤에 명사 자리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다 talk about 전치사를 쓰죠. talk about a topic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a topic to talk about 이렇게 뒤에 전치사를 남겨줘야 됩니다. 2번 a movie to watch. 자, 이건 어때요? watch a movie 영화를 보다 이렇게 사용하죠. 그러니 전치사를 쓸 필요가 없어요. 3번 a place to stay. stay, 머무르다라는 뜻인데요. stay a place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장소에 머무르다라고 할 때, stay in a place. 전치사를 꼭 써줘야 돼요. 그래서 in 전치사를 남겨주셔야 됩니다. 4번, a bench to sit. 자, sit, 우리 봤던 단어네요. 앉다. sit은 자동사. 그래서 sit a bench라고 하면 안 됩니다. sit on이라고 전치사를 남겨줘야 되겠죠? a bench to sit. on까지 앉을 벤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녀는 보낼 편지가 있다. 완성해 볼까요? 편지인데 어떤 편지? 보낼 편지. to send 이렇게 형용사적 쓰임으로 to 부정사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시간에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배워볼게요. 안녕.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본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는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승부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핵!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포기함,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중1 필수 영단어,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9강 학교생활 영단어 9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될지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서 바로 알아봐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려보고 스스로 생각해보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진짜 내 것이 되고 배운 것을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어요. 오늘은 학습 및 생각과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오늘 학습 목표에서 읽어본 것처럼 우리 오늘은 생각과 관련된 단어를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 생각이라는 건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무언가 생각하고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think, 첫 번째 단어 think가 정말 중요하게 자주 쓰이는데요. 자, 먼저 이 첫 번째 단어 think 같이 한번 써볼게요. T-H-I-N-K 같이 써볼게요. T-H-I-N-K 발음은 think, think. 네, 생각하다입니다. 자, 생각하다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이 쓰인다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I think. 나는 뭐뭐라고 생각해 이런 뜻이에요. I think 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문 한번 볼까요? I think you are very smart. 나는 생각하는데 뭐라고 생각하죠? You are very smart. 네가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해. 사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I think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예문도 볼까요? Do you think English is fun? Do you think English is fun? 자, 이번에는 Do you think 너는 생각하니? 라는 표현입니다. 너는 생각하니? 뭐라고? English is fun. 영어가 재미있다고. 다시 한번 Do you think English is fun? 너는 영어가 재미있다고 생각하니?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I think 혹은 Do you think 라는 표현은 이 think를 활용한 정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단어 No 살펴볼게요. No, 알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에서 K는 발음하지 않는, 소리 나지 않는 무음입니다. No, 큰 O가 아니고요. No, K가 없는 것처럼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쓸 때는 K가 없으면 안 됩니다. 꼭 써주어야 해요. 같이 한번 써볼게요. K, N, O, W 발음은 no, no. 네, 알다입니다. 여러분, I know 하면 나 알아, 내 말이 그 말이야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know는 내가 알고 있다 라는 뜻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I know Jane. She's my friend. 라고 했는데요. 나 Jane을 know, 알아 라는 표현이죠. 그녀는 나의 친구야. 그래서 내가 걔 알아. 이런 말이 되겠네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는

I know your name 이라고 했어요. 나는 너의 이름을 알아라는 표현이죠. 너 진이잖아 라고 하면서 나 너의 이름을 알아 라고 할때 know라는 단어를 써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know라는 단어까지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remember 같이 볼게요. remember 하면 기억하다, 잊지 않고 기억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같이 한번 써볼게요. remember, R E M E M B E R. 자, 이렇게 써주면 돼요. remember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잊지 않고 기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여러분, 반대말도 같이 알아둘게요. 반대말. 반대말은 잊다가 되겠죠? forget. forget 하면 잊다, 잊어버리다고 기억하다는 remember 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둘다 자주 나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 예문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Do you remember my name? 이라고 하였는데요. 너는 나의 이름을 뭐 하니? remember 이라고 하였습니다. remember 이라는 건 기억하다잖아요. 그래서 너는 나의 이름을 기억하니?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Do you remember my birthday? 라고 했어요. 자, birthday. 생일이죠. 너는 나의 생일을 뭐 하니? remember. 기억하니?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remember의 의미가 뭐라고요? 기억하다. 반대말은 또 뭐라고요? 잊다, forget. 자, 여기에 있는 표현들도 꼭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생각이나 기억과 관련된 표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어떤 표현들을 배웠는지 복습해 볼까요? 먼저, 생각하다. 생각하다는 think. think. 그리고 알다. 알다는 know.

remember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배운 표현들을 더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는 복습이 필수입니다. 우리 한 번 나온 단어들이 다시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죠. 따라서 오늘 배운 단어들도 꼭 체크리스트 그리고 word review와 함께 복습하는 것 잊지 마세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 10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안녕!

0: Hangul.
1: Hello, everyone! Hi! Welcome back to K-Culture, and I'm Jenny. 친구들, 요즘 한류 열풍이 굉장하잖아요. K-pop, K-drama. 그래서 우리 외국 친구들이 우리 한국어, 한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선생님도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한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해요. Today, let's look at the history of Hangul. 한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준비되셨죠? Let's check out the story time.
2: 어? 한글 공부하네? Wow, you're studying Hangul.
1: 네.
2: 아, 그럼 한글은 언제 만들어졌게요? When was Hangul invented?
1: 에이, 알아요. 조선시대 세종대왕님이 만들었잖아요. King Sejong invented it. 어, 그럼 그 전엔 사람들이 어떤 글자를 썼대요?
2: Which letter did people use before then? 한자를 빌려 썼고 교육받은 양반 계층만 썼어. 그런데 한글은 우리 모두가 쓸 수 있게 되었지. Everyone can use Hangul now.
1: 우리의 한글 정말 자랑스러워요. I'm proud of Hangul.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한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우선 한글 누가 만들었지요? 너무 쉽다고요? That's right. King Sejong invented it. 세종대왕님이 1443년도에 발명을 하셨어요. 이 훈민정음이라고 불리는 글자 체계는요, 오늘날의 한글이에요. Let's look at the vowels. 모음을 한번 볼까요? 이 점은요, 둥근 하늘을 뜻하고요. It is sky. 이 모양은 바로 평평한 땅, land. 마지막으로 사람을 뜻하는 person. 이 세 기본자를 조합하면은 다른 모음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자음을 한번 볼까요? 사람의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들었지요. 정말 대단하죠? 이 한글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평범한 백성들도 쉽고 편안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이 멋진 한글을 우리 영어로 잘 소개할 수 있어야겠죠? Let's check out the English. 우선 한글을 영어로 어떻게 소개할까요? Well, you can say Korean alphabet. 네, 우리 친구들 알파벳이라고 우리 많이 쓰죠? 그 알파벳이 맞아요. 발음 체크할게요. 알파벳. 알파 아니에요. 파. F 발음이 나고 있죠? 알파벳. 알파벳. Korean alphabet. 한국의 글자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한글은요, 세종대왕님이 발명을 했죠. 세종대왕님은 King Sejong. 왕을 영어로는 그렇죠? King. King. King Sejong. Invent. 발명하다. 또 같이 볼까요? Invent.

0: It is easy to read. 읽다. Read. Read. 쓰다는 write. Write. Write. It is easy to read and write. 아, 그래서 이 한글은 정말 자랑스럽죠? 자랑스러운. Proud. Proud. Proud. 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표현들을 듣고 따라하면서 우리 확실하게 익혀두자고요. Let's go!
1: Let's listen and repeat. Alphabet. Alphabet. King. King. Invent. Invent. Read. Read. Write. Write. Proud. Proud.
0: 친구들, 오늘의 꿀 표현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I am proud of blah blah. 나는 무엇무엇이 자랑스러워 라는 표현이에요. I am, 나는 proud. 자랑스러운. 조금 전에 우리가 봤죠? 그런데 무엇무엇이 자랑스러워 라고 하려면 꼭 와야 되는 것이 바로 of. I am proud of. 네, 만나면은 발음이 proud of. 따라해볼까요? Proud of. Proud of. I'm proud of. I'm proud of blah blah. 나는 너가 자랑스러워 라고 친구한테 한번 해볼까요? I'm proud of you. 나는 너가 너무 자랑스러워. I'm proud of you. 나는 한글이 자랑스러워. 다시 한번 해볼까요? I'm proud of 한글. I'm proud of 한글. 아시겠죠? 그럼 재밌는 퀴즈를 통해서 지금까지 배워본 표현들을 확실하게 체크하도록 할게요. Let's go!
1: Quiz time. What's this?
0: 움직이는 부분이 뭔지 맞춰볼게요. Yes!
1: Alphabet. Alphabet.
0: Good job! There you go! 바로 읽다.
1: Read. Read. Listen carefully and find the correct picture.
0: 단어를 듣고 맞는 그림을 찾아볼게요.
1: King. King.
0: Yes! 바로 왕이에요.
1: King.
0: 마지막 문제.
1: Invent. Invent.
0: That's right. 발명하다.
1: Invent.
0: Good job. 우리 친구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한글을 소개하는 글을 적어봤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봐요. Let's go.
1: About Hangul. Do you want to learn Korean? Hangul is the Korean alphabet. King Sejong invented it in 1443. Hangul is easy to read and write. I am proud of Hangul. Do you want to learn Korean? Hangul is the Korean alphabet. King Sejong invented it in 1443. Hangul is easy to read and write. I am proud of Hangul.
0: 와, 오늘 이렇게 한글에 대해서 알아보니까요, 더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I am proud of Hangul. 우리 친구들도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Goodbye!

0: 동아리에 한 선배가 자꾸만 이상한 아이디어를 내요. 이것저것 일을 벌이고는 뒤처리를 우리에게 시키는데 정말 못 참겠어요. 나 미칠 것 같아. 나 미칠 것 같아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I think I'll be crazy. 같은으로 더 생생한 표현 배워볼게요.
1: Kevin, aren't you going too fast? You never go this fast.
2: I need to run faster so I can't stop thinking so much.
1: Think about what?
2: They're making the job announcement today. Actually, they already announced it, but I'm too scared to look.
1: Oh, too scared to look? You need to check right now. Get off the treadmill.
2: Christine, can you check for me? Alga bananas, alga bananas, alga bananas, if I don't get the job or if I do.
1: Okay, I'll check. I should check your email, right? Kevin?
2: I see it on your face. I didn't make it, right? This is why I didn't check.
1: You should have checked the good news earlier! You got it! You got the job!
2: What? Are you kidding me?
1: Check for yourself! You got the job! Congratulations, Kevin!
2: Oh, it's really true! Thank you!
0: Hello, everyone! 칼튼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칼튼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걱정될 때, 너무 긴장되고 막 또는 너무 설렐 때, 너무 화가 날 때, 너무 지루할 때, 이렇게 우리의 감정이 극한으로 치달을 때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신이 나갈 것 같아. 내가 내 정신이 아니야. 나 미쳐버릴 것 같아. 이런 말 하잖아요. 오늘 케빈이요. 딱 그런 상황입니다. 이성의 끈을 붙들고 있을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도 카툰으로 재미난 에피소드와 생생한 영어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한 장면씩 시작해봐요. 짐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두 사람. 그런데 케빈 오늘 왜 이렇게 속도를 내죠?
3: You never go this fast.
0: 너 이렇게까지 속도 낸 적은 없잖아. 자, never 보셨나요? never은요, 절대로 멈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I never sleep in. 나는 절대로 늦잠 안 자. 이렇게도 쓰고요. You never drink coffee. 너 커피 절대 안 마시잖아. 또는 우리가 너 원래 커피 안 마시잖아. 이 원래라는 말은 그저 쭉 그렇게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never 사용해서 문장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속도 내서 달리는 적이 없는데 케빈이 왜 그럴까요? 하고 봤더니 stop thinking so much.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걸 멈추려면 이렇게 달리는 수밖에 없대요. 무슨 생각하는 걸까요? They're making the job announcement today. 아하, 얼마 전에 케빈 면접 본 거 기억하시죠? 오늘이 발표 날인가 봅니다. 아하, 벌써 발표는 났대요. But I'm too scared to look. 너무 떨려서 못 보겠어. 라고 얘기를 하네요. To 예전에 우리 한번 다루었었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또 뭐뭐하기에는 내가 너무 뭐뭐하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I'm too short to reach it. 내가 거기에 팔이 닿기에는 키가 너무 작다. 즉, 내가 키가 너무 작아서 손이 안 닿아요. 또는 Isn't it too cold to have iced coffee? 아이스 커피 마시기에는 좀 너무 춥지 않아? 이럴 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너무 무서워서 못 본다니. 그게

0: 무슨 말이야? 당장 내려와 확인해 봐야지. 자, get off the treadmill. 러닝머신 아닌 거 아시죠? 자,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케빈이요. Can you check for me? 네가 대신 봐줄 수 있니? 라고 정말 떨리나 봐요.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If I don't get the job or if I do. 이 직업을 갖게 되든지, 그러니까 합격을 하든 안 하든 나 지금 미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네요. 나 미칠 것 같아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어떻게 말한다고요? I'll go bananas. I'll go bananas 입니다. 재미난 표현이죠. I'll은 나는 뭐뭐 할 것이다. I will 줄임말이고요. go는 어떠어떠한 상태가 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bananas가요. 그 앙냥냥 바나나 아니고 제정신이 아닌 이라는 뜻입니다. 모두 모아서 I'll go bananas. 나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될 것 같아. 미칠 것만 같아 가 되는 것이죠. 우리 또 생각하면서 같이 말해볼게요. I'll go bananas. 노란 부분 강조해서요. I'll go bananas. 좋습니다. 아, 두근두근 두근. 자, 크리스틴이 대신해서 이메일 체크를 해봐 주는데요. 케빈 하고 왜 말을 안 하는 거죠? 실망한 표정 보세요. 나 안 됐구나. 그치. 네 표정 보니까 알겠어. 지레 실망을 하고 있죠. This is why I didn't check. 이래서 내가 확인 안 한 건데. This is why가 이유를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래서 뭐뭐 하는 거야. This is why I don't talk to him. 내가 그래서 걔랑은 이야기를 안 하는 거야. 또는 This is why I plan ahead. 이래서 내가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는 거야. This is why 이유를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이래서 내가 실망할까 봐 체크 안 하고 있었는데 라고 했더니 아니야. 좋은 소식은 빨리 체크했어야지. You got it. You got the job. 딴따다단. 케빈이 면접에 합격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 소식이죠. 어? 그때는 자신 있어 하더니 지금 못 믿는 표정. Are you kidding me? 너 지금 농담하는 거야? 아니에요. 네가 한번 봐봐. You got the job. Congratulations, Kevin. 봤더니 진짜로 합격을 했습니다. 예! 우리 케빈 축하 파티 오늘 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나 미칠 것 같아. 다시 한 번이요. I'll go bananas. 비슷한 표현들 배워보겠습니다. Bananas 대신에 nuts라는 견과류요. nuts라는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나 미쳐버릴지도 몰라. I'll go nuts. I'll go nuts.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뭐라고? 우리 학교 축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온다고. 아, 어떡해, 어떡해. 나 미쳐버릴지도 몰라. 어떻게 말한다고요? I'll go nuts. I'll go nuts.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성을 잃다라는 표현으로 lose it 있습니다. lose가 잃어버리다고 it은 아마 그 이성의 끈이겠죠. I'm going to lose it. 나 이성을 잃을 것만 같아. I'm going to lose it.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동생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온 집안 물건을 다 꺼내고 엉망을 만들어 놨네요. 아, 내 방에까지 들어오다니 나 정말 이성을 잃을 것 같아. 어떡해요? I'm going to lose it. I'm going to lose it. Excellent. 이번 시간에는요. 케빈의 면접 합격 에피소드를 통해서 아, 미쳐버릴 것 같아 라는 표현 배워봤습니다. 재밌게요. 우리 crazy라는 표현 쓸 수도 있지만 go bananas, go nuts 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I'll go bananas, I'll go nuts. 여기에 더해서 lose it.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다. I'm going to lose it. 이런 표현도 함께 배워봤습니다. 표현들은요. 꼭 감정과 함께 연습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to...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면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0: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Undo? What if? Let's try!
1: Oh, the wheels are almost right, go, Randy!

0: AI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팬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쓱쓱쓱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볼까요?
1: What do you want for Children's Day?
2: I want a drone.
1: Sorry, but that's too expensive.
2: Can I get a comic book?
1: You already have tons of comic books.
2: I want a new baseball cap then.
1: Okay.
0: 오늘의 대화 잘 들어봤나요? 대화 속에 숨어있는 단어들. Children's Day, drone, two

0: expensive 하나하나 따로예요. Tons of 요거는 세트. Baseball 함께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Children's Day예요. Children이 어린이들이에요. 여기서 D 뒤에는 REN 떼고 Child까지만 하면 어린이 한 명. 그런데 어린이 여럿은 이렇게 children이고요. Apostrophe S 붙이면 누구누구의잖아요. 어린이들의 day, 날이니까 어린이날, children's day.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날이죠. 자, 다음은 drone. drone이에요. 요즘 드론, 이렇게 무인비행 하는 기계에 관심 되게 많죠, 친구들. 영어로 이것을 drone, drone이라고 하는데요. 이 O의 소리를 O가 아니라 O. O 이렇게 모아줘야 된다는 거. Drone. Two 하니까 선생님 표정이 자동으로 이렇게 됐어요. 왜요? 너무 이런 뜻으로 강조할 때 쓰는 말이 too. 그리고 expensive. Expensive. Expensive는 비용이 비싼. 물건 같은 거 살 때 가격이 값이 너무 돈을 많이 내야 된다 그러면 expensive. 그리고 돈을 많이 안 내도 된다. cheap. 이렇게 반대말까지 알아두면 좋겠죠? tons of. tons of예요. tons of는 이렇게 붙여서 아주 많은 걸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many보다도 좀 더 강한 느낌. tons of. 정말 정말 많은 느낌. baseball. baseball은 야구 알고 있죠? 자, 이제 대화 볼게요. What do you want for Children's Day? 어린이날 선물로 무엇을 원하니? 엄마인가? 그쵸? What do you want for? 뭐 무엇을 위해서니까요. 어린이날을 위해서. 어린이날에 뭘 받고 싶니? I want a drone. 저는 드론 갖고 싶어요. 그랬더니 sorry, 미안하지만 but that's too expensive. Too, 너무 expensive, 비싸 그건. 그치, 이게 뭐 그냥 그런 장난감이 아니고 기능이 많으니까요. 그랬더니 남자애가 Can I get a comic book? 그러면 Can I get, 저 뭐 받아도 되나요? 받을 수 있어요? A comic book? 만화책 받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You already have tons of comic books. You already, 너는 이미 벌써 have, 갖고 있잖아. Tons of, 아주 많은 거죠. comic books. 만화책 엄청 많잖아. 친구들 되게 익숙한 대화죠. I want a new baseball cap, Dan. 좀 포기했어. 그러면요, 저 new, 새로운 baseball cap. 야구 모자 사주세요. Then. Then은 그러면 이런 뜻이죠. 그럼 새 야구 모자 사주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케이, 좋아. 맞아요. 내가 원하는 걸 딱 가질 수 없는데 왜 뭐 갖고 싶냐고 꼭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오늘 대화 살펴봤고요. 이제 배운 단어랑 대화 속에 있는 문장들 앱으로 같이 체크해 볼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도 앱 준비됐나요? 오늘은 Topic World 5, Topic 97, 97로 들어가서 869 눌러볼게요. 잘 듣고 들리는 단어를 순서대로 클릭하면 문장이 완성된다.
1: What do you want for Children's Day?
0: 오늘 대화에 나온 문장이잖아. What do you want for Children's Day? 어린이날 선물로 무엇을 받고 싶니?
1: What do you want for Christmas?
0: 어린이날 대신에 크리스마스로 바뀌었어요. What do you want for Christmas?
1: I want a drone.
0: 아하, 이것도 우리 대화 속 문장이죠. I want a drone. 저는 드론 받고 싶어요.
1: I want a baseball cap.
0: I want a baseball cap. 야구 모자 받고 싶어요.
1: I want earphones.
0: 아하. I want earphones. 이어폰은 한쪽만 끼지 않고 양쪽이 같이 있어서 earphones라고 해요.
1: I want a comic book.
0: I want a comic book. 만화책 받고 싶어요. 오늘도 어렵지 않게 성공이네요. Good job. 자, 이제는 펭수와의 대화를 위한 대화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저는 자전거를 원해요. 저는 드론을 원해요. 당신은 생일에 무엇을 갖고 싶어요? 좋아요. 이제는 Let's Talk을 켜고 Step 3, Episode 17 눌러볼게요. 오늘은 뭘 갖고 싶니? 저는 뭐 갖고 싶어요? 이런 대화가 주로 될것 같은데.
2: Christmas is coming.
0: Christmas.
2: What do you want for Christmas?
0: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봤는데

0: 지금 자전거를 원한다. 스쿠터랑 자전거 중에서 자전거. I want a bike. 요 정도는 우리 친구들도 잘 말할 수 있겠지?
1: I want to get one too.
0: 그래요.
1: What do you want for your birthday?
0: 생일 선물도 물어보네. 한 번에 다 받을 수 있는 건가? 이번에는 드론을 원해요. I want a. 그렇지. I want a drone. 말하면 사주는 거면
1: I
0: 좋겠다.
1: see.
0: 마지막 질문?
1: I hope you can get one.
0: 나도요. 아, 이번에는 우리가 펭수한테 물어볼게요. 당신은 생일에 무엇을 갖고 싶어요? What do you want for your birthday? 물어보면 되겠죠. What do you want for your birthday? 펭수는 뭐 갖고 싶을까?
1: Me. I want a big set of tuna.
0: 역시 펭수야, 참치 세트를 원한대. 보내줘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펭수와의 대화 미션 성공이고요. 이젠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인데, 오늘 Children's Day도 나왔고, 크리스마스도 나왔으니까 이런 특별한 날을 영어로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특별한 날들 영어로 어떻게 부르는지 알려줄래? Children's Day. 어린이날. New Year's Day. 설날, 새해 첫날. Easter, 부활절. Christmas, Christmas Day, 크리스마스.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 친구들도 아는 것들도 있고 좀 낯선 것들도 있죠? Children's Day가 어린이날. 우리 오늘 배운 거죠? 두 번째는 New Year's Day네요. 친구들, Happy New Year 들어봤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때 이거 새해 인사잖아요. 그래서 New Year, 새해의 날이니까 새해 첫날, 1월 1일을 New Year's Day라고 불러요. 그리고 Easter. Easter는 부활절이에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부활절 기념하는 친구들 많이 있죠. 부활절에 우리 초콜릿 달걀도 찾고, 그쵸? 달걀 이렇게 선물도 하고, 그쵸?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이 Easter, 부활절. 그리고 Christmas 또는 Christmas Day까지 붙여서 말하기도 해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맞고요. 마지막으로는 Thanksgiving 또는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 우리나라로 치면 한 추석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Thanksgiving Day라는 날까지 친구들 잘 알아둬요. 친구들, what do you want for your birthday? 친구들은 생일 선물로 뭐 받고 싶나요? 내가 원하는 선물, 영어로 한번 말해보기.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2: AI야?
3: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우리 다양한 모양의 이름들 배웠었잖아요. 세모네모, 동그라미, 정사각형, 뭐 직사각형 기억나시죠? 자, 그 표현들을 응용해서 우리 한번 글쓰기 해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올까요?
1: Week 24 Thursday Different shapes I can write about shapes.
0: 자, 우리 복습부터 한번 해볼게요. Oh, look at this picture. It's a picture of a house.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집을 그리고 있어요. 오, 보니까 뭐 butterflies, 예쁜 나비도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는데 집을 자세히 보니까 세모, 네모, 동그라미 이런 모양들이 사용이 됐어요. 그렇죠? What do you call these shapes? 자, 이런 모양들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죠? 그럼 우리 복습 계속 한번 해볼게요. Draw, 이 표현이 바로 그림을 그리다 라는 뜻이었죠. I'm drawing a house 라고 하면 나는 지금 집을 그리고 있어요 라는 뜻이죠. Draw 자체는 그림을 그리다지만 저렇게 ing를 사용하면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죠. 자, rectangle 요거는 바로 직사각형이라는 뜻이죠. 반듯한 네모가 아니라 그 외의 것들을 보통은 직사각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look like 요거는 뭐뭐처럼 보이다, 뭐 비슷한 모양이다 라고 할 때 쓰는 거였어요. The window 저 창문은 혹은 뭐 그 창문은 looks like a rectangle 이라고 하면 창문이 직사각형 모양이에요. 직사각형처럼 생겼어요. 이런 표현이 되죠. 그쵸? The window looks like a rectangle. 자, circle은 바로 동그라미라는 뜻이죠. Circle. This is a circle 이라고 하면 이건 동그라미예요 라는 뜻인지 뭐 요거 여기 있네요. 여기 This is a circle.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square는 바로 반듯한 네모, 모든 면이 똑같은 길이인 네모를 뜻합니다. This chair is a square. 아, 의자인데 약간 등이 없는 의자인가 봐요. 앉는 부분이 네모 모양일 때 This chair is a squar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왜 a square냐? 뭐 이런 네모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좀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다라는 의미로 a square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집이라는 뜻의 단어 뭐였죠? House. 맞아요. 처음에 시작하는 철자가 이런 소리가 나는 그런 철자죠. 바로 H죠. How, ow 소리는 OU가 되고요. 그 다음에 S, 물론 S로 끝나는 것 같지만 끝에 E가 있다는 거 요거 잘 기억해 줘야 되겠죠? House, 이렇게 쓰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What is a rectangle? 자, 여기 다양한 그림이 있는데 이 중에 rectangle은 어떤 걸까요? 요걸까요? 이건 세모인데 세모는 triangle. 저 축구공일까요? 축구공은 circle이고 A, B, C, D 저 카드. 아, 저거는 square죠. 네모 반듯하니까. 그럼 rectangle은 바로 저 칠판이네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알고 있었죠? Very good, everyone.
2: Culture time.
3: Hello, everyone. I am Cameron. Welcome to Culture Time. We are looking at many things from around the world.
4: 세계 각국의 다양한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3: Today, we will look at different hats from around the world.
4: 오늘은 여러 나라의 모자들을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3: Let's look at the first hat.
4: 어느 나라의 모자일까요?
3: That's right. It's from Korea.
4: 맞아요. 한국의 모자예요.
3: What's this? It's a cut. It's a hat. It's a traditional Korean hat.
4: 예전에 남성들이 쓰던 모자예요.
3: This is made from a bamboo frame.
4: 대나무를 쪼개어 머리에 쓰는 모자와 얼굴을 가리는 양태를 만든 다음 줄을 붙여요.
3: A cot is a traditional Korean hat. Let's look at the next hat.
4: 이것은 어느 나라의 모자일까요?
3: That's right. It's from India.
4: 맞아요. 인도의 모자예요.
3: What's this? It's a safa.
4: 그것은 사파예요.
3: This is a traditional Indian hat.

0: 인도의 전통 모자예요. 원래 더운 지역에서 햇빛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두르던 스카프였어요. Later, this showed nobility. 나중에는 이곳으로 서열을 나타내기도 했어요. A saffa is a traditional Indian hat. Let's move on to the next hat. 어느 나라의 모자일까요? That's right. It's from Mexico. 맞아요. 멕시코의 모자예요. What's this? It's a sombrero. This hat has a broad rim. 솜브레로는 쟁이 넓은 모자예요. 밀집이나 나무 껍질을 엮어서 만들어요. A sombrero is a traditional Mexican hat. Let's look at the next hat. 어느 나라의 모자일까요? That's right. It's from China. 맞아요. 중국 모자입니다. What's this? It's a 과피마오. It's made from six pieces of cloth. 여섯 조각의 천을 잇대어서 만들었다고 해요. 에과피마오 is a traditional Chinese hat. Let's look at one more. 어느 나라의 모자일까요? That's right. It's from Vietnam. 맞아요. 베트남 모자입니다. What's this? It's a nón. A nón is a traditional Vietnamese hat. 오늘은 세계의 다양한 모자들을 만나봤어요. There are many different hats from around the world.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1: Culture activity.
2: 모자와 나라를 바르게 연결하세요. 1번
3: Nan Vietnam
2: 2번
3: Sombrero Mexico
2: 3번
3: Saffa India
4: So, 그럼 level up writing 한번 시작해 볼게요. Oh, look, the girl is drawing a picture, 그쵸? 자, 그런데 요 그림이 바로 집인데, dream house, 꿈의 집을 그리고 있다고 하네요. 자, 아까 그리군다, draw를 사용했었죠? I'm drawing my dream house. 나의 dream house를 지금 그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썼네요. This part looks like 뭐뭐. 자, 집의 몸통 부분인데, 뭐처럼 생겼죠? Triangle? 아니죠, 바로 a rectangle. 직사각형이죠? This part looks like a rectangle. 여러 rectangle 중에 하나니까 꼭 어를 써줘야 되고요. 자, 지붕, the roof is, roof는 어떤 모양이죠? 바로 여기가 a triangle. 세모네요, 그쵸? The roof is a triangle. 자, 그리고 창문을 보니까 아주 귀여운 동그라미네요. 자, I want a window라고 하면 나는 창문을 원해요. 근데 어떤 창문? 동그라미처럼 보이는 창문. That looks like a circle. Look like가 뭐뭐처럼 보이다였는데 looks like 이렇게 바꿨죠. 왜냐면 내가 아니고 창문이니까 looks s를 붙여준 거예요. 자, I want a window that looks like a circle. 그리고 문은 어때요? 네모 반듯하네요, 그렇죠? The door is a square. Square는 정사각형 네모를 뜻합니다. 자, 그리고 dream house. 나는 이 dream house가 너무너무 좋아 라고 할 때는 I like도 되지만 I love my dream house. 이렇게 또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쓴 내용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해볼까요? My dream house. I'm drawing my dream house. This part looks like a rectangle. The roof is a triangle. I want a window that looks like a circle. The door is a square. I love my dream house.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dream house를 그리면서 요 도형들에 대해서 한번 영어로 표현해 보는 거 어떨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about shapes. 모양을 응용해서 써보다 였는데 여러분 글쓰기 할 수 있죠? Check! 집뿐만이 아니라 이 모형들을 사용해서 다양한 것들을 그려보고 영어로 한번 표현하는 글을 써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쵸? 자, 그럼 그렇게 많이 해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만날게요. Bye bye everyone!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더 좋은 하루를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영어 공부하면서.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쌤이랑 즐겁게 영어 공부할 준비 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4. Thursday. Activities. I can talk about my favorite activities.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지요. 오늘의 그림은 무엇이 나올지 궁금하죠? 쌤이랑 보러 가자.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오늘의 그림에는 남자아이 두 명

풍경이랑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I see two boys and they're playing soccer, right? 자, 무슨 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선생님이랑 한번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짜자잔. 일단 햇님이 보이죠? 햇님, 어떤 문장이 나올까? 짜잔. What do you do on a sunny day? 오, 이 문장이 나왔네요. 쌤이랑 예전에 배웠던 문장이죠. One more time. What do you do on a sunny day? 자,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 아, 그쵸. do는 하다라는 뜻이죠. 그쵸. 그래서 What do you do on a sunny day? 하게 되면은 너 해가 화창한 날, 화창한 날씨에 무엇을 하니? 라는 문장입니다. 자, 다시 들어봐. What do you do on a sunny day? 선생님이 이거 할때 What do you do? 이렇게 하지 않고 What do you do? 라고 하라고 했던 것도 기억나나요? 자, What do you do on a sunny day? 너는 화창한 날에 무엇을 하니? 라는 문장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은요. 오, 햇님 옆에 먹구름의 화살표가 가 있습니다. 자, 먹구름이 뜬다는 뜻은 비가 온다는 뜻이겠죠? Rainy, rainy, right? 자, 그렇다면 What do you need on a rainy day? 문장이 오겠습니다. 자, one more time. What do you need on a rainy day? 자, rainy는 선생님이 말했듯이 비가 많이 오는, 비가 오는 이란 뜻이죠? need는 뭐야? N-E-E-D, need. 오,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석해보면, What do you need on a rainy day? 너는 비 오는 날에 무엇이 필요하니?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딱 힌트가 있죠? 우산의 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네요. 그쵸? Umbrella. 자, 또 볼게요. 짜잔. 이번에는 뭔가 화살표로 저기 가게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쵸? 어떤 문장이 나오나 보자. 짜잔. Where do you want to go? 아, 이 상황에서 이런 문장이 쓰였구나. Where do you want to go? 무슨 뜻이야? Where는 어디에 란 뜻이고, go는 뭐지? 가다란 뜻이죠. 그래서 너 어디 가고 싶어? 너 어디 가고 싶어?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자, one more time. Where do you want to go? 너 어디 가고 싶어? Where do you want to go? Hey, where do you want to go? Where do you want to go? 기억할 수 있겠죠? 이것도 배운 거야, 얘들아. 자, 마지막은요. Weekend 단어 나왔네요. Weekend, weekend. 바로 주말이라는 뜻입니다. Week가 한 주라는 뜻이고, end, end가 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weekend 하면 한 주의 끝, 주말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Okay, weekend. 어떻게 문장이 만들어졌는지 볼게요. 짜잔. What do you do on weekends? One more time. What do you do on weekends? 무슨 뜻이야? 너는 주말에 무엇을 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One more time. What do you do on weekends? 우리 이거 많이 쓰잖아, 그쵸? 근데 그림을 보니까는 남자아이 생각풍선에 Saturday, Sunday, 토요일, 일요일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뵈러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쵸? 자,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가 네 개의 문장이었고요. 우리 한번 퀴즈 풀어볼게요. Number one. What does he do on a sunny day? sunny가 무슨 뜻이었더라? 아, 그쵸. 화창한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이 남자아이는 화창한 날, 해가 쨍쨍한 날 무엇을 하나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A. He plays soccer. B. He watches a movie. Okay, I'm gonna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힌트는 그림에서. 정답은 뭐야, 얘들아? 그렇죠. He plays soccer 되겠습니다. 축구를 한다 그랬죠. 오케이. 자, on a sunny day, he plays soccer. 좋습니다. 2번 볼게요. Number 2. Which days are the weekends? Weekends, weekends. 무슨 뜻이지? 그쵸. 주말이란 뜻이죠. 오케이. Monday and Tuesday? B. Saturday and Sunday? 어느 걸것 같아요? 3, 2, 1. 주말은 어떤 요일이에요? 그렇지요. Saturday and Sunday가 되겠죠. 주말. Saturday, Sunday.
좋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롤플레이 타임 한번 가져볼게요. 역할극 시간이에요. 오케이, 쌤이랑 시작합니다. Here we go.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죠. 남자아이 두 명, two boys가 축구를 하는 느낌인데 어떤 내용인지 쌤이랑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오케이. 자, 선생님이 A고 우리 친구들이 B죠. A 선생님이 먼저 읽어볼게. What do you do on a sunny day? One more time. What do you do on a sunny day? 자, 해석해봅시다. 자, sunny, sunny 뭐예요? 화창한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너는 화창한 날에 무엇을 하니? 라고 한번 해볼게요. One more time. 다시. What do you do on a sunny day? 너 화창한 날에 뭐 해? 라고 물어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남자아이 보면은 지금 축구공이 보입니다. 그쵸? 화창한 날에 축구하면 좋잖아. 그쵸? 그래서 나는 친구들과 축구를 해. 라고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자, 축구하다 영어로 play soccer. 자, 그래서 나는 친구들과 축구해. I play soccer with my friends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준비됐나요? 시작! I play soccer with my friends. 좋아요. 잘했습니다. Sunny day에 play soccer 한다고 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선생님 차례네. What do you need on a rainy day? 이것도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자, need, N-E-E-D, need 무슨 뜻이었어? 그쵸, 필요하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What do you need on a rainy day? 하면은 무슨 뜻이 될까? 자, rainy day는 비가 오는 날이니까 너는 비가 오는 날에 무엇이 필요하니?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죠. 오케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What do you need on a rainy day? What do you need on a rainy day? 비 오는 날너뭐 필요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뭐가 필요할까요? 힌트가 딱 주어졌네. 그쵸? 저 남자아이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죠? 우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산은 영어로 U로 시작하는데, 그쵸? Umbrella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우산이 보통 하나가 필요하죠? 그래서, 나는 우산 하나 필요해. 라고 해볼게요. I need an umbrella. One more time. I need an umbrella. 자, umbrella 발음 조금만 연습하고 우리 친구도 해봐. Umbrella, umbrella, umbrella, umbrella. 좋아요. 그럼 이 문장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시작. I need an umbrella. 좋아요. 잘했습니다. Need가 무슨 뜻이라고? 필요하다. Okay,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Where do you want to go? 나왔습니다. Where는 무슨 뜻이야? 어디에란 뜻이에요. Want는 원하다. Go는 가다. 해석해봐. Where do you want to go? 너 어디 가고 싶어? 라는 거겠죠. 선생님, 다시 해볼게. Where do you want to go? Where do you want to go? 자, 어디 가고 싶어 할까? 자, 저기 뭔가 저 편의점을 가고 싶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쵸? 편의점. 영어로 선생님이 예전에 알려줬는데 C로 시작해요. 좀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다시 알려줄게. 짜잔! Convenience store 되겠습니다. 자, one more time. Convenience store. Convenience store. 편리한 가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편의점. 자, convenience store 발음 한번 연습하고 문장 우리 친구들 읽어볼게요. 자, convenience store. Convenience store. 좋아요. 해볼게요. Convenience store. 자,

0: want to go to the convenience store? 좋아요.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선생님 차례. What do you do on weekends? Weekends는 주말이죠. 너 주말에 뭐해? What do you do on weekends? 자,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자, 저기 생각풍선을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그림이 보입니다. 그래서 visit, 방문하다 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방문해요 라고 해볼게요. I visit my grandparents.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 방문해. 할아버지, 할머니 뵈러 가. 시작! I visit my grandparents.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가 롤플레이였어요.
1: Weekend. What do you do on weekends?
2: What do you do on a sunny day?
1: I play soccer with my friends. What do you need on a rainy day?
2: I need an umbrella. Where do you want to go?
1: I want to go to the park.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my favorite activities. 나는 내가 좋아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내일도 이 시간에 만나서 우리 재밌게 영어 공부하자. Bye bye, butterfly.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혹시 여름 캠프에 간다면 어떤 게 가장 기대가 될까요? 오늘은 기대되는 활동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표현을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0: 보시죠. 타다! Here's the picture. 와우! 다람쥐가 summer camp를 가는 준비를 하고 있나 봐요. 그죠? summer camp라고 깃발에 써져 있네요. summer camp는 뭐죠? 바로 여름 캠프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summer camp. summer camp. summer camp. 네, 여름방학 동안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는 게 바로 여름 캠프인데, 이 다양한 활동 중에 카약 체험 같은 것도 있어요. 그죠? 자, 일단 카야킹 트립. 따라해 보세요. 카야킹 트립. 카야킹 트립. 카야킹 트립. 네. 여기에서 카약은 우리 저 생각주머니에 보이는 것 같이 작고 길다란 이 작은 배, 우리가 노를 저어서 타는 그런 작은 배를 의미해요. 그래서 카야킹 하면은 카약 타기.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trip는 원래 이제 여행이라는 뜻인데, kayaking trip 하면은 뭔가 목적지를 두고 갔다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kayaking trip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kayaking trip, 정말 상상만 해도 재밌겠다. 그죠? 근데 우리 이제 카약 타기 할 때, 우리 구명조끼를 보통 입잖아요. 빠지면, 물에 빠지면 안 되니까. 구명조끼는 영어로 life jacket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life jacket. life jacket, life jacket. 여기서 life는 생명, 그리고 jacket은 조끼. 우리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조끼이다. 그래서 life jacke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만 해도 신이 나고 들뜨죠? 이러한 기분을 excited이라고 하죠. 자, 따라해 보세요. excited, excited, excited. Very good. 우리 이런 단어들도 배워봤으니까 이제 today's dialogue 듣고 올게요.
1: You're leaving for summer camp tomorrow, right?
2: Right. I can't wait.
1: What are you excited about?
2: I'm excited about the kayaking trip.
1: Wow, have fun!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그럼 첫 번째 key expression 바로 들어갈게요. You're leaving for 땡땡 땡땡.

그 표현을 이 빈칸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you're leaving for 여름 캠프. 근데 내일이니까 tomorrow를 넣어서 you're leaving for summer camp tomorrow, right?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You're leaving for summer camp tomorrow, right? You're leaving for summer camp tomorrow, right? Very good. 우리 이번에는 이번 주말에 부산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you're leaving for 한 다음에 뒤에 목적지인 부산을 먼저 넣어주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이번 주말이니까 you're leaving for 부산 this weekend, right? 라고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You're leaving for Busan this weekend, right? You're leaving for Busan this weekend, right? Excellent. 자,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You're leaving for 이번 주 목요일에 중국. 자, 어떻게 할까요? You're leaving for China this Thursday, right? You're leaving for China this Thursday, right? You're leaving for China this Thursday, right? 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너 이렇게 가는 거 맞지? 라고 물어보는 표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key expression 넘어가 볼게요. What are you 땡땡 about? 여기 땡땡 빈칸에는 우리의 기분을 나타내는 단어를 넣어 볼 거예요. 그래서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기분을 느끼는지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가 기대돼? 라고 물어볼게요. 기대된다, 들뜬다, 신난다 라는 그 단어 우리 아까 배웠죠? Excited. 그래서 excited를 넣으면 What are you excited about? 너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가 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What are you excited about? What are you excited about? What are you excited about?

about? What are you happy about? What are you happy about? Very good.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을 때 뭐 때문에 그렇게 느껴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key expression. 따다. I'm excited about 땡땡. 우리 아까 뭐에 대해서 기대가 돼? 뭐에 대해서 그렇게 신이 났어? 라고 What are you excited about?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답하면 돼요. I'm excited about 땡땡. 자, 여기서 원래 I'm excited 하면은 난 신이 나 그냥 내 기분을 얘기하는 건데 뒤에 이제 about 땡땡 trip 하면 되겠죠? I'm excited about the kayaking trip. I'm excited about the kayaking trip. 카약 타는 거 말고 수영 수업이 기대가 돼. 그러면 I'm excited about the swimming class. I'm excited about the swimming class. Very good. 수영 수업 말고 캠프파이어가 기대돼. 우리 서머 캠프 갔을 때 막 커다랗게 모닥불 펴놓고 그 앞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 거 캠프파이어가 기대돼 하면은 I'm excited about the campfire. I'm excited about the campfire. 네,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배워봤네요.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붐붐 chant music start. You're leaving for summer camp, right? You're leaving for summer camp, right? Right, I can't wait. Right, I can't wait. What are you excited about? What are you excited about? I'm excited about the kayaking trip. I'm excited about the kayaking trip. Good job! Speaking 연습하면서 level up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림 다시 한번 볼게요. 짜자, here's the picture again. 우리 다람쥐 친구가 summer camp 준비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토끼 친구가 물어봅니다. 너 내일 여름 캠프 떠나는 거 맞지? 자, 그러면 어떻게 물어볼까요? Your 땡땡 summer camp tomorrow, right? 그러면 너 곧 떠나지? 라고 물어보는 그 내용이 이 빈칸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3, 2, 1. You're leaving for 라고 해야 되겠죠? 자, 따라해보세요. You're leaving for summer camp tomorrow, right? You're leaving for summer camp tomorrow, right? You're leaving for summer camp tomorrow, right? Very good. 그래서 이 다람쥐 친구가 맞아, 너무 기대돼 라고 말합니다. Right, I can't wait. Right, I can't wait. 그래서 토끼 친구가 또 이렇게 물어봐요. 뭐가 그렇게 기대돼? 뭐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가 돼? 그러면 What are you 땡땡 about? 해서 땡땡에 뭐가 들어가야 할까요? 3, 2, 1. 네, 기대된다, 신난다, 들뜬다 라는 의미를 가진 excited가 들어가야 되겠죠? What are you excited about? What are you excited about? What are you excited about? 네, 뭐가 그렇게 기대가 돼? 근데 기대되는 그런 기분 말고 걱정되는 기분을 한번 물어볼까요? 뭐에 대해서 걱정이 돼?는 어떻게 물어봐요? 3, 2, 1. 네, worried. Worried라는 단어를 넣어서 What are you worried about? 따라해보세요. What are you worried about? What are you worried about? Very good. 자, 뭐가 기대가 돼? 라고 물어봤더니 카약 타는 게 기대가 돼. 우리 카약 체험이 기대가 돼. 라고 답합니다. 그럼 이 문장은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Kayaking trip 하면 됩니다. 자, repeat after me. I'm excited about the kayaking trip. I'm excited about the kayaking trip.

네, 카야킹 트리프가 이제 기대가 된다고 하니까, 재밌게 놀다 와. 라고 답하네요. Wow, have fun. Wow, have fun. You did an excellent job today. Good job,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은 What are you excited about? I'm excited about. 이렇게 기대되는 일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거를 영어로 하는 법을 배워봤어요. 친구들은 이번 여름방학에 무엇이 가장 기대되나요? 이제 영어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첫째, TV, 라디오, 긴급재난 문자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둘째, 가장 더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셋째, 불가피한 야외 활동 시 햇빛으로부터 신체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넷째,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더위를 피합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여섯째, 안부 전화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살핍니다.

0: CCU 티처 줄리,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자, 이번 한 주 선생님하고 we've learned what we can say when making plans. 자, 계획을 짤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웠잖아요. 열심히 매일 배우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루쯤은 I don't wanna do anything. 하루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나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 강의 선생님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 한번 들어봐요.
1: Week 22. Plans for summer vacation. Thursday. I'd rather do. I can say what I'd rather do in summer.
0: It's brain up time, everyone. Today's vocabulary를 배울 시간입니다.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우리는 전자제품을 파는 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벽에는 summer season, 여름 기간이라고 써져 있고요. 우리 여름 기간에 제일 많이 팔리는 전자제품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에어컨도 있고 선풍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에어컨은 영어로 에어컨이 아닌 거 아시나요? 좀 긴데요. 바로 air conditioner이고요. 너무 기니까 우리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는 짧게 줄여요. 바로 AC라고 부르는데요. 선풍기는 fan입니다. 자, 우리 에어컨을 좀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몸통에서 연기가 막 나오고 있어요. 표정도 안 좋아요. 아, 지금 보니까 과열된 것 같아요. 멈추지 않고 작동을 한 것 같은데요. 멈추지 않는이라는 단어를 읽어볼 거예요. Non-stop. Non-stop. Good. 자, 이렇게 멈추지 않

0: 않으니까 표정이 안 좋으니 좀 잠깐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쉬다라는 표현 읽어볼까요? Relax, relax. 자, 옆에 있는 선풍기를 봐주세요. 선풍기는 이해를 못한다는 표정이에요. 자, 보니까 지금 여름에는 굉장히 바빠요. 이 기계들한테는. 그죠? 그래서 가장 바쁜 기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쉴 틈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장 바쁜이라는 단어도 읽어볼게요. Busiest. Busiest. Great job, everyone. Today's dialogue 함께 듣고 만나요.
1: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summer?
2: I'd rather do nothing.
1: Nothing? Why?
2: I have to work non-stop every summer. I really want to relax this time.
1: That's impossible. Summer is our busiest season.
0: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나요? It's Focus on time. 여러분들이 열심히 듣고 온 다이얼로그 속에서 중요한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I'd rather, nothing인데요. 여기서 nothing은 어떤 의미죠? 맞아요. 아무것도 아닌이란 뜻이에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I'd rather 뒤에 동사 원형이 붙게 되면 나는 차라리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뜻이 되고요. 여기서 I'd는 I would를 줄인 단어입니다. Let's fill in the blank. 나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입니다. 자, 여기서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자, 무엇을 안 하고 싶다, 하다라는 동사를 넣어주면 됩니다. 바로 do이죠. Let's read. I'd rather do nothing. One more time. I'd rather do nothing. Good. 자, 이번엔 다른 단어를 넣어볼까요? 나는 차라리 집에 있고 싶어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집은 home이고요.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집에 있고 싶어, 집에 있다라는 단어인데요. S로 시작하는 단어 생각나는 거 있나요? 맞아요. 바로 stay입니다. 우리 stay home이 집에 있다라는 표현이죠. Let's read. I'd rather stay home. I'd rather stay home. Good. 두 번째 표현입니다. I have to, non-stop every summer. 자, 여러분이 non-stop은 배웠죠? 어떤 뜻이었죠? 맞아요. 멈추지 않는. 자, every summer는 매년 여름마다라는 뜻입니다. 자, I have to 뒤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게 되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Let's fill in the blank. 나는 매년 여름마다 쉬지 않고 일해야 해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맞아요. 일해야 해이 부분에서 일하다라는 동사를 넣으면 됩니다. 바로 work이죠. Let's read. 읽어볼까요? I have to work non-stop every summer. One more time. I have to work non-stop every summer. Good. 자, 이번엔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나는 이번 주에 쉬지 않고 다이빙 연습을 해야 해입니다.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를 한국어 문장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단어일까요? 맞아요. 연습을 해야 해. 이 부분에서 연습하다라는 동사를 넣으면 되는데요. 자, 어떤 단어가 연습하다라는 뜻일까요? It starts with P. P로 시작합니다. 맞아요. 바로 practice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I have to practice diving non-stop this week. 한번 더. I have to practice diving non-stop this week. Good. 자, 마지막 표현입니다. Is our busiest season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season은 계절을 의미하고요. 우리 busiest는 선생님이랑 아까 단어 배울 때 배웠죠. 가장 바쁜이란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표현을 선생님이 설명해 줄 텐데요.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오고 뒤에 busiest가 들어가게 되면 무엇 무엇은 가장 바쁜 뭐뭐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일단 바쁜이라는 단어는 busy인데요. 그것보다도 더 바쁘고 가장 바쁜. 그래서 우리는 busy라는 단어를 busiest로 바꿔야지 가장 바쁜이란 뜻이 됩니다. Let's fill in the blank. 여름은 우리에게 가장 바쁜 바쁜 계절이야 입니다. 자, 우리 주어 자리 제일 앞쪽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 여름입니다. 여름은 summer. Let's read. Summer is our busiest season. One more time. Summer is our busiest season. Good. 자, 이번에는 이번 주는 우리에게 가장 바쁜 시간이야. 단어를 좀 바꿨죠. Busiest time이 가장 바쁜 시간이고요. 주어는 이번 주입니다. 자, 이번 주는 어떤 단어인가요? 맞아요. This week. Let's read. 읽어볼게요. This week is our busiest time. One more time. This week is our busiest time. Great job, everyone. It's beat and speak time, everyone. Are you guys ready to chant along with me? Hit the music, please. I'd rather do nothing. I'd rather do nothing. I have to work non-stop every summer. I have to work non-stop every summer. Summer is our busiest season. Summer is our busiest season. Good job, everyone! Welcome back, everyone! It's time to build up on your English skills.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타임입니다. Let's review.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Here wa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지금 가전제품을 파는 가게에 에어컨이랑 선풍기의 대화였습니다. 자, 여러분 선풍기는 영어로 뭐였죠? 맞아요. fan이었고요. 에어컨은요? 에어컨 아니죠? 맞아요. air conditioner였습니다. 우리 대화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 문장입니다.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summer? 우리 선풍기가 질문을 하죠. 어떤 뜻인가요? Are you going to do? 이거는 미래에 무엇을 할 거냐? 라는 질문이고요. This summer는 올해 여름 혹은 이번 여름이죠. 너는 올해 여름에 무엇을 할 거야? 라는 질문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summer? 자, 우리 에어컨의 대답입니다. I'd rather 하고 nothing인데요.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맞아요. do입니다. 자, 이 문장은 어떤 뜻이었나요? 나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혹은 아무것도 안 할래 라는 표현이었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I'd rather do nothing. I'd rather do nothing.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누구누구와 놀다 라는 표현은요. hang out with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hang out with. hang out with. Good. 누구와 어울리다 라는 표현을 쓸 때도 hang out with를 씁니다. 자, 문장 속에 넣어서 읽어볼 거예요. I'd rather hang out with my friends. 자, 이렇게 넣게 되면 어떤 뜻이 되나요? 나는 차라리 나의 친구하고 어울릴래 혹은 친구들하고 놀래 라는 표현이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I'd rather hang out with my friends. 한 번 더. I'd rather hang out with my friends. Good. 자, 우리 선풍기의 반응이죠. Nothing? Why? 아무것도 안 한다고? 왜? 이런 표현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Nothing? Why?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설명 들어볼게요. I have to non-stop every summer. 자,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나요? 맞아요. work, 일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나는 매해 여름마다 멈추지 않고 일을 했어. 뭐 일해야 해 라는 표현이 되죠. 요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I have to work non-stop every summer. One more time. I have to work non-stop every summer. 나는 매해 여름마다 일을 해야 해. 그래서 두 번째 문장 볼까요? I really want to relax this time. 아,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혹은 이번 시간에는 정말로 쉬고 싶어. 한번 더 읽어볼까요? I really want to relax this time. 우리 전

문장 한번 볼게요. I have to work non-stop every summer. I really want to relax this time. Good. 자, 우리 선풍기에 대답 볼까요? That's impossible. 자, 우리 impossible은 무슨 뜻이죠? 불가능이란 뜻입니다. 불가능한.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해. 즉, 무엇이 안 된다는 거죠? 쉬는 거는 불가능이야 라고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맞아요. Summer is our busiest season. 왜냐하면 여름은 우리에게 가장 바쁜 계절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That's impossible. Summer is our busiest season. One more time. That's impossible. Summer is our busiest season. Great job,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That's it for today, everyone.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들 유용했나요? Was it very useful? 자, 유용했길 바라면서 이번 한 주 배웠던 것도 잘 기억해 보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Let's Write! Writing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And welcome back to All in One 사랑영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오늘은 기분이 어때? 쌤은 우리 친구들 봐서 기분이 막 좋아지는데요? 오늘도 쌤이랑 재밌게 영어 공부해보자.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오늘 무슨 요일이지, 얘들아?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맞습니다. 오늘은 바로 Thursday 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이지? Today is Thursday. 주말이 다가오고 있어. 너무 신나지? 자, 목요일은 쌤이랑 뭐 하는 시간이죠? 바로 말하기 하는 시간입니다. 말하기는 영어로 speaking. 그래서 Thursday is for speaking. 얘들아, 말하기는 어깨 쭉 펴고 자신감 갖고 하는 거 알지요? 쌤이랑 오늘 재밌게 해보자. 자, 이번 주에 주제 뭐였습니까? 버범. Week 24. Math is a fun subject. One more time. Math is a fun subject. 이제 이 단어들이 뭔지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Math가 뭐지? 수학이지요. Fun은 재미있는, subject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무슨 뜻? 그렇죠. 수학은 재미있는 과목이에요. 였지요. 그래서 이번 주에 선생님이랑 수학은 어떤지, 수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봤었던 것 같아. 그쵸? 자, 그럼 오늘은 말하기 시간이니까 이번 주에 질문을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1: Can you help me with this problem? I have 7 apples. I take away 2 apples. How many apples do I have now? Should I use addition, subtraction, multiplication, or division to solve this problem?
0: 잘 들어봤어요, 얘들아? 선생님이랑 배웠던 거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나지 않나요? 오케이,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요. Can you help me with? One more time. Can you help me with? 이에요. 자, 우리가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는 많이 들어봤을 거야. 무슨 뜻이지? 그렇죠.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뜻이지. 근데 끝에 with를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요청하는 도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그래서 뭐뭐를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는 뜻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Can you help me with? 우리 친구들 차례. Can you help me with? 잘했어요. 예문에서 보자. 빠밤. Can you help me with this problem? 이건 무슨 뜻일까? 자, problem은 무슨 뜻이냐면 문제라는 뜻이죠. 그래서 Can you help me with this problem? 하게 되면 이 문제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라는 뜻이에요. 이 문제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학 문제 풀고 있는데 모르잖아? 그러면 Can you help me with this problem? 하게 되면 하면 되겠죠? 우리 친구들 해볼까? 시작! Can you help me with this problem? 잘했어요. 자, 2번 볼게요. Can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나왔네요. 자, homework는 우리 친구들이 알다시피 숙제라는 뜻이죠. 그래서 Can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하면 이 숙제를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뜻이죠. 자,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볼게요. Can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잘했어. 따라하고 있는 거 맞죠? 자, 3번 볼게요. Can you help me with recycling? 처음 보는 단어 나왔어요. Recycling, recycling, recycling. 무슨 뜻일까요? 재활용이란 뜻입니다. 얘들아, 분리수거란 뜻이죠. Can you help me with recycling? 하게 되면 재활용하는 거, 분리수거하는 거 좀 도와줄 수 있겠나요? 라는 뜻이에요. 분리수거할 때 진짜 양이 많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있으면 너무 좋죠, 그쵸? 해볼게요. Can you help me with recycling? 친구들 잘해? Can you help me with recycling? Recycling, recycling, recycling. Recycling 하면 안 되겠지, 얘들아? Recycling, cling, cling, cling. 기억하세요.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 차례예요. 뭐뭐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문장 만들어 볼게요. Can you help me with? 문장 만들어 볼게요. 시작! Can you help me with? 얘들아, 이거 할 때 Can you help me with가 아니라 따라라라라 Can you help me with? 시작! Can you help me with? 잘했어. 역시 우리 친구들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가볼게요. I take away. 선생님, 목소리에서부터 알겠지? I take away.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 친구들 먼저 따라해봐. I take away. I take away. 이거 무슨 뜻일까? Take away 하면은 가져가다 또는 빼다 이런 뜻이에요. I take away 하게 되면 나는 이걸 빼다, 뭐는 가져가다라는 뜻이 되겠죠. 가져가다라기보다는 여기서는 나는 이것을 뺍니다라고 하면은 좀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아, 애니메이션 만화 보면은 가끔 악당들이 take it away 하는 거 봤을 거야. Take it away 하면은 빼앗아버려 아니면 가져가버려라는 뜻입니다. 들어봤죠? 자, I take away 예문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요, I take away two apples. I take away two apples. 하게 되면 무슨 뜻일까? apples는 우리 친구들이 알듯이 따라란딴 내 얼굴 사과지요. 자, 그러면 나는 두 개의 사과를 뺍니다라는 뜻이에요. 난두 개의 사과를 뭐 그냥 빼버려요. 뭐 상해서 뭐 없애든지 뭐 아니 버리든 뭐 먹든지 그럴 수 있겠죠. 버리는 건 아깝고요. 그쵸? I take away two apples. 나는 사과 두 개를 뺍니다.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시작! I take away two apples. 좋아요, 우리 친구들. 자, 그 다음에 number two, 봐봐. I take away the trash every morning. 아주 훌륭한 친구네요. 자, 이번엔 뭐를 이제 없앨까? 자, take away는 여기에서

이제 가져다 버리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trash는 뭘까요? trash, trash,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I take away the trash every morning 하면 나는 매일 아침, every morning 쓰레기를 가져다 버립니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친구인가요? 이제 이렇게 쓰레기를 이렇게 가져다 버리는 거 아주 좋은 습관이겠죠, 그쵸? 자, I take away the trash every morning. 친구들 해볼게요. 시작! I take away the trash every morning. 잘했습니다. 자, 마지막 예문은 빠밤. 이것도 아주 훌륭한 문장 나왔어요. I take away empty bottles. I take away empty bottles. Empty는 빈이란 뜻이야. 없는 것, 빈 것, 빈 것. Bottles는요, 물병이야. 페트병 같은 거를 다 bottles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빈 병들을 가져다 버려요. 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해볼게요. I take away empty bottles. 재활용하면 좋겠죠? 자,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시작! I take away empty bottles. Empty 할때 empty가 아니라 empty, D 발음으로 해주세요.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번에 우리 친구들 차례지. 나는 뭐뭐를 뺍니다. 또는 나는 뭐뭐를 가져다 버려요. 라고 문장 한번 만들어 볼래요? I take away. 잘했어. 아니면은 새 아까 말했듯이 take it away를 기억하면 돼. 없애버려, 가져다 버리세요. 이런 뭐 중요 좋은 문장 아니지만 그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Take it away. 오케이, 좋습니다. 마지막은요. How many? One more time. How many? How many 하면은 얼마나 많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많이 먹었어, 얼마나 많이 갖고 있어 할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겠죠? 예문 볼게요. 1번, number one. How many apples do I have? 또 사과 나왔어. 자, 이거 무슨 뜻일까? 나는 몇 개의 사과를 가지고 있나요? 라고 하네요. 뭐 내가 몇개 사과를 갖고 있는지 내가 알 텐데 보통 수학 문제 때 이거 많이 나오죠? 나는 몇 개의 사과를 가지고 있을까요? 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자, 우리 읽어볼게요. How many apples do I have? 친구들 자리 좀 천천히 해보자. How many apples do I have? 잘했어, 얘들아. 자, 그 다음은요. How many books do you have?네요. 요번에 몇 개가 뭐가 얼마나 있네요? Books, 책이죠? 책을 몇 권이나 가지고 있나요? 라고 하는 거겠죠. How many books do you have? 우리 친구들 잘해. How many books do you have?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지막은요. 이거 쌤이 아주 많이 말하는 것 같아. How many jellies? That's right. Jellies are in the bag. 이에요. 이건 무슨 뜻일까? How many는 얼마나 많이란 뜻이었죠. 젤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젤리입니다. bag는 우리 젤리가 담겨있는 봉투 있죠. 젤리 봉지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봉지 안에 젤리가 들어있나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도 항상 젤리 먹을 때다 풀어가지고 몇개 있나 세본 다음에 친구들이랑 몇 개씩 나눠 먹지 않아요? 쌤이 그것도 막몇개 세면서 우리 친구들 도와줬던 기억이 있는데. 자, How many jellies are in the bag? 젤리 안에, 봉지 안에 몇 개의 젤리가 있나요? 라는 문장입니다. 해볼게요. 시작! How many jellies are in the bag? 몇개 있을까? 궁금하죠?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 차례예요. 얼마나 많이 뭐뭐가 있나요? 문장 만들어 볼게요. How many? 잘했어, 우리 친구들. 자, 그럼 이 멋진 매직 패턴들을 어떻게 익히면 좋을까요? 바로 체인트를 익혀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Let's chant time! 신나게 한번 불러보자. Can you help me with? Can you help me with? Can you help me with this problem? Can you help me with this problem? I take away. I take away. I take away two apples. I take away two apples. How many? How many? How many apples do I have? How many apples do I have? Excellent, everyone! Great job! 얘들아, 오늘 쌤 오늘 박자 좀

0: 잘 맞추지 않았어? 얼른 칭찬해주세요. 자, 퀴즈 타임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빠라람. Number one. 내가 이 수학 문제 푸는 걸 도와줄 수 있어? 자, 뭐뭐 도와줄 수 있을 때 Can you help me with? 였지요. 자, 수학 문제이니까 math problem 들어가겠습니다. Can you help me with this math problem? 오케이. 자, 2번 가볼게요. 숫자 5를 빼요. 아, 몸을 빼다, 몸을 가져가다 할때 take away 썼었지요. 그래서 I take away 였는데 숫자 5이니까 자, 5는 영어로 맞습니다. FIVE 5 들어가야 되겠죠? I take away 5. 좋아요. 자, 마지막 책이 몇권 있나요? How many do you have? 책은 영어로 books가 되겠죠? 그래서 how many books do you have? 가 되겠습니다. 쭈,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자, 이번에 듣고 따라해 볼게요.
1: Can you help me with? Can you help me with this problem? I take away two apples. How many apples do I have?
0: Okay, 재미있게 수업했나요? 선생님, 우리 친구들과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럼 우리 또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 오케이? 바이바이, 버터플라이.
2: Bye. 길거리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3: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2: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3: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레벨 2예요. 선생님은 여러분의 문법의 지니어스로 만들어드릴 지니쌤 유지인 선생님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전치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위치, 전치사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전치사들의 종류 알아봤었죠. 이 전치사는 문장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얼마나 복습 잘하고 왔는지 지난 시간의 핵심 내용 퀴즈를 통해 복습해 볼까요? 자, 퀴즈 주세요. Question number one. 첫 번째 문제입니다. Which is the driest all deserts? 모든 사막들 중에서 가장 건조한 곳은 어디인가? 네, 물어보고 있죠. 빈칸에 들어갈 말이요. A, along. B, among. C, about. 자, 빈칸에 들어갈 말 무엇일까요? 3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요? 그렇죠. B의 among. 잘 골랐나요, 우리 친구들? 네. 가장 건조한 곳은 모든 사막들 중에서 가장 건조한 곳은 물어봤잖아요. B의 among 무엇 무엇 사이에서 무엇 무엇 중에서 기억나죠? 자, 세 가지 다 A로 시작해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헷갈렸을 것 같은데요. A along은 무엇 무엇을 따라서였고요. C의 about은 무엇 무엇에 대해서 관해서 기억나죠? 네, 그래서 정답은 B의 among 뒤에는 복수 명사가 붙게 됩니다. All deserts 이렇게 왔죠? 좋습니다. 1번 잘 풀었고요. 2번 문제에 넘어가 봅시다.

Question number two. The wind blows its pipes. 바람은 그것의 파이프들을 통해 분다 라고 했어요. 무엇을 통해 찾아볼까요? A. Through. B. Along. C. With. 자, 빈칸에 들어갈 말 무엇일까요? 3, 2, 1. 정답은요? 그렇죠. A의 through 골라주시면 됩니다. The wind blows through its pipe. 자, through 무엇을 통해서 혹은 통과해서 뒤에는 어떤 공간이 나오죠? B의 along은 뭐였어요? 그렇죠. 무엇을 따라서 C의 with 이것은 맞습니다. 무엇과 함께 같이 기억나죠? 따라서 정답은 A의 through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좋아요. 이제 마지막 문제로 넘어갑시다. Question number three. It's like being in a fairy tale, a singing tree. 그것은 노래하는 나무가 있는 동화 속에 있는 것과 같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이요. A, about. B, without. C, with.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3, 2, 1. 정답은요? 네, 바로 C의 with 골라주셨나요? 네, 그렇죠. It's like being in a fairy tale. 그것은 동화 속에 있는 것과 같다. 그런데 어떤 동화예요? 그렇죠. 노래하는 나무가 있는 동화, 무엇이 있는 C의 with가 들어가면 되죠. B의 without은 이제 with의 반대말, 무엇이 없는이고요. A의 about은 무엇에 대해서 혹은 대략적인 정도를 나타내는 전치사였죠. 따라서 3번의 정답 C 골라주고 It's like being in a fairy tale with a singing tree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세 문제 모두 잘 풀었어요. 이제 본격적인 수업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오늘 유닛 10 지우 전치사 마무리 짓는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전치사들의 종류 한번 떠올려 볼까요? 어떤 게 있었죠? 그렇죠. about이 있었고, about은 무엇무엇에 대해서, 관해서, 그리고 구어체로는 맞아요. 대략적인 정도를 나타내는 약, 뭐뭐쯤, 경 이런 뜻도 있었어요. 그 다음은요. with, without도 있었죠. 무엇무엇과 함께 혹은 무엇무엇 없이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는요. 맞습니다. like, unlike, 뭐뭐처럼 또는 뭐뭐와 달리 이렇게 반대되는 like와 unlike 전치사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among, along, through까지 우리가 주요 전치사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전치사들을 잘 알아야 우리 친구들이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는 게좀더 수월해지니까요. 오늘 지금까지 어려웠던 게 있다면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확실하게 기억해두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step up 세 번째 마지막 질문 해보고 step out에서 문제도 풀어볼 거예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Are you ready? Let's start! 네, 교재 94쪽입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많이 달려왔어요. Step up! 세 번째 질문 한번 같이 볼까요? 아래 사진을 보니까요, 우리 친구들 어떤 사진이 보여요? 맞아요. 귀여운 펭귄 친구들이에요. 우리 남극에 살고 있는 펭귄 친구들인데, 오, 지금 뭘 하나 봤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어볼 지문에서는요, 이 펭귄들의 조금 특별한 수면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우리 펭귄 친구들이 도대체 어떤 특별한 수면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바로 읽어봅시다. Many parents, penguins try to protect their babies. 다 나왔어요.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빈칸이 나왔네요. 이 빈칸에 들어갈 전치사는 우리 뒤에 있는 문장을 다 읽어보고 한번 찾아볼게요. Many parents. 많은 parents 하면 부모죠. 자, 여기 이렇게 S가 붙었어요. 우리 부모가 엄마, 아빠 두분 계셔서 parents. 항상 이렇게 복수 형태로 써줍니다. 자, 그런데 S가 빠지면 엄마나 아빠 둘 중? 한 분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Penguins try to protect their babies 했죠. 그 펭귄들은요, try to 나왔습니다. 무엇무엇을 노력하다예요. try to 동사 원형이 나오면 노력하다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요. try, 그 다음에 동사 ing가 붙으면 시도하다란 뜻입니다. 이 try가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노력하다. 시도하다. 둘다쓸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to가 붙었으니까 노력하다겠죠. 무엇을 노력하냐면, protect. 보호하는 것을 노력합니다. 보호하려고 노력해요. 무엇을? their babies. 그들의 아기들인데, 여기선 동물이니까 그들의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But they can't guard their nest 24 hours a day. 나왔죠.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는데요. 그들은 can't라는 조동사 나왔습니다. cannot 축약한 거죠. 무엇을 할수 없단데요. 뒤에 guard. guard는 지키다 혹은 경비를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guard. 우리 친구들이 아마 많이 명사로 들어봤을 거예요. 가드 하면 경비원 혹은 지키는 사람을 뜻하기도 해요. 가드. 근데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지키다요. 캔트가 있으니까 그들은 지킬 수 없습니다. 무엇을요? Their nest. 그들의 nest 하면 둥지죠. 둥지를 지킬 수가 없어요. 24 hours a day요. 24시간 하루예요. 하루 24시간이라는 것은 즉, 그렇죠. 우리 하루가 원래 24시간이잖아요. 하루 종일이란 뜻입니다. 그들이 지킬 수 없습니다. 그들의 둥지를 하루 종일요. They need some sleep.
그들은 필요로 합니다.

있습니다. 무엇을? 약간의 수면을 늘려. 우리도 어때요? 우리 친구들 잠못 자면 다음날에 생활하기 굉장히 힘들죠. 이 사람도 잠이 필수적이에요. 잠을 안잘 수가 없어요.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도 약간의 수면은 필요합니다. But getting a good sleep is dangerous for their babies. 그러나, 또 그러나 나왔어요. 여기 나왔죠? Getting a good sleep. 자, 이게 이 문장의 주어가 되는데요. 보시면 동사 뒤에 ing가 붙어서 동명사 주어예요. 동명사 주어. Get a good sleep 하면 푹 자다입니다. Get a good sleep. 푹 자다. 숙면을 취하다. 그런 뜻인데요. ing가 붙어서 숙면을 취하는 것이요. 숙면을 취하는 것. 이게 이 문장의 주어가 되고요. 이렇게 동명사 주어가 있으면 이것을 3인칭 단수 취급을 해줘요. 숙면을 취하는 것은 is 붙었죠. Dangerous. Dangerous는 위험한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펭귄들이 푹 자는 것, 숙면을 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누구에게? 그들의 새끼들에게 위험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이 부모가 둥지를 계속 24시간 지키고 있어야 어떤 천적으로부터 공격받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는데, 부모가 푹 자버리면, 7, 8시간 숙면에 취하면 그 안에 있는 새끼들이 위험할 수도 있겠죠. So, some penguins found a unique solution. 그래서요, 이렇게 위험하니까 어떤 펭귄들은요, found 나왔죠. found는 우리 find의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불규칙 동사로 find, foun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찾아냈습니다. 무엇을 찾아냈냐면요, 하나의 unique는 독특한이란 뜻이에요. 우리 문장에서 많이 유니크하다. 이거 굉장히 유니크해.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독특한 이런 뜻입니다. 독특한 solution 하면 해결책이에요. 아, 그래서 이게 위험하니까 어떤 펭귄들은요, 독특한 해결책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They only sleep for 4 seconds. 그들은요, 자, 여기서 그들은 계속해서 펭귄들을 뜻하겠죠. 그 펭귄의 부모들이요. Only. 단지 sleep, 잠을 잡니다. 얼마 동안? 자, 여기 for, 우리가 유닛 9에서 배웠던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죠. 그 뒤에는 이렇게 구체적인 시간의 양이 따라옵니다. 정확히 얼마 동안? 그렇죠? 자, 정확히 for second. second 하면 시간의 초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여기 4초니까 뒤에 s가 붙었죠. 4초 동안 잡니다. 오로지 4초만 잔대요. 자, 4분도 아니고, 4시간도 아니고요. 4초요. 우리 친구들, 째깍, 째깍, 째깍, 째깍. 4초인데요. 그만큼만 잠을 잔대요. But they do this very often. 그러나, 그들은요, 그들은 계속해서 그 펭귄 부모들을 뜻합니다. 그들은 do this. 여기서 this는 무엇을 가리키겠어요? 그렇죠. 앞에 나왔던 only sleep for 4 seconds. 단지 4초 동안 잠을 자는 그것을 합니다. Very often. 매우 often 하면 자주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4초 동안 숙면을 취하는 것을 아주 자주 합니다. 하루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요. 몇 번, 계속 자주 한다는 거예요. They take thousands of these short naps. 여기 나왔죠? 그들은, 여기 보시면, take, 그 다음에 naps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take a nap 하면, 낮잠을 자다란 뜻이에요. take a nap. 낮잠 한번 자는 것을 take a nap 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요, take naps죠. 낮잠을 여러 번 잔다는 거예요. 여러 번 자는데 여기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넵스를 꾸며줍니다. thousand 하면 천이죠. thousand인데 뒤에 s가 붙었어요. 자, 그럼 천이 여러 개입니다. 즉, 수천을 뜻하겠죠. 2천, 3천, 4천. 수천 번의 이러한 short, 짧은 낮잠을 잡니다. 4초 동안 자는 것을 하루에 수천 번 반복한다. 라는 뜻이에요. 아, 정말 다행이네요. 4초, 째깍, 째깍, 째깍, 째깍. 이 4초 동안 잠자는 것을 계속 자고 깨고, 자고 깨고.
반복을

3번 한다는 뜻입니다. This way, they can keep their nest safe without being sleepy. 나왔죠? 자, 이러한 방법으로요. 이렇게 4초 동안 자는 것을 하루에 수천 번 반복하는 그런 방법으로 they can keep their nest safe. 자, 이렇게 they can 조동사 뭐뭐 할 수 있다가 나왔고요. 이렇게 keep과 그 다음에 목적어, 형용사. 자, 이 부분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주세요. keep, 목적어, 형용사.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 목적어가 형용사, 어떠어떠하게 지키다 라는 뜻이에요. keep은 지키다 라고 해석해서요. 이 목적어가 어떠어떠하게 지켜줍니다. 자, 그럼 해석하면 그들의 둥지들이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맞지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 둥지들이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without. 우리에게 익숙한 전치사 나왔어요. 무슨 뜻이죠? 맞습니다. 무엇무엇이 없이요. with의 반대말이죠. 뭐뭐 없이. 뭐뭐 뭐 없이요. being sleepy. 졸린 것 없이. 자, being이니까요. 졸린 것으로 해석합니다. 졸린 것 없이. 즉, 풀어서 설명하면 졸리지 않고 그들의 둥지를 얼마든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다라는 뜻이네요. 네, 우리 펭귄 친구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귀여운 펭귄 친구들 남극에서 주로 사는데요. 굉장히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주변에 뭐 큰 물고기라든지 혹은 상어 등등 천적의 위험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 그것으로부터 이 새끼 펭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4초씩 여러 번 자는 방법을 떠올려냈습니다. 자, 이것도 이 어떤 부모들의 사랑이 아닐까요? 좋습니다. 네, 우리 이 지문 속에 숨어있는 grammar point 한번 짚어볼게요. 한 게 있어요. without being sleepy. 나왔죠? without은 무엇무엇 없이 란 뜻인데요. 뒤에 being sleepy요. 졸린 것 없이. 즉, 풀어서 설명하면 졸리지 않고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without도요. with만큼이나 아주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요.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1번 문제. 글의 빈칸 A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글의 빈칸 봅시다. 아까 처음에 문장 첫 번째 나왔던 그 빈칸이에요. 우리 뒤에 읽어보니까 펭귄들은 그들의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많은 부모들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자, like 하면 많은 부모들처럼, 많은 부모들 같이. 자, 말이 되나요? 네, 말이 됩니다. like 맞고요. about, 많은 부모들에 대해서 노력하나요? 아니고요. about은 말이 되지 않고요. without, 많은 부모들 없이 펭귄들도 노력하나요? 아닙니다. 자, without도 정답이 될 수 없어요. 따라서 문맥상 흐름을 보면 다른 많은 부모들처럼 펭귄들도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라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에 1번 체크해 주세요. 2번 볼게요. 글에 밑줄 친 A Unique Solution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거 한번 골라봅시다. 아까 글에 밑줄 친 Unique Solution 어딨나요? 여기 있죠. Some penguins found a unique solution. 그래서 그 펭귄들은 하나의 독특한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자, 그 독특한 솔루션 1번. 암수가 교대로 새끼를 지키는 거. 엄마 펭귄, 아빠 펭귄이 교대로 새끼를 지켰나요? 네, 그런 방법은 나와 있지 않았고요. 2번. 수천 번의 짧은 잠을 자는 거. 맞죠? Thousands of nap이라고 했어요. 수천 번의 짧은 잠을 잔다. 4초 동안. 좋고요. 3번. 더 안전한 곳을 찾아 매일 이동한다. 자, 이런 내용도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2번의 정답 2번에 체크해 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오늘 step up 세 번째 지문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좋아요. 우리 step up의 1, 2, 3 지문들 다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그 속에 숨은 grammar point들도 있었으니까요. 꼭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네, 이제 step out에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네, 95쪽에요. Step out. 문제 한번 풀어볼 거예요. A.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우리 괄호 안에서 어떤 게더 알맞은지 한번 찾아봅시다. 1번 문제. They talked about like global warming. 그들은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About 무엇무엇에 대해서. Like는요? 뭐뭐처럼 뭐뭐 같이잖아요. 따라서 1번의 정답은 about입니다. Talked about global warming. 자, 이 global warming이 어떤 이야기의 주제가 되겠죠? 자, 두 번째. Which is the driest among all deserts? 모든 사막들 중에서 가장 건조한 곳은 어디인가? 나왔어요. 우리 the driest 기억나죠? 더, 그 다음에 EST 붙이면 가장 뭐뭐한이란 최상급이었어요. 그 뒤에 뭐뭐 중에서 어떤 게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이제 along과 among 헷갈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among이 뭐뭐 중에서 뒤에는 자연스럽게 복수명사가 오는 거 기억나죠? along은 어디를 따라서였습니다. 선생님이 이두 가지를 기억하는 팁도 알려드렸어요. 기억이 나지 않으면 강의를 한번 살짝 돌려보세요. 3번. Like, unlike most birds, ostriches can't fly.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새들과는 달리 타조들은 날지 못한다. 자, 그러면 이 빈칸에는 뭐뭐와 달리가 들어가야겠죠? 무엇일까요? 그렇죠. Unlike를 붙여야겠죠. Like는 뭐뭐처럼이고요. Unlike는 그것의 반대, 뭐뭐와 다르게라는 뜻입니다. 모든 대부분의 새들과는 달리 ostriches 타조들이었어요. 타조들은 날지 못한다. 자, 이렇게 되면 되겠고요. 4번 문제. She can't imagine her life without her parents. 자, 해석하면 그녀는 부모님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다. She can't imagine 하면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삶을요. 어떤 삶? 그렇죠. 부모님이 없는이요. 자, 없는은 무엇이 될까요? 없는은 without이었죠. with의 반대말입니다. with이 들어가면 그녀의 부모님과 함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없는이니까 without을 체크해 주시고요. 자, 5번 문제 볼게요. The wind

같이 볼게요.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표시하고 바르게 고쳐 쓰세요. 첫 번째 문제. She prepared dinner without fresh vegetables. 그녀는 신선한 채소들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뭐뭐로 써야 되는데 어디가 잘못됐죠? 그렇죠. without이 아니라 맞습니다. with를 써줘야 되죠. without은 뭐예요? 그렇죠. 무엇무엇이 없이라는 뜻이잖아요. with의 반대말입니다. 따라서 without을 with으로 고쳐서 신선한 채소들로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The little girl sings unlike an angel. 그 어린 소녀는 천사처럼 노래한다 라고 했는데 어디가 잘못됐어요? 찾았죠? 맞아요. Unlike는 무엇무엇과 다르게잖아요. 천사와 다르게 노래하는 게 아니라 천사처럼 노래를 하고 있대요. 자, 그럼 unlike를 뭐라고 고쳐줄까요? like로 고쳐주면 되겠죠. 천사와 같이 천사처럼 노래한다. 자, 이렇게요. 3번 문제입니다. They walked along the long riverbank. 그들은 긴 강둑을 따라 걸었다인데요. 어디가 잘못됐어요? 그렇죠. 우리 이제 이거 헷갈리지 않기로 해요. Among은 뭐뭐 중에서고 따라서는 all long이라고 써줘야 되죠? 네. 알파벳 하나 차이지만 그 뜻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여러분 꼭 주의해 주세요. 4번. He stayed there for a long 3 hours. 그는 약 3시간 동안 거기 머물렀다. 약, 어디가 잘못됐어요? 우리 along 아니잖아요. 대략, 대략적인 정도를 나타내는 about이요. 그쵸? about. 이렇게 써주세요. 네, step out 모두 풀어봤고요. 우리 이제 word game 하러 가봅시다. 네, 교재 96쪽이에요. 월드 게임이에요. 그림을 보고 알파벳 지도에 숨어 있는 단어를 찾아 도착지까지 길을 표시하세요. 자, 우리 이거 해봤죠? 자, 처음부터 해봅시다. 사막이요. 사막. 영어로 뭐였죠? Desert. 기억나죠? D E S E R T. Desert. 나뭇가지. 나뭇가지는 B로 시작하는 branch. B R A N, C, H까지 왔고요. 둥지는 뭐예요? 우리 오늘 했었어요. 둥지. Nest요. 맞습니다. N, E, S, T 밑으로 내려와 주세요. 그 다음, 뜨거운. 뭐죠? 뜨거운. Hot. H, O, T. 마지막이에요. 금속이요. 금속. 우리 금속 파이프 할 때, 메탈이요. M, E. 자, T 어딨어요? T. AL 해서 여러분 도착을 했습니다. 좋아요. 우리 이제 B 한번 게임 해볼게요. 낱말 퍼즐이에요. 낱말 퍼즐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Across, 가로, down, 세로 열쇠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1번 가로, 음악의. 음악은 music이고, 음악의는, 그쵸, music까지는 똑같은데, musical. 이렇게 하면 음악의가 되겠고요. 4번 가로, 지키다, 경비를 보다. 우리 펭귄 부모님들이 지켰습니다. guard 했어요. 4번에 guard. guard까지 써주시고요. 그다음, 천이요, 천. thousand. 맞죠? thousand. 천, 6번 가로입니다. t-h-o-u-s-a. 그다음에요, n. The thousand 써주면 되겠죠? 자, 이제 세로예요, 세로. 모래. 무엇이었죠? 맞습니다. sand 기억나죠? 2번 세로. S, A, N, D. sand고요. 3번 세로. 바람이 부는 거요. 바람이 blow. The wind blow 했어요. B, L, O, W까지 바람이 불다고요. 자, 마지막이에요. 5번 세로. 의심입니다. 의심은 doubt. D, O, U, B, T예요. 자, 우리 친구들, D, O, U, B, T지만 발음할 때 doubt라고 하지 않고 doubt라고 발음합니다. 아시겠죠? 네, 낱말 퍼즐까지 모두 찾아봤어요.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네, 오늘 우리 전치사 유닛에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미션이에요. 우리가 배운 전치사를 활용해서요, 다른 동물들이 새끼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 오늘은 펭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른 많은 동물들이 각각 새끼를 보호하는 방법들이 있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 한번 찾아서 이 전치사 활용해서 한번 적어봅시다.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네, 초등 영문법 독해의 힘을 키우는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전치사들 중요한 것들 정말 많았으니까요. 그 종류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오늘이 가기 전에 바로 복습해 보세요. 네, 그럼 다음 유닛에서는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예.
0: 자, 오늘은요 관계 영어를 한번 해볼 텐데요.
1: 네.
0: 자, 남의 시선은 의식하지 마 라고 해서 친구가 2분마다 머리를 계속 고치는 거예요.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그래서 뭔가 뭐 예쁘게 보여야 된다.
1: 계속 이러는 거죠.
0: 그러니까요. 머리를 이렇게 만지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1: 맞아요.
0: 근데 요즘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소셜미디어가 굉장히 또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1: 네.
0: 예전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요즘에는 네. 일상도 남들에게 뭔가 비춰져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0: 맞아요.
1: 계속 신경을 쓰게 될 수밖에 없는 것
0: 본인
1: 같아요.
0: 본인 만족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죠.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삶 같은 느낌이 있어서
1: 맞아요.
0: 조금 그래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현실적으로 좀 만들어봤습니다.
1: 저부터도 약간 이런 타입이라 엄마한테 맨날 혼나요.
0: 아, 좀 이렇게 신경 쓰고.
1: 넌 머리에 신경 좀 그만 써라. 정신 싸납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저한테.
0: 저는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네. 자, 그렇다면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요. 너왜 2분마다 머리를 고쳐? 네, 친구가 계속 뭔가
1: 그러니까요.
0: 계속 네.
1: 에.
0: 제 친구 중에서도
1: 에.
0: 이 구레나르이라고 하는 거
1: 아,
0: 있잖아요. 이
1: 그쵸.
0: 사이버런스를 계속 만지는 친구가 있었어요.
1: 이렇게 항상 내려야 돼요.
0: 계속.
1: 에.
0: Alright,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넌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어.
1: 그치.
0: 네,
1: 아이고.
0: 이거 엄청 어려워 보이잖아요.
1: 에.
0: 여자.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어 하나로 해결이 가능해요.
1: 그래요? 너무
0: 궁금하죠?
1: 궁금한데요?
0: Right,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러면 친구가 2분마다 머리를 도대체 어떻게 고치는지 한번 확인해 보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0: 아니, 너는 뭐 이렇게 2분마다 머리를 고쳐?
1: 응?
0: 2 minutes, 어? 계속 그, touch your head. 어?
1: Touch your head. All the time.
0: 정신없어.
1: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0: You want to?
1: I want to look good. People look good. Are staring.
0: Yeah. I think so.
1: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Strange.
0: Strange.
1: Odd. No.
0: 아, 넌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어.
1: 응?
0: 응? 너무 너무 그 저기 뭐야? So many people so many people don't look you.
1: What?
0: Doesn't look you.
1: They're not looking at me.
0: Yeah. So you 신경 쓰지 마. You don't care about that, them.
1: Many people are staring.
0: No, they looking at me.
2: What? 아, 자, 오늘은요. 문장들이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0: 예.
2: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가끔 이런 날이 있어요. 우리가 왕초보 영어를 하다가 제가 수준을 살짝 범법 시킬 때가 있어요.
0: 그쵸?
2: 어렵게. 그런 날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 얘기를 한다고 겁먹지 마시고요. 정말 오늘 오히려 더 힘든 걸 함으로써
0: 예.
2: 정말 내 레벨 올라간다
0: 알겠습니다.
2: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2: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4: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3: You're being too self-conscious.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0: Yeah.
2: 자, 오늘의 대화문인데요. 자, 친구가 계속 거울 보면서 약간 이러고 있으니까
0: 네네.
2: 아니, 너 왜 2분마다 머리를 고쳐?
0: 그쵸.
2: 이거 해보겠습니다.
0: Why do you your hair every 2 minutes?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요? 오랜만에.
2: I like that.
0: Why do you? 너는 왜 너의 머리를 고치니?
2: 그렇죠.
0: 네, 고치는 거는 fix죠.
2: Okay.
0: Fix your hair.
2: Alright.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 고치다. 머리를 고치니까 다른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So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정답 일단은 fix.
0: Yes.
2: 그렇죠. 이거는 어떤 기계적인 거를 고친다라는 뜻도 되지만은요. 뭔가 태도, 자세 이런 거 고치는 것도 다 되고요. 굉장히 두루두루 이렇게 쓸 수 있는
0: 간편하다.
2: 동사입니다.
0: 네.
2: 그래서 그런 점에서 확실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Repair이라는 거랑 좀 느낌 다르죠. Repair는 왠지 뭐 고치는 것 같아요?
0: 수리를 하는 느낌?
2: 맞아요.
0: 막 뜯어 고쳐야 돼요.
2: 그렇습니다. 뭔가 기계적인 것을 뭐 고치거나 뭔가 물리적인 거를 고친다는 느낌에 좀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뭐 너의 자세를 repair 해라 이런 건 좀 어색하고요. 자동차 아니면은 뭐 세고 있는 파이프 이런 거는 repair가 좀 어울리겠고요. 머리를 repair 한다는 건 정말 이상하겠죠. 그렇죠? 수리한다.
0: Yes.
2: 이상해요. 오케이. 자, 지금 뒤에 보면요. Every 2 minutes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고 슬기 씨가 봤을 때 every가 나왔잖아요.
0: 예.
2: every가 나왔는데 모든 2분 같아요? 아니면 매 2분 같아요?
0: 매 2분이겠죠.
2: 그렇습니다.
0: 예.
2: every가 두 가지 느낌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모든 것. 예를 들어서 뭐 every student 이렇게 하면 모든 학생들 이런 뜻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뭐마다 이렇게 주기를 얘기를 할 때 every를 또 쓸 수가 있어요.
0: Yes.
2: 그리고 또 중요한 건 every 뒤에는 사실 모든이라는 뜻으로 쓸 때는 everyone, everybody, every student
0: 그쵸.
2: 그래서 단수가 나오잖아요.
0: 네.
2: 근데 이렇게 매번 뭐뭐마다라고 쓸 때는 복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0: Every minute처럼.
2: Exactly.
0: 아하.
2: Alright.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0: 네.
2: 5분마다 이러면 어떡하죠?
0: Every 5 minutes.
2: 그러면 2주마다.
0: Every 2 weeks.
2: 그렇죠. 이게 가능한 거예요. 복수형으로. 자, 예를 들어 슬기 씨가 있는데
0: 네.
2: 뭐 예를 들어 남편분이 5분마다 전화해서 어디야? 뭐 하고 있는데? 뭐 먹고 있어? 이런 거예요.
0: 그랬으면 좋겠다. 예, 한 번도 당해본 적 없어요.
2: 반전이네요.
0: 예.
2: 자, 그는 내게 전화했어 5분마다. 이거 하면 일단 그는 내게 전화했다.
0: He called me.
2: 5분마다?
0: Every 5 minutes.
2: 그래서, oh my, he called me every 5 minutes가 아니라 minutes.
0: Yes.
2: 자, 이거 어떡할까요? 나 거기 2주마다 가. 그럼 어떡할까요? 난 거기 간다.

0: I go there.
1: 2주마다.
0: Every 2 weeks.
1: 그렇죠. I go there every 2 weeks. Mm-hmm.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0: Yes.
1: 그리고 사실 지금은 도전하기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2주마다 몇 번을 가는지도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다.
0: 오.
1: 그러면은 뭐 I go there once every 2 weeks.
0: 아하.
1: Once, twice 이런 것을 또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0: 2주에 한 번.
1: 네.
0: 이렇게.
1: 근데 그런 게 없다면 보통 한 번 정도로 다 알아듣게
0: 그쵸.
1: 되죠. 그렇죠?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0: 네.
1: He called me every 5 minutes.
0: He called me every 5 minutes.
1: I go there every 2 weeks.
0: I go there every 2 weeks.
1: Alright. 자, 그리고 방금 말씀 제가 드렸는데 이것도 같이 필기해 두시면 좋고요. 여기서 every student, 이거는 매번일까요? 모든일까요?
0: 모든.
1: 모든. Right? Every 3 days, 이거는
0: 매번.
1: 매번이라는 느낌. 그래서 얘는 단수 무조건이죠. 그쵸?
0: 네.
1: 자, 읽어보겠습니다. Hey,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0: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1: 자, 이랬을 때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뭐라고요?
1: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뭐 멋져 보이고 싶단 말이야. 예뻐 보이고 싶다고.
0: 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이제 그냥 가볍게 뭐 연예인병이구나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1: 이런 거는 아무도 상관 안 해.
0: 그렇죠. 예. People are and I want to look good.
1: 자, 지금 문장 두 개가 이렇게 합쳐져 있죠?
0: 그렇죠. 쉼표 다음에 끊어주면 될 것 같고.
1: Alright.
0: 좋아 보이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죠, 사실.
1: 그렇죠.
0: 예. 사람들이 근데 본인을 쳐다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사실 확실하게.
1: 그거는 팩트는 아닐 수
0: 예,
1: 있다.
0: 이거는 그냥 본인 생각이시니까.
1: 오케이.
0: 그러면은 people are 나를 보는 거잖아요.
1: 네.
0: 쳐다본다? 쳐다본다와 그냥 본다는 약간 다른데. People are 저는 그냥 watching 할게요.
1: 오케이.
0: 네. 자,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1: 오케이.
0: Yes.
1: Alright. 자. 네. 본다라는 동사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자, 근데 people are 뭐뭐 and I want to look good. 오늘 나오는 동사는 아마 왕초보 영어에서 처음일 거예요. 바로 뭐냐면
0: 그래요?
1: staring.
0: 오!
1: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자, 제가 일부러 stare를 썼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watch라고 하는 거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보는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볼 때 우리 못 써요.
0: Watch
1: 쓰는 거예요. Right? 2시간 동안 예를 들어 본다든가. 그래서 뭐 2시간 동안 날 보고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를 계속 보고 있다고 이런 느낌. 자, 굉장히 빤히 보고 있다. 정말 그만큼 나한테 관심이 너무 많아. 이걸 강조하려고 일부러 제가 stare 가져왔습니다. Stare는 쳐다보다지만 정확한 뉘앙스는
0: 빤히 쳐다보다.
1: Right? 이게 관심이 있는 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좀 매력적이다. 이게 될 수도 있고, 저 사람 뭐야? 그래가지고, 계속 그렇게.
0: 그쵸.
1: 안 좋은 느낌으로 보는 게 될 수도 있어요.
0: 뭐, 이에 기믹였다거나.
1: 맞아요.
0: 예.
1: looking도 가능해요. 근데 look은 좀 밋밋한 느낌이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친구가, 아까 연예인병이라고 했는데,
0: 그쵸.
1: 그거처럼, 아, 지금 사람들 좀 봐. 지금 나 계속 쳐다보잖아.
0: 그쵸.
1: 이런 느낌.
0: 시선을 느끼는 거니까.
1: 네, 많이 본다. 그렇게 해서,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얘는 일반적으로 보다, 얘는 빤히. Alright. 자, 그래서 people are staring, right? 그런데 I want to look good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want to가 나왔어요. 이거는 왕초보 영어 정말 기본 자세입니다. 그렇죠?
0: 예.
1: 내가 만약에 want 뒤에 명사를 쓰면 명사를 원하는 거지만
0: 그쵸?
1: want to 뒤에 동사 원형을 쓰면
0: 뭐뭐 하길?
1: 행동하고 싶은 거예요.
0: 그렇죠.
1: Right? 그래서 나는 look good 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want to 동사 원형 뭐뭐 하고 싶다. 읽을 때는 want to 이렇게
0: 네.
1: 한 번에 읽어주시면 되고요. 기본이지만 항상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었죠?
0: 네.
1: 자, 예를 들어서 나 귀여워 보이고 싶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드레스 뭐 귀여운 걸 입는다든가. 표정 벌써 나오네요.
0: 네.
1: Oh my.
0: 귀여워 보이고 싶으니까요. I want to look cute.
1: 오, 잠시 쉬어가면 안 될까요?
0: 그러세요.
1: 네.
0: 말리진 않아요.
1: I want to look cute. 좋아요. How about this?
0: 예.
1: 그는 자유로워지고 싶어. 자유롭고 싶어.
0: 아.
1: 자유로운 게 뭐예요?
0: Free.
1: Free. 그럼 어떻게 할까요?
0: He wants to be free.
1: He wants to be.
0: Wants to be free.
1: 좋아요. 그런데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0: 예.
1: 이게 살짝
0: 틀렸죠.
1: 헷갈렸지만
0: 네.
1: 여기 비동사 넣었다는 거죠. 비동사 원형, right? Free는 형용사니까 He wants to free 이렇게 하면 안 돼요.
0: 안 되죠.
1: Free가 동사로도 쓰기는 하지만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he wants to be free 하고 싶어라고 했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소리 내서. I want to look cute.
0: I want to look cute.
1: He wants to be free.
0: He wants to be free.
1: 네. 자, 근데 여기서는 뭐 하고 싶다고요?
0: 여기서는 멋져 보이고 싶대요.
1: 그 멋져 보이는 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0: Look good.
1: Look good. Alright.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아마 handsome이라는 걸 쓸 텐데 그거 전혀 틀린 거 아니고요.
0: 네.
1: Handsome은 근데 일반적으로 항상은 아니지만 보통 남자들이 잘생겼다라고 할 때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즘에는 트렌드 자체가 중립적으로 가는 걸 좀 추천하는 케이스예요.
0: 네.
1: 그래서 look good 이라고 하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이거는 잘생기다, 예쁘다, 진짜 외관적으로 뛰어나다 다 되는 거거든요.
0: Yes.
1: 오케이, 그래서 look good 아예 동사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0: Yep.
1: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0: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1: 네, 자, 다음이 조금 더 문제긴 해요. 근데
0: 에.
1: 아니 내가 이상하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어떡해? 이게 좀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아예 안 되는데, 그렇죠?
0: 예, 그게 좀 많이 중증인 것 같아요.
1: 근데 다들 에. 다들 뭔가 일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0: 아, 그렇죠. What if they think I look 이상하게?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끊어줘 볼까요?
1: 네.
0: 예. 그리고 여기서 한번 끊어줄까요?
1: 오, 슬기 씨 오늘 끊는 거에
0: 그쵸
1: 대왕인데요.
0: 오. 예. 꿈을 꿨어요 어젯밤에.
1: 뭐 어떤 꿈이었죠?
0: 마유 쌤이 끊으라고 했잖아. 하면서 소리를 막 치시더라고. 약간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1: 알겠습니다.
0: 예.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건데 이 뒤. 내가 이상하게. 그럼 I look.
1: 형용사를 좀 잘 알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0: 근데 저는 이상하게. Strange. 그쵸? 낯설게, 이상한. 아, 아니다. Weird다.
1: Yeah.
0: 네. Weird. 이건가요?
1: 오, 스펠링도, 오, 오케이.
0: 와.
1: W-E-I-R-D.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0: Uh-huh.
1: 정답? 아주 좋습니다.
0: Yes.
1: 자, weird라고 하는 건, 와, 신기하다. 이런 거 외에,
0: 네.
1: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weird 같은 경우는 부정적일 때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괴상한이라고 또 써놓은 이유가 그건데요.
0: 네.
1: So, 스펠링도 굉장히 괴상하잖아요.
0: 맞아요.
1: 왠지 weird 하면 IE일 것 같지만, EI죠?
0: 네.
1: 그렇게 좀 느껴주시면 될 것 같아요. So, weird, that's weird. 이렇게. 자, 그런데 이거 안 김에 반대로 만약에요. 괴상한 게 아니라,
0: 예.
1: 매력적인 것을 형용사로 쓰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아.
1: 제가 일부러 길게 했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한 두 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한번 맞춰도 되고 아, 다 틀렸습니다.
0: A로 시작하는 거 하나, F로 시작하는 거 하나잖아요. 다 알죠, 제가?
1: I don't know.
0: 예. 일단은 A. Attractive 뭐 그런 건데.
1: 여러분 같이 써주세요. 틀려도 됩니다.
0: Attractive. 이런 스타일 아닌가요?
1: And what else?
0: 또 하나 더?
1: 뭐 하나 더 있다면서요?
0: F. 그거는 근데 좀 어려워요. 말은 할 줄 알지만 쓸 줄은
1: what
0: 몰라요.
1: What is it? What is it?
0: Fascinate.
1: Fascinate?
0: Yeah.
1: Fascinating?
0: 아닌가요?
1: Well, that's, yeah, kind of. But you 그래요? cannot say, you cannot call a person, oh, fascinating.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0: 아, 이상해요?
1: 좀 매력적인.
0: 매력적인? 또 있어요?
1: 그냥 이걸로 갈게요.
0: 그래요.
1: 네네. 예. 자, 여러분들, 틀려도 됩니다.
0: 네.
1: 이거 일단은 제가 가져온 것 중에 하나 맞고요. 또 하나는
0: charming. 알아요.
1: Charming, right? 둘 다 매력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Attractive, charming. 아마 근데 제가 이거를 한 번 정도는 설명했던 것 같기는 한데요. Attractive는 굉장히 누군가를 끌어당기는 그런 느낌이어서 뭐 이성끼리 쓸 수도 있고 기타 등등인데 그래서 이거는 성인한테 보통 쓸 때 attractive하다라고 하고요. 아이한테 쓰는 건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쓰지 마세요. 그리고 charming 같은 경우에는 성인한테도 쓰고 아이한테도 쓰고 뭔가 되게 상큼한 느낌의 매력인 거예요.
0: 예. 오케이? 아니 저는 가끔 이렇게 팬미팅 할 때

0: 워낙 요즘에는 K-POP이 대세다 보니까 글로벌 팬분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떤 점이 가장 매력적인가요? 이걸 물어볼 때 charming point라고 그냥 제가 약간 콩글리시 느낌으로
1: 오케이, 오케이.
0: 물어본 적 있어요.
1: 맞아요. 처밍한 게 매력 포인트 같은 거죠. 어떻게
0: 그쵸?
1: 보면은.
0: 예.
1: 그래서 attractive 같은 경우는 내가 좀 끌린다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새로운 누가 있는데 attractive하지 않아? 막 이런 게될수 있는데 charming 같은 경우에 아이한테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0: 네.
1: charming 같은 경우는 쟤는 항상 통통 튀고 성격도 너무 좋고 막 뭔가 매력 있어. 이런
0: 아하.
1: 느낌으로 좀 부드럽게 쓸수 있습니다. 오케이?
0: 네.
1: 자, 그리고 여기에 이거
0: What
1: 보이죠?
0: if?
1: What if? Alright? What if 하고 나서 they think I look weird. 그들은 생각한다. 내가 괴상하게 뭐
0: 이상하다고?
1: 이상하게 생겼다고인데 이 what if라고 하는 것을 문장 앞에 넣어보는 거예요.
0: 네.
1: What if 평소문 이거는 상상을 하거나 가정할 때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0: 네.
1: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걔가 싫다 그러면 어떡해? 아니면 우리 늦으면 어떡해?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보통은 이제 부정적인 느낌에 대해서 걱정할 때 특히 많이 쓰게 돼요. 오케이?
0: 네.
1: 느낌 벌써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0: 완전, 예.
1: Right?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실수하면 어떡해? 너 혼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실수하는 게 뭐죠?
0: Have a
1: 아,
0: mistake? Make a
1: make a mistake?
0: mistake?
1: 한번 해볼게요. 나 실수하면 어떡해?
0: What if I make a mistake?
1: 그렇게 쓰는 거예요. What if I make a mistake?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녀가 안 오면 어떡하지? 안 오면 어떡해?
0: Oh, what if she doesn't come?
1: 우후!
0: 우후!
1: 나이스! Nice. Alright. 자, 지금. 슬기 씨가 승리를 했어요.
0: 예.
1: 왜냐면 평소문 어순대로 너무 잘 써줬거든요. 그래서
0: 와우.
1: 이겁니다. 여러분들 패턴이라는 게 별게 없습니다. 결국에는 대부분은 평소문 문장 어순을 얼마나 잘하느냐예요. 오케이? So she doesn't come. 그녀는 오지 않는다.
0: Yes.
1: 딱 맞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약간 걱정하는 느낌 해볼까요?
0: Okay.
1: What if I make a mistake?
0: What if I make a mistake?
1: What if she doesn't come?
0: What if she doesn't come?
1: 네, 자, 본문 읽어볼게요.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0: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1: Weird. 자, 이랬을 때 마지막 문장입니다.
0: 네.
1: 넌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0: 아,
1: 있어.
0: 그쵸.
1: 네.
0: 제가 사실 아까 그 B의 경우에도
1: 네.
0: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또 A는, 그거 너무 의식하는 거 피곤하지 않아? 이렇게 볼수 있으니까요.
1: 그럴 수
0: 각자
1: 있죠.
0: 입장이 또 있죠.
1: 자,
0: You are being too 의식하다.
1: 이게,
0: 예.
1: 여러분, 영어 문장으로는 어떻게 보면 더 쉬워요. 왜냐면, 우리말로 보면 엄청 복잡할 것 같잖아요.
0: 한자가 많이
1: 근데,
0: 들어가요. 예.
1: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이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0: 에?
1: Yeah.
0: 그래요?
1: I 있습니다.
0: 오.
1: 그리고 이거는 제 생각에는 150% 모를 겁니다. 슬기 씨.
0: 근데 그 모르는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길게 빼놓으시면은 이거는
1: 오늘부터 또 아시면 되니까
0: 그래요.
1: 보여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자, you're being too self-conscious.
0: 오.
1: 들어봤나요?
0: 본적 있어요.
1: 본 적은 있어요?
0: 네.
1: Really?
0: 맞아요. 본적 있어요.
1: 그걸 뭐 확신이 없기 때문에요. 이거
0: 본적 있는.
1: 진짜인데? 오케이. So
0: 예.
1: self-conscious 이렇게 얘기하면 왜 남을인데 왜 셀프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0: 에?
1: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건 결국 뭐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이 강한 거예요. 나
0: 맞아요.
1: 이렇게 예뻐야 되는데, 나 이렇게 뭔가 잘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심한 것을 self-conscious라고 얘기를 하고요.
0: 아.
1: 보통 이거는 이제 당연히 흐름 때문에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좀 많아요. 그래서 남 시선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0: 네.
1: Okay, so conscious가 원래 의식하고 있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셀프에 대해서 너무 의식하고 있는 거죠. 내가 좀 흐트러진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right?
0: 오.
1: self-conscious. 어려운 단어 같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져오지도 않았겠죠.
0: 그쵸,
1: Okay?
0: 그쵸.
1: So self-conscious 꼭 알아야 되고요. 여기서 형용사도 중요하지만요. 보세요. You are too self-conscious라고 해도 되잖아요.
0: 네.
1: You are too self-conscious. 그럼 너는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해.
0: 예.
1: 그런데 You are too self-conscious. 잃어버리면 넌 원래 그런 애야. 그게 너의 본질이야. 인것 같아요.
0: 예.
1: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지금 당장 너 너무 그러고 있는데 너 평소에 아닐 수도 있는데 너
0: 응?
1: 지금 너무 그러고 있어.
0: 그쵸.
1: 이렇게 해서 형용사를 활용해서 진행형처럼 쓴 거예요. You are ing.
0: 예.
1: 비동사 ing 쓴 겁니다, 여러분들. Do you understand? Right?
0: Yes.
1: So, 조금 더 쉬운 단어로 가져와.

0: 나왔습니다. Selfish.
1: Yes.
0: Way easier than this, right? Selfish한 게 뭐예요?
1: 이기적인 거예요.
0: 이기적인 거예요. 만약에 제가 슬기 씨한테 oh, You're selfish. 이러면 이게 나쁜데요? 더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당신은 selfish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원래 그래라는 뉘앙스가 들어가요.
1: 오.
0: 근데 만약에 제가 You're being selfish. Come on, girl. 이러면은 원래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1: 예?
0: 근데 지금 하는 행동이 한참 이기적인 느낌.
1: 맞아.
0: 어떻게 뭐 피자 슬라이스를 혼자 다 먹으려고 그래. 너 원래 안 그러잖아. 피자도 안 좋아하잖아. You don't even like pizza. 그런데 you're being selfish. 굉장히 몰입했죠?
1: 많이 흥분하시네요.
0: 당장은 어떤 상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면 이거는 진짜 원어민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비동사, 그 다음에 ing 넣고 형용사면 그렇게 굴고 있다.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You're being too self-conscious.
1: You are being too self-conscious.
0: 네, 그래서 이거 활용해서 문장 많이 만들어 보세요. You're being rude 하고 있다. You're being greedy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오케이, 두 문장 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0: 네, 미션 정리하자면
1: 네?
0: 너 왜 2분마다 머리를 고쳐?
1: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0: Every 2 minutes.
1: Yes.
0: 넌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어.
1: Oh, you are being too self-conscious.
0: Very nice.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주세요.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2: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3: You're being too self-conscious. You're being too self-conscious.
0: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Every 하고 뭐 시간이나 기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네. 키워주세요.
1: 네.
0: 나 거기 2주마다 가. 나 거기 가 2주마다.
1: I go there every 2 weeks.
0: 그렇죠. 그가 나에게 전화했어. 근데 5분마다 전화했어.
1: He called me every 5 minutes.
0: There you go. 자, 너 왜 2분마다 머리를 고쳐? 너는 왜 너의 머리를 고치니? 2분마다.
1: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0: 좋습니다. 읽어볼게요.
3: I go there every 2 weeks. He called me every 5 minutes.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0: 다음은요. Mm-hmm. 조금 어렵지만 네. 여러분 틀려도 돼요. 이건 고정입니다. Being은요.
1: Yes.
0: 자 갑니다. 당신 무리하게 굴고 있잖아. 당신은 rude 하고 있잖아요.
1: You are being rude.
0: 오. 자 이번에는 걔는 그녀는 욕심 부리고 있어. 욕심 부리는 거. Greedy.
1: Greedy,
0: yes. 어떻게 할까요?
1: She is being greedy.
0: 그렇죠. She is greedy가 아니라 being greedy.
1: Being greedy.
0: 자, 넌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어. 너는 너무 self-conscious하고 있어.
1: You are being too self-conscious.
0: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3: You are being rude. She is being greedy. You're being too self-conscious.
4: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5: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4: You're being too self-conscious.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2: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1: You are being too self-conscious.
2: Me? Never.
0: Oh,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그녀는 내 앞에서 넘어졌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She fell in front of me.
0: There you go. 뭐, she fell down. 다 괜찮습니다.
1: 네.
0: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형용사 활용해서 진행형이랑 섞어보는 건데요.
1: 네.
0: 비동사 쓰고 그다음에 being 형용사. 자, 이거 사용해서 이렇게 영작해 주세요. 너 원래 이기적이잖아가 아니라 너 이기적으로 굴고 있잖아. 너 이기적으로 굴고 있잖아. 이거 영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많이 도전해 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고 보는 영어쌤 이지인 선생님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영문법 독해의 힘 레벨 4 28강에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강의는 새로운 문법을 배우는 시간인데요. 자, 제안문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동명사에 대해서 배웠죠? 자, 그러면 동명사 배운 내용을 기억하면서 넥스트 스텝 챌린지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문법 규칙을 배우는 것을 즐긴다 입니다. 자, 먼저 주어부터 써야겠죠? 나는 I로 시작하고요. 동사 뭐예요? 즐긴다 입니다. 자, 즐긴다 라는 뜻을 가지는 enjoy를 동사로 쓰면 돼요. 현재 시제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죠? 다음으로 무엇을 즐기는지 enjoy의 목적어를 쓰셔야 되는데요. 배우는 것을 이라고 우리말로 나와 있네요. enjoy는 목적어로 동명사를 취하죠. 따라서 배우는 것, 배우다, learner, learning으로 써야 합니다. I enjoy learning까지 왔어요. 자, 이번에는 learning의 목적어, 무엇을 배우는 걸 좋아하나요? 새로운 문법 규칙을입니다. 자, 그러면 차례대로 new grammar rules 하면 완성됩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I enjoy learning new grammar rules. 나는 새로운 문법 규칙을 배우는 것을 즐긴다. 네, 여러분, 오늘 새로운 문법 규칙을 배울 건데요. 즐거운 마음으로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learning point 알아볼까요? 네, Today's learning point. 오늘은 제안문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Step in에서는 독해에 필요한 문법 공부가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Step up에서 문법을 적용해 독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글의 주제는 psychology, 심리학이네요. 네, 어떤 내용을 또 읽게 될지 기대되지 않나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재 89쪽을 봐주세요. Get ready! 오늘 공부할 내용을 한번 준비해 볼까요? 네, 오늘부터는 제안하는 말, 제안문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제안은 무슨 뜻이죠? 뭐뭐 하자라고 부탁하고 네, 또 요청하는 말이 되겠죠? 제안하는 말로는 영어로 let's not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Let's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어요. 뭐뭐 하자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뭐뭐 하지 말자는 것도 제안하는 말이죠. Let's no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뭐뭐 하는 게 어때라는 의미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제안을 할 수 있거든요. How about?

What about?과 같은 표현이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 또 Why don't we? 우리 뭐 하는 게 어때? 라는 표현도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네 가지 표현을 차례차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텝 인 시작합니다. 네, 교재 90쪽부터 파트 A 차근차근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교재 90쪽에 나와 있는 파트 A는 Let's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Let's는 뭐뭐 하자라는 뜻을 가지는 청유의 의미다. 이렇게 교재에 설명되어 있죠? 네, Let's가 뭐뭐 하자라는 건 아는데 이 청유가 또 뭐야? 하고 여러분들이 단어를 어렵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유란 요청하다 할때 청과 유, 이끌다 할때 유, 이런 말이 합쳐져서 요청하면서 이끄는 것, 즉 제안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청유의 뜻으로 Let's란 표현을 쓸수 있고요. 자, 여러분이 Let's go, Let's dance와 같이 뭐뭐 하자라는 의미의 표현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쓸때 이렇게 apostrophe를 사용을 하는데 apostrophe는 뭐를 줄일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어떤 말의 줄임인지 궁금해 본적 있나요? Let's는 let us를 줄인 표현이에요. 직역하면 let이 뭐뭐 하게 하다는 뜻이거든요. us는 우리를 이란 뜻이니까 우리를 뭐뭐 하게 해 이런 뜻이 돼요. 근데 좀 우리말로 어색하죠? 그래서 뭐뭐 하자라고 해석하면 의미상 자연스럽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let's 다음에는요.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돼요. 자, 이 문법 규칙을 보면서 예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clean our room before mom gets home. 우리의 방을 let's clean. 청소하자. 엄마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자, let's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clean이 잘 쓰여 있고요. 해석은 어떻게 했죠? 청소하자. 이렇게 제안, 청유하는 의미로 해석을 했어요. 자, 이 문장은 좀 긴데요. 뒤에 before, 뭐뭐 하기 전에라는 뜻을 가지는 접속사가 쓰였죠? 뒤에 주어, 동사가 오면 무엇이 뭐 하기 전에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집에 오기 전에 우리 방을 청소하자라는 의미로 Let's clean 이렇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셀프 체크를 보면서 청유하는 표현에 유의하며 문장을 한번 더 해석해 보겠습니다. 1번이에요. Let's be honest about our feelings. 솔직해지자. 뭐에 관해서? 우리의 감정들에 관해서. Honest는 정직한, 솔직한이란 뜻을 가지는 형용사입니다. 자, 우리가 형용사의 의미로 뭐뭐 해지자, 뭐뭐 하자라는 제안하는 말을 쓸수 있죠. 근데 형용사는 이렇게 단독으로 let's 다음에 쓸수 없어요. 왜냐하면 let's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기 때문이죠. 형용사는 동사 중에서 어떤 동사와 같이 쓰죠? 비동사와 함께 쓰이기 때문에 비동사의 원형 be를 써서 나타냅니다. Let's honest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Let's be honest라고 표현해야 돼요. Let's be honest about our feelings. 우리의 감정들에 대해서 솔직해지자입니다. 다음 2번이에요. Let's read this book and discuss it. 이 책을 읽자, 그리고 그것을 토론하자입니다. 이 책을 읽고 토론하자라는 의미인데요. 지금 두 가지 행동을 제안하고 있죠. 뭘요? Read와 discuss입니다. 이렇게 and로 연결해서 동사원형 두 개, 세개다쓸수 있어요. 이 문장은 동사원형 두 개가 온 문장이죠. 자, 동사원형 read와 discuss가 와서 책을 읽고 토론하자라는 의미의 제안하는 문장이 됐습니다. 자, 파트 A는 let's 동사원형을 써서 뭐뭐 하자라는 의미의 제안하는 문장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자, 이제 파트 B로 한번 가볼까요? 자, 파트 B는 let's not이라는 표현이 제목으로 쓰여 있네요. 자, 앞에서 우리가 get ready 할때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뭐뭐 하자도 제안이고요. 뭐뭐 하지 말자. 이렇게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도 제안이 될수 있겠죠. 자, 뭐뭐 하지 말자란 뜻을 만들 때는 let's 다음에 뭐를 쓴다? not을 바로 쓰고 동사원형을 not 다음에 쓰면 돼요. 자, 이 어순을 생각하면서 다음 문장을 같이 볼게요. Let's not be afraid to ask questions. 뭐뭐 하지 말자죠? 두려워하지 말자. 뭐 하기를? 질문하기를.
afraid는 두려워하는 이란 뜻을 가지는 형용사입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봤죠? 형용사의 의미로 뭐뭐 하자.

하지 말자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는 동사 뭐와 쓰인다고요? be와 쓰인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비동사가 형용사와 함께 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동사의 원형 be가 왔어요. Let's not afraid라고 쓰면 안 됩니다. Let's not be afraid 이렇게 써야 되고요. Afraid to 하면 뭐 하는 것을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질문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로 afraid to ask questions라는 표현이 쓰였죠. 자, 문장 다시 읽어볼게요. Let's not be afraid to ask questions. 자, 우리 셀프체크 보면서 문장을 더 살펴볼게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고 문장까지 해석하는 문제네요. 1번. Let's don't or not waste any more time. 자, 여기 부정어가 나왔으니까 뭐뭐 하자, 뭐뭐 하지 말자.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하지 말자. Waste, 낭비하지 말자. 무엇을?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법적으로 맞으려면 don't가 와야 되나요? not이 와야 되나요? 네, not이 와야 되죠? Let's not 하면 뭐뭐 하지 말자라는 뜻이 되고요. 뒤에는 이렇게 동사 원형이 오게 됩니다. waste, 낭비하다는 뜻을 가지는 동사죠. 잘했어요. 다음 2번 볼게요. Let's be not or let's not be late for the meeting. Late은 늦은이란 뜻이니까 늦지 말자가 되겠죠. 뭐에? 그 회의에. 그래서 그 회의에 늦지 말자. 자, 어떻게 써야 되죠? be not인가요? not be인가요? Let's 다음에 바로 다 쓰고 동사 원형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Let's not be late for the meeting 이렇게 써야 맞고요. Late은 아까 말한 대로 형용사예요. 늦은이란 뜻을 가지는 형용사거든요. 형용사 단독으로 못 씁니다. 동사 원형 be와 같이 써서 제안문에 함께 써야 돼요. 그래서 Let's not be late. Let's not late 아닙니다. 자, 이렇게 비동사와 같이 쓰이는 경우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자, 이 문장 많이 읽어보면서 익숙해지도록 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Part B는 Let's not, 뭐뭐 하지 말자라는 Let's의 부정문으로서 제안문을 배워보았고요. 자, 다음으로 Part C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C는 How about, what about이란 표현이 나와 있네요. How about과 what about은 바꿔서 쓸수 있어요. How about이라고 하든, what about이라고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About이 전치사죠? 전치사 다음에 그 목적어는 명사 또는 동명사가 올수 있다는 것, 우리 지난 유닛에서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about 다음에 명사, 동명사가 온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이때 해석 방법은 뭐뭐는 어때? 동명사가 오면 뭐뭐 하는 것은 어때? 와 같이 질문하면서 제안하는 표현이 돼요. 예문 볼게요. How about a movie? 명사가 왔죠? 영화 한 편은 어때? 라는 뜻이 돼요. 자, 이때 how는 또 뭘로도 바꿔 쓸수 있다? what으로도 바꿔 쓸수 있어요. What about a movie?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명사가 와서 뭐뭐는 어때? 즉, 이 말은 영화 한편 보자라는 식으로 추론할 수 있겠죠. 네, 영화를 보자고 제안하는 내용 같아요. 다음으로는 how about, what about 다음에 동명사가 오는 예문 보겠습니다. How about going for a walk? 산책을 가는 게 어때?가 되겠죠? 네. How about은 또 뭘로도 바꿀 수 있다? What about으로도 바꿀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about 다음에 이렇게 동명사가 왔어요. 그래서 가는 게 어때? 이때 for a walk 할때 walk는 걷는 거잖아요. 명사로 쓰이면 산책을 뜻합니다. 산책을 가는 게 어때? 라는 표현으로 how about, what about을 쓰는 예문이었어요. 다음으로 셀프체크에서 더 많은 예문을 볼게요. 1번, What about ordering some pizza? 주문하는 게 어때? 피자를 좀, 네, 피자를 좀 주문하는 게 어때? 라고 말하면서 피자를 주문하자고 제안하고 있죠. 자, 그래서 What about 다음에 ordering과 같이 동명사를 사용을 했고요. 해석은 주문하는 게 어때?입니다. 이것도 역시 How about으로도 바꿔 말할 수 있겠죠? 네, 좋아요. 다음, 2번 예문도 볼게요. How about inviting all your friends? 당신의 친구들을 초대하는 게 어때? 네, 너의 모든 친구들을 초대하는 게 어때? 하고 제안하는 문장이 됐네요. 자, 이 문장도 about 다음에 inviting 이렇게 동명사가 왔고요. 초대하는 게 어때?와 같이 해석이 됐어요. 자, 이 문장도 how를 뭘로 바꿀 수 있다? what으로 바꿀 수 있다?
What about inviting?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part C는 how about, what about과 같은 뭐뭐 하는 게 어때라는 의미를 가지는 두 가지 표현을 연습해 본 파트였고요. 다음 파트 D로 같이 가볼게요. 파트 D의 제목은 Why don't we라고 나와 있죠. 자, 이 표현을 그대로 직역하면 우리는 왜 하지 않니?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의미는 왜 하지 않는지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뭐 하는 게 어때? 라고 묻는 제안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올 때 해석을 할 때는 제안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why don't이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죠? 왜냐하면 이 표현 자체가 질문입니다. 의문문에서는 일반 동사 대신에 조동사 두가 앞으로 나오고요. 뒤에 오는 동사는 동사 원형으로 써야 된다는 것. 우리 여러 번 연습했죠? 따라서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거예요. 자, 우리 문장 읽어볼게요. Why don't you plant some trees in the garden? 우리는 왜 심지 않아? 이렇게 해석하면 부자연스럽죠? 이 문장은 뭐 하는 게 어때? 제안문이니까. 심는 게 어때? 무엇을? 몇몇의 나무를 정원에 심는 게 어때? 하고 나무를 심자고 제안하는 표현이에요. Why don't이 다음에 plant와 같이 동사 원형을 써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다음 self 체크도 한번 살펴볼게요. 제안하는 표현에 유의하여서 문장을 해석해 봅시다. 1번 Why don't you take a trip to the beach? Why don't we 나왔습니다. 제안하는 표현이니까 우리 뭐 하는 게 어때죠? Take a trip. 여행하는 게 어때? 어디로? 바닷가로. 네, 그래서 why don't이 다음에 take 동사 원형이 왔어요. 여행 가는 게 어때라는 뜻입니다. 다음 2번이에요. Why don't you try the new restaurant? 뭐 하는 게 어때? 뭐 하는 거? Try. 시도해 보는 게 어때? 새로운 레스토랑을 시도해 보는 게 어때? 즉 가보는 게 어때? 하고 네, 식당에 가보자고 제안하는 상황이 되겠죠? 네, 이 문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why don't이 다음에 try 동사 원형이 쓰였습니다. 네, 여기 part D는 why don't we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 제안문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안문에 대해서 자세히 잘 배워봤거든요. 이제 easy 가이드로 정리해 볼게요. 네 가지 표현을 배웠죠? 파트 A에서는 Let's를 배웠습니다. Let's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표현이에요. Let's go, Let's dance 많이 들어봤어요. 뭐뭐 하자란 뜻으로 뒤에 동사 원형을 써서 나타낸다. Let's clean 하면 청소하자란 뜻이 돼요. Clean 동사 원형으로 잘 쓰여 있죠? 다음으로는 Let's의 부정어로 Let's not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뭐뭐 하지 말자란 뜻이 되고요. Let's not 다음에는 Let's와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Let's not be late 하면 늦지 말자란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let's 다음에 형용사가 오면 형용사 단독으로 쓰면 안 되고 비동사와 같이 써야 된다는 것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let's not late 안 되고 be late 이렇게 써야 돼요. 다음 how about, what about이란 표현을 배웠죠? about이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명사 또는 동명사가 올수 있고요. 뭐뭐는 어때, 뭐뭐 하는 것은 어때와 같이 해석할 수 있어요. How about a movie? 또는 What about a movie? 하면 영화는 어때? 라는 표현이 되겠죠? How about going? 또는 What about going? 하면 가는 게 어때? 하고 제안하는 표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Why don't we? 에 대해서 배웠죠? Why don't이는 직역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뭐, 왜뭐 하지 않아? 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뭐 하는 게 어때? 이렇게 제안하는 표현이다라는 거에 유의해서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Why don't이도 뒤에 동사 원형이 와요. 그래서 why don't you plant 하면 심는 게 어때?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배운 제안문 한 번에 이지 가이드로 잘 정리했고요. 자, 이제 스텝 업으로 가서 독해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안문 잘 정리되었나요? 그럼 우리 배운 내용을 적용해서 1번 질문 잘 해석해 볼게요. 자, 이번에 읽을 글의 주제는 psychology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Psychology는 심리학, 심리, 마음 상태를 뜻하는 단어예요. 주제가 좀 어려우니까 내용도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 겁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 교재는 항상 fun facts, 재미있는 사실들을 쉽고 재미있게 잘 가르쳐주죠. 자, 우리 글을 읽으면서 또 어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지 기대하셔야 돼요. 자, 그럼 1번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Nobody wants to fail. 아무도 원치 않는다, 실패하는 것을. 네, nobody는 아무도 뭐뭐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부정문으로 만드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요. want는 원하다라는 뜻이고 뒤에 to 부정사가 목적어로 오죠. 그래서 실패하는 것을 원한다. 네, nobody니까 원치 않는다. 지금 심리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보통 우리가 실패를 원치 않는 마음이 있죠. 네, 그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But we can't always succeed. 그러나 우리는 항상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항상 성공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Succeed는 성공하다라는 뜻의 동사고요. 앞에 나온 fail, 실패하다와 반의어 관계가 있겠죠? 아무도 실패하길 원치 않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는 항상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성공과 실패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다음 문장. Actually, we fail more often than we succeed. 사실은 우리는 실패한다. 더 자주 우리가 성공하는 것보다. 비교급이 쓰인 문장이네요. 자, more often 하면 often, 종종, 자주란 뜻이고요. more이 쓰였으니까 더 자주죠. than은 비교하는 대상 앞에 쓰입니다. 뭐뭐보다란 뜻이에요. 성공하는 것보다 더 자주 우리는 실패한다. 어떤가요? 맞나요? 네, 맞아요. 성공하긴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 문장이에요. But hope lose. 그러나 hope는 희망이고 lose는 잃어버리다라는 뜻인데요. 자, 어떤 문장이 올까요? 이따가 문제로 풀어볼게요. There is a saying. 속담이 있다 하고 be가 빈칸처리 되어 있습니다. There's 하면 there is의 줄임으로 무엇무엇이 있다란 뜻이고요. 여기 saying이 쓰였는데 say에 ing가 붙어 있으니까 동명사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죠. 네, 이 saying은 동명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어가 붙어 있죠. 일반 명사예요. 속담이란 뜻이거든요. 속담이 하나 있다 하고 그 속담이 이렇게 네, 쌍따옴표 안에 큰 따옴표 안에 인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속담이 나올지 글의 주제를 잘 파악해서 그 내용을 반영하는 속담을 찾아야겠죠? 역시 문제로 풀어볼게요. 네, 다음. We learn a lot when we fail. 우리는 많이 배운다. 우리가 실패할 때입니다. 자, when we fail 할 때, 이 when을 어떻게 해석했죠? 뭐뭐 할 때로 해석했어요. 우리가 실패할 때,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A lot은 많이 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자, 우리는 실패할 때 많이 배우죠.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란 말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And this often leads to big success. 그리고 이것은 종종 leads to 이어진다. 뭘로? 큰 성공으로 이어진다. 자, 여기서 this가 가리키는 대상은 뭘까요? 바로 앞에 나온 문장이 되겠죠? 우리가 실패할 때 많이 배운다. 그래서 이것은 더큰 성공으로 이끈다. 자, 이끈다는 내용으로 뜻으로 lead to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이끌다, 이어지다라는 뜻인데요. lead to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이번에 제대로 해석해보고 또 여러 번 읽어보면서 익혀두세요. 자, 이런 실패를 많이 경험하는 것은 성공으로 이끈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인용문이 나오네요. It is okay to make mistakes.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it 나왔고 to 부정사 나왔네요. 자, 이 문장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it 가주어, to 부정사 진주어 구문이죠. 진주어부터 해석해야 돼요. 실수를 하는 것은 okay, 괜찮다. 실수하는 건 괜찮다라는 뜻이고요. 이때 it은 가짜 주어니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네, 실수하는 것은 괜찮다라는 말이 나왔고 뒤에 Why don't you say this to each other?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제안문이네요. 하는 게 어때? 말하는 게 어때? 이것을 누구에게? 서로에게 말하는 게 어떨까요? 하면서 제안하면서 문장이 마무리되었어요. Why don't we는 뭐뭐 하는 게 어때라는 뜻으로 뒤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 오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읽어본 글
어땠나요? 사이콜로지라고 해서 어려울 거라 예상했는데 어려웠나요? 오히려 용기를 얻지 않았나요? 실수해도 괜찮다.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 하고 우리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는 글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글의 괄호 A에 주어진 말을 이용해서 다음 우리말에 맞게 영어로 표현된 것을 골라봅시다. 네, A가 방금 어떻게 되어 있었죠? Hope lose로 되어 있던 거 우리가 해석하지 못하고 넘어갔었죠? 네, 이두 개의 단어를 이용해서 희망을 잃지 말자라는 뜻의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뭐뭐 하자, 뭐뭐 하지 말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동사 원형이 오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문법 규칙에 맞게 알맞은 표현을 골라볼게요. 일단 don't는 아니고요. 자, 둘이 let's가 쓰였는데 2번, 3번 보면 뒤에 let's not이 나와 있고 3번은 don't가 나와 있어요. 그럼 3번은 틀렸죠. don't 오면 안 돼요. 자, 그럼 let's not 맞고요. 그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잃지 말자 할때 잃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lose가 오고 다음으로 lose의 목적으로 희망을 뜻하는 명사 hope를 쓰면 이 의미가 됩니다. Let's not lose hope. 희망을 잃지 말자라는 뜻이에요. 자, 1번 보기도 함께 볼게요. Don't lose hope. 희망을 잃지 말아라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don't가 바로 주어 없이 앞으로 나오면 명령문입니다. 뭐뭐 하지 말아라라는 명령문이 돼요. 우린 지금 제안문을 배우고 있고 이 문장은 명령문이 아니라 제안하고 있죠. 그러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네, 잘했어요. 다음 2번 문제도 함께 볼까요? 글의 빈칸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네, 또 빈칸이 나왔었죠? 앞에 there's a saying 이란 말이 나와 있었습니다. saying이 무슨 뜻이라고요? 속담, 격언 이런 뜻이거든요. 속담이 하나 있다 하고 그 속담을 찾는 건데요. 1번 보기부터 함께 볼게요.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은 완벽함을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글 전체의 메시지에 어울리는 속담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자, 이 글은 완벽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때로 실패하고 실수하기도 한다. 그것을 통해서 배운다. 이렇게 격려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1번은 적절한 속담이라 볼수 없어요. 2번. Every mistake is a lesson. 모든 실수는 a lesson, 교훈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때의 lesson은 교훈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이 속담은 빈칸에 어울리나요?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맥을 살펴볼게요. We learn a lot when we fail. 우리는 많이 배운다. 뭐할 때? 실패할 때. 그리고 and this often leads to big success. 그리고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더큰 성공에 이른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실패할 때 배운다라고 learn이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그럼 앞에는 lesson, 교훈을 배운다라는 말과 어울리게 lesson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속담이 오면 적절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맞고요. 자, 3번 속담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Little drops make the mighty ocean. 작은 물방울이 바다를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자, 물방울이 모여서 바다를 이룬다 이런 뜻인데요. 이 속담의 교훈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작은 것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작은 것을 모으면 큰 결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이니까 글의 내용과 그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잘했어요, 여러분. 자, 이제 우리 아주 좋은 메시지를 담은 글이니까 이지 가이드로 한 번씩 더 정리하면서 네, 다시 메시지를 한번 새겨 볼게요.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Mistakes help us learn and succeed.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배우고 성공하도록 돕는다라는 뜻이죠. 네, help 다음에 목적어 왔고요. 그다음 동사 원형 두 개가 나와서 우리가 뭐 하도록 돕다라는 뜻의 문장이에요. 네, 실패, 실수의 중요한 교훈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다음이에요. We fail more often than we succeed. 우리는 더 자주 실패한다. 우리가 성공하는 것보다. Every mistake is a lesson. 네, 속담으로 나왔었죠? 모든 실수는 뭐예요? 교훈이다입니다. 네, 이 속담은 여러분들이 다 전체를 암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힘이 되는 말이지 않나요? 다음, mistakes often lead to big success. 실수는 종종 이끈다. 뭘로? 큰 성공으로. 그래서 실수해도 좋다. It is okay to make mistakes. 가주어, 진주어죠. 그래서 to make부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is okay, 괜찮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표현이, 어떤 제안문이 이 글에 사용되었나요? 이것을 말하는 게 어떨까 하고 마지막 문장이 마무리되었죠. 자, say this 이렇게 나왔는데요. 앞에 나온 표현은 why don't we 였습니다. Why don't you say this? 이것을 말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제안하는 표현으로 글이 마무리되었어요. 자,

0: 그럼 이제 오늘 강의를 정리하면서 리뷰 퀴즈 알아봐야겠죠? And this often blank big success. 그리고 이것은 종종 큰 성공으로 이어진다라는 뜻이 되도록 빈칸에 들어가 알맞을 표현을 한번 써보세요. 선생님이 독해하면서 이 표현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하고 설명했던 표현이거든요. 두 개의 단어입니다. 정답 꼭 써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강의도 열심히 아주 잘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또 힘차게 공부해 봐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기초 영문법 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6강인데요. 오늘 6강에서는 우리 유닛 3 그리고 유닛 4에서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볼 거고요. 이어서 워크북 문제풀이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닛 3에서는 관사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유닛 4에서는 조동사 can과 may를 공부하였습니다.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중요했던 내용 다시 한번 암기해 보고요. 또이 내용들을 가지고 중요한 문제들 같이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바로 brief review, 우리 랩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관사에서 배웠던 내용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관사에는요, 부정관사와 정관사가 있습니다. 부정관사와 정관사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먼저, 부정관사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관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특정하지 않은 어떤 하나의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거고요. 이 정관사라는 건 반대로 정해진 대상을 쓸때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정관사는 또 어와 언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두 개를 어떻게 구분한다고 했죠? 뒤에 나오는 명사의 첫 소리를 가지고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사실 어를 쓰는 게 맞고요. 첫 소리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만 언을 써주시면 돼요. 이때 모음 다섯 글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겠죠? 모음의 다섯 글자는 A, E, I, O 그리고 U입니다. 이런 소리로 시작하는 단어의 경우 앞에 어가 아니라 on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on, egg,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1번 설명 읽어볼게요. 부정관사 어나 언은 막연한 하나를 가리킬 때 쓰고요. 또 정관사 더는 앞에서 지칭한 것 혹은 서로 알고 있는 것 모두 정해진 것이죠. 또는 악기 이름 앞에도 씁니다. 그리고 유일한 것. 예를 들어서 태양이나 달과 같이 유일한 대상 앞에도 덜을 써줍니다. 자,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쌤이 오늘은 좀 보너스로 문제풀이 팁까지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이 팁을 알고 문제풀이를 시작하시면 훨씬 더잘 풀릴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 좋은 관사 문제풀이 팁 같이 볼게요. 첫 번째. 명사의 복수형이나 셀수 없는 명사 앞에는 어나 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나 언은 명사의 개수가 하나일 때 쓰는 거잖아요. 따라서 명사가 복수형일 때쓸수 있을까요? 없어요. 혹은 셀수 없는 명사 앞에도 얘가 쓰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n apples 쓸수 없겠죠. 사과 들 앞에 하나를 의미하는 언을 쓰면 어색해집니다. 굉장히 이상해지죠?

milk 이상해요. 셀 수 없는 이런 액체 앞에도 어를 써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볼 거니까요. 미리 기억하고 계세요. 또 한 가지 관사 관련해서 이 운동이나 요일은 기본적으로 관사를 쓰지 않아요. 그런데 덜을 쓰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걔네는 다 틀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the soccer 틀렸죠. 더 안 써요. soccer뿐만 아니라 뭐 the baseball 이런 것도 다 틀립니다. 운동 종목은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일 앞에도요, 덜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The Sunday 될까요? 안 됩니다. The Saturday 될까요? 안 됩니다.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이어서 우리 Unit 4에서 배웠던 조동사 can과 may를 정리해 둔 표인데요. 자, 여러분도 교재를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can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뭐뭐 할 수 있다였고요. 예를 들어 I can speak French 하면 나는 불어를 말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부정문은 can에 not만 붙여주면 되겠죠. I cannot ride a horse. 나는 말을 탈 수 없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cannot은 조금 특이하게도 한 단어처럼 붙여서 써요. can 띄우고 not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한 단어로 쓰는 경우가 많으니 알아두세요. 이어서 can은 뭐뭐 할 수 있니? 라는 의문문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의문문일 때는 can을 맨 앞으로 보내서 써줍니다. Can you drive a car? 하면 너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니? 라는 의문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can은 허락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can을 막 종류별로 허락의 can 이렇게 쓰면서 암기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예문을 보고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이 추측을 해보시면 충분하거든요. 이 경우에도 You can use my phone 하면 너는 나의 전화기를 사용해도 된다 라는 허락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예문을 보고 뜻을 알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 더 Can I use your eraser 하면 제가 당신의 지우개를 사용해도 될까요? 라는 허락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탁할 때도 쓸 수 있어요. 이때는 보통 can you 무엇 무엇? can you 무엇 무엇? 이렇게 쓰는데요. 예를 들어 can you close the door? 하면 문을 좀 닫아주시겠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can은 이렇게 부탁할 때도 쓰고 허락을 하거나 허락을 구할 때도 쓰고 능력을 말할 때도 쓰는구나 정도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동사 may를 공부했죠. may는 추측의 의미를 가장 크게 가지고 있어요. 뭐뭐 일지도 모른다, 뭐뭐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이 may rain tomorrow 하면 내일 비가 올지도 모른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온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올지도 몰라 추측이나 가능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반대말은 may 뒤에 not을 붙여주면 되겠죠? He may not come home early tonight. 그는 오늘 밤에 집에 일찍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may는요, 허락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이 점에서 이 can과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쵸? 자, may를 쓰면 can보다 조금 더 공손한 표현이다. 좀 더 격식을 차린 표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의미상 크게 차이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뭐 해도 된다. You may come in 하면 들어오셔도 됩니다. 라고 허락을 해주는 거고요. 또 우리 may I? 라고 말을 하게 되면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공손하게 허락을 구하는 표현인 거예요. May I sit here? 하면 제가 여기에 앉아도 될까요? 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쌤이 퀴즈를 한번 드려볼 텐데요.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허락을 구하는 표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May I?고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Can을 활용해서 Can I? 라고 해도 허락을 구하는 표현이 되겠죠. May I? Can I? 같이 기억하면서 바로 문제풀이 팁 볼게요.

이 조동사 문제풀이 팁두 가지 기억하시면 오늘 문제풀이 정말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조동사는요, 주어에 따라 형태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She can't swim. 이렇게 쓴 선택지를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can 뒤에 s를 붙인 거죠. 그런데 조동사라는 애들은요, 좀 특별해서 일반 동사처럼 주어에 따라 형태가 바뀌지 않고요. 하나의 형태로만 존재합니다. 주어가 누구든지 간에 can으로만 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조동사 뒤에는요, 항상 동사의 원형을 씁니다. 중요해요. 자, 무슨 말이냐? It may is true. 얘는 틀렸습니다. 왜 틀렸어요? may라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아닌 is를 써주었죠? 우리 비동사의 원형은 be입니다.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의 원형을 써준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얘는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별표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기억을 하셨다면 이제 오늘 문제풀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워크북 A입니다. 빈칸에 on나 on 혹은 부정관사가 필요 없으면 X를 쓰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 on나 on은 개수가 하나일 때 쓴다고 했죠? 잘 기억하면서 1번 풀어봅시다. 나는 계란을 혹은 달걀을 1개 먹은 거죠? 1개니까 on나 on인데 모음 소리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on. 2번, 나는 모자를 하나 샀습니다. 모자 하나는 a cap. 3번입니다. 그녀는 사과들을 좋아한다. 사과들 여러 개니까 앞에 어나 언 쓰면 안 되겠죠. 우리 명사의 복수형 앞에는 부정관사 쓰지 않습니다. 4번입니다. 스미스 씨는 예술가 화가입니다. 예술가 화가가 한 명이면 언을 써줘야겠죠. 왜? 첫 소리가 모음이니까요. 계속 볼게요. 나의 어머니는 여배우이다가 되겠네요. Actress. 첫 소리가 모음이니까 우리 on 써주겠습니다. 6번. Jim은 공을 하나 가지고 있다. 공 하나니까 a ball. 7번입니다. She wants. 그녀는 원하는데 고양이 한 마리를 원하는 거죠. 따라서 a cat. 8번이에요. 당신은 파란 셔츠들을 가지고 있나요? 복수 형태니까 어나 언 쓰면 안 됩니다. X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우리 명사를 보고 빠르게 언 혹은 X를 넣어주었는데요. 자, 이어서 바로 B번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라고 하였습니다. 자, 틀린 부분 바로 확인해 볼게요. 1번, he is an teacher. 자, an teacher 틀렸습니다. 첫 소리가 자음에 해당하므로 on이 아니라 어로 바꿔줄게요. 자, 2번 보겠습니다. I will buy a new bag 이라고 했는데요. 자, 첫 소리가 자음이니까 on 아니고 누구로 바꿔요? 어로 바꿔주면 되겠죠. 3번입니다. Mary plays a soccer after school. Plays a soccer. 이상합니다. 우리 운동 종목은요, 기본적으로 관사를 쓰지 않아요. 어나 덜을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를 삭제해 줄게요. 4번, you should read a books. 우리 명사의 복수형 앞에는 어쓸수 있나요? 없죠? 지워줄게요. 네, 이렇게 고쳐줄게요. 5번입니다. I bought a apple. 첫 소리가 A, A로 시작하잖아요. 따라서 on. 우리 A, E, I, O, U 모음 소리 앞에는 무조건 on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He drinks a milk every day. 우유는 셀수 없는 액체예요. 개수를 셀수 없는 액체예요. 그 앞에 한 개를 의미하는 어를 붙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를 지워주세요. 7번입니다. American singer 하면 미국의 가수인데요. 첫 소리가 모음에 해당하므로 어를 on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8번. Sue is looking for a watch. 와, 자음 소리니까
언을 어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C번입니다. 빈칸에 정관사가 필요하면 더를 쓰고, 필요 없는 경우에는 X를 쓰라고 했어요. 1번부터 볼게요. 나는 점심을 안 먹었다 라는 의미겠네요. 우리 점심은 앞에 관사 안 씁니다. 점심만 그런 게 아니라 아침, 저녁 다 앞에 더안 써요. 그래서 X 넣어줄게요. 자, 2번입니다. 자, 피아노라고 하는 악기가 나와 있죠? 우리 악기 앞에는 기본적으로 더를 씁니다. 피아노뿐만 아니라 the guitar, the drums 이런 식으로 악기 앞에는 더를 써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3번입니다. 한 river인데요. 우리 메인 복 다룰 때 공부했습니다. 한강 앞에는 덜을 붙일까요? 안 붙일까요? 붙여요. 붙입니다. 한강뿐만 아니라 몇 가지 고유 명사들은 기본적으로 덜랑 짝꿍을 이뤄서 같이 쓰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로 The United States, 미국, 아니면 The Eiffel Tower, 에펠탑 이런 것들이 있었죠. 계속 볼게요. 4번입니다. 여러분, 4번 별표하고 시작할게요. 자, 이번에는 Boy over there is Tom. 저기에 있는 저 소년이 탐이야. 누군지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을 때 쓰는 관사 너 넣어주셔야 합니다. 누군지 특정된 대상은 우리 덜을 넣어줘요. 계속 볼게요. 5번입니다. Planes can't go near sun인데요. 태양이나 달, 이런 유일한 대상 앞에는 우리 덜을 붙여줍니다. 이 문장은 비행기는 태양 가까이에 갈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6번인데요. 우리 요일 앞에는 관사를 안 씁니다. X. Monday is my favorite day. 월요일은 내가 매우 좋아하는 날이야. 월요일을 좋아한다고 하네요. 네, 계속 볼게요. 7번입니다. I have a coin. 나는 동전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너는 그 동전을 사용해도 돼. 그 동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정한 동전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덜을 써 주어야겠죠? 자, 8번입니다. We came here. 우리는 여기에 왔는데 버스를 타고 왔대요. 자, 우리 어떤 교통수단을 타고라고 할때 by 교통수단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교통수단 앞에는 덜을 붙이지 않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형태예요. By bus 하면 버스를 타고, 뭐 by car 하면 자동차를 타고, 앞에 관사 안 붙입니다. 같이 알아두세요. 네, D입니다.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세요라고 하였어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Jane is going to school by the car. 발견하셨나요? By the car 이상합니다. 우리 뭐뭐를 타고라고 할 때는 덜을 쓰지 않고 그냥 my car 해주시면 되겠죠. 네, 2번입니다. I go to the bed at 9 p.m. every day. 자,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사실 그냥 알아두셔야 좀 수월하게 풀수 있는 면이 있어요. 바로 go to the bed인데요. 우리 go to bed가 자러 가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때 더는 쓰지 않습니다. 그냥 go to bed가 하나의 표현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중간에 더가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더를 삭제해 주시고요. 3번. We play the basketball after school. 우리는 농구를 하는데 이 농구라는 운동 종목 앞에 더 쓰나요? 안 씁니다. soccer, baseball, basketball, 뭐 테니스 이런 운동 종목 앞에는 관사 안 씁니다. 4번, 나는 피아노를 쳤다인데, 이 피아노라는 악기 이름 앞에는 덜을 넣어주어야 하죠? 그래서 피아노 앞에 더 넣어줄게요. 5번입니다. 나는 카메라를 하나 샀대요. Camera is very light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앞에서 말한 그 카메라가 아주 가볍다라는 의미잖아요. 따라서 정해진 대상이므로 the camera 이렇게 바꿔줄게요. 6번입니다. I'm going to Philippines this summer. 자, 필리핀이라는 국가도 특이하게 앞에 덜을 넣어주셔야 해요. 미국처럼 필리핀이라는 국가 이름도
앞에 덜을 넣어서 표기한다는 점 지금 알아둘게요. 7번입니다. James is from United States of America 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미국이라는 국가 이름도 역시 앞에 더 넣어주어야 하죠.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혹은 줄여서 The USA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8번인데요. I went to see my grandmother on the Sunday 라고 했어요. On the Sunday. 이상하죠? 우리 요일 이름 앞에는 더 안 씁니다. 그래서 더 삭제해 줄게요. 자, 이어서 우리 조동사 can과 may, 워크북 문제풀이 시작해 볼게요. A입니다. 보기와 같이 can의 긍정형, 부정형, 의문형을 괄호 안에 지시대로 완성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시를 잘 볼게요. 보기를 보니까 긍정문으로 만들 때는 I can ride a horse 이렇게 can만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부정문일 때는 can 뒤에 not을 붙인 형태 cannot 혹은 줄여서 can't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문문일 때는요, can이라는 조동사를 맨 앞으로 보낸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문문일 때는 can을 맨 앞으로 보내주세요. 자, 그럼 1번 해볼게요. 그들은 수영할 수 있다가 되어야겠죠? They can swim.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2번 가볼게요. 데이비드는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없다가 되어야겠네요. 부정문이니까. 따라서 David cannot 혹은 can't play the violin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이번엔 의문문이에요. 우리 의문문은 can을 어디로 보낸다? 맨 앞으로 보낸다. 따라서 can she speak Chinese? 그녀는 중국어를 말할 수 있니?가 되는 것이죠. 4번. 이번에도 의문문이에요. 뭘로 시작해요? 조동사 can. can을 맨 앞에 보내주시고요. Can you open the window? 하면 너는 창문을 열어줄 수 있니? 라는 부탁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입니다. 이번엔 부정문으로 바꾸래요. 그녀는 이 책을 읽을 수 없다가 되겠습니다. She cannot 혹은 she can't read this book. 그리고 이번엔 긍정문. 나의 아버지는 기타를 연주하실 수 있다가 되겠네요. My father can play the guitar. 이렇게요. 7번입니다. 의문문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너의 아들은 스파게티를 요리할 수 있니?가 되겠죠. 의문문에서는 조동사 can을 맨 앞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따라서 Can your son cook spaghetti? 이렇게 써주시고요. 또 긍정문으로 만들 때 You can use my car. 이렇게 하면 너는 나의 차를 사용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B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괄호 안에 단어를 사용하여 can이 포함된 문장을 쓰라고 했습니다. 우리 조건을 잘 지켜주셔야겠죠. 다른 조동사 말고 이 can을 사용해서 문장을 써볼게요. 네, 1번입니다. 그녀는 운전을 할수 있어요. 자, 할수 있어요 밑줄 쳐볼게요. can 사용하시면 되겠죠. She can drive a car. drive a car은 자동차를 운전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나머지도 같은 방식으로 풀어볼 건데요. 2번, 그 소녀는 피아노를 연주할 수 없어요 라고 했어요. 연주할 수 없어요 밑줄. 우리 can 그대로 쓰면 안 되죠. can 뒤에 not을 써서 부정문을 써 주어야 합니다. 먼저, 그 소녀는 영어로 the boy, 그리고 연주할 수 없다니까 cannot play. 무엇을? 피아노를. The piano. 이렇게 해서 The boy can't play the piano 라는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TV를 봐도 될까요? 라고 의문문을 지금 써 주어야 하는데요. 의문문은 can을 맨 앞으로 보내주면 되잖아요. 따라서 can I로 시작하고 TV를 봐도 될까요?니까 can I watch TV 해주시면 되겠네요. 4번입니다. 당신은 제가 숙제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나요?
뭐뭐 해줄 수 있나요?는 우리 can you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나의 숙제를 도와주다 라는 표현은 help me with my homework 거든요. 따라서 can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5번이에요. 너무 시끄러워요. It's too noisy. 제가 집중할 수 없어요. 뭐뭐 할수 없다니까 cannot을 활용해 줄게요. I cannot focus. 참고로 이 focus라는 표현은 집중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따라서 I can't focus 하면 제가 집중할 수가 없어요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문좀 닫아주시겠어요? 뭐뭐 해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은 우리 can you 써주시면 되겠죠. 당신이 하는 거니까 can you close the door? 이 되겠고요. 이번에는 내가 뭐뭐 해도 될까? 라는 의미니까 can I로 시작합니다. Can I borrow your eraser? 이렇게 써주시면 내가 너의 지우개를 빌려도 될까? 라는 허락을 구하는 표현입니다. 이어서 7번 가볼 텐데요. 빈칸에 may나 may not을 넣어서 문장을 완성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1번 볼게요. 너는 내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된다. 자, 뭐뭐 해도 된다라는 표현은 may와 may not 중에 may가 되겠죠? may는 허락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2번, 너는 오늘 밖에 나가서 놀면 안 돼라고 했어요. 뭐뭐 하면 안 되니까 may와 may not 중에 may not이 어울립니다. 3번,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허락을 구하는 표현은 may I입니다. May I come in? 4번, 제가 당신의 펜을 사용해도 될까요? 역시 뭘로 시작할까요? May I로 시작하면 되겠죠. 자, 이어서 5번입니다. 우리 오빠는 공원에 있을지도 몰라. May는요, 뭐뭐 할지도 몰라라는 추측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My brother may be in the park 하면 되겠고요. 6번, 내일은 날씨가 추울지 몰라. 뭐뭐일지 몰라니까 역시 may를 넣습니다. It may be cold tomorrow. 7번, 그 소식은 틀릴 수도 있어. 즉, 틀릴지도 몰라니까 the news may be false. 8번, 우리 언니는 그곳에 없을지도 몰라라고 했습니다. 있지 않을지도 몰라니까 may not be there 부정문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D번 가볼게요. 다음 문장에서 우리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문장을 다시 쓰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볼 텐데요. I swim can well 이라고 했어요. 나는 수영을 잘할수 있다 라는 표현인데, can의 위치가 조금 이상해요. 여러분, 조동사는요, 일반 동사의 앞에 와줘야 합니다. 조동사가 앞에 오는 거예요. 따라서 I can swim well 이렇게 바꿔 주어야 합니다. 자, 2번 가볼게요. She can't run very fast. 자, can은요, 한 가지 형태로만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뒤에 s를 붙일 수 없고요. 과거형이라고 해서 ed를 붙일 수도 없습니다. can으로 바꿔 주어야겠죠? 3번. Dad not may come home early 라고 하였는데요. 자, 여기서 not의 위치 한번 볼게요. may의 부정문은, 즉, 조동사의 부정문은 not을 조동사 뒤에 붙여줘야 돼요. 그런데 앞에 붙였죠? not을 뒤로 보내주겠습니다. Dad may not come home early. 이렇게요. 4번입니다. It may be warm next week. may 뒤에 s 붙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조동사는 한 가지 형태만 존재하기 때문에 may로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5번. The news may is true. may라는 조동사 뒤에 원형만 나와 주어야 하거든요. is, 비동사의 원형은 be입니다. 따라서 may be true로 바꿔줄게요. 6번. Ella may knows the answer. may라는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만 나와 주어야 해요. S 붙인 형태 안 되는 거예요. S 빼줄게요. Ella may know the answer. Ella는 답을 알지도 몰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7번인데요. I have can

0: A glass of water. 자, 여러분, 의문문에서는 can의 위치가 어디라고 했죠? 맨 앞입니다. 따라서 맨 앞으로 보내주기만 하면 돼요. Can I have a glass of water? 이렇게 하면 의문문이 되는 겁니다. 8번이에요. She can't speak Russian이라고 했는데요. 자, can't 조동사가 나와 있잖아요.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와 주어야겠죠? 따라서 she can't speak Russian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문제풀이 팁을 기억하면서 혹시 틀린 부분이 있다면 꼭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1: 다이아으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E는 0세부터 1회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 249강입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이죠. 자, 우리 이제 스피킹하고 자, 리스닝. 자, 오늘 하는 날인데요. 자, 오늘은 이제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번 드려봤어요. What if I gained weigh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지금 뭔가가 좀 생략된 그런 문장이어서 자, 오늘의 지금 핵심 문장으로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렸고 자, 추가적인 설명은 강의 중에 나누도록 해요. 자, 오늘도 공부할 순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제 문제를 풀 텐데 오늘은 담화가 아니라 conversation, 대화입니다. 대화를 듣고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문제 다 풀고 오시면 저랑 이제 한 문장 한 문장 같이 들어보면서 필요한 리스닝과 자, 스피킹의 팁들 자, 그 다음에 그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자, 문장을 좀 때려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 듣게 된 다음에는 자, 앞쪽에 문장들 다시 한번 싹 한번 들어보시므로써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따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시면 첫 번째 자, 문제 풀이부터 한번 시작을 좀 해볼 텐데요.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화하고 있는 장소를 골라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장소를 묻는 문항 어떤 유형일까요? 이건 학생들이 세부정보 유형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자, 장소는 사실은 일반 정보 문제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특정한 세부 정보를 딱 잡아서 여기가 장소가 어디야 이렇게 하지 않아도요. 줄거리 주제만 하시면 뭐 이런 대화가 어디서 발생할까를 우리가 충분히 추정해서 답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정보에 가까운 그런 문제다. General information questions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 장소로 여러 그 선택지가 지금 주어져 있는데요. 약국부터 음식점까지 자 어떤 장소일지 자 지금부터 대화를 먼저 들어볼 테니까요. 자 들어보시면서 정답을 한번 골라보셔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Scott, get on the scale, please.
2: Again? I was weighed last week.
1: We should check your weight every week.
2: What if I gained weight?
1: If you followed the meal plan we made for you, you don't need to worry.
2: Well, I'm following the plan, but I really miss the delicious taste of pizza.
1: It's not easy to change eating habits all at once. Look, you still have a lot of body fat.
2: What should I do then?
1: You'd better focus on aerobic exercise instead of weight training this week.
2: Okay, I'll start on the exercise bike over there.
0: 자, 세부 정보 중에는 일부 놓치는 문장들도 있을 수 있고, 놓치는 정보들도 뭐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자, 지문의 수준으로 봤을 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를 찾는 이 문제 풀이는 충분히 잘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시면 첫 번째 문장부터 자, 한번 들어보면서 자, 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1: Scott, get on the scale, please.
0: 자, Scott이라고 이제 이름을 부른 다음에요. Get on the scale, pleas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scale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면 굉장히 쉬운 문장인데 scale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모르시면 이 문장은 Scott, 어디 어디에 좀 올라가 봐. 이 정도로밖에는 제 생각이 안 되는 거죠. Get on까지는 들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내용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scale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세요? 익숙하세요?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죠?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친숙한 단어고,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좀 헷갈립니다. 자, scale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일단 일상생활에서도 성인들은 되게 많이 써요. 어떤 영화가, 스케일이 엄청나게 크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스케일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원래 규모의 뜻이 있고요. 그게 기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규모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크다,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규모라고 하는 단어에서 지도 분야로 넘어가면요. 축적의 의미가 됩니다. 이거를 어떤 규모로 줄여놓았느냐. 축적이죠. 그래서 뭐 그 지도에 보시면 뭐 5천분의 1, 만분의 1 뭐 이런 얘기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 축적의 축척의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스케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초사이언, 울트라, 슈퍼, 킹, 왕짱 다 의어가 되겠습니다. 의미가 정말로 많은 그런 단어예요. 자, 듣고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물고기의 비늘도 스케일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치과에 가면 스케일링 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스케일이라 그래요. 그 치석을 우리가 또 스케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음악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음표를 또 스케일이라고 할걸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보신 스케일은 바로 체중계가 되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아는 단어 중에 최고의 다이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스케일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자, 오늘 저울 혹은 체중계의 뜻으로 스케일을 배우셨으니까, 자, 그거만큼만 꼭 기억하세요. 딴건다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자, 스케일은, 자, 저울이다. 저울도 뭐죠? 원래 옛날 저울은요, 지금처럼 올라서면 숫자가 딱 나오는 디지털 개념이 아니었고요. 이쪽에 A라는 물건을 올려놓으면 그것에 상응하는 비교되는 그런 물건을 올려서 수평을 맞춘 다음에 이 물건이 몇 킬로니까 너몇 킬로야. 이렇게 우리가 정했던 거거든요. 양쪽에 수평을 맞춰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좀, 뭐랄까요. 다른 것과 비교해서 균형을 맞추는 개념이기 때문에 규모와 사실은 연관성이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런 설명들이 나는 다 번잡하고 귀찮다라고 하시면 그냥 체중계. 저울, 굉장히 큰 저울들, 이런 거를 스케일로 여러분들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설명은 마무리 짓고요. 다만, 현실로 다시 돌아가서 문제풀이를 우리가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 못 알아들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이게 세부 정보를 찾는 문항이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이건 일반 정보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장소만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면 돼요. 야, 어디 위에 좀 올라가 봐. 이렇게 얘기했고요.
2: Again, I was weighed last week.
0: 또? 그러면 여기 또 올라가는 거예요. I was weighed last week. 요것도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요 weighed라고 하는 단어를 잘못 들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weight training 한다 이런 말은 들어봤죠? 그래서 weight라고 하는 단어에는 무게의 뜻도 있고 역기의 뜻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동사형이 weigh예요. 그리고 이 gh는 발음이 없죠. 그래서 내가 어때요? 지난주에 무게를 쟀잖아. 무게 재는 걸 당했잖아. 이런 의미예요. I was weighed.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스케일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조금 못 알아들을 수도 있었던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자, 어떻다? 문제를 푸는 데는 큰 지장은 저는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다음의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1: We should check your weight every week.
0: 자, 이건 들었겠죠. We should check your weight every week. 매주 네 몸무게를 우리는 재야 돼. 그러면 이런 장소는 어떤 장소일까요? 점점 선택지 중에 폭이 좁아지죠? 아, 몸무게를 매주 재는 장소예요, 여기는.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이제 반응을 합니까?
2: What if I gained weight?
0: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at if I? 여러분들이 What if I? Wi-Fi 아니고요. What if I? What if I입니다. 자, what에 T로 종료됐고요. 자음과 모음. 그 다음에 자음과 모음. 그러니까 연음이 나가지고 What if I가 아니죠. 그 다음에 요 if와 I는 강세가 또 없어요. 그래서 What if I? What if I? 이렇게 발음. 자, 요 문장은 원래 what happens에 중간에 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지? 내가 만약에 몸무게를 얻으면? 이런 얘기예요. 몸무게를 얻다가 뭐라 그랬어요? 이 표현을 여러분께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살이 빠지다라고 하면 한국말로는 살이 주어고요. 빠지다가 동사지만 영어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몸무게를 얻다, 일타로 쓴다 그랬잖아요. 살 빠지다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lose weight. 살찐다는요? gain weight.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지금 만나본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긴 지금 happen이 빠져있는 거거든요. What happened if I gained weight? 이런 문장이 되겠어요. 여기에서, 자, happen이 관용적으로 자주 생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what if I? 네가 뭐뭐 하면 어떡하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할때 what if you? 그죠? 그 사람이 뭐 하면 어떡하지? 이럴 때는 what if he? 자, what if she?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what if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들으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저와 같이 몇 차례 연습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What if I gained weight?
0: What if
2: What if
0: I
2: I
0: gained
2: gained
0: weight?
2: weight? What
0: What if
2: if I
0: I
2: gained
0: gained weight?
2: weight?
0: What
2: What
0: if
2: if
0: I
2: I
0: gained
2: gained
0: weight?
2: weight?
0: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을 좀 하셔서 자, 일상생활에서 자, 여러분들 특히 수업 영어의 리스닝에서 자주 들으실 수 있는 그런 표현이니까 꼭 암기를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자, 요 문장을 여러분께 타이틀로 제가 지금 처음에 드렸던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라고. 뭐, 답을 맞추는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문장은 아닙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몸무게가 늘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혹시라도 이 문장 못 알아들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신줄만 놓지 않으시면 돼요. 일반 정보 문제이기 때문에.
1: If you follow the meal plan.
0: 들었어요?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If you follow the meal plan. 그러면 당신이 meal plan, 식사 계획이죠? 식사 계획을 따르신다면 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무게를 매주 재고, 그 다음에 식사 계획을 따른다고 돼 있어요. 여긴 어디일까요? 자, 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1: If you follow the meal plan we made for you,
0: We made for you. 이것은 관계대명사의 목적, 이 생략된 관계대명사 절이죠.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만들어 주었던 밀 플랜을 따른다면 이런 얘기고요. 다시.
1: If you follow the meal plan we made for you, if
0: If you
1: you follow
0: follow
1: the
0: the
1: meal
0: meal
1: plan
0: plan
1: we
0: we
1: made
0: made
1: for
0: for
1: you,
0: you,
1: you don't need to worry.
0: you don't need to worry. 너 걱정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자, 그래서 요 정도의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몸무게 재고, 그 다음에 밀플랜 우리가 만들어준 거 있잖아. 그거 따르면 너 걱정할 필요 없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 Well, I'm following the plan.
0: I'm following the plan. 어렵지 않죠? 그죠?
2: But I really miss the delicious taste of pizza.
0: 자, 가겠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But I miss delicious taste. of pizza. 이런 게 들렸죠?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2: But I really miss the delicious taste of pizza.
0: 나는 피자의 맛을 너무 그리워하고 있어. 정말로. 그런 얘기예요. 계획은 잘 따르고 있으나, 피자가 너무 먹고 싶어. 이런 의사 표시인 거죠. 자, 그래서, 자, 남성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자, 다음과 같이 또 여자가 반응을 합니다.
1: It's not easy to change eating habits.
0: 됐어요? 자, 그래서 그 뒷부분은 못 듣더라도 뭐라 그랬어요? It's not easy. 자, to change the eating habits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It's not easy to change eating habits.
1: It's not easy to change eating habits all at once.
0: 자, all at once는 보너스입니다. 자, all at once는 수거예요.

0: 그래서 갑자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못 들으셔도 괜찮아요. 이거 못 들었다고 문장이 무슨 큰 대형 사고가 나겠습니까? 자, 식사 습관 바뀌는 게 쉽지가 않지? 이렇게 얘기했고요.
1: Look, you still have a lot of body fat.
0: 자, 결정타가 나왔습니다. Look, 봐라. Still have lot of body fat. 자, 잘 들으셨죠? 자, 여기서 fat는 명사입니다. 자, 그리고 뭐죠? 네, 지방이죠. 너 여전히 지방이 이렇게 많잖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지금 체중 관리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자, 이제는 답이 점점 구체화되리라고 보고요. 자, 결정타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1: What should I do then?
0: What should I do? 내가 뭘 해야 되죠? 라고 얘기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마지막 종지부를 꽝, 마지막 도장을 꽝 찍을 수 있는 문장이 나오죠?
1: You'd better focus on aerobic exercise. You'd better focus on aerobic exercise.
0: 자, 다못 들어도 괜찮아요. You'd better. 윷놀이 하나 봐요. You'd better. 독에 걸 You'd better. 뭐였을까요? You had better. 근데 had를 줄이면 apostrophe d를 쓰잖아요. You'd better. You'd better. 이런 소리도 잘 들으셨어요? 자, 그래서 focus on. 이건 들렸을 거예요. You'd better focus on. 그 다음에 뭐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exercise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exercise에 좀 신경을 써야 돼. exercise 운동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A로 시작하는 단어가 강세가 없으면 거의 안 들린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우리는 aerobic이라고 얘기하지만 aerobic, aerobic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you better focus on aerobic exercise.
1: You'd better focus on aerobic exercise
0: 됐죠?
1: instead of weight training this week.
0: 자, instead of weight training this weekend. This week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Weight training 말고요. Aerobic exercise는 유산소 운동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에어로빅 운동 있죠? 막그 여성분들이 막 춤추면서 하시는 에어로빅 운동은 aerobics라고 해서 S를 붙입니다. 그래서 aerobic 자체는 유산소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 유산소 운동해야 돼. 자, 이쯤에서는 답을 여러분들이 쓸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1: Okay, I'll start on the exercise bike over there.
0: 자,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에도 start on the. 이것만 잘 들으시면 돼요. start on the가 되겠습니다. 연음이 역시 있죠. t와 o 사이에 연음이 있고 start on the. 이렇게 발음했습니다. exercise bike over there. 그러면 이 장소는 어디예요? 여기 당연히 여러분들 헬스클럽이죠. 그래서 2번에다가 정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저희 오늘 들어야 될 내용들 대화 내용 다 보게 봤고요. 자, 어렵게 이렇게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듣고 돌아오시면 좋겠네요.
1: Scott, get on the scale, please. Again? I was weighed last week. We should check your weight every week. What if I gained weight? If you followed the meal plan we made for you, you don't need to worry. Well, I'm following the plan. But I really miss the delicious taste of pizza. It's not easy to change eating habits all at once. Look, you still have a lot of body fat. What should I do then? You'd better focus on aerobic exercise instead of weight training this week. Okay, I'll start on the exercise bike over there.

0: 어떠십니까? 이제 리스닝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좀 나아지고 계신가요? 네, 그러길 바래요. 그러니까 리스닝과 스피킹은요, 결국은 흉내내는 강의잖아요. 제가 평상시에 이제 다른 읽기, 쓰기, 문법 이런 강의들은 복습 되게 열심히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리스닝하고 스피킹 할 때는 뭐 복습 열심히 하세요 이런 얘기는 잘안 해요. 그래서 리스닝은 강의 중에 저랑 같이 연습하시는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점 잊지 마시고요. 자, 필요하시면 자, 타겟이 되는 문장들, 목표가 되는 문장들을 몇개 정도씩 정해놓고 암기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시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
1: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링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규홍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영어가 어렵다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따라오면 영어가 쉬워집니다. 책도 잘 읽히고요. 어휘력도 올라가고 문법도 쉬워집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Lion and the Mouse의 바로 그 네 번째 이야기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and 아시죠? 그리고라는 and요. and의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책을 들어보고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Some weeks later, as he prowled through the jungle, the lion walked into a trap. A strong net of ropes fell on top of him. But the more he struggled to free himself, the more entangled he became. He realized the hunter would return soon. Exhausted, he lay still and roared softly. Then, the lion saw a tiny creature standing in front of him. It was the mouse.
2: Let me help you, squeaked the mouse.
1: And he set to work, gnawing the rope. Before long, the ropes fell away from the lion, and he gave a mighty shake. The mouse found himself scooped in a giant paw. Thank you, growled the lion.
0: The Lion and the Mouse, 그 네 번째 이야기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쥐가 사자에게 잡혔다가 풀려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다행스럽게 풀려났지만 근데 쥐가 뭐라고 빌었었죠? 아, 내가 나중에 보답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아무 일이 안 생기면 보답할 일이 없을 텐데 이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아마 무슨 일이 생길 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떤 일이 생길지. Some weeks later, 몇 주 후에 as he prowled through the jungle. 자, 여기서 he라는 것은 뒤에 보니까 prowled라고 나왔었죠. 아, 돌아다니다. through the jungle. 정글을 이렇게 저렇게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는 것은 아마 쥐가 아니고 사자겠죠. 그래서 사자가 뭐 할 때 정글 안을 돌아다니고 있을 때 The lion walked into a trap.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사자가 어디 안으로 걸어 들어갔냐면 A trap. trap이라는 것은 바로 덫이 되겠죠. 덫 안으로 걸려 들어갔습니다. 즉, 덫으로 걸어 들어갔다라는 것은 덫에 걸렸다.

0: 라고 할 수가 있겠죠.
1: A strong net of ropes fell on top of him 이라고 돼 있죠. A strong net, 아주 강한 그물입니다. 어떤 강한 그물이냐 하면은 밧줄로 된 강한 그물이 fell on top of him, 그 위에 떨어졌습니다. 아, 이게 뭔가가 촥 안에 탁 들어가니까 그물이 촥 펼쳐지니까 이제 사자가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은요. But the more he struggled to free himself, the more...

0: 라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to가 바로 앞에 있죠. 아, 동사의 의미이구나. 즉 풀어주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걸 넣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the more 나오죠. the more 바로 밑에 줄여도 the more. 더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더뭐 할수록 he struggle. struggle 이라는 것은 he 사자가 struggle은 s다. 그가 더 애쓰면 애쓸수록 뭐 하려고 했었냐면 그 자신을 풀어주려고 애쓸수록, 즉그 자신이 풀어주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물에서 나갈 거야 사자가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막 애쓰면 애쓸수록 the more entangled he became, 더더욱더 어떻게 되었냐면 entangled 되었답니다. entangled이라는 것은 뒤얽히게 하다, he became. 그래서 그가 더더욱더 그 그물에 막 뒤얽히게 되었습니다. 그 그물에서 더 얽어매고 더 쪼이게 되고 더 얽히게 되었다는 거죠. 즉 꼼지락거릴수록 움직일수록 더 쪼여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He realized the hunter would return soon. 사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알게 됐냐면 the hunter, 사냥꾼이, 즉이 그물, 이 덫을 놓은 사냥꾼이 곧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크. Exhausted라는 것은 기진맥진하여서 힘이 쭉 빠지고 이제 피로하고 지쳐서 he lay still and roared softly라고 돼 있네요. 여기서 lay라는 것은 원래 lie가 원형이거든요. lie, lay, lain이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lie는 어떤 의미인가? 바로 눕다 혹은 누워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여전히 누워 있었다가 아니라 still이라는 것은 가만히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는 가만히 누워 있었고, 그리고 뭐 했냐면, and roared softly. 아주 부드럽게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힘이 쭉다 빠진 것이죠. 아이고, 나도 이제 덫에 이렇게 걸려서 사냥꾼들에게 잡혀가는구나. 약간 자포자기한 거죠. 포기하는 것이죠, 서서히요. 자, 여기까지. 과연 사자의 운명은요? 갑자기 생각나시죠? 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 Some weeks later, as he prowled through the jungle, the lion walked into a trap. A strong net of ropes fell on top of him. But the more he struggled to free himself, the more entangled he became. He realized the hunter would return soon. Exhausted, he lay still and roared softly.
0: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쥐가 나타나야 될 텐데요. Then the lion saw a tiny creature standing in front of him 이라고 되어 있네요. 역시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the lion 사자는 saw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a tiny creature. tiny라는 것은 small보다 더 작은 것입니다. 아주 작은. 정말 작은 creature, creature이라는 것은 생물이 되겠죠. 여기 있는 create이라는 게 안에 보이죠. create 원래는 e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create이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 ure가 붙었는데 create이라는 것은 만들다. ure가 붙으면 뭐뭐 하는 것,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 생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생명체 혹은 생물을 보았습니다. 사자가요. 근데 이 생명체가 뭐 하고 있었냐면 standing in front of him,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냐면 it was the mouse, 그 쥐였습니다. 그 쥐라는 것은 예전에 사자가 잡았다가 풀어준 그 쥐가 되겠죠. Let me help you squeak the mouse. 제가 도와드릴게요. Squeak the mouse. 쥐가 찍찍거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And he set to work gnawing the rope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는 set to라는 것은 뭐뭐 하기 시작하다라는 의미고요. work는 작업하다. 그는 작업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죠? 뭐 하면서 작업했냐면 gnawing the rope가 되겠죠. gnaw라는 것은 no 이거랑 다릅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 G가 있죠. gnaw가 아니고요. 그냥 gnaw입니다. 여기서 G는 묵음. silent sound라고 할수 있겠죠.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gnawing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밧줄을 쥐가 뭐합니까? 갉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쥐가 밧줄을 갉아먹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before long. 자, long이라는 것은 길게 뭔가 긴 것을 의미하고요. before는 그 이전이죠. 그래서 오래 지나지 않아서,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즉 사자가 지금 덫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긴 시간이 지나기 전에, 즉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the ropes fell away from the lion. 그 밧줄들이 fell away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자로부터 떨어져 나갔고요. And he gave a mighty shake. 그리고 그는 주었습니다. Mighty라는 것은 힘찬, shake는 떠는

0: 것이죠. 힘차게 몸을 한번 털어냈습니다. 이제 이 밧줄을 다 끊어내고요. 안에 갇혀 있었으니까 좀 뻐근하기도 하고 이제 아우 드디어 살겠다라고 하면서 힘차게 몸을 털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요. The mouse found himself scooped up in a giant paw. 자, 또 올라가 있네요. 누가? 쥐가. 쥐는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냐면 그 스스로를 발견했는데 그 스스로, 쥐는 스스로 발견했어요. 어디에 무엇을 발견했냐면 scooped up, scoop이라고 하면은 재빨리 들어올리다인데 쥐가 그 스스로가 scooped라고 돼 있잖아요. 재빨리 들어올려진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어디에? 거대한 발에. 여기서 paw라는 것은 바로 발톱이 날카롭게 달려있는 동물의 발이 되겠죠. 제 발은 아닙니다. 제 손발이 아니에요. 사람의 손발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거대한 발에 재빨리 들어올려진 쥐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Thank you, growled the lion. 그리고 사자도 역시 의리가 있습니다. 고맙구나, 고마워. 으르렁거리며 사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되었는지 보기 전에 오늘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나오는 문법이고요. 우리 초등학생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본격적으로 용어들을 써서 배우지만요. 자, 바로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바로 직전에 뭐 나왔습니까? 여기 and 있었죠. 이 and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글이고 그거 말고 하나가 더 있다니까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and의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임이 약간 다르다는 것.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and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 smiled. 제가 온화롭지 않습니까?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And 아, 우리 친구들 기분이 어때요? 제가 친구들이라고 해서 웃으면 everyone felt happy. 우리 친구들 행복하지 않습니까? 너무 간지럽네요. 맞죠? 그래서 그는 미소 지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기분 좋게 느꼈습니다. 행복감을 느꼈다. 행복했다. 뭐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거 이 and는 뭐냐면 이 두 문장을 그냥 단순히 연결해 주는 그리고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and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Be kind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라라는 명령문이 앞에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라. 그리고 they will like you. 그들은 너를 좋아할 것이다. 뭐 비슷해 보이긴 한데 뭔가 살짝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라. 그리고 그들은 너를 좋아할 것이다. 요걸 살짝 바꿔볼까요? 그러면으로 바꿔볼까요? 그럼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라. 그러면 그들은 너를 좋아할 것이다. 즉, 여기 앞에 and 앞에 명령문이 있으면은 이 and가 단순히 그리고가 아니라 결과를 나타내는 앞에 명령문 그대로 하면은 뭐뭐 하면이라는 의미예요. 뭐뭐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여기 있는 and가요. 그러면 그들이 너를 좋아할 것이다. 그래서 결과를 나타내는 and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문장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Be kind to others.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라 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라. 그러면, 그렇다면 결과를 나타내는 and. 그렇다면 그들은 너를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되었죠. 한마디로 네가 사람들에게 친절하면은 그들이 너를 좋아할 것이고 안 친절하면은 그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또 바꿀 수가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If you are kind to others. 네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면 말 그대로 if를 붙여주는 겁니다. 뭐뭐 하면 they will like you.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학교 때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 어렵지 않죠? 초등학생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도 자주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이 사용을 할 때도 필요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 들어보고요. 그 다음 단어 정리로 오늘도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Then the lion saw a tiny creature standing in front of him. It was the mouse. Let me help you, squeaked the mouse. And he set to work gnawing the rope. Before long, the ropes fell away from the lion, and he gave a mighty shake. The mouse found himself scooped up in a giant paw. Thank you, growled the lion.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Prowl, prowl. Some weeks later, as he prowled through the jungle, the lion walked into a trap. Struggle, struggle.

0: The bird struggled to fly out of the cage. Entangle. Entangle. But the more he struggled to free himself, the more entangled he became. Realize. Realize. He realized the hunter would return soon. Creature. Creature. Then the lion saw a tiny creature standing in front of him.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조금 더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return이고요. 예문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예문을 띄워두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장은 He returned home late. 그는 늦게 집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turn 했는데 다시라는 거예요. 다시 turn 해서 왔다라는 거죠. 다시 turn 해서 왔으니까 어떤 의미가 됩니까? 바로 돌아오다, 돌아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 친구들이 흔히 아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요. Please return the book to the library. 여기 있는 please는 공손함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디라는 그런 뭐 이 정도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도서관에 반납해 주세요. 아, 공손한 요청이나 명령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return이라는 것은 다시 되돌아서 주는 것이죠. 다시 거꾸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책을 도서관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아, 되돌려주다 혹은 반납하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를 보니까 return에 ed가 붙어있고 여기는 please 빼고요. 이거는 공손함의 표현이니까 빼고 그 다음에 보니까 주어가 없이 바로 return이라는 게 나왔죠. 아, 동사구나. 즉, 명령문이구나. 즉, 이 위에 있었던 이 두 개의 return은 동사인 것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은요. We waited for his return이라고 돼 있죠. 우리는 기다렸다. 그의 return을 기다렸다. return. 다시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다. 자, 여기 보니까 for his return이라고 하니까 아, 확실히 명사네. 여기 for도 있고 his도 있으니까 전치사 다음에는 바로 명사가 와야 되고요. his도 형용사죠. 그 다음에는 바로 명사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return이 명사라는 것은 알 수가 있는데 의미는 아, 그가 어디로 갔는데.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군대에 갔어요. 근데 휴가가 나온대요. 근데 이 we라는 사람, we는 저와 또 다른 친구들이 되겠죠. 이 군대 간 친구 말고. 그러면 우리는 기다리겠죠. 뭐 한다고? 그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return이라는 것은 돌아옴, 귀환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뭔가 돌아오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게 각각의 맥락 속에서 약간 의미가 바뀌고 품사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꼭 기억하시고 이제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한번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0: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1: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2: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3: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미국인들의 기대수명이 이전 어느 때보다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어느 정도로 떨어졌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는 앱이 많은데요. 그중에 틱톡이라고 하는 앱 아마 아실 겁니다. 짧은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앱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틱톡을 이용한 희한한 챌린지가 하나 나타나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엮어서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담은 첫 번째 순서죠. Today's Topics입니다. 자, 오늘 Today's Topics 가운데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미국의 기대수명이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U.S. Life Expectancy, 이게 이제 기대수명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Saw biggest drop in 2020. 벌써 작년 정보가 다 나온 모양입니다. 미국의 기대수명이 2020년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겪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보통 see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처럼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U.S. life expectancy saw biggest drop in 2020. U.S. life expectancy fell by a year and a half in 2020, the biggest one-year drop since World War II. The decline is mainly due to the COVID-19 pandemic, which is responsible for about 74% of the overall life expectancy decline. More than 3.3 million Americans died last year, far more than any other year in U.S. history.
2: U.S. life expectancy saw biggest drop in 2020. U.S. life expectancy fell by a year and a half in 2020, the biggest one-year drop since World War II. The decline is mainly due to the COVID-19 pandemic, which is responsible for about 74% of the overall life expectancy decline. More than 3.3 million Americans died last year, far more than any other year in U.S. history.
0: 자, 오늘 뭐 그렇게 단어가 어렵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딱 두 가지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은데요.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Life expectancy.
2: Life expectancy.
1: Decline.
2: Decline.
0: 첫 번째 표현은 뭐 헤드라인에 나왔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되겠는데요. Life expectancy라고 되죠. Expect라고 하는 우리가 예상하다, 기대하다라는 단어와 맞물려 있는 명사형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기대수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Decline, 감소 혹은 하락이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Decline, drop, decrease 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U.S. life expectancy fell by a year and a half in 202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어는 미국의 기대수명이 되겠고요. 우리가 뭐 올라간다 혹은 내려간다라는 증감의 동사가 나온 다음에 얼마만큼 올라갔는데 혹은 얼마만큼 떨어졌는데라고는 증감폭을 얘기할 땐 전치사 by를 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참고로 이 변동폭에 해당하는 전치사 by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fell by opsy, fell a year and a half라고 쓰셔도 문제가 없고요. 그러니까 증감의 동사가 나온 다음에 by가 나오거나 혹은 opsy 수치가 나오면 그 변동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020년 미국의 기대수명이 1년 반 줄어들었습니다. The biggest one-year drop since World War II. 그렇습니다. One-year drop이니까 연간 대비, 즉 전년도하고 비교해봤을 때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The decline is mainly due to the COVID-19 pandemic. 자, due to라는 단어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습니다만 뭐뭐 때문에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표현은 여기 mainly라는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뭐 피자 한 판이라고 볼까요? 피자 한 판을 이유라고 봤을 때 mainly는 뭐 이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mainly due to나 mainly because라든가 이런 식이 나오면 주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좀 반대말에 해당하는 게 in part이란 말을 많이 쓰죠. In part이나 혹은 partly라고 쓰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조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이유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기대수명이 줄어들게 된 주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Which is responsible for about 74% of the overall life expectancy decline. Be responsible for, 책임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주체는 사람인 경우가 그렇고요. 지금같이 사람이 아니라 COVID-19 팬데믹이라든가 다른 것이 원인으로 나올 때 이것이 이유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기대 수명 하락이죠. 1년 반 가운데 74%가량의 원인이 코로나19 팬데믹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More than 3.3 million Americans died last year 라고 했군요. 지난해 사망한 미국인들이 330만 명을 넘어섰고요. 이 수치는 far more than any other year in US history. 그렇습니다. 미국 역사상 어느 해보다도 많은 사망자가 양산되었던 해가 작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꼭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비교급에서 any other가 나오면 단수 명사가 나옵니다. 만약에 any가 없으면 other years라고 해서 그때는 복수 쓰셔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는 꼭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순서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1: U.S. life expectancy saw biggest drop in 2020. U.S. life expectancy fell by a year and a half in 2020, the biggest one-year drop since World War II. The decline is mainly due to the COVID-19 pandemic, which is responsible for about 74% of the overall life expectancy decline. More than 3.3 million Americans died last year, far more than any other year in U.S. history.
2: U.S. life expectancy saw biggest drop in 2020. U.S. life expectancy fell by a year and a half in 2020, the biggest one-year drop since World War II. The decline is mainly due to the COVID-19 pandemic, which is responsible for about 74% of the overall life expectancy decline. More than 3.3 million Americans died last year, far more than any other year in U.S. history.
0: 두 번째 오늘 기사가 되겠는데요. TikTok Blackout Challenge. 아, 이게 좀 그렇군요. 옛날 아이스 버킷 챌린지도 있었고 다양한 챌린지가 있는데요. 일종의 그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Blackout이라는 것이 문제인데 Blackout은 일반적으로 정전 사태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거나 아니면 I blacked out last night after 5 drinks. 어저께 다섯 잔 먹고 밤에 의식이 끊겼다. 기절 상태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지금은 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틱톡의 기절 챌린지라는 것이 요즘에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 TikTok Blackout Challenge. A life-threatening TikTok challenge has reportedly been going around. It's called Blackout Challenge, and it encourages kids to choke themselves until they pass out. Sadly, many have attempted to do it, and at least three of them have lost their lives in the U.S. alone.
2: TikTok Blackout Challenge. A life-threatening TikTok challenge has reportedly been going around. It's called Blackout Challenge, and it encourages kids to choke themselves until they pass out. Sadly, many have attempted to do it, and at least three of them have lost their lives in the U.S. alone.
0: 자, 이번 기사에는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단어 표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죠?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Blackout.
2: Blackout.
1: Life threatening.
2: Life threatening.
1: To go around.
2: To go around.
1: To choke.
2: To choke.

0: To pass out.
1: To pass out.
2: 첫 번째 단어는 조금 전에 나왔던 blackout.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정전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시적인 의식 상실 상태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술 먹고 의식이 끊긴, 소위 우리가 필름이 끊어졌다라고 할 때도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Life threatening이라고 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특히 어떤 질병이라든가 위험을 얘기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To go around,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가 퍼지다, 돌아다니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To choke, 목을 조르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To pass out, 의식을 잃다, 기절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A life-threatening TikTok challenge.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TikTok challenge인데 문제는 여기 형용사가 이 challenge의 성격을 정의하고 있는 거죠. 생명을 위협하는 TikTok challenge가 has reportedly been going around. 지금 확산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reportedly가 부사로 나왔습니다만 보도에 따르면이라고 앞으로 빼도 돼요. 마치 according to some reports라는 개념으로 앞으로 빼서 보도에 따르면 이러이러한 것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라고 써도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 reportedly가 꼭 여기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죠. 앞에 그냥 reportedly 부사로 써도 되고 according to some reports 아니면 it has been reported that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부사적인 용법입니다. It is called blackout challenge. 자, 요거 소위 기절 챌린지라고 불리고요. And it encourages kids to choke themselves until they pass out. 아, 그리고 이 챌린지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소위 기절할 때까지 자기가 자기 목을 조르도록 하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챌린지죠. 뭐 수건을 이렇게 목에 걸고 이렇게 당긴다든가 친구의 조력을 받는다든가. Sadly, 안타깝게도. 우리는 항상 이렇게 부사적으로만 나오면 뭐뭐 하게도. 예, 도가 참 많아집니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It is sad. 참, 뭐뭐한 것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우리말로는 서술부로 빼도 괜찮거든요. 자, 어쨌든. 자,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many have attempted to do it. 많은 아이들이 실제로 시도를 해봤고요. And at least three of them have lost their lives in the U.S. alone. alone도 살려줘야 되죠. 미국만 따져도 최소한 3명의 아이가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좀 심각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은근히 특히 미국에서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0: TikTok Blackout Challenge. A life-threatening TikTok challenge has reportedly been going around. It's called Blackout Challenge, and it encourages kids to choke themselves until they pass out. Sadly, many have attempted to do it, and at least three of them have lost their lives in the U.S. alone.
1: TikTok Blackout Challenge. A life-threatening TikTok challenge has reportedly been going around. It's called Blackout Challenge, and it encourages kids to choke themselves until they pass out. Sadly, many have attempted to do it, and at least three of them have lost their lives in the U.S. alone.
2: Today's patterns. 오늘은 중요한 패턴 한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자, 뭐뭐 하게도라고 하는 흔히 해석되는 그런 부사의 변환인데요. 우리가 부사가 이제 많이 나오면, 특히 문장 앞에 나오면 뭐뭐 하게도라는 개념을 많이 쓰죠. Sadly 하면 슬프게도. Fortunately라고 하면 다행스럽게도. 그죠? 뭐 certainly라고 하면 확실하게도. 도를 참 많이 쓰는데 사실은 그렇게 꼭 쓸 필요는 없거든요. 뭐뭐한 것은 참 슬픈 사실입니다. 혹은 뭐뭐한 것이 확실합니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서술로 쓸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금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뜻밖에도 일본의 신생아 출산이 최근 몇 년 동안 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니고요. 그냥 예문을 제가 만든 겁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 뜻밖에도라는 말을 어떻게 살릴 것이며, 어떤 단어를 쓸 것이며, 어떠한 구문 속에서 활용할 것인가. 예,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늘고 있다라는 표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치가 늘고 있다라고 할 때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to be on the rise. 증가 추세다?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반대말이 to be on the decline 이라고 해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뜻밖에도 blank. The number of births in Japan, 일본 신생아의 수가 has been on the rise in recent year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때 뜻밖에도 라고 할 때 예상을 깨고 라는

0: 이죠.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이때 surprisingly가 들어갑니다. 놀랍게도가 아니고요. 뜻밖에도가 맞는 표현입니다. Surprise를 흔히 우리가 놀랍다고 하는 이유는 unexpected,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놀랍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때 surprisingly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당연히 이렇게 부사로 처리될 수 있겠죠.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표현부터 일단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Surprisingly, the number of births in Japan has been on the rise in recent years.
2: Surprisingly, the number of births in Japan has been on the rise in recent years.
0: 자, 조금 스타일을 바꿔봤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That the number blah blah blah in recent years까지 갔습니다. 근데 앞에는 뜻밖이다, 의외의 사실이다가 뭔가 동사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It is surprising that. 당연히 쓸수 있는 표현이고요. 또 하나, It comes as a surprise that. 혹은 It is surprising that. 이런 식으로 구문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Obviously라고 할 때도 It is obvious that 이라고 쓰는 것처럼 조금 더 우리말도 영어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 표현도 듣고 한번 따라해 보시죠.
1: It comes as a surprise that the number of births in Japan has been on the rise in recent years.
2: It comes as a surprise that the number of births in Japan has been on the rise in recent years.
0: 'Being an anchor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조금 전에 나왔던 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Life expectancy. 내가 얼마나 삶을 살 것인지 기대되는 내용이니까 기대 수명이 되겠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신생 아들의 기대 수명은 남녀 각각 80.3세와 86.3세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기준이에요. 또한 여자들의 기대 수명이 6년가량 더 높았습니다. 실제로 딱 6년인데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특별한 나라, 뭐좀 재난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고 보편적으로 봤을 때 남녀 기대 수명이 보통 5세에서 6세 혹은 6.5세 정도 차이를 보입니다. 평균 한 6세 정도 차이 보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딱그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스트레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 내용을 보면 신생 아들의 기대 수명, 기대 수명 아니까 요거 거의 해결될 것 같은데요. 각각 이러하다라는 표현과 여자들의 기대 수명이 6년가량 더 높았다.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대 수명은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life expectancy라고 하셔도 되겠고요. 자, 내용 볼까요? 이렇게 쓰면 될것 같습니다. 2019년에 in 2019 평균적으로 오니까요. The average life expectancy at birth. 요거 중요합니다. For men and women in South Korea. 여기까지가 주어 부가 되겠는데요. 뭐 남녀 서울에 사는 한국에 사는 남녀의 평균 기대 수명인데요. 중요한 게 at birth예요. 2019년 출생한 아이들을 기준으로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만약에 40대 남녀를 기준으로 할 때는 the average life expectancy 어떻게 해요? For men and women in their 40s.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러니까 at birth라는 의미를 분명히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was about 80.3 and 86.3 years respectively. 각각이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남자의 경우는 80.3세, 여자는 86.3세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And life expectancy for women was about 6 years higher. 그리고 생략된 말은 뭘까요? Than life expectancy for men.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life expectancy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in South Korea, the average man can expect to live 80.3 years. 그래서 can expect to live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살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기대 수명이 life expectancy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내용 듣고요. 정리하시죠.
1: Life expectancy. In 2019, the average life expectancy at birth for men and women in South Korea was about 80.3 and 86.3 years, respectively. And life expectancy for women was about 6 years higher.
2: Life expectancy. In 2019, the average life expectancy at birth for men and women in South Korea was about 80.3 and 86.3 years, respectively. The life expectancy for women was about 6 years.

0: 자,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단어 표현 봤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들을 추려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들어보시죠.
1: Life expectancy.
2: Life expectancy.
1: Blackout.
2: Blackout.
1: Life threatening.
2: Life threatening.
1: To go around.
2: To go around.
1: To pass out.
2: To pass out.
0: 저희가 준비한 내용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언제라도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모든 방송 자료는 MP3와 스크립트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마이 그래머 코치 표준 편 제2강이셨고요. 전 여러분들의 그래머 코치 누굽니까? 정 코치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표준 편 1강 어떠셨나요? 좀 할만했어요? 이 표준 편은 또 혹시 기초 편을 공부하고 오셨다면은 조금 더 어려운 문법들이 막 들어있을 수 있는데요. 많은 내용이 또 이렇게 겹쳐있죠? 이제 복습도 하시면서 이렇게 쭉쭉 공부해 나가시면 되고, 또 처음 이 표준 편으로 듣는다라고 하는 친구들도요, 그런 분들도요, 다 이렇게 학습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겁먹지 마시고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2강입니다. 오늘 배울 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Today's grammar는 문장과 어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이렇게만 보면은 사실 이 문법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 뭘 배웠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저와 함께 이 secret을 통해서요, 오늘 뭐 배웠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전구체 명쾌한 개념 secret에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팔풍사 기억나시나요? 그 중에서 요즘 주변에 네모네모로 빈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네모들을 채워보시면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건데요. 사실 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상세한 내용을 오늘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상상해 보시면서요, 그들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 표준편은 기초 벼락치기 먼저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에게 그 필요한 기초를요, 벼락치기로 팍팍팍 알려드릴 겁니다. 동사, 형용사, 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개념이고요. 그래서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것들이 각각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제가 빠르게 갈 거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와 보세요. Eat 하면은 동사죠. Slowly는 부사입니다. Smart는 형용사입니다. Build는 동사입니다. Tall 하면은 형용사입니다. Quickly 하면은 부사입니다. 어떠십니까? 너무 빨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천천히 다시 한번 보시면서요, 딱딱딱 적어주시고요. 이게 이제 동사, 형용사, 부사란 말입니다. 이 정도 이제 구별을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출발할 준비가 된 건데요. 표준편은요, 그래도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1강에서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상세하게 알아볼 겁니다. 자, 다음 화면 통해서요, 본격적으로 동사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동사입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동사 갑니다. 네 번째 유닛이 되겠고요. 동사 하면은 기본적으로 문법을 딱 아는 사람들은요, 이 두 단어를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이 두 개의 개념이죠. 비동사와 일반 동사, 요걸 딱 떠올려 주셔야 돼요. 영어의 동사는 비동사와 일반 동사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념 잡을 때는 비동사를 먼저 가면 좋습니다. 비동사, 뭐뭐 다, 뭐뭐 이다, 이런 의미 가지고 있는데 영어의 비동사는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am, is, are, 요거를 이제 현재일 때 우리가 적죠. 현재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am, is, are 적고요. 과거에 대해서는 was, were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 다섯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다섯 개의 동사를 제외한 모든 동사들을 우리는 일반 동사다라고 합니다. 비동사 이외의 모든 동사들이고요. 사실 뭐뭐 다 또는 뭐뭐 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저런 걸로는 표현이 부족합니다. 일반 동사는 얘 다섯 개 빼고는

진짜 많아요. 이 다섯 개 빼고 모든 게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이죠. 한번 만나볼게요. 정말 빙산의 일각을 한번 맛을 보는 거예요. Give 하면은 주다라는 뜻이죠. Meet 하면은 만나다. Visit 방문하다. Teach 가르치다. Know 하면은 알다. Remember 기억하다. Believe 하면은 믿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런 것 들이 이제 일반 동사의 정말 뭐 대표적인 예도 아니고요. 정말 빙산의 일각을 우리가 한번 맛을 본 거다라는 거고. 자,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 동사 어디다가 적느냐? 이런 데다가 적어야죠. 주어 다음 자리에다가 딱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에 제일 앞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죠. I 이런 게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를 딱 적어주면 되는데요. 우리 표준표는요, 아무래도 문장들이 많이 나오고요. 거기 이제 단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들을 내 걸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어도 외우고요. 문법도 공부하고요. 그럴 겁니다. 일반 동사 요 주황색으로 표현된 것들 보면서 해석해 볼게요. 나는요. I visit 방문하다. 누구를? 무엇을? Many places 많은 장소들을 방문한대요. Day and night는요. 이제 낮밤으로 밤낮으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나는 밤낮으로 많은 장소들을 방문한다. 그럼 나는요 meet 한대요 만난대요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을 만난대요. 요거 눈치채셨나요?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나는 밤낮으로 많은 장소를 방문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meet 한다 만난다. 나는요 인터뷰합니다. 주어 다음에 동사 딱 써줬고요. 인터뷰를 해요. 그들을요. 이 그들은 여기 있는 many people 말하는 거죠. 그들이 인터뷰를 하고요. On various topics. 오, 단어 좋아요. Various 하면은 다양한 이런 뜻입니다. 다양한. 적어드릴까요? 여러분들도 모르면 적어주세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의 on입니다.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그들을 인터뷰한다. 이렇게 되고요. 얘네들 무슨 동사? 일반 동사. 바로 나오죠. 얘네 봐요. 비동사인 거 눈에 너무 잘 띄죠? 자, 이 비동사로 이제 마무리합니다. 나는 누굽니까? I am. 나는 뉴스 리포터다. 이제 신문 기자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I am happy with my job. 나는 행복하대요. With my job. 나의 직업과 관련해서 행복하다. 자, 여기까지는 딱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너무 쉽죠? 그래도 기초편, 표준편 중에서 표준편을 선택한 여러분들 정도라면은 그래도 난 기초는 조금 됐다 아닙니까? 그쵸. 또는 기초편 공부하고 왔을 거고요. 그런 여러분에게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그 동사가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다는 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제 슬슬 깊이 들어갑니다. 자, 내려갑니다. 목적어, 보어, 부사어구 이런 말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이제 복습도 할겸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런 게 문법 용어죠. 목적어, 보어 이런 게 문법 용어입니다. 목적어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을을 생각하시면 돼요. 동사까지 썼는데 문장이 마무리가 안된 거예요. 을이 붙어야 될때 우리가 목적어라는 걸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 부사어구는요.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괄호 표시를 했고요. 이거는 필수는 아니고 얘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어떤 동사들은요. 보어가 필요하죠. 보어가 뭡니까? 보충하는 말이었잖아요. 그런 게 필요한 그런 동사들도 있습니다. 동사 다음에는 목적어나 보호가 올수 있어요.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분석을 좀 해보면은 visit 하면요. 방문하답니다. 어디를 방문하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many places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네가 목적어 되는 겁니다. 목적어. 그리고 밤낮으로 이런 것들은요. 그냥 시간 개념 아닙니까? 이런 게 이제 부사하고 되는 거고요. 분석했죠? 자, 그다음에 나는요, 만난다. 누구를 만납니까? Many people. 많은 사람을 만난대요. 많은 사람들을 만난대요. 이거 목적어죠. 자, 그 다음에 나는요, 인터뷰합니다. 누구를? 그들을 인터뷰하죠. 목적어 되는 거고요. 뒤에 나오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는요, 요거는 부사하고 되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비동사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적어냐, 보어냐, 이거요. 처음에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동사 다음에 나오는 게 목적어 아니면 보어인데 어떤 게 목적어 어떤 게 보어냐 이거는 동사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비동사 다음에 목적어 절대 안 써요. 비동사 다음에 보어 나옵니다. 나는 뭔데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보충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을을이랑은 말이 안 맞아. 나는 뭔데? 나는 신문 기자를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주어를 보충해주고 있죠. 나는 누구냐? 신문 기자다. 그 다음 나는요, 어떻대요?
요게 보호죠. 나는 어떤 상태인데요. 어떤 상태? 행복한 상태. 해피가 아이를 보충해주고 있고요. With my job은요, 이제 부사하고 되는 겁니다. 아, 이 부사하고 판단하는 것도 처음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부사하고는요, 요런 거. 주로 이제 요거 전치사라 그러죠. 짤막짤막한 애들 있잖아요. 전치사. 몇개 적어볼까요? 뭐 on이라던가, in이라던가, at이라던가. for이라던가, 여기 나와 있는 with이라던가, 뭐 많이 있죠. 요런 애들 나와버리면은 요거는 문장의 목적어나 보호가 아니라 부사어구다. 요렇게 판단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동사의 기본은 됐어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면은 동사는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있고,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적어주는데 일반 동사나 비동사 다음에 보어나 목적어가 올수 있다. 여기까지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동사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규칙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어가 있잖아요? 그럼 동사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주어가 하나인데, 그럼 동사가 세 개면 안 되냐? 돼요.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주어가 하나 있으면은 동사가 없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주어가 있으면은 동사가 하나는 최소한 있어줘야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주어 다음에 이제 동사, 비동사나 일반 동사 써주면 되는 거고요. 뭐 여러분들 정도 클라스면은 이거 바로 되죠. 봐봐요. I happy with my job. 부족한 게 있죠. 동사가 없잖아요. I am happy로 비동사 넣어주고요. The building really tall. 이거는 정말 영어를 처음 배우는 애기가 할 법한 말이죠. 동사가 빠져버렸어요. 저 빌딩 매우 높아. 이런 거 아닙니까? 매우 높아다니고 매우 높은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요, 비동사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I am busy, 비동사랑 일반 동사를 같이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개념은요, 선택의 개념입니다. 같이 쓰면 안 돼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요거는 맥락상 visit이죠. 나는 많은 장소들을 방문한다. 마찬가지로 비동사 같이 쓰면 안 됩니다. are 빼고요, have만 남겨서 우리는 숙제가 많다. We have a lot of homework.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 자, 그리고요, 이제 비동사에 대해서 또 차근차근히 다시 한번 또 복습합니다. 그러니까 동사에 대한 모든 걸 지금 다 알아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동사가 현재일 때는 am, is, are 적어주고요. 과거일 때는 was, were 적어줍니다. 그리고 요런 거. 주어에 맞게 비동사를 쓰는 거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확인만 하면 될것 같아요. I am, he, she, it, is, we, you, they are 할때 you만 체크할게요. 이거 너희들입니다. 너가 아니라 너희들이라는 거 체크만 해주시고요. 과거, I was, he was, she was, it was. 그리고 we, you, they were 되는 거. 요거 기본 체크 되시죠? 문장으로. This winter, 이번 겨울은요. 요렇게 is랑 연결됩니다. is warm, 따뜻하다 되고요. oil prices, 기름의 가격이네요. 또는 석유의 가격이네요. 이게요. S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R가 되는 거고요. 그 가격들이 low, 낮다. This winter, 이번 겨울에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last winter, 지난 겨울이네요. was 돼야 되겠죠? 지난이니까 was very cold, 매우 추웠다. 그리고 oil prices, 그 기름의 가격들이요. 과거라면 were를 쓰는데 왜 과거입니까? 여기가 과거네요. 그 가격이 높았대요. last winter, 지난 겨울에는 높았다. 이렇게 되고요. 자, 이번에는 일반 동사 이제 마무리 성격으로 가겠습니다. 현재일 때 일반 동사 쓰는 게 조금 생각할 게 있죠. 그냥 동사 원형을 쓰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주어가 3인칭 단수가 되면은, 다시 말해, 1인칭은 나 또는 우리, 2인칭은 너, 그리고 나랑 너 빼고 3인칭들 중에서 한 개짜리나 한 명짜리. 그게 나오면은 주로라고 되어 있어요. 주로. 반드시는 아니고요. 동사 원형에다가 S 같은 걸 붙여주게 되죠. 물론 그 변형이 좀 복잡한 게또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S를 붙여주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he, she, it처럼 이런 3인칭 단수 주어 나오면은 sleeps, 잔다, gives, 준다, acts, 행동한다, knows, 안다 이런 식으로 S 붙여줍니다. 과거일 때는요, 여기도 공부할 거 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동사 원형에 ed를 붙여주지만 사실상 굉장히 많은 변형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공부를 아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분야이죠. 막 불규칙하게 변하는 과거 진짜 많거든요. 노래하다 sing은 sing, sing, song. 수영하다는 swim, swam, swum.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공부할 거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또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자, 문장으로 보죠. 일반 동사들이랑 지금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 sleep, 나는요, 잡니다. 5 hours, 5시간을 잡니다. a day, 하루에, 이런 뜻이죠. 그 다음, 그는요, sleeps,
잠을 잡니다. 10 hours,

10시간을 잡니다. A day, 하루예요. 이런 뜻이고요. Meet은요, call에 전화했다라는 뜻입니다. 전화했어요, me, 나에게요. Last night, 어젯밤에 전화했습니다. 자, 3인칭 단수일 때 S 붙여준 거 확인하시고요. 과거일 때 called의 형태로 지금 적었습니다. My father, 우리 아버지가요. Answered, 과거죠. 과거형을 썼습니다. Answered phone, 전화하기에 이제 답하셨다는 거죠. 전화를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exercise를 하면서요. 많이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을 법한 얘네들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동사의 이제 목적어와 보어,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픽을 해온 겁니다. 목적어, 보어, 아무래도 이 말들이 조금 낯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 건데, 자, 포인트 뭐 있습니까? 동사에 따라서 다음에 목적어냐, 보어가 결정이 되는 거고, 이게 빨리 내 것이 되어야 다음에 이어지는 강좌들도 잘 들을 수가 있어요. 자, motorcycles, 이 오토바이들은요, are 나오죠. 자, 이게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뭐 쓸까요? are 때문에 다음이 보어죠. dangerous, 위험하다. 뭐가? 이 주어인 얘네가 위험하다 그러면서 보충해주고 있고요. 자, David는요, 주어고요. rides, 동사입니다. 타다, 무엇을? 그의 오토바이를 타잖아요. 이거 목적어죠. 얘는 위험하게라는 그냥 부사되는 거고요. 이 동사에 대한 목적어. 자, 3번 oven은요, was가 동사입니다. 비동사 보는 순간 뒤에 뭐 떠올려야 됩니까? 아, 보충하겠구나. 보어입니다. 나의 classmate, 그부다, 학급 친구다. 요런 거 전치사 나오면은 문장 성분 아니라 그랬죠? 과로 처리합니다. 나의 초등학교 그부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녀는요, 이거 주어고요. were 하면은 참고로 where의 과거입니다. 입다, 아, 동사죠. 근데 무엇을 입는데요? white dress, 하얀색 드레스를 입었다라는 거죠. 과거입니다. 입었습니다. 얘네를 입었으니까는 목적어 되고요. 어디에다가? 파티에다가 입었다. 이렇게 됩니다. 자, B번 틀린 문장들요. 여러분들 조금 어려워할 만한 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볼게요. 1번이요. 근데 뭐 많이 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생각할 게좀 있어. 너의 신발이거든요. 근데 슈즈가요, 기본적으로 두 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수 처리가 된 거고요. 여기에 비동사 넣을 때 여러분들이 뭐 are이라던가, 과거라면 were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비동사의 복수형을 넣어줘야 되고요. 그다음 걔가요,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비동사랑 일반 동사랑 같이 쓸수 없습니다. 누구 지우나요? is가 필요가 없죠. 걔가요, bark 하면 짖다. 아, 짖어요. 밤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가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런치 쿡스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규칙을 어겼죠? 영어는 주어 쓰고, 그 다음에 동사 쓰고, 그 다음에 뭔가 와줘야 되잖아요. 쿡스가 먼저 와야 됩니다. 런치가 뒤로 빠지고요. 그럼 런치는 뭡니까? 점심을 해서 목적어거든요. My father cooks lunch on Sundays가 되는 거고요. 해석할 때는 우리 아버지가 요리하신다. 점심을 요게 일요일마다예요. S가 붙어서 일요일마다 요리하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 잠깐만 정리하고 올게요. 자, 우리는 방금 기초를 다졌습니다. 뭐 어떤 기초를 다졌느냐? 동사의 기초입니다. 우리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주어 다음에 비동사 쓸수 있죠? 다섯 개 있습니다. Am I, is, was, were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어가 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주어 다음에 일반 동사를 쓰게 됐을 때에는 3인칭 단수일 때는 S나 ES 붙여야 되죠. 그리고 이제 목적어가 올수 있더라. 이렇게 딱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장면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방금 여러분들의 동사를 마스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형용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팔품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명동에서 형부, 대감할 때그 형용사입니다. 형부의 형이에요. 형용사의 모든 것, 지금부터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형용사 왜 만들었을까? 영어를 만든 사람은 형용사를 왜 만들었냐면요. 명사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명사가 있는데 그 명사를 좀 꾸며주고 싶은 겁니다. 너무 저 명사가 중요하니까는 성질이나 상태를 막 꾸며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형용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제일 대표적이에요. 이 형용사들은요, 명사에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명사가 나올 거예요. 주변에 있는 그 명사의 성질이나 상태를 꾸며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문법 용어로는 수식한다라 그래요.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는 그런 형용사들입니다. 모르는 단어인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지 쉬운 이고요. 헐드는 어려운 거, 콰이어트 조용한, 노이즈 시끄러운 거, 라이트는 옳은 거, 맞는 거, 롱은 잘못된 거, 풀은 가득 찼어, 가득 찬, 엠티는 텅 빈, 없어요. 헤비는 무거운, 라이트는 가벼운. 자, 요거 별표 치고요. friendly는요, 우리 좀 영어를 아는 친구들은 ly로 끝나면은 부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약간 예외적인 애들이 있어요. ly로 끝나는 요 friendly는 형용사고요. 다정한, 친근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자, 이런 것들 명사 꾸며줄 수 있겠죠. 뭐 조용한 방, 시끄러운 학생, 얼마든지 명사 꾸며줄 수 있어요. 그게 형용사의 존재 이유.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수나 양을 나타낼 때도요. 얘네들 다음에 명사 쓰면은 뭐뭐한 명사 해서 수나 양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응용 한번 해봐요. 뭐가 수고 뭐가 양이냐? 우리 식으로 한번 표현하면 셀수 있는 거는 수고요. 셀수 없는 거는 양입니다. 맞아요? 셀수 있으면 하나, 둘, 셋, 넷이 되니까 수가 되는 거고요. 셀수 없으면은 수가 아니라 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셀수 있는 명사랑 쓰고 얘네들은 셀수 없는 명사랑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보시면은 many, a lot of, lots of, few, a few, some 요런 아이들은 이제 셀수 있는 거랑 쓰는데 많은이란 뜻입니다. 윗줄은. 그리고 요거는 거의 없는 이란 뜻이에요. 거의 없는. A few 하면은 약간 있는. Some은 몇몇에 약간 있는 이런 뜻이고요. 자, 많은 것들 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Much나 a lot of나 lots of 하면은 많은 이란 뜻이고요. Little은 거의 없다란 뜻입니다. 거의 없어요. A little 하면은 조금밖에 없다란 뜻이고요. Some 하면은 이제 몇몇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잘 보시면은 공통적인 것도 있고요.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그 다른 것들 위주로 복습하시면 돼요. 셀수 있는 거는 man인데, 셀수 없는 건 much야. 셀수 있는 거는 few인데, 셀수 없는 건 little이에요. 셀수 있는 건 a few인데, 셀수 없는 건 a little입니다. 여기서 또 시험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각종 시험이 출제가 되니까요. 셀수 있는 거랑 셀수 없는 거랑 잘 어울리는 형용사들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요건 아주 간단합니다. 얘네 다음에 명사 한번 써볼게요. 어울릴까요? 안 어울릴까요? 엄청 잘 어울리죠? 소유격이란 말은 어렵지만, 그러니까 누구 소유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내 건지, 네 건지. 이건, 아, 제거 아니죠? 이건 EBS 겁니다. 누구 건지 말할 때 이런 표현 쓰면 됩니다. My는 나이고요. Your은 너의. His는 그의. Her, 그녀의. Their, 그들의. Our, 우리의. It의 별표하고 잠깐 주의하겠습니다. 요거는 it의 소유격이라서 그것의 되는 거고요. 보통 이런 명사에는요, 요렇게 쓰죠. 크게 표현해 보면은 apostrophe라는 걸 쓰고 s를 씁니다. 닉이 되는 거고요. Our teachers 하면은 우리 선생님의 요렇게 되는 거. 요게 뭐다? 형용사들이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형용사들의 종류별로 한번 익혀 보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지금 표준표는요, 처음에 좀 쉽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기초를 딱 다진 다음에 쭉쭉쭉쭉 점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니까요. 기초 잡을 때 확실하게 이제 잡고 가는 거예요. 두번 다시 안 봅니다. 형용사는 오늘 끝내셔야 되는 거예요. 가요. 성질 상태에 나타내는 형용사가 제일 기본적인 애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교재 싹 한번 눈으로 봐주시고요. 그거 어디다가 쓰는 거냐? 기본적으로 이 주변에 명사가 있어야 돼요.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영어의 원칙이 하나 있어요. 되게 중요한 원칙인데 한 덩어리가 꾸며줄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꾸며줍니다. 두 덩어리 이상이요. 이렇게 이제 꾸며줄 때는, 이렇게 한 덩어리로 꾸며줄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꾸며주게 됩니다. 형용사가 자기 혼자 올 수도 있지만 뒤에 조금 더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에서 명사를 꾸며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형용사가 얘를 또는 얘를 꾸며줄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주변의 명사를 형용사가 꾸며주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쓰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주어 다음에 비동사 쓴 다음에 요 자리가 아주 그냥 형용사에게 너무나도 좋은 자리입니다. 딱저 자리에 형용사 들어갑니다. 문장으로 볼까요? 우리는요, we live,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 노이지 시티래요. 시티가 명사입니다. 도시. 네, 시끄러운 도시. 노이즈가 명사 시티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시끄러운 도시에 살고 있대요. 근데 우리는요, need, 필요로 합니다. 뭘 필요로 하느냐? quiet place래요. place는 장소라는 명사입니다. 그 명사를 quiet가 꾸며주면서 조용한 장소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 되셨나요? 자, 그럼 얘는 뭐냐?
똑같은 형용사인데요.

한번 느낌만 봐보세요. 얘랑 얘랑 다른 거 느껴져요? 얘는 뒤에 있는 명사 꾸며주고 있고요. 요 문장 보시면은 the streets in the city. 그 도시에 있는 거리들은요, 어떻다고요? Noisy 하대요. 비동사 다음에 요렇게 쓰여가지고요.

거를 더 설명해 주죠. 그 시골 지역들은 어떻다고요? quiet 하대요. 조용하대요. 그리고 beautiful, 아름답대요. 이거 괜찮아요? 이게 형용사는 두 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아셔도 진짜 잘 하시는 겁니다. 강의 듣기 전에는 뭐 quiet 하면은 뜻만 아는 거죠. 조용한. quiet은 조용한이다. 이것만 안다면 이제 문법을 배웠으면은 이 quiet는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 비동사 다음에 와가지고 주어를 좀더 설명해 줄 수도 있구나. 이거 알면 된 거예요. 됐나요? 조금 더 가볼게요. 이 수나 양 나타낸 애들 있잖아요. 여기서 시험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별표를 3개를 칠게요. 별표 3개 끝입니다. 별표를 다 드렸어요. 왜?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는요, 끈질기게 우리에게 이제 과제를 던져줍니다. 셀수 있는 명사랑은요, few랑 a few를 같이 씁니다. 그리고 셀수 없는 명사랑은요, little과 a little를 같이 쓴다고요. 보태기 하나 갈까요? 셀수 있는 명사는요, many랑 같이 쓰고요. 셀수 없는 명사는요, much랑 이렇게 같이 쓴다라는 거. 요것도 체크해 두시고요. 자, 의미는 few는요,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거의 없어요. few는요, 약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few friends 하면요, 친구가 거의 없다. 앞에다가 뭐 I have 붙여주면은 나는 친구가 거의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I have few friends. 자, 똑같이요. little은요, 어가 안 붙으면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셀수 없는 명사를 씁니다. a little은 약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little water면요, 물이 거의 없다. 이런 의미를 전달을 합니다. 자, 요거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셀수 있는 명사냐, 셀수 없는 명사냐, 반드시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별표 3개 하셨나요? 또좀더 가볼게요. lots of란 애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형용사 중에 lots of, a lot of 있었잖아요. 첫 번째로, lots of랑 a lot of는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 딱 적어두세요. 차이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얘네들은요, 뒤에 나오는 애가 셀수 있든, 셀수 없든, 상관없어요. 그냥 다쓸수 있습니다. 아주 마음 편하게 쓸수 있는 녀석이죠. 그래서 그 가수는요, The Singer는요, 가지고 있대요. Lots of fans. 많은 팬들을 가지고 있대요. 이건 사실 셀수 있죠. 하지만 상관없이 얘를 쓸 수가 있습니다. Lots of. 그 다음에요, 신경 써야 됩니다. 지금 few를 쓸 때는 신경 써야 돼요. 셀수 있는 거랑 같이 쓸수 있잖아요. She has few close friends 하는데 요거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거 가까운이란 뜻입니다. 문 닫다 아니에요. 형용사로서 close는 가까운이고요. 가까운 친구들인데요. 가까운 친구들이요. few 하면 거의 없다. 요렇게 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he has a few friends 하면은 친구가요. 약간 있는 거예요. 셀수 있는 거랑 a few 잘 썼죠. 어디에? 그녀의 새로운 학교에. 요렇게 됩니다. 자, 비교하실 것은요. He drinks. 그는요, 마십니다. A lot of는 그냥 쓰시면 됩니다. 뒤에 지금 셀수 없는 게 있는데요. 어떤 걸 써도 괜찮아요. 셀수 있는 거나 셀수 없는 거나 A lot of 그냥 쓰시면 돼요. 그는요, 많은 물을 마신대요. After meals. 식사한 다음에요. 그다음에 그는요, 마십니다. Little water. 너무 잘 어울리죠? 근데 이게 해석은 물을 거의 안 마신다. 이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물을요, 밥 먹은 다음에는 거의 안 마신다. 그다음에 그는요, A little water를 마신대요. 물을 약간 마시는 거예요. 밥 먹은 다음에 요렇게.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와 잘 어울리는 수양 형용사 보셨나요? 시험의 포인트가 되고요. 자, 우리 이제 연습 문제 풀겁니다. 자, 익서사이즈 A고요. 제가 선택한 문제는요, 2번, 4번, 8번입니다. 어떤 점에서 선택했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요, 우리말로 옮기는 건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Full moon 하면은 풀이 문을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가득 찬이 풀이고요. 가득 찬 달이고 뭡니까? 보름달을 영어로 full moon이라고 해요. 그래서 the full moon, 보름달은 round하다. 이것도 형용사네요. 얘도 형용사, 얘도 형용사입니다. round 둥글다 이렇게 되는 거죠. 형용사의 쓰임이 달라요 지금. 얘는 달 꾸며주고 있고, 요거는 비동사다매였습니다. 요게 형용사의 두 가지 역할. 그다음에 그 개는요 주의할 거 있습니다. friendly하대요. 이거 형용사를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온 겁니다. 그 걔가요, 되게 friendly하다, 친근하다. 누구에게? stranger, 낯선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친절하다, 친근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 need a few eggs입니다. 주의할 거. 요거랑 잘 어울리고 있죠. 나는요, 계란이 지금 몇 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셀수 있는 명사 앞에 a few를 썼고요. 그 다음에 milk는 셀 수가 없죠. 그래서 a little 썼습니다. 약간의 우유가 필요하다. 괜찮아요? 되죠? 자, 그러면 비번에 제가 3

7번, 8번을 한번 가져가 봤는데요. 친근한 사람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다시 한번 나옵니다. Friendly people입니다. 이거 형용사예요. 친근한, 다정한. 그래서 뒤에는 명사 꾸며주고 있고요. 답이 맞다라고 할 때, 비동사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right, 형용사 써주시면 되는데, 물론 be라고 쓰는 건 아니고, 주어에 맞게, 뭐, is라던가, are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형용사의 역할 두개 다른 거 느껴지세요? 명사 수식, 그리고 비동사 다음. 여기까지 됐으면 정리 한번 할게요. 자, 선생님 왔습니다. 정코치, 그래머 코치, 정리 들어갑니다. 형용사인데 어떻게 딱 해야 되느냐? 형용사가 뭔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리가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수 있죠? Easy question, 쉬운 질문, 형용사 easy가 question 꾸며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위치할 수 있습니다. 주어 다음에 동사, 이제 정확히는 비동사죠. 다음에 형용사입니다. So the question, this question is easy 하면은 이 질문은 쉽다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이지지만 자리 다른 거 느껴지시죠? 그러면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 유닛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유닛 6이고요. 아이고, 고생 많았습니다. 마무리 한 번만 할게요. 유닛 6는 이제 부사입니다. 우리 동사 했고요. 형용사 했고요. 부사 한번 가보겠습니다. 팔품사에서 명동, 형부할 때그 부사다, 그쵸? 자, 부사는 일단은 그 우리 비빔밥 같은 거 먹을 때요 양념 이렇게 막 해서 다 버무린 다음에 참기름 뿌리죠 마지막에 또는 뭐 깨소금을 뿌릴 수도 있고요 그 마지막 참기름이나 이 깨소금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문장에 의미를 더해주고요 양념을 뭔가 이렇게 그런 참기름을 뿌려서 뭔가 문장에도 의미가 풍부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문법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나 또는 그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참고로 여기에 빠진 말이 명사가 없죠. 명사는 부사가 꾸며주지 않아요. 왜? 명사 꾸며주는 건 형용사가 하니까 부사는 그건 말고 다른 애들을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꾸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종류가 좀 많습니다. 눈으로 좀 봐주세요.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이런 애들이 부사인데 그걸 우리가 이제 편의상 분류를 좀한 거죠. 양태라 그래서 모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부사들이 있습니다. 해석해 볼게요. Well 하면 잘이고요. Hard는요, 아주 열심히 이런 뜻입니다. Fast는 빠르게, slowly 느리게, carefully 신중하게, quietly 조용하게 이런 뜻인데요. 요런 애들은요, 지금 잘 보시면은 형용사에다가 ly가 붙은 겁니다. 이런 애들이 이제 부사입니다. 근데 아까 friendly 친근한 거, 형용사였잖아요. 러블리도 생긴 거랑은 다르게 형용사, 사랑스러운이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프렌드가 명사잖아요. 명사의 ly 형태, 러브도 명사죠, 사랑. 요런 거는 얘네들은 형용사다. 아,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요. 참고 좀 해주시고요. 장소나 방향이 있습니다. There은 거기에, 저기에, here은 여기에, back은 이제 뒤로 돌아가가지고 요런 뜻이잖아요. 시간 나타내는 부사도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부사가 있어요. Soon은 곧이고요. Now는 지금, 되는 그때, early는 일찍, late는 늦게, today 오늘, yesterday 어제, long은 오랫동안, 요 정도의 뜻입니다. 이런 것도 다 부사고요. 빈도를 나타냅니다. 빈도가 이제 얼마나 자주란 뜻이잖아요. 여기는 별표 해주시고요. 중학교 1학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자주 하는가? 아, 제일 자주 하는 것부터 안 하는 것까지 한번 보시면은 always 항상 하고요. Usually 보통 하고요. Often은 종종 하고요. Sometimes 가끔 때때로 하고요. Never 하면은 안 한다. 요런 것도 부사. 또 있어요. 정도를 나타냅니다. To 하면은 너무 이런 뜻이고요. Very나 really는 매우란 뜻이고요. Quite나 pretty 할때 여기다가 별표 치겠습니다. 예쁜 거 아니에요. Quite나 pretty는 상당히 꽤 이런 뜻입니다. 야, 이 문제 꽤 어려운데? pretty를 쓰는 거예요. 그다음 little는요, 약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부사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왼쪽에 그 한국말 분류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는 이제 문법 공부하시는 분들이 또는 문법 학자분들이 그냥 이렇게 나눠 놓은 거고 우리는 이 오른쪽 것들이 부사다라는 걸 익혀 주시면 됩니다. 부사는 어디다 쓸까요? 부사는 사실 엄청 중요한 애는 아닙니다. 명사, 동사, 형용사는 너무 중요한데 얘네들은 조금 그냥 좀 뭐랄까 걔네들보다는 덜 중요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요 자유롭게 그냥 위치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는 문장 제일 뒤에다가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원칙은 아무데나 써도 괜찮아요. 자, 나는요, 스터디 잉글리시 영어를 공부합니다. 어떻게요? 얘네가 부사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열심히 한다. 요거 꾸며주고 있죠. 그 다음, 미스터 권은요, 권씨는요, drives, 운전합니다. His new car, 그의 새로운 차를 어떻게 운전해요? Carefully,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운전합니다. 아주 그냥, 제대로 이렇게 의미를 더해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 we got there 할 때요, there은 장소죠. 우리는요, 거기에 도달했다. late하게. 늦게 도달했다는 거죠. 얘도 부사, 얘도 부사. there가 late가 부사. 그 다음, 요거는 별표를 3개를 칠게요.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에 많이 나올 겁니다. 빈도 부사요. 얼마나 자주 하는가는요,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다른 부사랑은 다르게 얘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일반 동사 앞, 비동사 뒤에 써야 됩니다. 이거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요거 일반 동사거든요. 아버지가요, 집에요. 항상 일찍 오세요. 그럴 때이 빈도 부사는 일반 동사 앞에 써야 됩니다. 요 뒤에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는요, 가끔, 저기, for work 하면은 이제 직장에 늦는다라는 겁니다. 일터에 나갈 때 늦어요. 자, 그때요, 요게 비동사거든요. 그래서 뒤에 썼습니다. 앞에다 쓰면 안 돼요. 앞에다 쓰면 안 되고, he's often late.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는 종종 직장에 늦는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나 다른 부사를 또 부사가 수식해줍니다. 어떻게 해요? 보세요. 나는 영어를 공부하는데요. 얘가 부사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요. 근데 얘도 부사인데 부사가 부사를 꾸며줍니다. 매우 열심히 공부한다. 요렇게 꾸며줍니다. 권 씨는요, 운전합니다. 그의 새로운 차를요, 요거 부사예요. 신중하게 운전합니다. 근데 very가 꾸며져서 매우 신중하게 운전합니다. 부사가 부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근데 우리는요, 거기에 도달했습니다. late가 늦게인데요, 또 부사가 꾸며주면서 약간 늦게 도착했다. 요렇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부사는 자리가 정해져 있는 빈도 부사도 있고,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써도 되고, 또 요럴 때는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꾸며줘야 되고,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문제를 확인합니다. 자, 제가 선택한 문제는요, A번에 4번, 6번, 7번입니다. 이거 어떻게 푸셨나요? 이거 예쁜 아니었죠?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요. 한국의 겨울은요, 이 부사가 얘를 꾸며주면서 꽤죠, 꽤. 꽤 춥다. Pretty cold 하다. 부사의 pretty는요, 꽤란 뜻이고요. 자, 피터는요, 6번 왜 가져왔느냐? often이 빈도 부사입니다. 그냥 쓰시면은 안 돼요. 일반 동사 앞에 와야 됩니다. 피터는 종종 늦게 일어난다. 일반 동사 앞. 그 다음 우리는요, 역시 빈도 부사, 비동사 뒤입니다. 일동 앞이고, 비동사 뒤입니다. 일반 동사, 비동사 뒤. 우리는 항상 금요일마다 되게 비지하다, 바쁘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빈도 부사는 위치를 꼭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저리 B번에요. 문장이 잘못됐어요. My mother, 우리 어머니가요. 운전하시는데요. 이거 부사 자리입니다. Carefully, 신중하게 운전하십니다. 이렇게 가야 되고요. Emily가요. gave, 줬어요. 나에게 뭘 줬는데요. 아, 얘는 이 달콤한 미소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sweetly가 아니라 형용사가 돼야 되니까는 ly를 빼야 됩니다. sweet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다음 그 길은요. 요거 빈도 부사입니다. 비동사 뒤입니다. 자리를 뒤로 옮겨서 그 길은 always full of people. 항상 사람으로 가득 차다. 요렇게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려울 만한 것들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쌤이 왔습니다. 우리 방금 배운 내용 정리해 볼게요. 방금 뭐 배웠느냐? 부사입니다. 이제 부사하면 무슨 생각이 나야 되느냐? 명사 빼고 형용사, 부사, 문장을 수식하는 아이구나. 이 생각이 돼야 되고요. 예시를 보시면은 study hard. hard가 부사죠. 열심히 공부한다. very easy. very가 부사입니다. easy란 형용사 꾸며주죠. 매우 쉬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부사다. 정리되셨나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코치의 명쾌한 개념 시크릿 해결해야죠. 사실 답은요, 오프닝 때부터 잘 보였을 거예요. 동사, 형용사, 부사, 오늘 배운 거 아닙니까? 팔품사 1부인데요.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게, 명사, 대명사 공부를 했었죠. 그러면은, 이세 개밖에 안 남는데, 감탄사, 접속사, 전치사 별거 아니거든요. 팔품사에 대해서 이제 거의 다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고요. 오늘 배운 내용들이 이거였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동사, 형용사, 부사 배웠고요. 동사는 비동사랑 일반 동사로 되어 있다. 형용사는 명사 수식하는 역할, 비동사 뒤에 오는 거. 그리고 부사는 명사 빼고 웬만한 거를 다 수식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은 이세 가지를 완벽하게 익히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요.

이제 또 2강을 마칩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자, 제가 강의 밖에서도 여러분들 응원해 드리는 거 아시죠? 자, 땡스타그램에서요. 요 태그로 여러분들 공부 열공 인증샷 남겨 주십시오. 제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저를 고생 많으셨고요. 정코치가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하는 거 아시죠? 저 믿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오이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지금 8강에 오셨고요. 8강에서 마찬가지로 무엇을 할 거냐면 동사의 활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사가 문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여태까지 보면서 너무 잘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문장에서 아, 이게 바로 동사다 라고 하는 게 조금씩 감이 많이 올라오는 시기거든요. 더 완벽한 그런 감을 위해서 우리 한번 오늘도 기출문제 완벽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로 볼 문항은요, 12번 문항이고요. 2011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자면요. The phrase, 어떤 어구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어구가 있냐면요. Jack of all trades is a shortened version of a jack of all trades and master of non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구가 무슨 뜻을 가지는지 지금 당장은 아실 필요 없어요. 자, 아래서 다 설명을 해줄 거기 때문에 아, 이러한 어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버전이냐면 shortened version 이라고 나와 있어요, 얘들아. 그 말인 즉슨 아, 짧아진 버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들아, 이 버전이 스스로를 줄일 수 있어요? 스스로 줄일 수는 없어. 짧아진 버전이라고 해서 얘가 무슨 의미를 갖냐면요. 수동의 의미를 갖잖아요. 그래서 아, shorten 이라고 하는 과거분사 형태를 가진 거 오케이,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 jack of all trades 라고 하는 이 어구는 짧아진 버전인데 뭐에서 짧아진 버전이냐면 jack of all trades and master of none 이라고 하는 표현의 짧아진 버전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자, 그런데 얘들아, 뒤에 문구만 봤을 때 앞에 문구는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뒤에 부분을 봤을 때 and master of none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런데 하나도 마스터한 건 없어. 즉, 하나도 온전히 잘하는 건 없다는 말인 즉슨 얘들아, 이 말뜻이 조금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랬을 때 아, 뭔가 앞부분에 나와 있고 그런데 하나도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네. 무슨 뜻일까? 한번 볼까요? It refers to tho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어구는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면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야? Who claim to be proficient at countless task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주장하는 사람이래요. 뭐 하다고? Proficient and countless. 얘들아, countless 하면 수많은이잖아요. 수많은 과업에 있어서 엄청나게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 있대요. 그런데 but cannot perform a single one of them well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 수많은 잘하는 것들 사이에서 실제로는 하나도 잘하는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이 어구를 활용해서 부른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아, 어떤 느낌인지 오시죠? 나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 난 다 잘해. 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그 중에 하나도 잘하는 게 없는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부르는구나. 라고 우리 내용 파악은 됐고요. 자, 그러면 이때 문법을 한번 봤을 때 이런 사람을 가리킨대요. Who라고 해서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있고 관계대명사 다음에 claim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 주장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claim이라고 하고 능동태가 쓴 거 괜찮고요. 심지어 여기 those라고 해서 주어가 어떤 형태야? 복수 형태니까 claim이라고 쓴 거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내용 파악은 점점 되고 있어요. The phrase was first used in England. 자, 그 어구는요, 처음에 영국에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At the start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영국의 산업혁명 쪽에서 이제 처음으로 사용이 되어졌는데요. A large number of efficiency experts set up shop.

shop in London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얘들아, a large number of에서 a number of이라고 하는 수거 표현 한번 볼까? a number of라고 하는 얘네는 어떻게 해석할까? 많은 누구누구들이라고 해석할 거거든. 그래서 많은 효율 전문가들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효율 전문가들이니까 당연히 복수형이었겠죠. 복수형이니까 set up이라고 하는 복수형 동사가 나온 것까지도 완벽하다, 그치? 자, 그랬을 때 많은, 수많은 효율 전문가들은요, set up shop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런던에 가게를 차렸다고 합니다. 자, 무엇을 하면서 가게를 차렸냐면 advertising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홍보하면서 가게를 차린 거야. 얘들아, 뭐뭐 하면서 라고 쌤이 해석했거든? 뭐뭐 하면서 라고 등장하는 이 ing 형태 뭘까? 한번 맞춰보세요. 분사, 구문이라고 답변하셨으면 잘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 스스로를 막 홍보하면서 자랑하면서 런던에 가게를 냈다고 하네.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분사 구문은 뭐로 바꿨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 했냐면 원래 문장은 어떻게 쓰였었지? 그 원래 문장으로 바꿨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 했었어. 자, 그랬을 때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요. While a large number of efficiency experts advertise themselves 이라고 하는 문장이었을 거예요. 그쵸? 자, 뭐 하면서 그들 스스로를 마구 홍보하면서 런던에 딱 가게를 냈는데요. As knowledgeable about every type of new manufacturing process, trade and busin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 스스로를 뭐라고 홍보했냐면 굉장히 아는 것이 많습니다. 뭐에 대해서 새로 등장한 제조 과정 그리고 무역 business라고 하면 뭔가 사업이잖아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아는 것이 많습니다. 라고 스스로를 홍보하면서 가게를 냈는데 얘들아 결과가 좋을까? 결과가 안 좋겠지. For a substantial fee라고 나오고 있어. 상당한 금액을 받으면서 they would impart their knowledge to their clien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impart 하면 전달하겠다거든요. 그들은 그들이 가진 지식을 그 고객들한테 전달은 했어. 그런데 It soon became evident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곧 아주 명확하게 밝혀지게 된 거죠. 자, 무엇이 밝혀지게 되었냐면 that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 것 같아, 얘들아? 문장에서?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걸 보니까 앞에 문장을 싹 봤을 때 it 이라고 하는 가주어가 보이셨겠죠? 하지만 it soon became evident 이라고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뭐가 명백해졌냐면 that 이하가 진짜 주어인 거지. 어떤 사실이 명백해졌어? Their knowledge was limited.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체가 굉장히 좁았고요. And of no practical value. 어떤 실질적인 가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곧 아주 명확하게 밝혀졌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4번에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나 싹 봤더니 It became evident라고 하는 우리 이 형식 동사였거든. 그러면 보어 자리에 형용사 들어가 있는 형태 너무 잘 쓰여지고 있네, 그치? 자, 그러면 굉장히 명확해졌다 라고 하는 이 형식 문장으로 잘 쓰여지고 있고요. Doubtful industrialists started calling the self-appointed expert jack of all trades and master of none 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나 봐. 자, 그래서 아주 의심이 가득한 industrialists라고 하는 산업학자죠. 그래서 산업가들, 아주 의심 많은 산업가들은요, 그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these self-appointed expert를 여기가 목적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스스로 전문가라고 부르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어? Jack of all trade and master of none 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these expert 이러한 전문가들은요 are still with us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대요. 여러분 아마 그런 거 조금은 느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뭔가 나 이 분야에서도 전문가고 저 분야에서도 전문가야 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아직도 우리 곁에 있고요. And as a result, 그 결과 뭐 또한 우리 곁에 아직 있다? So does the phra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억구 또한 우리와 함께 여전히 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전달해야 되잖아, 얘들아. 근데 얘들아, does라고 하는 거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 그런데 앞에 동사를 보면 are이라고 하는 비동사가 나와 있거든. 그래서 그 전문가들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고 그 결과 없고 또한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비동사가 들어갈 자리에 얘들아 do, does, did 이 대동사가 들어가면 안 되겠지.
자, 그럼 여기는 뭐를 넣어줘야 돼? The phrase

것이라고 하는 주어가 단수니까 비동사 중에서 단수를 받을 수 있는 is를 써주면 좋겠죠. 그래서 these experts are still with us and the result, so is the phras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 또한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 아, 이런 억구 또한 우리와 함께 있는구나 라고 하는 거 파악하시면 좋겠죠. 오케이. 그랬을 때 우리 13번 문제로 넘어가 볼 거고요.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편 보면요. Given that 이라고 하면 얘들아 뭐뭐를 고려하면 이라고 하는 표현이거든. 이거는 메모해 놓고 이 정도는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뭐를 고려해 보면요. Music appears to enhance physical and mental skills 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음악이 뭐를 높여주는 것 같냐면 우리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능력을 높여주는 거를 고려해 보았을 때 그랬을 때 Are there circumstances 거기 이러한 상황이 있을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지. 어떤 상황이 있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Where music is damaging to performa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음악이 수행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그런 환경도 있을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네. 오케이. 자, 그러면 circumstances 이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앞에 선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music is damaging 이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으니 이때 등장하는 where는 관계 부사가 되겠다. 그치? 자, 그래서 이런 환경도 있을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자, 여기 damaging 이라고 하는 곳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런데 쌤이 지금 여기 주어, 동사, 보어 자리라고 밑줄을 그어놨거든요. 보어 자리에 해로운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형용사 damage가 온다? 오케이. 너무 괜찮은 일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음악이 해로운 영향을 끼칠 때도 있을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one domain, 한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면 this is of considerable significa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아, 그러면 여기 위치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 보면 앞에 선행사가 있나? 한번 확인해 봤을 때 오케이 선행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문장을 봤더니요. This is of considerable significance 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어. 자, 그래서 한 가지 영역, 한 영역. 근데 이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라고 지금 해석이 됐잖아. 근데 뒤에 문장이 완전해 버렸어. 그러면 여기 관계대명사 위치가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뭐가 와야 될까? where 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와야 합니다. 오케이. 자, 근데 왜 관계 부사 중에 where가 올까? 앞에 선행사가 domain 이라고 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장소의 부사 where 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한 영역은요. is music's potentially damaging effect on the ability to drive safe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음악에 아주 잠재적인 위해한 영향이 있는 거죠. 해로운 영향이 있는데 어디에 해로운 영향이 있대요? Ability to drive safe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데에는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아, 안전한 운전을 못하게 만든다는 뜻일까? 음악이? 라고 보자면요. Evidence suggests an association between A and B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증거들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연관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대요. 무엇과 무엇 사이의 관계성을 보여주냐면요. Loud, fast music, 굉장히 크고 빠른 음악과 reckless driving 하면 무모한 운전이거든요. 빠르고 굉장히 큰 음악을 들을수록 reckless driving, 무모한 운전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연관성을 밝혀내게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but how might music's ability to influence driving in this way be explained? 라고 나오고 있어. 그런데, 오케이, 연관성이 있는 건 알겠는데, 하지만 어떻게 이러한 음악의 능력, 얘들아, 근데 음악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면 to influence driving in this way, 이렇게 무모하게 운전을 하는데 영향을 주는 이러한 음악의 역할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 의문문이네, 그지? 그러면 의문사 how 나오고 있고 동사 might, 조동사가 앞으로 빠지고 있고요. 그럼 주어 부분이 어디까지야? 음악에 이런 능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할 때 주어 부분이 이 부분이고 그러면 여기 be explained라고 하는 나머지 동사 부분이 나오는구나.
오케이. 그런데 얘들아, 음악의 능력이 스스로 설명을 해? 아니면 설명이 되어지는 거야? 설명이 되어지는 거잖아, 수동의 의미로. 자, 그랬을 때 비동사 플러스 PP 나오는 수동태 너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모한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악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설명되어질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본다면 One possibility i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어. 한 가지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that 이하로 지금 묶이고 있는데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at은 뭐야, 그럼? 관계대명사야? 접속사야? 아니면 동격의 대실까? 자,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앞에 문장을 보니까 오케이, 선행사가 없어. 그러면 얘 뭐야? 접속사의 가능성이 갑자기 높아졌네. 그치? 자, 그럼 뒤에 문장이 완전해야겠죠? 자, 한 가지 가능성은 that 이하인데 drivers adjust to temporal regularities in mus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운전자는요, 스스로 어디다가 맞추게 되냐면 temporal regularities, 음악에 있어서 어떤 박자의 규칙성에 본인을 맞추기 시작한 거지. 즉, 노래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그 템포에, 그 속도에 본인을 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And that, 그리고 That their speed is influenced according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됨으로써 그들이 내는 그 속력은 그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크고 빠른 노래를 들을수록 더 무모한 운전을 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맥락이 되겠고요. 이때 and로 that 접속사, 대시 이끄는 접속사 두 개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가능성은 that 이하이다. 그리고 that 이하이다. 라고 지금 두 개를 연결시켜주고 있으니 얘도 접속사 대수로 잘 쓰인 거 맞습니다. 특히 그리고 뒤에 문장 보니까 완전하잖아요. Their speed is influenced. 그들의 속력은 영향을 받았다. 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으니까 접속사 대수로서 아주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해보면요. Just as faster music causes people to eat faster, so it causes people to drive at faster speed.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펜 한번 꺼내볼까? 펜 한번 꺼내서, just as A, so B 라고 하는 수거 표현을 우리 한번 외워볼 겁니다. 자,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다른 말로 했을 때, 빠른 음악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빠르게 먹게 만드는 것처럼, 오케이, A 하는 것처럼 B 또한 그러하다라고 해석할 겁니다. 자, 그래서 빠른 음악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빠르게 먹게 하는 것처럼 빠른 음악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빠르게 운전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어구니까 얘들아, 이거 구문이거든요. 이 정도는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A가 그러한 것처럼 B 또한 그러하다. Just as A, so B 라고 하는 구문으로 지금 당장 외워두시면 이 문제 아주 쉽게 풀수 있었죠. 그랬을 때, as they engage mentally and physically with ongoing repeated structures in the mus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점점 운전을 빨리 하게 되냐면요. 그들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이미 진행 중인 반복되는 구절, 반복되는 구조, 어디에 있는? 음악에 있는 반복적인 구조에 너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노래가 빨리 나오게 되면 빠르게 운전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재밌는 실험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저희는 14번 문제로 넘어갈 거고요.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29번입니다. 최근 문제니까 눈 크게 뜨고 열심히 잘 봐야겠죠? 자, 첫 번째 문장 봤을 때요. What makes practicing retrieval so much better than review?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practicing retriev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불러오기거든요. 즉, 회상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회상을 연습하는 것이 왜 훨씬 더 낮게 만드는가? 뭐보다? review. 복습을 하는 것보다 회상을 하는 것이 왜더 좋은 효과를 내는가?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아, 그쵸. 뭐, 이런 효과가 있나 보죠? One answer comes from the psychologist R.A.B. York's concep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 가지 답변은요, 누구로부터 나올 수 있냐면 이 심리학자의 이론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심리학자가 무슨 이론을 발표했냐면 desirable difficulty라고 하고 있으니까 뭔가 이상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론을 펼쳤나 봐.
아, 그래서 무언가 복습을 하는 것보다 회상을 하는 것이 더 좋은 능력을 가지는데, 이 심리학자가 desirable difficulty, 바람직한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에 기반해서

얘를 답변할 수 있나 봐요. 자, 그랬을 때 more difficult retrieval leads to better learn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어려운 회상이 아, 기억해내는데 너무 어려워. 더 어렵게 해내는 회상이요. leads to 어디로 이끌어지냐면 더 나은 배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끌어진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아, 회상을 해낼 때 너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즉, 배울 때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밑줄 친 곳은 leads라고 해서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다는 거는 주어만 찾으면 된다는 말인데, 너무 쉽지, 얘들아. 바로 앞에 주어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more difficult retrieval, 더 회상이 어려운 것은 어디로 이끌어진다라고 해서 단수 주어가 나왔고, 단수 주어에 맞춰서 단수 동사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퍼펙트. 너무 괜찮습니다. 그런데 provided that 얘들아 또 형광펜 한번 꺼내 볼까? 형광펜 꺼내시고 provided 다음에 얘들아 지금 that이 아마 생략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재에는. 그런데 provided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 표현이 나오면 뭐뭐라면 뭐뭐라는 조건 하에라고 해석하시면 깔끔하게 되거든요. 이 정도 여러분 암기하고 계시면 해석할 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필기해볼까? Provided that이 나오면 만약 뭐뭐라면 혹은 뭐뭐라는 조건 하에라고 하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러한 the act of retrieval is itself successfu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런 회상이라고 하는 행동이 그 자체로 성공적이었을 때, 즉 회상에 성공을 했을 때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는 거지. 오케이. 그랬을 때 free recall test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유로운 회상 테스트. 자유로운 회상 테스트가 뭘까라고 해서 한번 살펴보면 in which 그 안에서는요. students need to recall as much as they can rememb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학생들은 그들이 기억할 수 있는 한 가장 많은 것들을 회상해 내야만 하는 게 뭐다? free recall test라고 하는 것이다. 자유회상 테스트라고 하는 것인데, 뭐 없이 without prompt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prompting은 약간 힌트 같은 거거든요. 힌트는 하나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나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 라고 하는 시험이, 아, 자유회상 시험이라고 하는 건데, 얘네들이 tend to 라고 나와 있어. 그럼 얘들아, 이 전체 문장에서 동사 어딨어? 동사는 tend to 여기 부분이 되겠고요. 그럼 주어 어딨어? Free recall test라고 하는 이 부분이 주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유로운 연상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요. Result in better retention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retention 하면 보유. 즉, 여기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회상하는 테스트에서는 더 나은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뭐보다 더 나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Cued recall tes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cued 하면 힌트를 받은 거잖아. 그래서 힌트를 받은 채로 회상하는 테스트보다 그런 힌트 없이 자유롭게 떠올릴 수 있는 게 훨씬 더 보유력이 높았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근데 이러한 힌트를 주는 테스트에서는요, students give hints about what they need to remember. 그들이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얘들아, 학생들이 힌트를 줘요? 아니에요. 본인이 기억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힌트를 받은 학생들이죠. are given 이라고 하는 수동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힌트를 받는 그러한 회상 시험보다는 자유롭게 기억할 수 있는 시험에서 학생들이 더 많은 보유력을 가지게 되었는데, cued recall test, 방금 등장했었던 이렇게 힌트를 받은 회상 시험은요, in turn, 그 다음에 are better. 얘가 더 나은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뭐랑 비교했을 때는 더 낫냐면요. Then, recognition test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인식 테스트거든? 자, 근데 인식 테스트가 뭔데? Such as multiple choice answ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지선다형과 같은 인식형 테스트보다는 뭐가 낫다? 이렇게 힌트라도 받은 회상 테스트가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때 where이라고 하는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Where the correct answer needs to be recognized but not generated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where이라고 하는 거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 보니까 앞뒤 문장을 살펴야겠다. 그치? 앞에 보니까 선행사라고 하는 recognition test. 뭐, such as multiple choice answers. 이러한 선행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을 봤을 때
The correct

answers. 올바른 정답이라고 하는 것이 needs to be recognized. 인식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뭐가 아니라 not, but not generated. 생성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답이 그냥 인식만 되게 되면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인식 테스트라고 부른다라고 했을 때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이 완전한 이곳에 where 관계 부사 where이 들어가는 건 너무 적당하죠. 그랬을 때 오케이. 여기까지는 좋은 문법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giving someone a test. 어떤 사람한테 시험을 주는 거죠. 시험지를 줬는데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냐면 immediately after they learn something. 그들이 뭔가 배웠어. 배운 다음에 즉각적으로 시험을 주는 것은 얘들아 주어 어딨어 이 문장에? 주는 것은이라고 해서 동명사 주어로 시작하고 있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뭘 배웠는데 그 배운 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시험을 주는 것은 improves 동사 여기 있네. improves retention less tha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그 보유력을 덜 증진시켜 준다는 거야. 즉 얘가 더 보유력이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뭐랑 비교해봤을 때 보유력이 더 없냐면요. Giving them a slight dela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약간의 지연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Long enough so that answers are not in mind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학생들의 머릿속에 답이 이제 더 이상 기억나지 않을 만큼 충분한 시간만큼의 지연을 주는 게 훨씬 더 기억력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when they need them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뭐할 때? 그들이 그것들이 필요할 때? 이게 뭔 말이야? 해석을 해야겠지. 자, 그러면 그들 첫 번째 등장하는 이 they는 누구예요? 그들이 그것들을 필요할 때. 지금 여기서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죠. 즉, 사람들이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em은 그것들이 필요할 때 answers죠. 그래서 그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답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때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기한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을 보면 어떻다? 기억 보유력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아마 단어 암기하실 때 이런 방법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그냥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단어를 보기보다는 조금 후에 이미 단어를 한번 외운 다음에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후에 다시 한번 그 단어를 봤을 때 훨씬 더그 단어 암기력, 즉 보유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 주장한 바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방법을 쓰셔야 되냐면요. 조금 지연을 가지고 테스트를 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요. 앞서서 말한 것처럼 free recall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즉, 자유롭게 회상하는 거. 뭔가 오지선다형에서 이렇게 고르는 거, 답을 고르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아, 이 뜻이 뭐였지? 이 단어 뜻이 뭐였을까? 회상해내는 거, 생각해내는 거. 그 과정이 여러분의 아마 보유력에 더큰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유용한 지문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아직 문장이 안 끝났었네요. Difficulty, far from being a barrier to making retrieval work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far from, 뭐는 아니냐면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아, 내가 뭔가 떠올리는데 어렵다고 해서 얘가 장애물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래요. to making retrieval wor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회상이 작동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장애물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지. 어려울수록 사실 더 좋은 거죠. 회상을 해내기 어려울수록 더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등장하는 to 무슨 표현이죠?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다음에 명사 역할을 할수 있는 동명사가 오는 거 너무 괜찮은 표현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거, 회상을 해내는데 어려운 거는요, maybe part of the reason it does so. 그것이 그렇게 하는 아마 이유 중에 일부일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때 나오는 does so 같은 경우는 그 회상이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이유 중에 일부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저희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 거고요. 15번 문제입니다. 2022학년도 10월 학력평가 29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읽어봤을 때, the idea로 시작하고 있어, 얘들아. 어떤 생각이 있나 봐. 그런데 그 바로 뒤에 that이 따라오고 있거든? 그럼 이때 that은 뭘까?
문장을 쭉 읽어보니까 leaders inherently possess certain

physical, intellectual, and personality trait라고 해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어.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데 앞에 선행사가 있네. 얘는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동격의 that이라고 부른다고. 자,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생각은 무슨 생각이야?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inherently라고 하면 선천적으로, 내재적으로. 즉, 갖고 태어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을 거야. 무엇을? 어떤 특정 신체적, 지적, 그리고 성격적인 특징을 가지고 태어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아이디어, 생각이 있었나 봐요. 자, 그런데 이런 특징들은 무엇이냐면, that distinguish them from non-lead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리더들로 하여금 리더가 아닌 사람들과 구별해낼 수 있는 특징들을 타고났다, 즉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는, 그 생각은, 얘들아, 그럼 여기 주어가 누구야? 주어는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겠네. 자, 그러면 여기서 동사가 나올 자리에 지금 2번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was the foundational belief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기초적인 믿음이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뭐에 대한 기초적인 믿음이었어? of the trait-based approach to leadership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리더십에 대한 특성 기반 접근법에 아주 기본이 되는 믿음이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야? was라고 하는 동사가 the idea라고 하는 주어랑 잘 일치해라고 하는 거를 궁금해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the idea라고 하는 단수 명사가 등장하고 있고요. 그러면 단수 동사로 맞춰주는 거 너무 자연스럽고 좋은 일이죠. 오케이. 했을 때, this approach, 이러한 접근법.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접근법은 특성 기반 접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다 특성을 타고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접근법은요, dominated leadership research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리더십 연구를 장악했다. 자, 어떤 기간부터 어떤 기간 동안 장악을 했냐면요, from the late 1800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1800년대 후반부터 the mid 1940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1940년대 중반까지 특성 이론이라고 하는 거. 아, 지도자들은 다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지배적이었는데요. And has experienced a resurge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사실 1800년대 그리고 1940년대 중반에서 한번 끊겼거든요. 이런 접근법이. 그런데 뭐가 발생할 때 다시 되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대요. 뭐가 되살아났냐면, of interest in the last couple of decad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난 몇십 년 동안 이것에 대한 관심사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지. 즉, 요즘 몇십 년 동안은, 최근 몇십 년 동안 뭐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기 시작한 거야? 아, 그 지도자들은 원래 타고난 기질이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것이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했대. 그랬을 때, early trait theories believe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초기 이런 특성 이론가들은 뭐라고 믿었냐면, 이때 that은 뭘까, 얘들아? 뭐라고 믿었냐면, 에서 여기 접속사 대시 등장하고 있지. 왜?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문장 완전하니까. 자, 뭐라고 믿었냐면, Some individuals, 몇몇 개인들은 are born with a tra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지금 믿었대. 근데 특성은 특성인데 어떤 특성이야? That allowed them to become great lead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로 하여금 훌륭한 리더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타고났다라고 지금 믿었대.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at은 뭐야, 얘들아? 관계 대명사지. 앞에 선행사 나오고 있고 뒤에 주어가 없으니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볼수 있겠다. 오케이. 그랬을 때 어떤 특성이냐면 그들로 하여금 훌륭한 리더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trait라고 하는 이 부분이 주어니까, 아, traits 주어랑 목적어랑 다른 애네. 그러면 them이라고 그대로 쓰는 게 맞죠. 제기대명사 themselves는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thus, 그러므로, early research in this area, 이 분야에 있어서 초기 연구는 often presented the widely stated argum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널리 말해지는 이 발언을 말해줬다고 합니다. 자, 어떤 발언이 널리 알려져 있었냐면, that leaders are born, not made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널리 알려진 이러한 말을 막 말을 하고 다녔나 봐. 오케이. 그랬을 때, 이때 등장하는 that은 뭘까? 쌤이 계속 여태까지 that을 짚은 데는 이유가 있었겠죠. 이때 접속사였고, 뒤에는 관계대명사였고.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at은 뭘까요? 뒤에 문장을 보니까 완전하고 앞에 문장을 보니까 어떠해요? Stated argument. argument라고 하는 지금 명사가 등장하고 있어. 즉 선행사가 있다는 말이거든.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니까 얘는 동격의 대시라고 볼수 있겠네. 그래서 널리 알려진 그 말을 하고 다녔는데 리더라고 하는 거 있잖아. 태어난 거지 만들어지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자, also. 또한, some of the earliest leadership studies were grounded in w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또한, 몇몇 초기의 리더십 연구는요,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었냐면,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었대, 얘들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what은 뭘까?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거니까. 오케이. 자, 감이 좀 이제 오시죠? 자, 어디에 근본을 두고, 근간을 두고 있냐면요. refer to as a great man theo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위인 이론이라고 불리우는 것에 근본을 두고 있었대. 자, 그러면 얘들아, 위인 이론이라고 스스로 부를까? 아니지. 위인 이론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 써야 돼? 과거분사 써야지. PP 형태 써야 되잖아. 그러면 맞는 표현으로 잘 왔네. 자, 그래서 위인 이론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었는데, 뭐가 이런 초기 리더십의 연구들이 여기에 기본을 두고 있었나 봐요. 자, 그런데, because 왜 그런 거냐면, researchers at the time, 그때 당시의 연구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었어? Identifying traits of highly visible leaders in histor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역사 속에서 정말 눈에 띄는 그 리더들의 특징을 구별해내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이래요. 자, 그런데 보통 역사 속에 눈에 띄는 그런 리더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Who were typically male. 특히나 이제 남성들인 경우가 많았고요. Associated with the aristocracy or political or military leadership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보통은 남성인 경우가 많았고 무엇과 관련 지어져 있는 경향이 많았냐면요. 귀족과 관련이 되어져 있거나 혹은 정치적 아니면 군사적인 리더십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는 거지.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이 초기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뭐에 관심이 있었다? 위인 이론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In more recent history, 더 최근 연구에서, 즉, 더 최근의 역사에서는요, numerous authors, 굉장히 많은 저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 무엇을? have acknowledg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정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최근의 역사에서는 많은 저자들이 인정을 했는데 어떤 사실을 인정을 했냐면 that there are many enduring qualit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 지속되는 특성들도 많더라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대. 즉, 아, 리더들은 타고나는 것도 있겠지만 지속되는 특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을 했는데 Whether innate or learn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이 정말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든 아니면 그것이 배운 것이든지 간에 얘들아 whether A or B 라고 하는 표현 등장하고 있죠? 접속사로서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쳐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러한 지속이 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는데, that contribute to leadership potentia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지금 이 지속되는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래? 어디에 기여했대? 리더십의 잠재성이라고 하는 것에 기여를 하게 되는 애들이었대.
즉, 아, 이 사람이 완전히 타고난 것은 아니지.

만 잠재력이 있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enduring qualities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속되는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조금 이제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아요. These traits include such things as drive, self-confidence, cognitive ability, conscientiousness, determination, intelligence and integr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특성들은요,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기가 되었든 아니면 self-confidence, 자신감, cognitive ability, 인지적인 능력, 그리고 어떤 성실함, determination, 결단력, intelligence, 지능, 그리고 어떤 정직함이라고 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그러면? 아,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1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16번 2020학년도 경찰대 문제입니다. 한번 1번부터 살펴볼까요? If contemporary experience has taught us anything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현대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다면 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경험이라고 하는 게딱 한순간에 발생할 수 있어? 아니야.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 그렇게 봤을 때 얘들아, experience,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has plus pp. 아, 현재 완료가 써져 있는 거 너무 잘 쓰여지고 있네. 만약에 현대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면, Surely it is the need for a president to hit the ground runn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은 반드시 필요성일 것입니다. 자, 무슨 필요성이라면 그 대통령으로 하여금 의욕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일 것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동사를 has plus pp, 즉, 현재 완료가 쓰여진 거는 너무 잘온 표현인 것 같고 무슨 말인지 한번 파악을 해 보자면, The difference between Reagan's quick start and Clinton's stumble put one on the path toward a succession of legislative triumph. 얘들아, 문장이 너무 기니까 우리 조금만 쪼개서 볼까? The difference between 무엇과 무엇 사이의 차이점이래. 얘들아, 레이건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에요. 레이건 대통령의 아주 재빠른 시작과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의 stumble 하면 실수거든요. 실수 사이의 차이점. 얘들아, 그러면 문장 길면 뭐 하라 그랬어? 주어 동사 찾아보라고 했잖아. 여기서 진짜 주어 누구예요? 진짜 주어는 the difference입니다. 자,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의 아주 재빠른 시작과 클린턴 대통령의 그 실수 사이의 차이점은요, put, 누웠는데, 누구를 두었냐면, 한쪽은 어떤 길 쪽으로 두었대요? Toward a succession of legislative triump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입법에 있어서의, 입회에 있어서의 triumph 하면 성공이거든요. 그러면 a succession of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어, 얘들아. a succession of 보통 어떻게 해석하시죠? 1년의라고 해석할 겁니다. 자, 1년의 어떤 입회에 있어서의, 의회에 있어서의 성공의 길로 한 사람은 두개 되었고요. And the other, 다른 한 명은 어디다가 두게 되었대요? On the road to a debac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길에 두게 되었냐면 대실패의 길에 두게 되었대요. 자, 뭐에 있어서의 대실패를 이루었냐면요. In healthca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기의 건강관리에 있어서의 대실패의 길에 놓게 되었고 And loss of Congr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즉 의회에 있어서의 실패까지도 이어지게 됐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럼 얘들아, 이 내용을 잠깐만 한번 파악을 해보자면, 레이건 대통령은 재빠르게 시작했다고 했고,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은 실패했다고 해서, 실수를 했다고 했어. 그랬을 때, 얘들아, 성공의 길에 놓인 이 사람은 누가 될까? 성공에 놓인 이 사람은 아마 레이건 대통령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어떤 건강관리에 있어서의 실패나 혹은 의회에 있어서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을 겪은 사람은 아마도 클린턴 대통령이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거는 a succession of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맞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뒤따라 나오는 legislative triumph라고 하는 의회에 있어서의 성공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표현으로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of라고 하는 전치사가 등장했기 때문에 명사가 나온 거 너무 괜찮죠? 그랬을 때
Had Clinton not been as

As agile as he was in recovering in the late 1993 and then again in the 1995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클링턴은 has not been as agile. 얘들아, 이때 agile 이라고 하는 표현은 민첩한 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클링턴이 민첩하지 못했더라면 어떤 상황에서 민첩하지 못했냐면요. 그가 복구하는데, 회복하는데 있어서 민첩하지 못했더라면 언제? 늦은 1993년 후반이나 아니면 again in 1995, 다시 1995년에 그가 회복하는데 있어서 민첩하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민첩했었다는 뜻이겠죠. 민첩하지 않았더라면 he would be a one-term president 이라고 나오고

아는 이유는 if가 생략이 되고 도치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if had Clinton 전에는 여기 원래 무슨 표현이 등장을 해야 되냐면 if Clinton had not been as agile 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장이었을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런 클린턴 대통령이 민첩하게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냥 단일 역임하는 대통령으로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그런데 얘들아, 여기 문법을 한번 보면요, 헤드 플러스 PP가 등장하고 있어. 여러분 아마 가정법을 크게 두 가지로 알고 계실 거예요. 첫 번째 가정법 과거 알고 계실 거고요. 두 번째 가정법 과거 완료 알고 계실 겁니다. 그쵸?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정법 과거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 이두 가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가정법 과거는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if 주어 다음에 무슨 동사가 와? 과거 동사가 와. 과거 동사가 오고 주어 다음에 would, could, should, might, 우쿠슈마라고 부르죠. would, could, should, might 나온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온단 말이야. 자, 그런데 얘들아, 가정법 과거는 언제 써?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을 쓰고 싶을 때 우리는 가정법 과거를 써. 그치? 자, 그런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 주어, if 주어, head 플러스 pp 다음에 주어 나오고 would, could, should, might 나온 다음에 무슨 표현이 나와요? have 플러스 pp가 나와. 자,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어느 상황에서 쓰죠?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을 쓰고 싶을 때 우리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단 말이야. 자, 그러면 다시 클링턴 상황으로 돌아왔을 때이 대통령이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 과거 당시에 민첩하게 행동하지 않았더라면이잖아. 그러면 어떤 사실에 반대야? 과거 사실에 반대지. 자, 그래서 과거 사실에 반대인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고 싶은데 얘들아, had 플러스 pp는 지금 잘 써졌거든? head 플러스 pp는 잘 써졌는데 여기 밑줄을 그어진 부분을 보면요. He would be a one-term president라고 해서 여기는 지금 뭐가 쓰여져 있어? 가정법 과거에서 쓰는 표현이 지금 쓰여져 있단 말이야. 그 말인즉슨 여기 뭐로 바꿔줘야 돼? would have been이라고 하는 have pp 형태로 바꿔주면 얘를 뭐로 쓸수 있다?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쓸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클링턴 대통령이 이렇게 민첩하게 행동을 하지 못했더라면 단일 역임한 대통령이 되었을 텐데, as it was, 실제로 he never became the transformational figure he had hoped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봤을 때 그는 그가 원했었던 아주 변혁적인 인물이 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변혁적인 인물이 왜 되지 못했냐면, In most institutions,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얘들아, 지금 내용이 한번 바뀌고 있어. institution이라고 하면 뭐예요, 얘들아? 기관이거든요? 지금 계속 대통령 얘기하다가 기관에 대한 얘기로 넘어갔어.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the power of leader grow over ti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leader, 즉, 지도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게 되는 거거든? 아, 그러면 지금 대통령 얘기가 나오다가 한번 전환이 됐어. 지금은 이제 리더,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할 건가 봐요. 그런데 a CEO, 예를 들어서 CEO나 University President, 총장님이나 혹은 the head of the union, 어떤 조합장이라고 하는 이분들은, 얘들아, 이 사람들은 지금 대통령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요, acquire, 얻게 되는데 그들의 명성을 얻게 된대요. 무엇을 통해서 명성을 얻는데 the quality of their long-term performa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장기적인 수행의 질을 통해서 명성을 얻는데 그럼 조금 다른 특성이 있는 것 같아. 대통령이 아닌 이러한 사람들은 장기적인 수행을 통해서 평가를 받는 느낌인데 the presidency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is just the opposite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것과는 정확히 반대이다라고 지금 지적해주고 있죠. 정확히 반대는 어떻게 반대냐면 power tends to evaporate quick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통령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재빠르게 희석되는 것처럼 재빠르게 증발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아, 그러면 이 사람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들은 무언가 빨리 보여줘야 되는구나. 그에 반해서 지금 대통령직이 아닌 CEO나 아니면 총장이나 아니면 이런 조합장들은 조금 더 장기간 기간을 보고 나서 그들이 평가되어질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건 파악할 수 있겠다.

그치? 자, 그랬을 때 얘들아, just the opposite. 여기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약간 조금 생소하죠?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로선 조금 생소한 곳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the opposite라고 하는 거 보면 얘들아, 지금 명사구죠? 그럼 문장 구조로 봤을 때, the presidency,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이다 라고 했는데, 이때 just가 왜 무슨 이유로 들어가느냐를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대통령은 정

부사를 수식하죠.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부사는 보통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것이 맞지만, just, even, only, almost와 같은 특수 부사는 명사구를 수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just, even, only, almost와 같은 지금 여기서는 just로 등장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특수 부사, 여기서 나오는 특수 부사로 명사구를 수식해 줄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요. 근데 여러분, 지금 흔히 등장하고 있는 수능 어퍼 포인트는 아니지만 경찰대에서는 이런 포인트도 짚네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두실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반대이다라고 지금 지적해 주고 있어. The power tends to evaporate quickly. 그들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재빠르게 증발되기 마련인데요. It is not that, that 이하가 아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지. 뭐가 아니냐면, The president must rival Franklin Roosevelt in his first 100 day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대통령이 처음 취임을 했을 때, Franklin Roosevelt, 얘들아,

했을 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을 라이벌로 삼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언제 그를 라이벌 삼을 필요는 없냐면요. In first 100 day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가 처음 대통령으로 부임한 그 100일 동안 누구를 라이벌 삼을 필요는 없어? 루즈벨트 대통령을 라이벌로 삼을 필요는 없어. 자, 그렇지만 His first month in office, 그들이 첫 부임을 하고, 대통령으로 첫 부임을 하고, 그 사무실에 있는 첫 번째 한 달이 are usually the widest window of opportun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그가 가질 수 있는 그 기회의 가장 넓은 창이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그가 딱 취임을 하자마자 엄청나게 많은 성과를 이뤄낼 필요는 없겠지만 아마 그가 부임을 하고 난 첫 번째, 그 첫 달이 아마 그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많은 기회의 영역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5번, even if he serves two full terms 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가 비록 온전한 두 번의 임기를 할지라도 라고 하는 해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해서 부사절을 이끌고 있는 even if 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아 뒤에 부사절을 이끌고 있는 even if,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하는 해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케이, 5번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That's why he has to move fas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래서 대통령직을 맡은 사람은 재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뭐 하기 위해서? 그가 가진 첫 번째 달에 많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자, 17번 문제는 쌤이 이번엔 조금 색다른 방법을 써볼까 해요. 여러분, 미리 이미 17번 문제를 다 풀어오셨겠죠? 자, 그런데 지금 문법 포인트들이 어느 곳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지 한번 먼저 빠르게 살펴보고 한번 다음 강의에서 직접적으로 풀이를 한번 해보는 방식으로 해볼까 해요. 첫 번째, 얘들아, where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아, 그럼 우리 무슨 생각이나? 얘, 관계부사 아니야? 관계부사면 뒤에 문장이 완전하고 앞에 선행사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 생각을 하게 될 거잖아. 그랬을 때, 오케이, many areas라고 하는 장소에 선행사가 나오고 있고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볼까? Children will disagree with you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where은 사실 맞는 문법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시험을 볼 때 시간이 없을 때 이렇게 문법의 핵심 포인트들만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 두 번째 포인트를 봤을 때 is라고 하는 동사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어. 자, remember, 기억해라. What they say,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라고 해서 얘들아 얘 뭐야 명사구잖아. 명사구는 단수 동사로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때 is도 너무 괜찮은 표현이고. 자, 3번도 보면요. When it is possible 이라고 해서 3번은 possible 어떤 자리에 밑줄이 그어진 거야? 보어 자리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아 보어 자리에 possible 이라고 하는 형용사 오는 것도 너무 괜찮네. 아마 여러분들이 있는 그 교재에는 it is라고 하는 표현이 없을 거예요. 제가 살짝쿵 넣어놨거든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말해보는 걸로 하고요. 자, 그 다음 4번의 밑줄이 어디에 그어져 있나 봤을 때 should respond라고 하는 이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I've been doing all my homework and my grades are good. 아, 나 숙제 정말 열심히 해오고 있고 나 점수도 너무 높아요. 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오고 있었는데 should라고 하는 동사 부분이 나오고 있어. 그럼 얘들아, 이때는 뭘 파악했었어야 됐을까? 주어가 누군지 파악했었어야지. 그랬을 때 should respond라고 하는 이 동사의 형태가 맞을까? 한번 의문을 품어봐야 돼. 그러면 동사 찾았으니까 주어 어디 있는지 찾아야겠지. 주어 어디 있을까, 얘들아? 주어는 the child라고 하는 곳을 찾았으면 아주 잘 찾았어요. 주어랑 동사가 얘들아 지금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 요즘 이렇게 나오는 게 영어 모의고사 트렌드죠. 그래서 주어가 어디 있지? 동사가 어디 있지? 라고 하는 거 잘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연습이 될 거고요. 마지막 5번은 지금 어디 밑줄이 그어져 있냐면요. start라고 하는 이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그랬을 때 and가 연결이 되어지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and가 쓰여져 있고 다음에 start라고 하는 부분이 써 있으면 뭐를 중점적으로 봐야 돼? 아, 이 start라고 하는 게 and를 기점으로 해서 누구랑 연결되어지고 있지? 라고 하는 걸 잘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랬을 때, however, it would be totally unacceptable. 완전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래. 그로하여금 to come into the kitchen on Monday evening and start threatening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end는 뭐랑 뭐를 연결 짓는 것 같아? 쌤이 잠깐 힌트를 줬지만, 앞에 나오는 to come이라고 하는 부분과 end로 연결되는 부분은 to start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맞는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네. 그치? 그래서 여러분 지금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쌤이 간단하게만 짚어봤어요. 간단하게 짚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때 정말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라도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간단히 연습을 해본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희 17번 문제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것으로 하고 여러분도 문제를 풀때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연습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저희는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예.
0: 자, 오늘은요 관계 영어를 한번 해볼 텐데요.
1: 네.
0: 자, 남의 시선은 의식하지 마 라고 해서 친구가 2분마다 머리를 계속 고치는 거예요.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그래서 뭔가 뭐 예쁘게 보여야 된다.
1: 계속
0: 뭐.
1: 이러는 거죠.
0: 그러니까요. 머리를 이렇게 만지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1: 맞아요.
0: 근데 요즘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소셜미디어가 굉장히 또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1: 네.
0: 예전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요즘에는 네. 일상도 남들에게 뭔가 비춰져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0: 맞아요.
1: 계속 신경을 쓰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본인 만족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죠.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삶 같은 느낌이 있어서
1: 맞아요.
0: 조금 그래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현실적으로 좀 만들어봤습니다.
1: 저부터도 약간 이런 타입이라 엄마한테 맨날 혼나요.
0: 아, 좀 이렇게 신경 쓰고.
1: 넌 머리에 신경 좀 그만 써라. 정신 싸납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저한테.
0: 저는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네. 자, 그렇다면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요. 너왜 2분마다 머리를 고쳐? 네, 친구가 계속 뭔가.
1: 그러니까요.
0: 계속. 네, 제 친구 중에서도 이, 구레나룻이라고 하는 거
1: 아,
0: 있잖아요. 이
1: 그쵸.
0: 사이버즈를 계속 만지는 친구가 있었어요.
1: 이렇게 항상 내려야 돼요.
0: 계속. Alright,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넌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어.
1: 그치.
0: 네, 이거 엄청 어려워 보이잖아요. 맞아.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어 하나로 해결이 가능해요.
1: 그래요?
0: 궁금하죠?
1: 너무 궁금한데요?

0: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러면 친구가 2분마다 머리를 도대체 어떻게 고치는지 한번 확인해 보러 가볼까요?
2: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아니, 너는 뭐 이렇게 2분마다 머리를 고쳐?
0: 응?
1: two minutes, 어? 계속 그, touch your head all the time. 정신없어.
3: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1: You want to?
3: I want to look good. People are staring.
1: Yeah. I think so.
3: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Strange.
1: 아, strange.
3: Odd.
1: 아,
3: no.
1: 아, 넌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어.
3: 응?
1: 응? 너무, 응? 너무 그 저기 뭐야? So many people you what you you 아, so many people don't look you.
3: What?
1: Doesn't look you.
3: They're not looking at me.
1: Yeah. So you 신경 쓰지 마. You don't care about them.
3: Many people are staring.
1: No, they looking at me.
0: What? 아, 자. 오늘은요. 문장들이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1: 예.
0: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가끔 이런 날이 있어요. 우리가 왕초보 영어를 하다가 제가 수준을 살짝 범법 시킬 때가 있어요.
1: 그쵸?
0: 어렵게. 그런 날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 얘기를 한다고 겁먹지 마시고요. 정말 오늘 오히려 더 힘든 걸 함으로써
1: 예.
0: 정말 내 레벨 올라간다 알겠습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주세요.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5: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4: You're being too self-consciou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예.
0: 자, 오늘의 대화문인데요. 자, 친구가 계속 거울 보면서 약간 이러고 있으니까
1: 네네.
0: 아니, 너 왜 2분마다 머리를 고쳐?
1: 그쵸.
0: 이거 해보겠습니다.
1: Why do you your hair every 2 minutes?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요? 오랜만에.
0: I like that.
1: Why do you? 너는 왜 너의 머리를 고치니?
0: 그렇죠.
1: 네, 고치는 거는 fix죠.
0: Okay.
1: Fix your hair.
0: Alright.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 고치다. 머리를 고치니까 다른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So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정답 일단은 fix.
1: Yes.
0: 그렇죠. 이거는 어떤 기계적인 거를 고친다라는 뜻도 되지만은요. 뭔가 태도, 자세 이런 거 고치는 것도 다 되고요. 굉장히 두루두루 이렇게 쓸 수 있는
1: 간편하다.
0: 동사입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런 점에서 확실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Repair이라는 거랑 좀 느낌 다르죠. Repair는 왠지 뭐 고치는 것 같아요?
1: 수리를 하는 느낌?
0: 맞아요.
1: 막 뜯어 고쳐야 돼요.
0: 그렇습니다. 뭔가 기계적인 것을 뭐 고치거나 뭔가 네. 물리적인 것을 고친다는 느낌 네, 좀 하나죠, 그렇죠?
1: 예,
0: 그래서
1: 예, 예.
0: 뭐 너의 자세를 repair 해라 이런 건 좀 어색하고요. 자동차 아니면은 뭐 세고 있는 파이프 이런 거는 repair가 좀 어울리겠고요. 머리를 repair 한다는 건 정말 이상하겠죠, 그렇죠? 수리한다
1: yes.
0: 이상해요. 오케이, 자 지금 뒤에 보면요, every 2 minutes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고 슬기 씨가 봤을 때 모든
1: 네.
0: every가 나왔잖아요.
1: 예.
0: every가 나왔는데 모든 2분 같아요? 아니면 매 2분.
1: 매 2분이겠죠.
0: 그렇습니다.
1: 예.
0: every가 두 가지 느낌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모든 것. 예를 들어서 뭐 every student 이렇게 하면 모든 학생들
1: 네.
0: 이런 뜻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뭐마다 이렇게 주기를 얘기를 할 때 every를 또 쓸 수가 있어요.
1: Yes.
0: 그리고 또 중요한 건 every 뒤에는 사실 모든이라는 뜻으로 쓸 때는 everyone, everybody,
1: 예.
0: every student
1: 그쵸.
0: 그래서 단수가 나오잖아요.
1: 네.
0: 근데 이렇게 매번 뭐뭐마다라고 쓸 때는 복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1: every minute처럼.
0: Exactly.
1: 아하.
0: Alright.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1: 네.
0: 5분마다 이러면 어떡하죠?
1: every 5 minutes.
0: 그러면 2주마다.
1: every 2 weeks.
0: 그렇죠. 이게 가능한 거예요. 복수형으로. 자, 예를 들어 슬기 씨가 있는데
1: 네.
0: 뭐 예를 들어 남편분이 5분마다 전화해서 어디야?
1: 아.
0: 뭐 하고 있는데? 뭐 먹고 있어? 이런 거예요.
1: 그랬으면 좋겠다. 예, 한 번도 당해본 적 없어요.
0: 반전이네요.
1: 예.
0: 자, 그는 내게 전화했어. 5분마다. 이거 하면 일단 그는 내게 전화했다.
1: He called me
0: 5분마다?
1: Every 5 minutes.
0: 그래서, oh my. He called me

0: every 5 minutes가 아니라 minutes.
1: minutes.
0: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나 거기 2주마다 가.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난 거기 간다.
1: I go there.
0: 2주마다.
1: Every 2 weeks.
0: 그렇죠. I go there every 2 weeks.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1: Yes.
0: 그리고 사실 지금은 도전하기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2주마다 몇 번을 가는지도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다.
1: 오.
0: 그러면은 뭐 I go there once every 2 weeks.
1: 아하.
0: Once, twice 이런 것을 또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1: 2주에 한 번?
0: 네.
1: 이렇게.
0: 근데 그런 게 없다면 보통 한 번 정도로 다 알아듣게 그쵸. 되죠. 그렇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He called me every 5 minutes.
1: He called me every 5 minutes.
0: I go there every 2 weeks.
1: I go there every 2 weeks.
0: Alright. 자, 그리고 방금 말씀 제가 드렸는데 이것도 같이 필기해 두시면 좋고요. 여기서 every student. 이거는 매번일까요? 모든일까요?
1: 모든.
0: 모든. Right? Every 3 days. 이거는
1: 매번.
0: 매번이라는 느낌. 그래서 얘는 단수 무조건이죠. 그렇죠?
1: 네.
0: 자, 읽어보겠습니다. Hey,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1: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0: 자, 이랬을 때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뭐라고요?
0: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뭐 멋져 보이고 싶단 말이야. 예뻐 보이고 싶다고.
1: 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이제 그냥 가볍게 연예인병이구나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0: 이런 거죠. 아무도 상관 안 해.
1: 그렇죠. 예. People are and I want to look good.
0: 자, 지금 문장 두 개가 이렇게 합쳐져 있죠?
1: 그렇죠. 쉼표 다음에 끊어주면 될 것 같고.
0: Alright.
1: 좋아 보이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죠, 사실.
0: 그렇죠.
1: 예. 사람들이 근데 본인을 쳐다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사실 확실하게.
0: 그거는 팩트는 아닐 수 있다.
1: 예, 이거는 그냥 본인 생각이시니까.
0: 오케이.
1: 그러면은 people are 나를 보는 거잖아요. 쳐다본다? 쳐다본다와 그냥 본다는 약간 다른데. People are 저는 그냥 watching 할게요.
0: 오케이.
1: 예. 자,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0: 오케이.
1: Yes.
0: Alright. 자. 본다라는 동사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자, 근데 people are 뭐뭐 and I want to look good. 오늘 나오는 동사는 아마 왕초보 영어에서 처음일 거예요. 바로 뭐냐면
1: 그래요?
0: staring.
1: 오!
0: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자, 제가 일부러 stare를 썼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watch라고 하는 거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보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볼 때 우리 못 써요.
1: Watch
0: 쓰는 거예요. Right? 2시간 동안 예를 들어 본다든가. 그래서 뭐 2시간 동안 날 보고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를 계속 보고 있다고 이런 느낌. 자, 굉장히 빤히 보고 있다. 정말 그만큼 나한테 관심이 너무 많아. 이걸 강조하려고 일부러 제가 stare 가져왔습니다. Stare는 쳐다보다지만 정확한 뉘앙스는
1: 빤히 쳐다보다.
0: Right? 이게 관심이 있는 게 될 수도 있으니까 약간 좀 매력적이다. 이게 될 수도 있고, 저 사람 뭐야? 그래가지고, 계속 그렇게.
1: 그쵸.
0: 안 좋은 느낌으로 보는 게 될 수도 있어요.
1: 뭐, 이에 기미겠다거나.
0: 맞아요.
1: 예.
0: looking도 가능해요. 근데 look은 좀 밋밋한 느낌이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친구가, 아까 연예인병이라고 했는데,
1: 그쵸.
0: 그거처럼, 아, 지금 사람들 좀 봐. 지금 나 계속 쳐다보잖아.
1: 그쵸.
0: 이런 느낌.
1: 시선을 느끼는 거니까. 네,
0: 많이 본다. 그렇게 해서,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얘는 일반적으로 보다, 얘는 빤히. Alright. 자, 그래서 people are staring, right? 그런데 I want to look good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want to가 나왔어요. 이거는 왕초보 영어 정말 기본 자세입니다. 그죠?
1: 예.
0: 내가 만약에 want 뒤에 명사를 쓰면 명사를 원하는 거지만
1: 그쵸?
0: want to 뒤에 동사 원형을 쓰면
1: 뭐뭐 하길?
0: 행동하고 싶은 거예요.
1: 그렇죠.
0: Right? 그래서 나는 look good 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want to 동사 원형 뭐뭐 하고 싶다. 읽을 때는 want to 이렇게
1: 네.
0: 한 번에 읽어주시면 되고요. 기본이지만 항상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었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나 귀여워 보이고 싶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드레스 뭐 귀여운 걸 입는다든가. 표정 벌써 나오네요.
1: 네.
0: Oh my.
1: 귀여워 보이고 싶으니까요. I want to look cute.
0: 오, 잠시 쉬어가면 안 될까요?
1: 그러세요.
0: 네.
1: 말리진 않아요.
0: I want to look cute. 좋아요. How about this?
1: 예.
0: 그는 자유로워지고 싶어. 자유롭고 싶어.
1: 아.
0: 자유로운 게 뭐예요?
1: Free.
0: Free.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He wants to be free.
0: He wants to be.
1: Wants to be free.
0: 좋아요. 그런데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1: 예.
0: 이게 살짝
1: 틀렸죠.
0: 헷갈렸지만 네. 여기 비동사 넣었다는 거죠. 비동사 원형, right? Free는 형용사니까 he wants to free 이렇게 하면 안 돼요.
1: 안 되죠.
0: Free가 동사로도 쓰기는 하지만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he wants to be free 하고 싶어라고 했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소리 내서 I want to look cute.
1: I want to look cute.
0: He wants to be free.
1: He wants to be free.
0: 네. 자, 근데 여기서는 뭐 하고 싶다고요?
1: 여기서는 멋져 보이고 싶대요.
0: 그 멋져 보이는 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1: Look good.
0: Look good. Alright.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아마 handsome이라는 걸 쓸 텐데 그거 전혀 틀린 거 아니고요.
1: 네.
0: Handsome은 근데 일반적으로 항상은 아니지만 보통 남자들이 잘생겼다라고 할 때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즘에는 트렌드 자체가 중립적으로 가는 걸 좀 추천하는 케이스예요.
1: 네.
0: 그래서 look good 이라고 하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이거는 잘생기다, 예쁘다, 진짜 외관적으로 뛰어나다 다 되는 거거든요.
1: Yes.
0: 오케이, 그래서 look good 아예 동사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1: Yep.
0: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1: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0: 네, 자, 다음이 조금 더 문제긴 해요. 근데
1: 네.
0: 아니 내가 이상하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어떡해? 이게 좀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아예 안 되는데, 그렇죠?
1: 예, 그게 좀 많이 중증인 것 같아요.
0: 근데 다들 예. 다들 뭔가 일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1: 아, 그렇죠. What if they think I look 이상하게?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끊어줘 볼까요?
0: 예.
1: 예. 그리고 여기서 한번 끊어줄까요?
0: 오, 솔기 씨 오늘 끊는 거에
1: 그쵸
0: 대왕인데요. 오.
1: 예, 꿈을 꿨어요 어젯밤에.
0: 어떤 꿈이었죠?
1: 마유 쌤이 끊으라고 했잖아 하면서 소리를 막 치시더라고. 약간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0: 알겠습니다.
1: 예,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건데 이 뒤 내가 이상하게. 그럼 I look
0: 형용사를 좀 잘 알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1: 근데 저는 이상하게. Strange, 그쵸? 낯설게, 이상한. 아, 아니다. Weird다.
0: Yeah.
1: 네. Weird. 이건가요?
0: 오, 스펠링도, 오, 오케이.
1: 와.
0: W-E-I-R-D.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1: Uh-huh.
0: 정답? 아주 좋습니다.
1: Yes.
0: 자, weird라고 하는 건 와, 신기하다 이런 거 외에
1: 네.
0: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weird 같은 경우는 부정적일 때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괴상한이라고 또 써놓은 이유가 그건데요.
1: 네.
0: So, 스펠링도 굉장히 괴상하잖아요.
1: 맞아요.
0: 왠지 weird 하면 IE일 것 같지만 EI죠?
1: 네.
0: 그렇게 좀 느껴주시면 될 것 같아요. So weird, that's weird 이렇게. 자, 그런데 이거 안 김에 반대로 만약에요. 괴상한 게 아니라
1: 예.
0: 매력적인 것을 형용사로 쓰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아.
0: 제가 일부러 길게 했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한 두 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한번 맞춰도 되고. 아, 다 틀렸습니다.
1: A로 시작하는 거 하나, F로 시작하는 거 하나잖아요. 다 알죠, 제가?
0: I don't know.
1: 예. 일단은 A. Attractive 뭐 그런 건데.
0: 여러분 같이 써주세요. 틀려도 됩니다.
1: Attractive. 이런 스타일 아닌가요?
0: And what else?
1: 또 하나 더?
0: 뭐 하나 더 있다면서요?
1: F. 그거는 근데 좀 어려워요. 말은 할 줄 알지만 쓸 줄은
0: what
1: 몰라요.
0: What is it? What is it?
1: Fascinate.
0: Fascinate?
1: Yeah.
0: Fascinating?
1: 아닌가요?
0: Well, that's yeah, kind of, but you 그래요? cannot say you cannot call a person oh, fascinating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1: 아, 이상해요?
0: 좀 매력적인.
1: 매력적인? 또 있어요?
0: 그냥 이걸로 갈게요.
1: 그래요.
0: 네네. 예. 자, 여러분들 틀려도 됩니다.
1: 네.
0: 이거 일단은 제가 가져온 것 중에 하나 맞고요. 또 하나는
1: charming. 알아요.
0: Charming, right? 둘 다 매력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Attractive, charming. 아마 근데 제가 이거를 한 번 정도는 설명했던 것 같기는 한데요. Attractive는 굉장히 누군가를 끌어당기는 그런 느낌이어서 뭐 이성끼리 쓸 수도 있고 기타 등등인데 그래서 이거는 성인한테 보통 쓸 때 attractive하다라고 하고요. 아이한테 쓰는 건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쓰지 마세요. 아.

0: 그리고 charming 같은 경우에는 성인한테도 쓰고 아이한테도 쓰고 뭔가 되게 상큼한 느낌의 매력인 거예요. 오케이?
1: 예, 아니 저는 가끔 이렇게 팬미팅 할때 워낙 요즘에는 케이팝이 대세다 보니까 글로벌 팬분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떤 점이 가장 매력적인가 이걸 물어볼 때 charming point라고 그냥 약간 콩글리시 느낌으로 물어본 적 있어요.
0: 맞아요. 처밍한 게 매력 포인트 같은 거죠. 어떻게
1: 그쵸?
0: 보면은. 그래서 attractive 같은 경우는 내가 좀 끌린다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새로운 누가 있는데 attractive하지 않아? 막 이런 게될수 있는데 charming 같은 경우에 아이한테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charming 같은 경우에 쟤는 항상 통통 튀고 성격도 너무 좋고 막 뭔가 매력 있어. 이런
1: 아하.
0: 느낌으로 좀 부드럽게 쓸수 있습니다. 오케이?
1: 네.
0: 자, 그리고 여기에 이거
1: What
0: 보이죠?
1: if?
0: What if? Alright? What if 하고 나서 they think I look weird. 그들은 생각한다. 내가 이상하게,
1: 이상하다고?
0: 이상하게 생겼다고인데, 이 what if라고 하는 것을 문장 앞에 넣어보는 거예요.
1: 네.
0: What if 평소문. 이거는 상상을 하거나 가정할 때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걔가 싫다 그러면 어떡해. 아니면, 우리 늦으면 어떡해.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보통은 이제 부정적인 느낌에 대해서 걱정할 때 특히 많이 쓰게 돼요. 오케이?
1: 네.
0: 느낌 벌써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1: 완전, 예.
0: Right?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실수하면 어떡해? 너 혼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실수하는 게 뭐죠?
1: Have a
0: 아,
1: mistake? Make a
0: make a
1: mistake?
0: mistake. 한번 해볼게요. 나 실수하면 어떡해?
1: What if I make a mistake?
0: 그렇게 쓰는 거예요. What if I make a mistake?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녀가 안 오면 어떡하지? 안 오면 어떡해?
1: Oh, what if she doesn't come?
0: 우후!
1: 오호!
0: 나이스! Nice. Alright. 자, 지금 슬기 씨가 승리를 했어요.
1: 예.
0: 왜냐면 평소문 어순대로 너무 잘 써줬거든요. 그래서
1: 와우.
0: 이겁니다. 여러분들, 패턴이라는 게 별게 없습니다. 결국에는 대부분은 평소문 문장 어순을 얼마나 잘하느냐예요. Okay? So, she doesn't come. 그녀는 오지 않는다.
1: Yes.
0: 딱 맞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약간 걱정하는 느낌 해볼까요?
1: Okay.
0: What if I make a mistake?
1: What if I make a mistake?
0: What if she doesn't come?
1: What if she doesn't come?
0: 네, 자, 본문 읽어볼게요.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1: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0: Weird. 자, 이랬을 때 마지막 문장입니다.
1: 네.
0: 넌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1: 아,
0: 있어.
1: 그쵸. 제가 사실 아까 그 B의 경우에도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또 A는, 그거 너무 의식하는 거 피곤하지 않아? 이렇게 볼수 있으니까요.
0: 그럴 수
1: 각자의
0: 있죠.
1: 입장이 또 있죠. You are being too 의식하다.
0: 자, 이게
1: 예.
0: 여러분 영어 문장으로는 어떻게 보면 더 쉬워요. 왜냐면 우리말로 보면 엄청 복잡할 것 같잖아요.
1: 한자가 많이
0: 근데
1: 들어가요. 예.
0: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이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1: 에?
0: Yeah.
1: 그래요?
0: 아예 있습니다.
1: 오.
0: 그리고 이거는 제 생각에는 150% 모를 겁니다. 슬기 씨.
1: 근데 그 모르는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길게 빼놓으시면은 이거는
0: 오늘부터 또 아시면 되니까
1: 그래요.
0: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 좋습니다.
0: You're being too self-conscious.
1: 오.
0: 들어봤나요?
1: 본적 있어요.
0: 본 적은 있어요?
1: 네.
0: Really?
1: 맞아요. 본적 있어요.
0: 그걸 뭐 확신이 없기 때문에요. 이거
1: 본적 있는.
0: 진짜인데? 오케이. So
1: 예.
0: self-conscious 이렇게 얘기하면 왜 남을인데 왜 셀프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1: 예?
0: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건 결국 뭐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이 강한 거예요. 나
1: 맞아요.
0: 이렇게 예뻐야 되는데, 나 이렇게 뭔가 잘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심한 것을 self-conscious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이거는 이제 당연히 흐름 때문에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좀 많아요. 그래서 남 시선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1: 네.
0: Okay, so conscious가 원래 의식하고 있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elf에 대해서 너무 의식하고 있는 거죠. 내가 좀 흐트러진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right?
1: 오.
0: Self-conscious. 어려운 단어 같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져오지도 않았겠죠.
1: 그쵸,
0: Okay?
1: 그쵸.
0: So self-conscious 꼭 알아야 되고요. 여기서 형용사도 중요하지만요. 보세요. You are too self-conscious라고 해도 되잖아요.
1: 네.
0: You are too self-conscious. 그럼 너는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해.
1: 예.
0: 그런데 You are too self-conscious. 잃어버리면 넌 원래 그런 애야. 그게 너의 본질이야. 인것 같아요.
1: 예.
0: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지금 당장 너 너무 그러고 있는데 너 평소에 아닐 수도 있는데 너
1: 응?
0: 지금 너무 그러고 있어.
1: 그쵸.
0: 이렇게 해서 형용사를 활용해서 진행형처럼 쓴 거예요.

0: You are ing.
1: 예.
0: 비동사 ing 쓴 겁니다, 여러분들. Do you understand?
1: Yes.
0: Right? So, 조금 더 쉬운 단어로 가져와 봤습니다. Selfish.
1: Yes.
0: Way easier than this, right? Selfish한 게 뭐예요?
1: 이기적인 거예요.
0: 이기적인 거예요. 만약에 제가 슬기 씨한테 oh, You're selfish. 이러면 이게 나쁜데요? 더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당신은 selfish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원래 그래라는 뉘앙스가 들어가요.
1: 오.
0: 근데 만약에 제가 You're being selfish. Come on, girl. 이러면은 원래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1: 예?
0: 근데 지금 하는 행동이 한참 이기적인 느낌.
1: 맞아.
0: 어떻게 뭐 피자 슬라이스를 혼자 다 먹으려고 그래. 너 원래 안 그러잖아. 피자도 안 좋아하잖아. You don't even like pizza. 그런데 you're being selfish. 굉장히 몰입했죠?
1: 많이. 네, 흥분하시네요.
0: 당장은 네. 어떤 상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면 이거는 진짜 원어민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비동사, 그 다음에 ing 넣고 형용사면 그렇게 굴고 있다.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You're being too self-conscious.
1: You are being too self-conscious.
0: 네, 그래서 이거 활용해서 문장 많이 만들어 보세요. You're being rude 하고 있다. You're being greedy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오케이, 두 문장 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0: You're being too self-conscious. 네, 미션 정리하자면
1: 네?
0: 너 왜 2분마다 머리를 고쳐?
1: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0: Every 2 minutes.
1: Yes.
0: 넌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어.
1: Oh, you are being too self-conscious.
0: Very nice.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2: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0: You're being too self-conscious. You're being too self-conscious.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Every 하고 뭐 시간이나 기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네. 키워주세요.
1: 네.
0: 나 거기 2주마다 가. 나 거기 가 2주마다.
1: I go there every 2 weeks.
0: 그렇죠. 걔가, 그가 나에게 전화했어. 근데 5분마다 전화했어.
1: He called me every 5 minutes.
0: There you go. 자, 너 왜 2분마다 머리를 고쳐? 너는 왜 너의 머리를 고치니 2분마다?
1: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0: 좋습니다. 읽어볼게요. I go there every 2 weeks. He called me every 5 minutes.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다음은요. 조금 어렵지만
1: 네.
0: 여러분 틀려도 돼요. 이건 고정입니다. being은요.
1: Yes.
0: 자, 갑니다. 당신 무리하게 굴고 있잖아. 당신은 rude 하고 있잖아요.
1: You are being rude.
0: 오. 자, 이번에는 걔는 그녀는 욕심부리고 있어. 욕심부리는 거 greedy. Yes. 어떻게 할까요?
1: She's
0: 하고 있어.
1: You are being too self-conscious.
0: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You're being rude. She is being greedy. You're being too self-conscious. Yeah,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1: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2: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1: You're being too self-conscious.
0: 미션 해결할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5: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4: You are being too self-conscious.
5: Me? Ooh. Never.
0: Ah,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3: 네.
0: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3: 그녀는 내 앞에서 넘어졌어라는 문장이었는데요. She fell in front of me.
0: There you go. 뭐 she fell down. 다 괜찮습니다.
3: 네.
0: 자, 오늘 배운 이병자 패턴이죠. 형용사 활용해서 진행형이랑 섞어보는 건데요.
3: 네.
0: 비동사 쓰고 그다음에 being 형용사. 자, 이거 사용해서 이렇게 영작해 주세요. 너 원래 이기적이잖아가 아니라 너 이기적으로 굴고 있잖아. 너 이기적으로 굴고 있잖아. 이거 영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많이 도전해 주세요.
3: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day.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영어로
1: Technology라고
0: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echnology, 기술, 전자기기 또는 뭐 테크놀로지라고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1: Yeah.
0: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공개할게요.
1: Okay, so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There are many opinions on technology.
0: 기술에 대해서는,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있다, 의견이 다양하다. There are many opinions on technology라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요?
1: 케일라입니다.
0: 네, 케일라 씨의 이야기를 들을 텐데요. 먼저 요약 문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오케이, 케일라 씨
0: 나와주세요.
2: People have different opinions on technology, but I think overall we agree that we should limit the amount of time we use it, but it has been beneficial. People have different opinions on technology, but I think overall we agree that we should limit the amount of time we use it, but it has been beneficial. People have different opinions on technology, but I think overall we agree that we should limit the amount of time we use it, but it has been beneficial.
0: 사람들의 의견이 다양하지만 overall,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는 we agree, 어떤 것에 동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 So, Kayla said, People have different opinions on technology, but I think overall, we agree that we should limit the amount of time we use it, but it has been beneficial.
0: 네, people have different opinions. 사람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기술에 대해서

0: the amount of usage.
1: Yeah, the amount that we use it.
0: That we use it, 뒤에 이제 바로 나오고 있네요.
1: That's what she
0: said. Amount that we use it. Amount of time이라고 했을 수도 있겠고, amount of usage라고 할 수도 있겠고, 아무튼 사용하는 양을 줄여야 합니다. Because it can be very
1: addicting.
0: 네.
1: addicting.
0: 중독성이 강한이라는 뜻인데요. addicting하고 비슷한 형태가 또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1: That is addictive.
0: 네.
1: addictive.
0: addictive. 그래서 T-I-N-G 대신 T-I-V-E도 있어요. 그게 이제 형용사 형태로는 사전에서 더 많이 보일 텐데,
1: yes.
0: addicting하고 addictive의 차이를 굳이 따지자면, Addictive는 뒤에 다른 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1: Like addictive game.
0: Addictive game. 중독성.
1: Addictive show.
0: 그렇죠. Addictive show. 중독성이 강한 TV 프로그램, 중독성이 강한 게임. 그런데 addicting show, addicting game이라고는 잘 안 하고요.
1: Yeah.
0: Addicting은 이렇게 항상 그냥 마지막에.
1: Yeah. It's very 씁니다. addicting. Right? Like 네. that.
0: All right.
1: Great. She says next. However, my parents often like to point out that

0: I want to gather elementary school student opinions on technology. What are some great questions I could ask?
1: 네, 같이 읽어보면 Daniel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People change and views change 이걸 합쳐서 사람들과 views on technology, 기술에 대한 의견, 견해들이 바뀝니다. It's not overnight, 하룻밤 사이에 바뀌는 건 아니지만 but how far, 얼마나 멀리, norm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정상 범주라고 여기는 것을 말해요.
0: What they think is normal, 네. the norm.
1: 네, 그래서 how far norms have shifted in 20 years. 지난 20년 동안 사람들이 평범한 것, 정상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를 보면 astounding, 놀랍다.
0: Astounding.
1: Yeah, astonishing, astounding, surprising, 놀랍다는 이야기고요.
0: So the next one is from Sarah.
1: I want to gather elementary school student opinions. 초등학생들의 의견을 모으고 싶어요. On technology,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What are some great questions I could ask?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0: All right, perfect. Well, those we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for today. But unfortunately, it'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right?
1: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0: We'll see you next time.
1: 감사합니다.
0: Bye.

가정 내 노인 낙상사고 예방법 알아볼까요? 노인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가정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미끄럼 방지 패드나 손잡이 등을 집안 곳곳에 설치해 주세요. 복용 중인 약품이 어지럼증을 유발하거나 혈압을 떨어뜨리는 경우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분을 확인하고 주의해서 복용하세요.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받으세요. 시력 저하로 인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미리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움직임에 따라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센서 등을 설치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함께 실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우리 관계대명사와 관련된 내용의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가 많이 되시죠? 오늘의 문장 곧장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That's the type of person I want to be. 자, 여기서 관계대명사절의 쓰임이 보이시나요? 바로 이곳이, 이 부분이 관계대명사절이 쓰인 곳이 되겠는데, 어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것과는 뭔가 조금 다른데요? 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요 I want to be, 제가 관계대명사절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 관계대명사가 쓰이지는 않았기 때문인데요. 어허, 이거 뭐지? 궁금하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저와 함께 오늘 내용 차근차근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을 해보겠고요. 먼저는 관계대명사가 무엇인지, 특히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게 무엇이었는지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 이런

이렇게 생겼죠. 명사가 쓰이고요. 우리가 선행사라고 부르는 주는 그런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관계대명사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어와 서술어의 역할을 하게 되는 동사가 쓰이는 이 형태의 관계대명사를 이제 우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불러주죠.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주어가 뭐뭐하는 명사. 요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확인을 했었죠. 그리고 이런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이는 그 접속사들의 모양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에는 whom을 쓰고, 참고로 요거 후로 써도 요즘 많이 이렇게 알아보고, 알아듣고, 괜찮다고 해주는 추세라는 거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사용하는데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m을 써주는 게 맞습니다. 요거 이제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리고 선행사가 동물이나 사물이면 which 써주면 되고, 언제나 이제 우리가 쓸수 있는 또 that도 있다는 거죠. 참고로 요거 약간 비격식이니까 그 점은 우리가 유의를 해줘야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 나눴던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대한 복습이 되겠는데, 핵심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러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모양새를 갖게 되냐? 자, 명사 있고요. 선행사가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그 뒤에 관계대명사가 쓰여야 되는데 그 친구가 생략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 뭐만 남냐? 주어와 서술어 역할을 해주는 동사만 남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어떻게 넣어주시면 되냐면요. 명사, 동사로 그 모양을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사실,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을 제외하면 이런 식으로 명사, 동사가 영어 문장 속에서 어떤 이런 생김새를, 모양을 갖게 될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시다가 명사, 동사가 딱 나와버리면, 요 명사와 명사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된거 아닐까 의심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 중요한 포인트니까 기억을 해 보시되, 근데 여기서 핵심은 또 이거예요.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된다 그래서 뜻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나이 친구, 주어가 뭐뭐 하는 명사, 주어가 뭐뭐 하는 선행사, 요렇게 해석이 된다는 점까지 기억해 보시면서 다음 예문들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예문의 시작은요, 관계대명사절이 없는 일반적인 문장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준비를 한번 해 봤어요. 같이 읽어 볼게요. The books were really interesting. 그 책들은 정말로 흥미로웠습니다. 정도의 뜻이 되겠죠. 자, 여기다가 관계대명사절 넣어 볼 겁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쓰이는 거죠.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The books which John recommended were really interesting. 자, 요 노란 부분, 추가된 부분에 집중하시면서 이 문장 해석해보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그 책들, 근데 어떤 책들? 존이 추천했던 그 책들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사용된 which,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자, 핵심은 뭐다? 얘가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슉 생략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문장이 이렇게 바뀝니다. The books John recommended were really interesting. 자, 뜻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냥 위치만 생략이 된 건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다? 이런 식으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는 거고, 그 힌트가 뭐다? 명사, 동사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the books, 명사죠. 그리고 John, 사람 이름, 얘도 명사입니다. 명사가 나왔고, 그리고 recommended라는 동사가 나왔으니까, 아, books와 John 사이에 which 같은 어떤 그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게 아닐까 우리가 의심해 볼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문을 통해서 이러한 특징 잘 기억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활용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활용하되 그것을 생략해서 영장 연습 두 문장만 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수잔이 나를 위해서 쓴 편지를 읽었어요. 라는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작은
간단해요. 내가 읽었다는 거.

것으로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I read. 근데 뭘 읽은 거예요? The letter. I read the letter. 그 편지를 읽은 거죠. 그래놓고 그 편지가 어떤 편지인지를 추가 설명해주면 되는 건데, 뭘 써서? 관계대명사를 써서. 근데 이제 누가 뭐한 편지인 거예요? 수잔이 쓴 편지인 거죠. 주어, 동사. 원래대로 하면은 관계대명사부터 주고 그리고 주어, 동사가 들어가는 게 맞으나, 우리 그거 생략할 거니까 요렇게만 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The letter Susan wrote. 누구를 위해서 쓴 거예요? For me. 나를 위해서 쓴 거죠? 까지 붙여주면 문장 완성된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The letter와 Susan 사이에 which 같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 생각해 보시면서 이 문장 크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시작. I read the letter Susan wrote for me. 한 문장만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무도 내가 발표 중에 한 실수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참 다행인 상황이죠? 이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시작은 간단해요. 시작부터 뭔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도 그냥 눈치를 못챈 거예요. No one noticed. No one noticed. 근데 뭘 눈치를 못챈 겁니까? The mistake. 실수를, 그 실수를 눈치 못챈 거죠. 그래 놓고 그 실수가 어떤 실수인지를 설명해 주면 돼요. 내가 한 실수인 거죠. 발표 중에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자, the mistake. 다음에, 원래는 관계대명사 위치가 들어갔어야 해 하나? 요거 이제 우리가 생략할 거니까 어떻게 이어갑니까? The mistake I made. The mistake I made. 내가 한 실수를 아무도 눈치를 못 챘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실수를 언제 했냐? During the presentation. 발표 중에 했으니까. 요렇게 문장 완성되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No one noticed the mistake I made during the presentation.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장 연습까지 함께 해봤고요.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That's the type of person I want to be. 보이세요? person이란 단어와 I 중간에 which 같은. 사실 여기서 which가 아니죠? 선행사가 이제 사람이니까 whom 같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어줘야 하는데 그게 생략된 케이스라는 것을요. person 명사, I 대명사, 명사니까 아, 요 중간에 뭔가 생략됐겠구나. 특히나 뒤에 want 같은 동사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의심해 볼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뜻은 저것이 바로 내가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뭔가 롤모델을 보면서 우리가 할 만한 말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까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예문까지 포함해서요, 오늘의 내용 여러분들 열심히 복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0: Well, we are still working on some hard interval trainings. So let's get to it.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역시 조금 힘든 운동 같이 하기로 했죠. 너무 힘들면 잠시 기다렸다가 다음 주에 운동 따라 하셔도 괜찮아요. 일단 영어 먼저 배우고 갈게요.
1: I love that song. Can you turn up the music? Absolutely. Did you write that song? Unfortunately, no.
0: 네, 대화 봤습니다. To turn up 라는 표현이 오늘의 영어 표현인데요. 두 가지 의미 역시 준비해봤어요. To turn up, 일단 대화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1: I love that song. 나 진짜 나 그 곡 너무너무 좋아해. Can you turn up the music?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0: 이거 아마도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의미일 거예요. Turn up the music. Music, 음악 소리를 키워라 이거죠. Turn it up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무언가를 더 높은 더 센 강도로 올리는 것을 turn up 이릅니다. 그래서 turn it up 이렇게 되고 turn up the music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더 크게 틀어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absolutely 이러자 당연하지. 그랬더니, did you

Wow, yeah, that was the burpees. Good job, everybody. 네, 오늘 우리 버피 운동 같이 해봤는데요. 하면 약간 토하고 이렇게 트름 날것 같다 그래서 burpees라고 불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 표현은 to turn up 이런 표현 같이 공부해봤는데요. to turn up 무언가 뭐 소리나 음악 등을 크게 키우다 이런 뜻도 되지만 예상치도 못하게 어딘가에 깜짝 나타났을 경우를 to turn up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다양하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

0: welcome back to 매일10분요. 진아킴의 고고 레슨. 자, 이겨.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진행자를 포함해서 비를 피해 있는 동안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 두 분이 이 진행자에게 무엇을 준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이야기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Take a listen.
1: Just like the rain, I hope I'm a welcomed guest to them. During the break away from the rain, they give out their precious fruit. Mr. Jaime is protecting this land with his mother, who was born and raised here.
0: Looks yummy. 맛있어 보이네요. 바로 이 귀한 과일들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give out their precious fruit이라고 했습니다. 괜찮으셨어요?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during the breakaway from the rain. 비를 피해 있는 동안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 listening point. 자, 그리고 두 번째 listening point 볼까요? With his mother who was born and raised here.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의 엄마와 함께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들리는 거 캐치해 볼게요. Listen very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During the break away from the rain, they give out their precious fruit.

0: fruit. During the break away from the rain, they give out their precious fruit.
1: 2.
0: Mr. Jaime is protecting this land with his mother, who was born and raised here. Mr. Jaime is protecting this land with his mother, who was born and raised here.
2: 네, 잘 들리셨겠죠? 자, 그럼 이제 의미 파악해 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During the breakaway from the rain, they give out their precious fruit. 바로 제가 들었던 질문에 정답이 들어있는 문장입니다. 비를 피해 있는 동안 그들은 그들의 귀한 과일을 줍니다. 나눠줍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오케이, 두 번째 문장 볼까요? Mr. Jaime is protecting this land with his mother who was born and raised here.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엄마와 함께 하이미 씨는요, 이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각각의 문장 속에 이렇게 쓰였고요. 이렇게 우리 귀에 들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맞아요. 틀린 부분, 잡지 못한 부분, 잘못 들은 부분들 분명히 있죠?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자막들을 보면서 이번엔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3: Just like the rain, I hope I'm a welcomed guest to them. During the break away from the rain, they give out their precious fruit. Mr. Jaime is protecting this land with his mother, who was born and raised here.
2: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During the breakaway from the rain, the from the 모두 다 기능어. During 전치사잖아요. 그죠? 뭐뭐 동안. 그래서 얘도 사실은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발음할 때 during 첫 번째 이렇게 힘 조금 주시고 during the breakaway from the rain 했어요. During the breakaway 할 때 break의 크 사운드와 away의 이 away. 두 번째 부분에 강세가 가기 때문에 이 강세를 받지 않은 어 이 소리는 앞에 자음의 소리와 연결이 되어져서 break away 이렇게 들리지 않고 break away from the rain 이렇게 들리게 되죠. During the breakaway from the rain 어렵지 않습니다. 고고 리스닝 1. During the breakaway from the rain. rain 아니고 여러분 아시죠? rain이에요. Google listening to during the breakaway from the rain. Okay, Google listening 3 during the breakaway from the rain. 잘하셨어요?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During the breakaway from the rain, they give out their precious fruit. One more time. During the breakaway from the rain, they give out their precious fruit. Excellent. 자, 이번엔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with his mother who was born and raised here. With his 들리시는 소리가 with his보다는 with its, with its, with its 이렇게 들리게 되죠. 이 위에 e라는 모음과 his의 e가 모음 사이에 지금 th가 있고 his 사운드는 강세를 받지 않는 his가 단어가 그런 강세 받지 않는 기능어인지라 흐 사운드가 아주 안 들려요. 아주 들려도 아주 미세하게 들리죠. 그래서 with is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고 mother who was born and raised here. here도 마찬가지. here 이보다는 흐 사운드가 약하게 들려서 raised here 이런 식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그대로 비어카피케 고고 리스닝 1. with his mother who was born and raised here.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Google listening 2. With his mother who was born and raised here. 그렇죠. Alright, Google listening 3. With his mother who was born and raised here. Excellent.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Mr. Jaime is protecting this land with his mother who was born and raised here. 한 번 더. Mr. Jaime is protecting this land with his mother who was born and raised here. Excellent.

0: 자, 이제 영국식 발음도 들어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During the break away from the rain, they give out their precious fruit. During the break away from the rain, they give out their precious fruit. 2. Mr. Jaime is protecting this land with his mother, who was born and raised here. Mr. Jaime is protecting this land with his mother, who was born and raised here.
0: All right,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Just like the rain, 딱 비처럼, I hope I'm a welcomed guest to them, 했습니다. 자, 바라는데 뭘 바라냐면 환영받기를 바란다는 거죠. 환영받는 무엇? 손님이요. 누구에게? 그들에게 말입니다. 자, 정말 비가 필요할 때 비가 오듯이 이들에게 자기 자신이 환영받는 손님이기를 바란다는 거죠. During the blank, the rain 했어요. 앞에서 쭉 하셨으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이거예요. Break away from. 자, 뭐뭐를 피하다. 어디어디에서 벗어나다 라는 뜻으로 during the breakaway from the rain이라고 했으니까 비를 피해 있는 동안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비에서 벗어나 있는 동안에 they blank their precious fruit 이렇게 이어지죠. 그들은 네 동사가 뭘까요? There you go. Give out. 이건 그냥 주는 거예요. 즉 나눠주는 겁니다. 그들은 나눠줍니다. 그들의 귀한 과일을 말입니다. Okay? Move along. Mr. Jaime, 자, Jaime 씨는요, is protecting this land. 이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보호하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 With his mother, 엄마와 함께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요, who was born and raised here. 여기서 태어나셨고, 여기서 자란 엄마, 그 엄마와 함께 이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셨죠? 자, 충분히 이해되셨다면, 이제 100%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to toda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2: Just like the rain, I hope I'm a welcomed guest to them. During the break away from the rain, they give out their precious fruit. Mr. Jaime is protecting this land with his mother, who was born and raised here.
0: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www.itisea.co.kr로 가셔서 네, 반복적으로 보고 반복적으로 듣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보단 두 번째가, 두 번째보단 세 번째가 확연히 잘 들릴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포인트들, 발음이 어떻게 들리는지, 기능어가 무엇인지, 내용어가 무엇인지 문장을 통해서 구분하시고 듣게 되면 억양 잡기도 훨씬 수월해지실 거예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later. Bye!

Hello, everyone,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We have another great dialogue for you. And of course, we don't want to make things difficult. 자, 영어가 굳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Actually, 사실 이렇게 딱 보면은 이게 되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All right, so we're going to just get used to these sort of expressions. So let's see what kind of dialogue we have for you today at the office. Here we go. 아, 이 의자 누가 사용하고 있나요? Is anyone using this chair?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안 쓰고 있어요. No, not that I know of. 의자를 바꿔도 괜찮을까요?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아, 물론이죠. 바꿔 가세요. Sure, go ahead. All right, let's take a look at the whole dialogue. Yes, 자, 의자, you know, chairs are very important.

Desks, chairs, especially chairs, because you have to sit in a chair all day. 그래서 저 의자가 더 좋은 의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바꾸고 싶은데, 그냥 함부로 바꾸면 안 되겠죠? 확인 좀 하고, 오케이. 조사를 좀 한번 해보고, right? Let's look at the dialogue. Is anyone using this chair? Is anyone using this chair? 사실 이 패턴이 아주 실용적인 패턴이에요. 뭐, is anyone using this? 뭐뭐 하면 돼요. This cup, 뭐, this chair, this computer. It could be anything. 자, 이 의자 누가 사용하고 있나요? Is anyone using this chair? Is anyone using this computer?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쓴 적이 있거든요. Alright? 자, look at this answer. No, not that I know of. Alright, now this may seem a little bit new for you. No, not that I know of. 오케이. 자,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안 쓰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I don't think so. 이렇게 많이 쓸수 있겠죠. But actually, not that I know of는 제가 알기로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내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런 뜻입니다. Not that I know of. I don't know. I think it's okay. All right. 자, 의자를 바꿔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다 할때 change가 생각이 나죠. So here we use this word. Do you think I can switch chairs? Do you think I can switch chairs? 자, change, 바꾸다. 근데 또 switch도 마찬가지예요. Switch, you take A and B and you switch it. Okay, so do you think I can switch chairs? 자, 제 의자를 저기 갖다 놓고 그 의자를 여기에다 갖고 오는 거예요. To switch chairs. Do you think I can do that? And so the other person says, sure, go ahead. Sure, go ahead. 네, 우리 원어민들이 sure를 많이 쓰죠? Okay, yes는 거의 안 씁니다. Sure, of course. 네, 이런 거를 많이 쓰죠. Go ahead. 네, 바꿔 가세요. 하세요. Go ahead. You're giving the other person 허락을 주는 거죠. Like, yeah, go ahead. 해요. Okay. All right, let's look at the dialogue one more time. Is anyone using this chair? No, not that I know of. Do you think I can switch chairs? Sure, go ahead. All right,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Not that I know of.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Not that I know of. 내가 알기로는 뭐 내가 아는 한, okay? So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닌 것 같아. Or 길것 같아. All right. So are we moving to the fifth floor? 특히 누가 질문을 했을 때, right? 우리 5층으로 이사 가요? 이사 가? 근데 답이 not that I know of. 내가 알기로는 아닌 걸? Right. So, 누가 질문했을 때, 뭐, 확실하진 않지만, 내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 Not that I know of. Alright, let's see the next question. Is John being promoted? Is John being promoted? 자, 존 승진했어? Not that I know of. 내가 알기로는 아니야. Okay, not that I know of. 거의 다 아니죠. Not니까. Not that I know of. So it's a great expression. Not that I know of. Maybe, but not that I know of. Okay. All right, let's look at the next key phrase. Go ahead. So basically, 뭐뭐를 하다. 그러고 누가 말했을 때는 이제 좀 허락하는 거죠. 뭐, 해? Do it. Yeah, go ahead. Okay. 다양하게 쓸수 있습니다. So let's look at some examples. Go ahead and print the report. Go ahead and print the report. 자, 보고서를 출력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출력해. 그냥 그래. 다 괜찮으니까 출력해. 그런 뜻입니다. So, go ahead and print the report. 이거 report 출력해야 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Go ahead and print the report. Yes, go ahead and print it. Next one. Go ahead and take some time off.
go ahead and take some time off. 자,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뭐 좀 이렇게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팀장님한테 저 좀 한 2주일 동안 조금 휴식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이제 일을 이제 집에서 좀 쉬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제 팀장님이 Okay, he's giving the permission. 허락을 주는 거야. Go ahead and take some time off. 자, 휴가를 내고 좀 쉬어. Okay, that's basically what it means. So, go ahead in this situation is giving someone kind of the permission. 근데 다른 상황에서는 그냥 Okay, go, you go, go ahead, 먼저 가세요. 뭐 이런 뜻도 있고요. 근데 in this context, it means yes, you can do it. Great. Let's move on to shadowing. Okay, it's time for shadowing. And remember, try to go with the rhythm and also kind of relax a little bit. 좀 이렇게 힘을 빼주세요. Okay? All right, let's practice. Is anyone using this chair? No, not that I know of. Do you think I can switch chairs? Sure, go ahead. Yeah, go ahead. But then go ahead. Go ahead. 이렇게 들리죠? Not that I know of. Not that I know of. 차라리 힘을 빼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Let's try that one more time. Is anyone using this chair? No, not that I know of. Do you think I can switch chairs? Sure. Go ahead. Good job, guys. All right, let's take a little quiz. 이 의자 누가 사용하고 있나요? All right, good job, everyone. Okay, I really like this expression, not that I know of, not that I know of. So, you know, you can say, I don't know. 그렇지만 조금 더 확신감을 갖고 있는 거죠. I don't know는 난 몰라. 그렇지만 not that I know of은 내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뜻이죠. Not that I know of. Okay, so practice it again and again, not that I know of. Not that I know of. 자, 오늘 하나 꼭 배워야 되면은 Not that I know of. 네,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Alright, that's it for today, everyone. Please have a wonderful day and make sure you tune in again next time. Take care, everyone. Bye-by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our program where we teach you nuanced differences between very similar and confusing words.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Want versus wish. Want versus wish. Today,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want 그리고 wish입니다. 원어민들이 일상에서 정말 많이 쓰는 단어들이에요. 네, 차이점이 뭘까요? 네, 첫 번째 want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want, 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자, want, 원하다는 won't, 안 할 거다. 이거 won't 하고 확실하게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자, 나 안 할 거야. I won't do it. So won't는 좀 더 o 발음이 들어가고 여기 want 같은 경우는 입술을 쓰는 것보다는 턱이 내려가는 느낌으로 want. Want.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요. 가지고 있지 않은 뭔가를 원할 때 want를 사용합니다. So we use the word want when we desire for something that we don't have. Okay? 그리고 무엇인가가 필요할 때, when we need something, we also use the word want. Okay. 아,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나는 뭐를 원해. 그리고 너 이거 원해? 뭐 이런 식으로 많이는 말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영어에서는 want는 정말 흔히 사용합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쓴다고 되게 센 느낌이 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I want a hamburger. I want to go home. I want to stay a little bit longer.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편하게 정말 많이 써요. Okay? 일단 문장대 한번 볼게요. I really want something sweet. Do you want me to pick you up? I want to go home early. Want. 원하다. Want.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무엇인가 달콤한 것이 정말 필요해. 정말 뭔가 당기다라는 느낌으로 I really want something sweet. 뭐 달콤한 거 먹고 싶다. 원하다. I really want something sweet. I really want something sweet.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내가 너를 데리러 가기를 원해? Do you want me to pick you up? Do you want me to pick you up? 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내가 너를 데리러 갈까?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want 정말 많이 써요. 그래서 너 원해? Do you want me to pick you up? 내가 너를 데리러 가는 거? Do you want me to pick you up? Do you want me to pick you up? 여기에다가 답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Yeah, I want you to pick me up. 이런 식으로도 해도 되죠?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는 일찍 집에 가고 싶어. 나는 일찍 집에 가고 싶어. 자, 원하다. I want to go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일찍 가는 거죠. Home early. I want to go home early. 자, 이 문장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I want to go home early. I want to go home early. 좋아요. Want. 쉬웠죠? 자, 두 번째 wish 비교해볼게요. 네, wish는 바라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발음 연습해볼게요. 이거는 wish가 아니고요. 이거는 이름절로 에. 에 발음이 나와야 돼요. wish, wish 연결을 해주셔요. wish, wish, very good. Okay, want하고 뭐가 다를까요? 네, wish는 불가능한 것을 원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Okay, we often use the word wish when we want something that is unrealistic or impossible. Okay, 그래서 좀 더 비현실적인 거 아니면 불가능한 것을 원할 때 want보다는 wish를 사용하고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소원 또는 바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생일 케이크 부를 때 자, 소원을 빌어 이럴 때는 want라는 단어 쓰지 않죠. wish라는 단어 쓰겠죠. 자, 문장도 한번 볼게요. I wish I were in Hawaii. I wish I were taller. Make a wish. Wish, 바라다, wish.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wish I were in Hawaii. 나는 내가 하와이에 있었으면 좋겠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와이에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불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want보다는 I wish I were in Hawaii. I wish I were in Hawaii. 요새 여행 너무 가고 싶어. I wish I were in Hawaii. 두 번째 문장이요. 나는 내가 키가 더 컸으면 좋겠어. 물론 아이들은 현실적으로 더 클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성인이 내가 키가 더 컸으면 좋겠어. 이 말하고 싶으면 wish가 적합하겠죠. I wish.

wish I were taller. I wish I were taller. I wish I were taller. 마지막 문장입니다. 네, 자 생일 케이크 불기 전에 소원을 빌어봐. 네, 영어로는 make a wish. 여기서는 명사로 소원으로 뜻하겠죠. Make a wish. Come on, make a wish. 자,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모바일로 우리가 이용하는 서비스 계속 이어나가 볼 예정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모바일 관련해서 우리가 쓰는 서비스 중에서 SNS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해봤다면, 오늘은 물건 구매입니다. 자, 물건 구매를 하려다 보면, 뭐, 어떤 말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검색이나 찾아봐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선별을 해야 되고, 돈을 내야 되죠? 결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송지 입력하고 배송을 받아야 되는데 배송비를 내는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배송이 기타 등등의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잡아볼게요. 그걸 다 뭐로 합니까? 모바일로 하죠. 배송지 확인까지 다 모바일로 하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쪽에서 이제 쇼핑하는 그 과정에 필요한 단어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일단은 아이템을 검색하겠죠? 아이템이란 말을 우리가 써볼게요. 자, 살고자 하는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저것 검색을 해볼 겁니다. What do you do? You search for items. Search for items. 그죠? 뭐, 어떤 특정한 제품을 사기로 마음이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 회사 제품 혹은 판매자가 여러 명일 테니까 동일 제품도 가격대 다 다르게 올라왔죠? What do you do? You search for items first, right? Search for items. Items. 발음 들어볼게요.
1: Search for items. Search for items.
0: Okay. 자, 그 다음에 이걸 아무거나 막 사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내고 사는 건데 선별을 잘해야 되죠. 골라야 됩니다. 자, 고르는 동사가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개를 동시에 쓰잖아요. 그러면 신중하게 선별해서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주인공은요. Pick과 choose입니다. 두 개 같이 쓰라고요.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pick and choose. Pick and choose. 그럼 뭐예요? 잘 선별해서 고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붙였음으로써 그런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냥 고르다가 아니라 이 단어가 들어가려면 pick and choose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들어볼게요.
1: Pick and choose. Pick and choose.
0: 자, 그 다음에 내가 물건을 구매하고 내가 구매 후기를 쓰기도 하죠. 그렇지만 내가 구매하기 전에 상대방 혹은 다른 구매를 하신 분들의 후기를 먼저 읽어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Customer reviews라고 하죠. Read, 읽어야 되니까. Read customer reviews. Read customer reviews.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뭐 소유격 같은 거 안 써도 되고 합성어처럼 씁니다. Customer reviews. S 붙여서 일반화 시킬게요. 들어볼게요.
1: Read customer reviews. Read customer reviews.
0: 이것도 전부 다 모바일로 하는 시대죠. 자, 본인이 쓰면 이것을 write로 바꾸면 되겠네요. 자, 문장에 넣어보겠습니다. 물건을 선별해서 고르기 전에 구매 후기를 읽는다. 누구나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음식 시킬 때도 뭐예요, 여러분? 음식 시킬 때도 반드시 예, 후기를 많이 보잖아요. 포토 후기 같은 거, 그렇죠? 예, 저희가 음식 관련된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해볼 겁니다. 다음 주에 또 다섯 개의 주제가 또 있어요, 모바일 관련해서.

0: 자, 볼까요? 선별해서 고르기 전에 후메 여기 읽은 아까 pick and choose를 넣으면 돼요. I read customer reviews before I pick and choose an item. 제가 물건을 선별해서 고르기 전에 일단은 후기를 먼저 좀 봅니다. 그렇죠? 동일한 어떤 신선식품을 내가 사려고 해요. 고기를 좀 사려고 하는데, 아, 요 고기 미리 산 분들의 어떤 의견이 어떤가? 그걸 봅니다. What are you doing? You're reading customer reviews. Before pick and choosing something, right? I read customer reviews before I pick and choose an item. 부드럽게 나올 때까지 연습 좀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1: I read customer reviews before I pick and choose an item. I read customer reviews before I pick and choose an item.
0: Well done. 자, 그 다음에 일단은 곧장 결제, 즉시 결제나 즉시 구매도 가능하지만 일단은 보유. 이거 괜찮은데? 일단 어디다 넣어놔요? 장바구니에 넣었죠?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Shopping cart라고 합니다. 저곳은 마트 같은 데 가서 우리가 끌고 다니는 걸 shopping cart라고 하죠. 장바구니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소위 온라인 쇼핑이나 모바일 쇼핑에서도 장바구니에 넣는다고 얘기하듯이 You put it in your shopping cart, meaning you haven't bought it yet, but you intend to buy it later maybe, right? In which case, you actually put it in your shopping cart. Alrighty? 들어볼게요.
1: Shopping cart. Shopping cart.
0: 자, 그 다음에 요걸 얘기 안할수 없습니다. 요즘엔 물건 하나 사면 어때요, 여러분? 그 다음에도 아니야. 물건 하나 구매하자마자 자기 페이지로 돌아오면 유사 상품 쫙! 아시죠? 그래서 뭐예요? 추천 알고리즘이잖아요. 이 모바일 뱅킹을 우리가 많이 하다 보니까 경쟁이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는? 뭐 좋은 상품을 빨리 보내죠?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내가 이런 제품을 한번 샀을 때 유사 제품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큐레이팅해서 딱딱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 그게 가장 모바일 쇼핑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추천 상품에서 우리가 어떻게 찾아보죠? 내가 예를 들어, 이번에 뭐칼 세트를 샀어. 부엌에 있는 칼이 좀 오래돼가지고. 그죠? 그럼 그 다음에 계속 칼 세트 나와요. 그죠? 살펴보잖아요. 아유, 내가 이미 샀지만, 아유, 이것도 괜찮네. What are you doing? You're checking out recommended items. Recommended. 추천이 되니죠? Recommended items. You check out recommended items. 들어볼게요.
1: Check out recommended items. Check out recommended items.
0: 선생님, 체크아웃은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살펴보다요. 살펴보다. 네. 한번 클릭해서 한번 보다. You check out. 그죠? 자, 그 다음, 결제 방식은 일단 이제 마음에 들어서 사기로 결정하면 굉장히 결제는 쉬워요. 자, 설정을 해놓으면 되는데, 신용카드로 할 수도 있고, 무슨 페이 붙은 거 이런 걸로 할 수도 있고, 계좌이체 할 수도 있고, 다양하죠? Payment option이라고 합니다. 이거 많이 나온 단어예요. Payment option이 많아요. 요즘에는. 그죠? 자, 결제 방식 들어보세요.
1: Payment option. Payment option.
0: 이거 만들어볼까요? 요즘 결제 방식이 맞다. 내가 고를 수 있는 결제 방식이 몇 가지가 있어.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야. 그죠? 하나 설정해놓으면 주로 그걸로 하지만, There are a few payment options I can pick. There are a few. 제법 된다는 얘기예요. 몇 가지가 있어. Payment options. 복수 붙여야겠죠? I can pick. 내가 고를 수 있는 결제 방식이 몇 가지가 있지가 돼요. 자, 다시 한번.
1: There are a few payment options I can pick. There are a few payment options I can pick.
0: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배송지 얘기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배송을 받아야 되는 장소, 주소, 그 다음에 속도가 당일 배송. 아침에 시켰는데 저녁에 와. 책 같은 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길 배송, 그 다음날 와. 예. 정말 빠르죠, 요즘에는. 그 다음날 새벽에 오는 경우도 있고. 무료 배송. 자, 배송지는 delivery address. 쉬워요, 이거는요. delivery, 배달, address, 주소, 배송지 합쳐서 delivery. 강세만 잘 들어보세요. delivery address. 들어볼게요.
1: Delivery address. Delivery address.
0: 당일 배송은 same day라고 하면 돼요. 이길 배송은 tomorrow, the next day라고 안 하고 overnight이라고 합니다. 이건 좀 알아둘게요. Same day delivery는 아침에 시키면 밤에 오는 거예요. 당일 24시간 넘어가면 안 됩니다. Same day delivery가 되고 그 다음에 overnight은 밤 사이에 배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2시에 시켰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밤에 배달이 이루어져서 나는 그 다음날 받아. That's an overnight delivery. Okay? 자, 그래서 이길과 당일 배송 구분할게요. 들어볼게요.
1: Same day delivery. Overnight delivery. Same day delivery. Overnight delivery.
0: 그럼 무료 배송을 뭐라고 합니까? Free delivery라고 합니까? 아, delivery라고 이럴 땐잘안 하고 shipping이라고 합니다. Free shipping. Shipping 자체가 물건을 붙인다는 얘기예요. 배 배에 이렇게 실어가지고 보내는 걸 쇼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료 배송은 그냥 관용적으로 free shipping이라고 그래요. free delivery라고도 할 수는 있지만 잘 안 해요. free shipping 들어보세요.
1: free shipping, free shipping.
0: 얘와 얘를 묶어서 문장에 넣어볼게요. 무료 배송과 일일 배송은 더 보편화되었다. 그죠? 요즘 무료 배송이 되게 많아요. 응? 그 다음에 일일 배송, 그 다음날 아침에 배달돼, 그 다음날 저녁까지는 배달돼. 이게 아주 보편화됐어. 물류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free shipping and overnight delivery have become more common. Have become more common. 이 두 가지가 더 보편화됐어. Become more common. 어렵지 않죠? 자, free shipping, 무료 배송, overnight delivery, 일일 배송 have become more common. 들어볼게요.
1: Free shipping and overnight delivery have become more common. Free shipping and overnight delivery have become more common.
0: 자, 그러면 오늘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바일상에서 물건 구매할 때 써야 되는 좋은 표현들을 정리해본 거거든요. 잘 보고 골라야 되죠? 자, 동사 두 개를 쓰라 했습니다. 뭐였죠? Pick and choose. 들어볼게요.
1: Pick and choose. Pick and choose.
0: 결제 방식은 항상 결제한 페이가 나와야 되죠. Payment option 들어볼게요.
1: Payment option. Payment option.
0: 자, 마지막으로 무료 배송이란 말은 delivery라는 말보다는 shipping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Free shipping. Free shipping. 자, 이렇게 해서 들어볼게요.
1: Free shipping. Free shipping.
0: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휴대폰으로 물건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 즉 모바일 쇼핑 관련된 이야기하면서 쓸 수 있는 표현들 정리해봤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자,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무료로 다시 보기를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EBS E 앱 설치하시고 보셔도 되겠고요. 저한테 영어 질문 원하시는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매일 10분 영어 검색하면 단톡방들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 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Al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할 금전적인 능력 혹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을 때 아, 나 그거를 할 여력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은 어떻게 할 여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할 여력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I can't afford 무엇으로 얘기를 해서 그 무엇을 할 시간적인 혹은 금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아, 지금은 집을 살 여력이 안 돼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I can't afford 무엇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표현이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할 수가 없을 때는 아, 저 그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I can't 무엇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다가 동사를 넣어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금전적이나 혹은 시간적으로 여력이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동사를 바로 afrai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지불할 수 있는 혹은 여유가 있는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affordable 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I can afford 하고 나서 to 동사를 넣어주시면은요, 그 행동을 할 금전적인 혹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I can't afford 무엇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그 무엇을 할 금전적인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무엇 자리에 여러분이 명사로 얘기를 해서 그것을 할 여력이 안 돼요 라는 표현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아, 아직은 집을 살 여력이 안 돼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I can't afford 무엇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 집은 그렇죠, house를 넣어서 I can't afford a hous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직은 집을 살 여력이 안 돼요 라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can't afford a house. 한 번만 더. 시작. I can't afford a house. 아직은 집을 살 여력이 안 됩니다 라고 연습도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표현으로는요, 해외여행 갈 여력이 안 돼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금전적으로 여력이 안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 라고도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다양하게 쓸 수가 있다는 거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서 해외여행 갈 시간이 안 돼요, 여력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해외여행이라는 거, 일단 여행은 바로 trip이죠. 그런데 trip abroad라고 얘기를 하면은 해외여행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I can't afford a trip abroad. 해외여행 갈 아직 여력이 안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 can't afford a trip abroad. 한 번만 더. 시작. I can't afford a trip abroad 라고 얘기를 해서 해외여행 갈 여력이 안 됩니다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이번엔 세 번째 표현입니다. 아, 주식 투자할 여력이 안 돼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주식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 주식이라는 것을 바로 stock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 can't afford a stock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식 투자할 여력이 안 돼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can't afford a stock. 한 번만 더. 시작. I can't afford a stock 해서 저는 주식 투자할 여력이 안 됩니다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학비를 낼 여력이 안 돼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학비라는 거는 바로 tui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여러분이 fee까지 붙여주시면은 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I can't afford the tuition fee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학비를 낼 여력이 안 됩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can't afford the tuition fees. 한 번만 더. 시작. I can't afford the tuition fees 라고 얘기를 해서 학비 낼 여력이 안 돼요 라는 표현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할 금전적인 혹은 시간적인 여력이 안 될 때, 그래서 아, 제가 지금 그거 할 여력이 안 돼요 라는 표현, 뭐뭐 할 여유가 없다, I can't afford 무엇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 can't afford a house. I can't afford a house. I can't afford a trip abroad. I can't afford a trip abroad. I can't afford a stock. I can't afford a stock. I can't afford the tuition fees. I can't afford the tuition fees.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비 낼 여력이 안 되거든요 라는 표현을 I can't afford the tuition fees 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죠. 혹시 그것을 할 여력이 되시나요? 라고 질문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자, 오늘은 이제 조동사 can 뒤에 afraid를 넣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can you afford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그 무엇을 할 금전적인 혹은 시력,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나요? 라는 질문이 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아, 제가 그런 여력이 안 됩니다. I can't afford 무엇? 이렇게 답변하는 하나의 dialogue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질문 한번 해볼게요. Can you afford the tuition fees? 학비 낼 여력이 되시나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Can you afford the tuition fees?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 제가 그게 안 돼요. I can't afford 무엇? 어, 네, 죄입니다. I can't afford 무엇? 이렇게 여러분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 표현입니다. 제가 집을 살 여력이 안 돼요 라는 거를 I can't afford a house 라고 그렇게 배웠다면 이번에는 시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그렇죠. 미래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는 경우보다 과거의 얘기라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아, 제가 그때요 집을 살 여력이 안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과거에 그거를 할 여력이 없었다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그렇죠. can의 과거인 couldn't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couldn't afford a hous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죠. 아, 나는 그때 집을 살 여력이 안 됐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것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couldn't afford a house.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I can't afford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저는 그것을 할 시간적인, 금전적인 여력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안 될 수 있겠다. 그렇게는 많이 얘기를 하는 경우보다 과거로 많이 얘기를 해서 아, 그것을 할 금전적인, 시간적인 여력이 안 됐습니다. I couldn't afford 무엇? 요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질문도 할 수 있었고 그죠? 그거에 대한 답변도 할 수 있었는데 되게 질문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뭘 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해서 되게 afraid라는 거는 부정문과 많이 어울린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요 어떤 것을 할 시간적인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해서 뭐 할 여력이 안 됩니다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I can't afford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뭐 할 여력이 안 됩니다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So, how do you feel today? 오늘 기분 어떠신가요? I hope you're having a beautiful day full of wonderful moments. 자, 매일 10분씩 행복해지는 시간이라고 스스로 되뇌이면 정말 딱 한 문장만으로도 다시 시도해보고 자신감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즐거움도 생기는 그런 아주 killing maybe three birds with just one stone. 예, 일석삼조의 시간이죠. 영어의 표현이 조금 섬뜩하긴 합니다. 새를 꼭 죽여야 되나? 그래서 어쨌든 일석삼조의 예, 그런 느낌으로 예, 오늘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Okay, here we go with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자, 이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내가 그 표를 사전에 확보했었어야 했는데, 여러분, 사전에 확보하다 이런 것들은 늘상 말씀드리지만 요리 재료에 해당되고요. 요리법이 더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뭐 했어야 했는데 지나간 못한 일에 대한 일종의 비난, 힐난 혹은 후회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죠. 영어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You should have 뒤에 그렇죠, 소위 말하는 지나간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굳이 과거분사라고 공식처럼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발음은 you should have가 you should've처럼 들려요. You should've. 자, 그러면 실제 예를 보시는 게 중요하고 예를 그냥 외우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Ready? Let's go and try it out. Step

원, 기억나시죠? 당신이 뭐뭐 했었어야 했는데, 야, 너 이거 했었어야지. 네 가지 예의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야, 그거 샀어야 했는데, 지금은 살수 없다는 얘기고, 그거 확인했어야 되지. 그래서 확인을 못해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뜻이고, 그것을 봤어야 했는데, 너못 봤잖아. 그 다음에 먼저 물어봤어야 했는데, 왜안 물어봤어? 이런 식의 느낌이 있는 다소 난이도가 있는 표현이에요. 시험에도 정말 많이 나오고. 그런데 공식을 외우려는 순간 무너집니다. 그래서 금방 나왔던 발음만 should는 해야 한다. 지난 일이니까 우리말로 너 해야지 이거랑 했었어야지 우리말에 했었어야지 할때그 어썻의 느낌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have 다음에 나온 내용입니다. You should have bought. 근데 그것이니까 it. You should have bought it. You should've 발음이 should've가 should've이 돼요. should've 그다음에 이거 절대 bought 아니고요. bought. You should've bought it. 그래서 샀었어야지라는 동작을 떠올리셔야 돼요. 이 글자 외우시면 전혀 의미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확인했어야지. 뭐예요? check. 그러니까 you should've까진 빨리 하세요. 잘안 되시는 분들은 should've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you should've checked it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나간 일이니까 다 이렇게 ed가 붙더라. 굳이 얘를 얘기한다면 과거 분사이긴 하지만 그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You should have checked it. You should have checked it. 이렇게 동작과 봤어야 되는데 you should have seen it. You should have seen it. 짧게 발음하시면 seen it. 이게 sin. 이거는 뭐예요? 죄를 저지르다 죄란 뜻이고 you should have seen it. 그렇게 길게 발음하시면 바로 보았었어야만 했는데 물어봤어야지 나한테 먼저 you should have asked me. You should have asked me. 아니면 you should have asked first. 먼저 물어봤어야지. 네 가지 장면과 연동시키면서 하나하나 가보세요. 절대 이걸 보고 그냥 읽으면 그냥 you're wasting your time. 시간 낭비를 왜 하세요? 그러니까 시간 아끼시는 제일 좋은 방법은 repeat after me, or even before that, you should give it a try, right? 자, 먼저 가겠습니다. 그거 샀었어야지. 지금 구할 수가 없잖아. Your turn. 네, you should have bought it. You should have bought it.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그죠? 점검했어야지라고 해서요. Your turn. 네, you should have checked it. You should have checked it. 대체 발음은 should have checked이신데 check it처럼 들려요. did. 그다음에 세 번째는 봤었어야 됐는데 왜그 장면 못 봤어? You should have seen it. You should have seen it. 됐고요. 맨 마지막 건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나한테 먼저 물어봤어야지. 아니면 먼저 요청을 했어야지. Your turn. 맞습니다. You should have asked first. 됐죠? 바로 이어집니다. Step 2. 내가 그 표를 사전에 확보했어야 했는데, 그럼 적어도 앞에 나오는 건다 버려도 되고, 뭐뭐 했었어야 혹은 했어야 했는데니까 you should've는 나올 거 아니에요. You should've. 그 다음에 사다라고 쓰셔도 돼요. BOUGHT. You should've bought the tickets도 멋진 표현입니다. 그런데 난이도를 조금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you should've reserved. 이게 확보하다, 예약하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bought을, BOUGHT를 써도 완벽한 문장이고요. 사전에라는 표현이 미리란 뜻으로 in advance가 정해진 표현이에요. 하지만 이 중에서 정말 빈도순이나 중요도를 구분한다면 you should've 하는 이 표현이요. 100번 정도, 100배 정도 더 중요합니다. 뒤에 있는 표현들보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물론 다 알면 좋지만. 되셨죠, 여러분? You should've reserved the tickets in advance. 자, 그 다음에는요. 그걸 확실히 이중으로 확인했어야 되는데 아까 확인하는 게 뭐예요? 책이죠. 그러면 you should've 까지 나올 테고요. double checked it. double checked it. 그래서 double 하나만 붙이시면 돼요. checked it. 그 다음에 확실히 하기 위해서가 to be sure예요. to be sure. 이거는 뭐지? 그냥 정해진 표현이에요.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to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you should have double checked it to be sure. 그의 본색을 보았어야만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원 영색하며 자기의 진심을 숨기고 겉으로만 말로만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진정성이 보일 때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의 본색을 보았어야만 하는데, you should have seen, you should have seen, 어렵지 않죠? 그래서 뒤에 seen 뭘 봐야 될까요? 그렇죠? His, 본색이 뭐예요? 영어도 똑같습니다. True colors라고 합니다. True colors. 이게 단수로는 안 쓰이고요. S가 붙어서 쓰입니다. 그래서, 뭐죠? I see.

라는 신디 라우퍼라고 하는 가수의 옛날 노래도 있는데 어쨌든 그의 본색을 봤어야만 했는데 너가 알고 있는 사람과 실제 그 사람의 인성이 다르더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왔던 두 가지 표현 다시 한번 기회 드려요. 그래서 try it again.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 표를 사전에 그렇게 확보했었어야 됐는데.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이 맞아. 나도 그랬다 하는 거 알아. 이런 식의 얘기했죠. 자, 그래서 you should have을 쓰시면 돼요. You should have reserved the tickets in advance. 사전에 확보했어야 됐는데. 그랬더니 반응도 똑같습니다. I know I should have.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말을 끝내요. I know I should have bought those tickets. Reserved those tickets. 이렇게 길게 얘기 안 하고요. I know I should have. 이렇게 얘기하면 슈룹이 뭐지? 아, 했어야 됐는데. 이런 뜻인 거죠. 자, it's time to say goodbye, but not forever. 그래서 그 사이에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visit our website here. 항상 자신감 가득 채우시면 그게 바로 행복으로 연결됩니다. So live with confidence for your happiness. See you next time. Bye!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비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침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고고 리스닝.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었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함께 집중해서 끝까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Take a listen.
1: It may be a land of plenty for these two who have just enough food and a family to share. It was a dreamy journey across Peru, Bolivia, and to Chile. The overwhelming time at Altiplano makes me dream again. A new journey has already begun.
0: 네, 오늘 이야기는 알티플라노의 여행의 최종 마지막 이야기 내용이 되는 거네요. 모두들 그렇게 캐치하시고 이해하셨겠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리스닝 포인트 드릴게요. 첫 번째 리스닝 포인트, that is A land of plenty for these two who have just enough food. 충분한 음식을 가진 이 두 사람에게 풍요로움의 땅. 네, 좀 길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고요. 자,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The overwhelming time at Altiplano makes me dream again. 알티플라노에서의 압도적인 시간이 나에게 다시 꿈을 꾸게 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listening point들 오늘은 좀 깁니다, 여러분. 자, 전체 문장 속에서는 또 어떻게 들리는지 함께 또 들어볼게요.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It may be a land of plenty for these two who have just enough food and a family to share. It may be a land of plenty for these two who have just enough food and a family to share. 2. The overwhelming time at Altiplano makes me dream again. The overwhelming time at Altiplano makes me dream again.
0: 잘 들리셨겠죠? 자, 뜻 알아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It may be a land of plenty for these two who have just enough food and a family to share. 자, 이곳은요, 딱 충분한 음식과 함께 나눌 가족이 있는 두 사람에게는

0: 풍요로움의 땅일지도 모릅니다. 땅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길지만 이렇게 정의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게 문장에서 왜 이렇게 들렸는지, 연음 현상에 의해서 또 다르게 들렸는지 이런 부분들을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리스닝 센텐스 볼까요? The overwhelming time in Altiplano makes me dream again. 알티플라노에서의 압도적인 시간이 내가 다시 꿈을 꾸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있던 그 여행 때문에 다시 새로운 꿈을 꾼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각각 이렇게 쓰였고요. 이렇게 들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자막을 보면서 놓친 부분, 잘못 들은 부분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take a listen.
1: It may be a land of plenty for these two who have just enough food and a family to share. It was a dreamy journey across Peru, Bolivia, and to Chile. The overwhelming time at Altiplano makes me dream again. A new journey has already begun.
0: 같이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a land of plenty for these two who have just enough food. 길지만 단어들은 다 어렵지 않아요. 발음하시기에. A, of, for, 그리고 who,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 내용어입니다. 거기에 힘을 주고 각각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 정확한 음절에 강세해 주셔서 발음하시면 되는데 A land of plenty. 은 사운드, 티 사운드 맞물려 있는 경우 티 사운드 약하게 들려서 plenty 하셔도 되는데 귀에 들릴 때는 plenty 이렇게 들릴 수 있죠. But these two, 숫자 two는 내용어이기 때문에 two라고 강세 주시고 관계대명사 who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인지라 맞아요. 기능어에 속하죠. Have just enough food.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Google listening 1. A land of plenty for these two who have just enough food. 네. 두 번째, Google listening 2. A land of plenty for these two who have just enough food. Enough의 후 발음 아시죠? Okay. Well then, Google listening 3. A land of plenty for these two who have just enough food. 잘하셨어요. 자, 문장에서도 해볼게요. It may be a land of plenty for these two who have just enough food and a family to share. One more time. It may be a land of plenty for these two who have just enough food and a family to share. Excellent. 자, 이제 두 번째 리스닝 포인트 가볼까요? 두 번째 리스닝 포인트는 역시도 긴데요. The overwhelming time at Altiplano makes me dream again. 여기서도 눈에 보이는 기능어를 쏙쏙쏙 빼두시고 강세 갖게 되는 내용어들을 보세요. Overwhelming, whelming. 발음하실 때 overwhelming. Time at Altiplano makes me dream again. Dream하고 again. 많은 분들이 again이라고 발음하시는데 again이 아니라 again, again 이렇게 발음해 주셔야 되고요. dream의 음사운드와 again의 어사운드, 자음의 소리와 모음의 소리로 연결됐으니까 dream again, dream again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The overwhelming time at Altiplano makes me dream again. Okay, Google listening 2. The overwhelming time at Altiplano makes me dream again. Again 아니에요. Again. Alright, Google listening 3. The overwhelming time at Altiplano makes me dream again. There you go. Good job.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e overwhelming time at Altiplano makes me dream again. Excellent. 자, 이제 영국식 발음 들어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It may be a land of plenty for these two who have just enough food and a family to share. It may be a land of plenty for these two who have just enough food.

0: food and a family to share.
1: 2.
0: The overwhelming time at Altiplano makes me dream again. The overwhelming time at Altiplano makes me dream again.
2: All right,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It may be a land, a plenty for these two. 자, 이것은, 그것은 뭐뭐일지도 모릅니다. 땅일지도 모릅니다. 풍요의 땅일지도 모릅니다. 누구에게 있어서? For these two. 이 두 사람에게는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who have just enough food. 딱 충분한 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a family to share 했으니까 그 음식을 함께 나눌 가족이 있는 그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It was blank across Peru, Bolivia, and to Chile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it was something 했는데 빈칸에 들어갈 말이 a dreamy journey 라고 했어요. 꿈 같은 여행을 뜻하죠. 즉 이것은 페루에서 볼리비아 그리고 칠레까지 지나는 그런 꿈 같은 여행이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이어지는 내용, The blank time at Altiplano makes me dream again 라고 하죠. 빈칸에 들어갈 말, 압도적인 시간이에요. 어디에서? 알티플라노에서 이 압도적인 시간이 내가 다시 꿈꾸게 합니다. A new journey has already begun 했으니 또 다른 내 새로운 여행이 벌써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3: It may be a land of plenty for these two who have just enough food and a family to share. It was a dreamy journey across Peru, Bolivia, and to Chile. The overwhelming time at Altiplano makes me dream again. A new journey has already begun.
2: Until then, take care, everybody. See you next time. Bye.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Mrs. versus Miss. Mrs. versus Ms.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네, 호칭이죠. Mrs. 그리고 Ms.입니다. 네,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Mrs.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네, Mrs. 이거는 여성에게 부르는 호칭인데 확실하게 그 여성이 결혼했다. 그럴 때만 쓰는 호칭입니다. 이거는 Mrs. Okay? Mrs. 처음에는 S 발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Z 발음이 나와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똑같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근데 가장 비슷한 거는 뭐 누구누구 씨 혹은 누구 여사님 이런 느낌입니다. 오케이? 결혼한 여성에게는 Mrs. 그 다음에 성이에요. 오케이? 어떤 여성분들은 남편 성을 가지고 가는 여자분들도 있는데 가져가지 않는 여성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오케이? Mrs. 언제 쓰나요? 네, 바로 결혼할 한 사람한테만 쓸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게 똑같은 거는 없어요. 그래서 Mrs. 다음에 first name가 아니고 성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오케이? So we use the word Mrs. in front of the last name and it is to call a woman who is married. But the important thing is the woman has to be married and you need to know for sure she is married.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ank you for having me, Mrs. Kelly. I pronounce you Mr. and Mrs. Park. This is Jason's mom, Mrs. White. Mrs. 결혼한 여성, 누구누구 여사님, 누구누구 씨, Mrs. Okay,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Okay, thank you for having me, Mrs. Kelly. 네, Mrs. Kelly,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는 Mrs. Kelly에게 공손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Kelly는 여기서는 성이에요. 그래서 Kelly 이 분의 first name과 Mary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Thank you for having me, Mary라고도 해도 되지만 조금 더 예의 있게 공손하게 좀 나이가 많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좀 뭔가 좀 높은 분 아니면 선생님이에요. 그럴 때는 무조건 Mrs. Kelly 이렇게 부르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Thank you for having me, Mrs. Kelly. Thank you for having me, Mrs. Kelly.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박 씨 부부로 선언합니다. 네, 결혼식 그 세리머니가 끝날 때쯤 마지막에 I pronounce you husband and wife 이렇게도 말할 때도 있고 만약에 여성분이 남성 성을 가져가게 되면 남성 성으로 그러니까 남편 성을 남편 성으로 변경하게 되면 그럴 때는 똑같은 성으로 I pronounce you Mr. and Mrs. Park 이런 식으로 합니다. I pronounce you Mr. and Mrs. Park. 한 번 더요. I pronounce you Mr. and Mrs. Park. 이거는 husband and wife가 됐다라는 뜻이겠죠.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This is Jason's mom, Mrs. White. Okay, 이쪽은 제이슨의 어머니인 Mrs. White입니다. Okay, 그래서 공손하게 예의 있게 이 Mrs. White를 불러주시고요. Okay, 거기다가 확실하게 이분은 결혼했다. 그러면 Mrs. White. This is Jason's mom, Mrs. White. 네,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This is Jason's mom, Mrs. White. This is Jason's mom, Mrs. White. 네, 다음으로 Ms.로 넘어갈게요. Okay.
Ms 같은 경우, okay, 이거는 발음 주의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세트에 이거는 Miss, 그치? M-I-S-S. 이거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분에게 Miss라고 하잖아요. 자,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때, 혹은 별로 상관없을 때 그냥 Ms라고 하시면 됩니다. Okay? M-S. 스펠링은 M-S이지만 발음은 Z 발음에 더 가까워요. Ms. Ms. 네, 우리나라 말로는 뭐 누구누구님, 누구누구 씨에 가깝죠. 오케이, 그래서 정리해 드릴게요.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여성의 성 앞에 붙인 그런 존칭이죠. 그래서 Mrs.라고 할 때는 확실하게 결혼했고, Ms.는 상관없거나 확실하게 그냥 확실하지 않고 잘 모를 때 그냥 Ms.라고 하시면 됩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Ms. Brown is here to see you. May I speak to Miss Thompson? Lovely to meet you, Miss Smith. 네, Ms.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누구님, 누구누구 씨의 느낌입니다. Ms. 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Miss Brown is here to see you. 그러면 Miss Brown이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네, 이거는 공손하게 이분을 호칭을 붙이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Miss Brown의 first name가 뭐 Sarah라고 해요. 그래서 Sarah is here to see you도 괜찮지만 좀더 예의 갖춘 그런 자리에서는 Miss Brown is here to see you. 두 번째는요. May I speak to Miss Thompson? Miss Thompson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도 똑같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그냥 Miss Thompson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iss Smith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Lovely to meet you, Miss Smith. Lovely to meet you, Miss Smith.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볼게요. Lovely to meet you, Miss Smith. Lovely to meet you, Miss Smith.

네, 정리해드릴게요. 네, Mrs.라고 하면 확실하게 결혼한 여성분에게 이제 높여주는 말이죠. Mrs. 그 다음에 last name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Ms. 같은 경우는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거나 아니면 상관없을 때 그냥 Ms. 그 다음에 성을 붙이시면 됩니다. 네,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보세요. Thank you for having me, Mrs. Kelly. Thank you for having me, Mrs. Kelly. Thank you for having me, Mrs. Kelly. Ms. Brown is here to see you. Ms. Brown is here to see you. Ms. Brown is here to see you. Well done, everyone. 수고 많으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www.eb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모바일 관련된 서비스 이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번 주에 5개의 주제를 하고 다음 주에 또 5개의 주제를 계속 이어갈 건데요.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모바일 예매와 예약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발권이라는 개념이 전부 다 종이로 찍는 티켓보다는 무슨 느낌이 나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뭐가 오고 바코드나 QR코드 인식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 더 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 예매라든가 항공권 예매, 뭐 심지어 호텔 예약 같은 것도 전부 다 모바일로 하는 시대죠. PC도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모바일로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해볼게요. 티켓부터 항공권까지 쭉 해보겠습니다. 자, 필요한 말 중에 모바일 티켓이란 말 자체는 그냥 티켓 하면 될 것 같고, 티켓과 티켓 구매를 어떻게 영어로 구분할지를 보겠습니다. 모바일 티켓이라고 하면 티켓 자체를 말하겠죠? 복수형 연습해볼게요. Mobile tickets. Mobile tickets. 연습 붙여서 연습. 자, 들어보세요.
1: Mobile tickets. Mobile tickets.
0: 자, 그런데 여기 하나 더를 붙였는데 티켓 자체고, 이거는 그냥 티켓 자체를 말하는 거고요. 핸드폰 오는 거. 그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를 뭐라고 그래요? 티켓팅이라고 그래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티켓팅 한다고 우리도 하는 것 같아요. Mobile ticketing. 모바일 티켓팅. 이건 뭐예요? 모바일 상에서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들어볼게요.
1: 모바일 티켓팅. 모바일 티켓팅.
0: Mobile ticketing has become very, very common, right? 전화기로 티켓을 구매하다. 자, 이건 풀어줘 볼게요. 티켓을 사는 거니까 전화기로, 자, 요 그 전치사를 우리가 잘 챙겨야 됩니다. Buy tickets on one's phone. 선생님, with를 쓰면 안 되나요? 안 씁니다, 잘. 모든 전화기 앞에 전치사는 거의 90% 이상 on이에요. 기기 상으로 뭘 한다는 의미로 buy tickets on one's phone. I bought these tickets on my phone. 이렇게 with를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쓰이는 전치사는 on입니다. 절대 틀릴 수가 없어요, on을 쓰면. 그래서 저는

0: 전치사 앞에 전화기 앞에 전치사는 무조건 얼마 씁니다. 들어보세요.
1: Buy tickets on one's phone. Buy tickets on one's phone.
0: 네, 이런 전치사 쓰임이 살짝 좀 이렇게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영어의 규칙이니까 따라가는 게 낫겠죠? 모바일 티켓 구매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 예를 들어서 야 티켓 어떻게 구매해야 돼? 현장에 가서 살까? 아니 그냥 핸드폰으로 사. 그게 제일 좋아. 모바일 티켓 오거든. 이거 영어로요.

0: 옵션이 방법이 되는 거니까 모바일 티켓팅 is the best option. 그냥 핸드폰으로 사는 게 제일 좋아. 표를. 그죠? 들어보세요.
1: Mobile ticketing is the best option. Mobile ticketing is the best option.
0: 오케이. 자, 티켓 구매가 굉장히 편하잖아요. 심지어 이제 굉장히 쉽게 편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바일로 더 티켓을 많이 구매하는 거고, 취소하기도 쉬워요. 취소 누르면 그냥 취소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바코드. 현장에 가서는 온 티켓을 갖고 이렇게 바코드 인식만 하면 들어갈 수 있거나 그렇습니다. 그쵸?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티켓 자체를 사기 쉬우니까 much easier to get tickets. 그냥 쉽다가 아니라 더 쉽잖아요. 그러니까 it's very easy 보다 much easier. 자, 뭐 비교 대상이 없어도 그냥 일반 종이 티켓에 비해서라는 게 이미 다 전제가 돼 있다면 그냥 문장에 it's much easier to get tickets 라고 해도 돼요. 꼭 문장 자체 비교 대상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자, 들어보세요.
1: Much easier to get tickets. Much easier to get tickets.
0: 훨씬 더 쉽다. 이런 식으로. Much easier to get tickets. 자, 그 다음에 구매 취소를 하기도 쉽죠. 그냥 cancel 누르면 되잖아요. Easy to make cancellations. Cancel 자체는 동사고요. Cancellation 해야 명사죠. Easy to make cancellations. 취소하다도 make 동사 넣어야 됩니다. It's easy to make cancellations. 티켓 취소하기도 쉬워. 들어보세요.
1: Easy to make cancellations. Easy to make cancellations.
0: 막 가서 환불받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취소하면 그냥 결제 취소. 자, 바코드 인식. 인식이라고 하는 뭐냐면 이걸 들고 와서 띡, 띡 이걸 한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스캔이라고 그래요. 스캔. Scan the barcode. Scan the barcode. 뭐 QR 코드인 경우도 있고 바코드인 경우도 있죠. 우리 이제 QR 코드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서 찍찍 하잖아요. 그 뭐 하는 거예요? Scan. You're scanning your barcode or you're scanning your QR code. Okay? 자, QR 코드란 말보다 그냥 barcode로 많이 통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1: Scan the barcode. Scan the barcode.
0: 구매 취소를 하기도 정말 쉬워요. 그 모바일로 사면 그냥 누르면 취소돼요. 그죠? 구매 취소. It is very easy to make cancellations. 아이고 쉽네요. 그죠? It is만 붙이면 돼요. It is very easy to make cancellations. If you buy tickets online or on your phone, it's very easy to make cancellations. 마음 바뀌면 딱 누르면 취소돼요. 들어보세요.
1: It is very easy to make cancellations. It is very easy to make cancellations.
0: 자, 그다음에요. 마지막으로 티켓 관련된 얘기를 해봤으니까 이번엔 진짜 예약하는 얘기를 해볼게요. 뭐 음식점 예약을 한다든가 호텔 예약을 한다든가 요즘 뭐 스터디 카페라든가 이런 것도 그냥 핸드폰으로 예약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이버 예약 서비스 자체가 일단 뭐 장착되어 있는 여러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대부분의 예약을 많이 합니다. 장소 예약이나 이런 서비스 예약도 모바일로 하죠. Make reservations on one's phone이죠. 이것도. 전화기 상으로 예약을 하다. Make reservations on one's phone. 들어볼게요.
1: Make reservations on one's phone. Make reservations on one's phone.
0: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항공권 같은 거 예매한다든가 발권도 요즘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많이 합니다. 너무 편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죠? 뭐 마일리지 쓰는 거 이런 것도 뭐 어렵지 않아요. 핸드폰을 똑똑 누르면 다 됩니다. 자, 그래서 항공권 구매에 쓰는 동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Buy plane tickets 해도 되고요. Book이라는 단어 이럴 때 많이 쓰죠. Book flights. 이게 뭐예요? Book 자체가 예매의 뜻이 있기 때문에 flight 같은 건 항공권 스케줄 자체를 부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ook flights on one's phone 하면 핸드폰으로 요즘에 항공권도 예매하는 시대다. 이 얘기가 되겠죠. 자, 들어볼게요.
1: Book flights on one's phone. Book flights on one's phone.
0: 문장에 넣어볼게요. 나는 항공권도 휴대권으로 예매합니다. 나는 항공권도 휴대폰으로 예매해요. 항공권 자체를 막 어디 가서 막 전화를 한다든가 PC로 안 한다는 얘기야. 그냥 핸드폰으로 다 해. 그러면 I usually book flights on my phone as well. 도죠, 도. 야, 내가 일반 티켓 같은 것도 당연히 휴대폰으로 하지만 항공권도 휴대폰으로 예매하거든. I usually book flights, 복수형 붙여서 일반화시키고 on my phone as well. 이렇게 해서 오모도까지 붙여볼게요. 들어볼게요.
1: I usually book flights on my phone as well. I usually book flights on my phone as well.
0: 좋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모바일로 뭔가 예약을 한다든가 예매를 하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모바일 티켓 자체는 모바일 티켓 하면 되는데 티켓 구매 행위는 티켓팅 하면 된다고 그랬었죠? 모바일 티켓팅. 들어보세요.
1: Mobile ticketing. Mobile ticketing.
0: 티켓을 구매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쉽지만 모두 쉬워요. 치

0: 취소도 쉽습니다. 취소형으로 뭐라고 그래요? cancellation이라는 명사 쓰면 되죠. 기억나시죠? make cancellations. s부터 일반화시키고 easy to make cancellations. 좀더 쉽다가 되겠네요. 들어볼게요.
1: Easy to make cancellations. Easy to make cancellations.
0: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모바일 항공권 자체를 예매하다라고 할 때는 항공권 같은 건 book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book flights on one's phone 해서 전화기상으로 할 때 전치사 on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들어볼게요.
1: Book flights on one's phone. Book flights on one's phone.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번 주 모바일 관련된 여러 서비스 중에 다섯 가지를 일단 좀 정리를 캐테고리별로 해놨습니다. 자, 이 밖에 우리 이제 안 한 것들 좀 생각해보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통 앱 같은 거요. 택시 부르고 그런 거 있죠? 예. 네, 뭐, 대리운전 부르고 이런 앱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밖에도 뭐, 검색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기능의 또 모바일 서비스를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뭐, 소위 사물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다섯 개 더 정리해서 다음 주에 쭉쭉쭉쭉 이어나가서 이 2주치 정도만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해놓으면 핸드폰으로 하는 뭔가의 얘기를 훨씬 더 영어로 편하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무료로 다시 보기 언제든지 이용하시고요.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들어가셔서,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검색하면 단톡방들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Al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그 행동을 어디에서 하셨는지 그 장소를 한번 물어보는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그 행동을 어디에서 하셨나요? 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ere did you 동사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휴가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 Where did you 동사로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장소를 한번 물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 표현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단은 하세요 라는 질문을 그쵸? 하시나요? 바로 do you 동사로 물어보죠. 그러면 이거를 과거로는 어떻게 물어보죠? 그 행동을 하셨나요? 라고 물어볼 때는 영어로 did you 동사로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행동을 어디에서 하셨는지 물어볼 때는 뭐가 필요하죠? 그쵸? 의문사가 필요합니다. 바로 where 앞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where did you 동사로 물어보시면은요, 어디에서 그 행동을 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그 행동을 어디에서 하셨나요? 라는 장소를 한번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으로 점심 어디서 드셨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소를 물어보기 전에 점심 드셨어요? 점심 먹었니?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쵸? 바로 점심을 먹다 라는 동사의 표현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바로 have lunch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eat라는 동사를 넣어서 얘기를 해 주셔도 좋아요. 자, 그러면은 did you have lunch? 이렇게 물어보면 점심 드셨어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자, 그 앞에 어디에서 라는 거를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쵸? where did you have lunch?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점심 어디에서 드신 거세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요거까지 여러분이 다 능수능란하게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here did you have lunch? 한 번만 더. 시작. Where did you have lunch?

0: 어디에서 점심 드신 거세요? 라고 한번 물어봤고요. 두 번째 표현으로는요. 휴가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휴가 다녀오셨어요? 라고부터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did you 동사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휴가를 어디로 떠나다 라고 얘기를 할 때요. go for a vacation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go for a vacation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did you go for a vacation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휴가 갔다 오셨어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휴가를 갔다 어디로 휴가를 다녀오셨나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 그쵸 앞에 where 붙여서 where did you go for a vacation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되겠죠. 요거를 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ere did you go for a vacation? 한 번만 더. 시작. Where did you go for a vacation? 어디로 휴가를 다녀오셨나요? 라고도 물어봤습니다. 세 번째 표현 한번 보죠. 이번에는 그거 어디서 사셨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이 사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buy도 있지만 그거 어디서 구했냐? 라고 물어볼 때는요. get이라는 동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where did you get this? Where did you get it?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그거 어디서 샀어요? 어디서 나셨어요? 라는 의미가 되고요. 뒤에 from이 들어가면 그 어디서부터 구했습니까? 라는 의미가 돼서 from을 쓰셔도 되고 from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괄호로 넣어놨어요. Where did you get this? 그거 어디서 났어요? 라는 표현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Where did you get this? 한 번만 더. 시작. Where did you get this? 그거 어디서 구했어? 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고요. 네 번째 표현으로는요. 어디에다가 주차하셨습니까? 라고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여러분 주차하다 라는 표현 그쵸 바로 park라는 동사가 있죠. 그래서 where did you park your car? 혹은 여기처럼 where did you park the car? 이렇게 물어보면 주차 어디에다가 하셨는지도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Where did you park the car? 한 번만 더. 시작. Where did you park the car? 주차 어디에다가 하셨나요? 라고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행동을 하셨나요? 라는 것부터 여러분이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did you 동사?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서 하셨나요? 라고 그렇게까지 물어보고 싶을 때는 where did you 동사로 얘기라는 거 그거 한번 연습 한번 해봤거든요.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Where did you have lunch? Where did you have lunch? Where did you go for vacation? Where did you go for vacation? Where did you get this from? Where did you get this from? Where did you park the car? Where did you park the car?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라는 표현 Where did you go for a vacation? 이렇게 물어봤었죠. 자, 그러면은 지금은 그것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라고 과거로 물어봤다면 미래로도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휴가를 어디로 가실 거예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그렇죠? Where did you 동사에서 Where will you 동사로 바꾸시면은요 그 행동을 어디에서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휴가 어디로 가실 거예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ere will you go for a vacation?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ere will you go for a vacation?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Where will you 동사로 그렇게 물어보시면은 그 행동을 어디에서 하실 겁니까? 그러면 Where did you 동사는 그렇죠. 그 행동을 어디에서 하셨나요? 라는 질문도 여러분 다양하게 시제 바꿔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차 어디에다 주차하셨어요? Where did you park the car? 이렇게 그렇게 물어봤다면 자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는 항상 상대방에게 물어봤습니다. 그거를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면

내가 차를 주차 어디에다가 했지? 라고 얘기를 해서 이번엔 기준을 나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차 어디다가 했더라?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될까요? Where did you 동사에서. 그쵸? Where did I 동사로 얘기를 하면은 그쵸? 그 행동을 제가 어디에서 했었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으로 내가 주차를 어디다가 했더라? Where did I park the car? 혹은 Where did I park my car?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이 주어 바꿔서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Where did I park the car?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Where did you? Where did they? Where did he? Where did she? 여러분이 다양하게 주어 바꿔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일단은 그 행동을 하셨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쵸, did you? 동사였어요. 그런데 그 행동을 어디에서 하신 거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을 때는, 그쵸, 바로 where did you? 동사로 물어보는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your host, Jake, who is always here for you. 여러분과 함께 10분 동안 행복 찾기, 예, 그런 즐거운 작업을 하는 바로 이근철입니다. 물론 딱 하루 한 문장으로 여러분 시도도 해보시고 내가 어떤, 그렇죠, 부분을 모르고 어떤 부분은 자세히 할 수 있는가 그걸 스텝 바이 스텝 정리해 나가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테고요. 제일 중요한 건 while you're doing it, at least you can have some fun. 재밌잖아요. 재미를 중심에 두시면 바로 그게 행복으로 직결되고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학습이 됩니다. 절대 부담감, 예, 그 다음에 스스로를 강요하는 거, 그 다음에 무조건 나 성실하게 열심히 해야 돼. 이거 한 3일을 못 가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란 말이 생겨난 거잖아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도 바로 즐거운 마음으로 도전합니다. Okay, let's hit the road with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거기에 그냥 내가 단지해야 될 것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 사실은 굿은 뭐고 또 떡은 뭐지? 진짜 뭐 라이스 케이크라고 써야 되나? 자, 그런 건 버리시고요.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요리법은 뭐예요? 그렇죠. 내가 단지해야 할 것은 이것이야 라는 뜻의 포인트죠. 그래서 바로 내가 단지해야 할 건 이거이라니까 영어에선 이걸 뭐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All you have to do. 이건 only를 쓰지 않는다는 것만 여러분 습관적으로 이렇게 연결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만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only가 아니고요. All you have to do. 네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따져봐야 이거밖에 없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요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가서 더 연습합니다. We're gonna practice more. Okay,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앞에 나왔던 거. 단지 뭐뭐해야 할 것은 All you have to do is.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있는데요. 편이 있어. 내려받아. 아니면 웃는 거야. 듣는 거라고. 사실은 나머지 건 다 똑같아요. 간단하죠? 그래서 장면 연상하셔야 돼요. 글자는 별 의미 없습니다. 글자가 연결되어 주는 연상작용에 의한 장면 속에 들어가야 그 장면을

본인이 느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래서 all you have to do is 하면서 뒤에 편히 있는 거야. 물론 relax라는 단어를 쓰셔도 돼요. All you have to do is relax. 근데 여러분, 편히 쓰려면 자리에 딱 앉아서 뒤로 기대겠죠? 그래서 보통 sit back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All you have to do is sit back. Sit back. 되게 간단하죠? 이것도 길게 발음하시면 안 돼요. Seat라고 하면은 걔는 S-E-A-T를 이야기합니다. 좌석 혹은 앉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sit, 짧게, sit back. 됐죠? 네, 그 다음에 내가 단지 해야 될 건 내려받는 거야. 요즘 많이 쓰죠. 내려받게 하다, download. 아시겠죠? 그래서 all you have to do is download it. 발음만 주의하세요. 다운로드 이게 아니고 로우드예요. 로우드 발음이 로우드입니다. 로우드. 그래서 download it, upload it. 됐죠? 네, 좋습니다. 내가 단지 해야 될 건 웃는 거야. Smile. All you have to do is smile.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listen까지 하면 들어야 되는 거라고 사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툭툭 넘겨봤어요. 자, 네 가지를 장면 떠올리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가볼까요? 너가 해야 될 거는 단지 그냥 편히 쉬어. 자, your turn. 자, 오케이 하셨죠? 네. All you have to do is sit back. 됐고요. 자, 두 번째는 다운로드 받아. 예, 그래서 all you have to do is your turn. 예, 내려받기 하다 해서 바로 download it. 절대 다운로드 아니에요. 영어에서는 down이라는 드 발음을 유성음으로 부드럽게 하셔야 됩니다. 경험화시켜서 down 이렇게 쓰시면 못 알아들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download it 됐고요. 올리는 건 upload it 됐고요. 자, 세 번째는 웃으라고. See? 자, your turn. 네, 내가 해야 될 것은 이거밖에 없어. All you have to do is smile when your heart is breaking. 이런 노래 있잖아요. 갑자기 가서 생각날랑말랑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Nat King Cole의 노래, 그죠? 그래서 바로 smile.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ll you have to do is 들으면 되는 거라고. 실제로 이렇게 all you have to do is는 많이 씁니다. All you have to do is Fall in love. 아시겠죠? Play the game 하면서 바로 퀸의 노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엔 스텝 2에서 내가 단지해야 될 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고. 이게 뒷부분이 어려운 것 같지만 All you have to do is까지 그냥 쓰시라고요. 이렇게 뒤에다가 원래는 그렇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참견하지 않고 즐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sit back 쓰시면 돼요. Is Sit back and 탈 것에 타고 있는데 운전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enjoy the ride. 이 표현이 딱 우리말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다랑 딱 어울립니다. 참고로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요. All you have to do is 다음에 어떻게 is sit, is enjoy가 나왔어요. 원래는 여기 to가 있어야 돼요. is to enjoy, is to sit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그게 리듬이 안 맞기 때문에 구어체에서는 거의 99%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All you have to do is sit back and enjoy the ride.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 됐죠? 자, 단지 내가 할 것은 앱을 내려받아서 열어보는 거라고. 자, 그렇다면 All you have to do is 바로 뭐예요? Download it and download the app and open it. 그래서 download the app. 얘를 application으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플 하는 거. 앱입니다. 앱. 그 다음에는 바로 open it. 얘를 열어야 되겠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는요. 바로 이거죠. 단지 내가 해야 될 것은 미소 짓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거라고. 그래서 All you have to do is 바로 뭐예요? 미소 짓다, smile. 그 다음엔 예, 자연스럽게 행동하다 뭐예요? Act naturally. 그래서 act naturally. 뭐 스파인가요? 아니면 무슨 연기하나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을 테니까 거기에 맞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왔던 내용.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해야 돼요? All you have to do is try it again.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너가 해야 될 일은 단 직업밖에 없어.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고 했더니 친구가

약간, 예, 어떤 내용을 얘기합니까? 내가 떡 먹는 거 싫어하면 어떡할 건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바로 All you have to do is sit back and enjoy the ride. 라고 했더니, 뭐뭐하면 어쩌려고? 해서, What if I don't like the ride? 이렇게 쓰지도 되겠죠. I don't like the ride. 그래서, 나 그냥 떡 먹고 앉아있는 거, 나 이거 싫어할 수, 내가 싫어하면 어쩌려고? 이런 식의 느낌인 거죠. 자, 그래서, 내용 정리됐고요. 나중에 기회를 봐서 What if도 한번 제가 패턴으로 해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kay, it's time to say goodbye, right? So, if you don't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you know where to go. Okay,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건강, 그 다음에 마음 건강, 몸 건강 다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passion, and happiness. Thanks a lot.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그랜마인셋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형용사절, 즉 관계대명사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워낙 우리가 다룬 것이 많아요. 그래서 총정리가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바로 이번 시간에 그것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문장 같이 먼저 살펴보면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읽어보죠. Who left the present that says Happy Birthday on my desk? 뭔가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 문장이라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특히나 이 부분 때문에 That says Happy Birthday. 문장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분명히 이거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과연 어떤 뜻인지 오늘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고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복습 총정리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눈 것은 모두 형용사절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구 얘기했었고 절 얘기하면서 명사절, 부사절 그리고 형용사절까지 왔었던 거였죠. 그리고 그 형용사절이라는 게 그래서 뭐냐 하면 형용사 역할을 하는 절이에요. 워낙 당연한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명사를 수식하는 절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눠온 거고 그런 측면에서 관계대명사라는 게 그래서 뭐냐면 이 형용사절을 만드는 접속사들을 부르는 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관계대명사 얘기하다 보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선행사라는 게 있는데 그럼 이 선행사는 뭐냐? 결국은 이 관계대명사절, 즉 형용사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를 부르는 것이었다라고 머릿속에서 이 용어들이 정리되어 있는 거 나름 중요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것들을 활용해서 문장을 만드실 때는 이런 용어들이 소용이 없지만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법 책에서 여러 가지 영어 이제 문법 수업에서 이런 용어들을 쓰니까 얘가 뭘 말하는구나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그런 수업을 들을 때 그런 어떤 교재들을 읽을 때 도움이 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자 관계대명사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또 나뉘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주격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왜 이걸 주격이라고 부르냐? 모양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명사가 있고, 즉 선행사가 있고, 관계대명사가 쓰이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가, 즉 관계대명사 절에 수식어가 아니죠. 서술어가 요 선행사를 마치 주어로 삼는 듯한 느낌으로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어떻게 해석이 되냐를 봤더니 뭐뭐 하는 명사 이런 식의 해석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 그 선행사가 뒤에 나오는 절의 어떤 그 주어의 느낌으로다가 해석이 되니까 이걸 주격관계대명사라고 부르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었구나. 참고해 주시면 외우는데 역시나 용어를 외우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생김새와 해석되는 방식 분명히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 이때 쓰이는 접속사들 보면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 who 우리가 쓸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선행사가 동물이나 사물인 경우에는 which 많이 쓸수 있고, 그리고 that을 또쓸 수도 있는데, 요 that은 선행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사용할 수 있음과 동시에 살짝 비격식이기도 하니까, 오늘 발음이 제가 지금 안 좋아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격 얘기했으니까 이제 우리 목적격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겠죠? 목적격 관계 대명사. 왜 이렇게 이름 붙었나? 역시나 모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선행사 있고, 관계대명사 있고, 주어 동사가 있는데, 요 동사의 목적어 느낌으로다가 선행사가 해석이 보통 되더라는 거죠. 주어가 뭐뭐 하는 명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걸 이제 주격이 아니라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게 된다. 구별이 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러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되기도 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쓸수 있는 관계대명사들, 그 접속사들. 사람인 경우에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m 쓰고요. 동물이나 사물이면은 이제 which 쓰고요. 주격 일단은 같죠? 그리고 역시나 that은 뭐 언제나 쓸수 있다. 근데 여전히 이 친구 비격식이니까, 격식을 차리지 않은 그런 표현으로서 느껴질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모든 내용 복습해 봤습니다. 예문 보도록 하죠. 예문의 시작은 관계대명사 절 없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장 준비를 해봤어요. I dropped the laptop. 랩탑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노트북이라고 부르는 컴퓨터가 되겠죠? 나는 그 노트북을 떨어뜨렸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고장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심각한 이유는 이게 무슨 랩탑이었냐면, 요런 랩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런 노트북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읽어볼게요. I dropped the laptop that had all the data. 해석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던, 즉, 나는 모든 데이터가 들어있던 그런 노트북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고장냈어요라는 의미가 되겠죠? 라고 해석이 되는 거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사용된 that had all the data. 관계대명사 절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주격 관계대명사 절로서 앞에 사용된 명사, 선행사, the laptop을 수식해주고 있는 형용사절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이 이야기가 이해가 쏙쏙쏙쏙 되신다면 관계대명사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은 것들 배우셨구나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문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우리 영장 연습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고장난 노트북을 고칠 줄 아는 사람을 알아요. 우리나라 말로도 조금 뭔가 문장이 복잡해 보이는데, 이거 차근차근 영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작은요, 나는 알아요에서부터 해 주시면 됩니다. I know, 내가 아는데, 자, 뭘 아냐면은 어떤 사람을 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I know a person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뭔가 뭐뭐 할줄 아는 사람 알아. 내가 이제 아는 사람이 있어. 요런 식의 이야기를 할 때는 은근히 그냥 일반적으로 a guy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I know a guy. 어떤 그런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좀 이렇게 있어. 이런 뉘앙스예요. I know a guy. 그래 놓고 그 guy가, 그 사람이 뭘할줄 아는 사람인지, 뭘 아는 사람인지를 그냥 설명해 주면 돼요. 즉 관계대명사 절이 붙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선행사가 a guy, 사람을 말하고 있으니까 여기 그냥 who 써보겠습니다. I know a guy who knows. 알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뭘 알고 있는 거예요? How to fix. 어떻게 고칠지 안다는 거죠. 뭘 고치는 겁니까? A broken laptop. 고장난 노트북을요. 문장이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갑니다. 시작. I know a guy who knows how to fix a broken laptop. 상당히 긴 문장인데, 우리 차근차근 공부를 해왔으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문장도 같이 볼게요. 나는 빗속에서 운전하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 자자. 이 문장 영작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시작할 수 있거든요. 나는 좋아합니다. I like. 이런 식으로 시작하기 쉬운데, 그래도 돼요. 근데 살짝만 바꿔볼게요. 저는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Driving a car. 차를 운전하는 거, 즉 드라이브 하는 거, 드라이브 하는 거. 근데 어디서 운전하는 거예요? In the rain. 빗속에서 차를 운전하는 것은요, is something, 무언가입니다. 어떤 무언가입니다 하고 설명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I enjoy very much. 제가 굉장히 즐기는

무언가입니다라고 말이죠. 직역을 하면 우리나라 말로 굉장히 어색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고 싶었던 말, 나는 빗속에서 운전하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아, 이런 식으로 관계대명사 써서 문장 만들기는 하는구나. 참고해 주실 수 있겠죠.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Driving a car in the rain is something I enjoy very much.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something과 I 사이에 생략됐죠? 그것까지 봐주시면서 오늘의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Who left the present that says happy birthday on my desk? 누가 내 책상 위에 생일 축하해요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렇게 적혀 있는, 쓰여 있는 선물을 놔뒀죠? 라는 문장이 되겠죠? 주격 관계대명사가 쓰인 문장이 되겠고요. 요런 식의 문장 이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쭉 공부했으니까 만드실 수 있을 거다.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복습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복습을 통해서 이런 문장도 내가 만들 수 있다라는 자신감 얻으시는 과정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No, it's already the last day already of doing super hard workouts. 네, 우리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아주 고강도 운동하는 마지막 날이죠. 좀 아쉽지만 더 좋은 운동으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일단 같이 운동을 나중에 하고 영어 표현 배우고 가실게요.
1: You'll do great. Don't let me down. What if I do? Then that's okay too. Thank you. I'll do my best.
0: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요. To let someone down 이런 표현이에요. To let someone down. 누군가를 이렇게 내려놓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실망시키다라는 표현입니다. You'll do great 이렇게 시작하죠. 너 진짜 잘할 거야. Don't let me down 이러죠. 나 실망시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 실망시키면 안 된다 이런 의미에 가까워요. 그랬더니 What if I do 이러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내가 널 실망시키면 어떻게 나 잘 못해서 너한테 실망이 되면 어떻게 얘기를 하니까 Then that's okay too 이러죠. 그럼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Thank you 이러죠. 고마워. I'll do my best. 최선은 내가 다 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To let somebody down 누군가를 실망시키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두 번째 대화도 역시 같은 의미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1: I let my friend down the other day. How come? I wasn't there for her when she needed me. Then be with her always from now on.
0: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I let my friend down the other day.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Let my friend down the other day. 저번이란 뜻이니까 과거형이죠. Let it 이런 표현이 아니라 I let down 역시나 과거형으로도 똑같이 쓰여요. 그래서 I let my friend down the other day. 저번에 내가 친구를 조금 실망시켰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How come? 이러죠. 어쩌다가? 이러니까 I wasn't there for her. 내가 그녀를 위해서 그 자리에 같이 있어주지를 못했대요. When she needed me. 내가 필요로 할 때 그녀와 같이 있어주지 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Well, then be with her always from now on. 이러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항상 같이 있어주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같이 있어달라는 뜻이 아니라 심적으로, 마음으로 응원해주면 되겠네. 이런 표현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let somebody down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운동하러 갈게요.
2: Okay, mountain climber. It's going to be so fun, guys. Ready? So let's start right away in our plank. This is going to be intense, okay?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let's start right

0: So I hope this week's workouts, I hope they were really helpful for you guys. I will come back with even better workouts next week.
1: 네, 이번 주 운동 재미있으셨길 바라며 좀 도움도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다리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양쪽 다 똑같이 해주시면요. 상관없고요. 재밌게 그냥 해주시면 돼요. 우리 영어 표현은 to let someone down 같이 공부해봤어요. 누군가를 실망시키다. To let someone down.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잘 활용해주시고 그럼 우리 다음 주에는 새로운 운동으로 만나요. Bye. Have a really, really good weekend. Okay?
2: TV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김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안녕하세요 여러분, TBS 생활영어의 서현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technology. Yes.
1: I was gonna
0: jump in.
1: Technology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Exactly. 그래서 오늘 다섯 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의 핵심 내용을 먼저 만나볼게요.
1: Okay. So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Technology has greatly changed our lives.
0: 네, 기술은, 테크놀로지는 우리의 삶을 greatly, 많이, 대단히 많이 바꿔 놓았어요 라는 내용이고요. Mm-hmm. 오늘 이야기하실 분은
1: Serena 씨입니다.
0: 네, 사리나 씨의 이야기를 듣고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요약 문장이 준비되어 있죠?
1: Yes, of course. Serena 씨,
0: 나와주세요.
2: Can you wrap your head around technology and all the ways it can be used in our everyday lives? I certainly can't. Can you wrap your head around technology and all the ways it can be used in our everyday lives? I certainly can't. Can you wrap your head around technology and all the ways it can be used in our everyday lives? I certainly can't.
0: 재미있는 표현이 쓰이고 있죠. Wrap your head around something 하면 어떤 것을 이해하다라는 뜻인데요. 같이 문장 읽어볼게요.
1: So Serena said, Can you wrap your head around technology and all the ways it can be used in our everyday lives? I certainly can't.
0: 네, can you 한 다음에 I certainly can't 하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아, 저는 확실히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못하겠어요 라는 그런 세트인데요. 그 첫 번째 그 질문의 내용은 wrap your head around understand.
1: Yeah, basically understand 네. something. I can't wrap my head around it. 네. I can't understand
0: 네.
1: it.
0: 이해하다, 헤아리다. 그래서 understand technology, 기술과 그리고 and all the ways it can be used in our everyday lives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니까 lives라고 했죠. 일상생활 속에서 쓰일 수 있는 모든 방식에 대해서 헤아릴 수 있나요? 저는 못하겠어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1: Alright, perfect. Let's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Can you wrap your head around technology and all the ways it can be used in our everyday lives? I certainly can't. Can you wrap your head around technology and all the ways it can be used in our everyday lives? I certainly can't. Can you wrap your head around technology and all the ways it can be used in our everyday lives? I certainly can't.
1: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attention to the many ways technology has changed our lives. It certainly has changed how we communicate, how we pay our bills and transfer money, and it also had an influence on how we watch TV and entertain ourselves.
1: Today, I'd like to draw your attention to the many ways technology has changed our lives.
2: 이 문장에 쓰인 I would like to draw your attention mm-hmm. to라는 표현이 굉장히 재밌어요. Mm-hmm. 자주 쓰이는 표현이고 보통 yeah.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right. 연설을 하거나 이럴 때도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1: Right.
2: 그냥 today I want to talk about 하면 가장 캐주얼한 형태가 되겠고요. 나는 yeah.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1: Right.
2: I would like to talk about 약간 덜 캐주얼하고
1: right.
2: draw your attention to까지 가면 정말 뭔가 발표하는 느낌이 나요.
1: Yeah, and you also get the feeling that you want them to actually think about it more.
2: 네.
1: Right?
2: 그리고 생각을 더 했으면 좋겠다.
1: Right.
2: 그 주제가 중요하다. 좀
1: right.
2: 심각한 사안이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아주 yeah. 좋은 유용한 표현입니다.
1: Mm-hmm.
2: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관심을 어디로 끌고 가고 싶냐면 mm-hmm. to the many ways technology has changed our lives. Mm-hmm. 우리의 삶을 기술이 바꿔놓은 다양한 방식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라는 뜻이에요.
1: Mm-hmm. She says, some of the ways which it did change our lives, for example, it certainly has changed how we communicate, how we pay our bills, and transfer money.
2: 확실히 뭘 바꿨냐면 how we communicate, mm-hmm. 의사소통이라고 번역해도 되지만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그냥 연락이죠. 연락
1: yeah.
2: 주고받는 거. 그 다음에 how we pay our bills,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도 바꿨고요.
1: That's a good one.
2: 그리고
1: how we transfer money.
2: 네.
1: Transfer.
2: Transfer는 정말 다양한 뜻을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핵심은 이동하는 거, 이동시키는 거를
1: yep.
2: 말해요. 그래서 mm-hmm. 누군가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you got or he got transferred,
1: transferred to another department.
2: Another department 아니면 another branch in
1: yep.
2: another city.
1: Mm-hmm.
2: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해서 근무를 하는 거니까 전근 mm-hmm. 가는 거 이런 것들도 가리킬 수 있고 돈을 이동시키는 거니까 송금하는 거고요.
1: Right.
2: Transfer. Transfer student 하면
1: oh, yeah.
2: 전학생.
1: Yeah, you're a transfer student. You came from another school.
2: 네.
1: Or you can transfer at the subway station.
2: 아, 네, 그렇죠. 환승하는 것도 transfer라고 하고 또 그 파일 같은 거 인터넷으로
1: oh.
2: 보내는 거 파일 전송도
1: transfer files.
2: Yeah, transfer files. Send하고 같은 의미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1: Mm-hmm.
2: 다음 줄 볼까요?
1: Mm-hmm. She says, and it also had an influence on how we watch TV and entertain ourselves.
2: 그리고 it, 즉 테크놀로지는 had an influence, 영향을 주었습니다. On 어디에 how we watch TV and entertain ourselves. 텔레비전을 보는 방식, 즉 예전과는 다르죠. 그냥 예전에는 공중파로 이렇게 받아서 오는 것만 나왔었는데 케이블로 갔다가 모바일로 갔다가 점점
1: right.
2: 발전하고 있고 entertain ourselves라는 것은 have fun.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방식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1: That's right. How about on a more personal level?
0: On a more personal level, it had a great impact on how we date. And for better or worse, it has given us the opportunity to find people's information on the internet. Everything seems to be at our fingertips, literally.
1: On a more personal level, it had a great impact on how we date.
2: 그리고 on a more personal level, level 하면 이렇게 레벨, 어떤 시험이나 이런 거에서 단계를 가리킬 수도
1: oh,
2: 있는데
1: yeah. Level 1, Level 2, 네. Level 3
2: 네. 차원이라고 번역했을 때 사회적인 차원, 개인적인 차원 이렇게
1: mm-hmm.
2: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데이트하는 방식에도 큰 영향을 줬습니다.
1: Mm-hmm.
2: 연락 주고받거나 이런 것들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죠.
1: Mm-hmm. It also could be a good impact.
2: Yeah, it can be a, yeah, it can be a good
1: it could
2: impact.
1: Could be great as in big or great as in Good.
2: 아, 맞아요. Great impact 하면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좋은 쪽보다는
1: yeah.
2: 큰 영향을 가리켜요.
1: Uh-huh.
2: Great impact. 그런데 good
1: uh-huh.
2: impact까지 이제
1: yeah.
2: 보통 good보다 한 단계 더 위가 great라고 생각을 하지만
1: uh-huh.
2: 이 경우에는 좀 느낌이 다르네요.
1: Yeah, of course.
2: 네.
1: We know in this case she means a big impact,
2: big
1: but
2: impact.
1: I'm saying.
2: Yeah, yeah.
1: It could
2: be
1: a good
2: or
1: one
2: bad
1: as well.
2: impact.
1: All right. Perfect. She says And for better or worse, it has given us the opportunity to find people's information on the internet.
2: 그리고 it has given us the opportunity, 우리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 기회의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
1: mm-hmm.
2: to find people's information on the internet. Mm-hmm. 인터넷에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기회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for better or worse. 그게 더 좋은 쪽인 것이든 나쁜 것이든, 즉, 좋든 나쁘든,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람들에 대한 정보도 인터넷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0: 영어에서 이제 팁 이용하는 표현 중에서 It's at the tip of my tongue
1: Oh,
0: 이렇게
1: yeah.
0: 말하면 혀 끝에 어떤 말이 있다. 지금 생각이 날듯말 듯하다라고 할 때, It's at the tip of my tongue. 지금 혀 끝까지 말이 나왔는데 입 밖으로 안 나오네라는 뜻이에요.
1: Or sometimes you just can't remember it,
0: 네,
1: right? It's
0: 생각이 안
1: like,
0: 날 때.
1: it's at the tip of my tongue.
0: 네.
1: It was, I don't remember.
0: 그런 뜻으로 쓰이는 표현이 있고 또팁 들어간 이 다른 표현 여기 쓰인 거죠. Something is at your fingertips 하면은 손끝에 있다는 말은 그냥 이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있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뒤에 literally를 붙여서 모든 게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우리 손가락 끝에 정보가 있다.
1: Yeah,
0: 즉 우리가
1: because you
0: 터치하면 다
1: click it.
0: 나오잖아요.
1: Yeah,
0: 재밌게
1: that's
0: 지금
1: why I like
0: 네,
1: this one.
0: 표현을 해줬어요.
1: I liked it.
0: Yeah, I
1: Good
0: liked it
1: job,
0: too.
1: Serena.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And it's easy to be filled with awe at the very thought of how much we use technology in all areas of our lives. Still, we should ask ourselves if technology has only helped us to socialize and to become smarter.
1: And it's easy to be filled with awe at the very thought of how much we use technology in all areas of our lives.
0: 그리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 it's easy to be filled with
1: Awe. Awe. It's such a funny
0: 경외심,
1: word.
0: 예, 경외심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awe라는 이 명사가 이제 여러 가지 단어들로 바뀌었는데 발전했는데 이제 awful이 있고
1: Awful.
0: awesome이 있어요.
1: Awesome.
0: 네, 사실 둘다 어에서 온 거라서 재미있는 게 awful, aw까지 쓰고 e를 빼고 ful
1: L.
0: 쓰면은 끔찍한 걸
1: It's like,
0: 가리키는데
1: ew, it's awful.
0: awful 끔찍하다.
1: Ew, it tastes awful.
0: Yeah, she's an awful person. 이렇게 말하고 싶다면 가능한데 awesome 이대로 e까지 살리고 some를 붙이면 좋은 거예요.
1: Yeah, it fills you with awe. It's
0: 네.
1: awesome.
0: 뿌리는 같은데 전혀 다른 두 단어가 요즘 영어에서 계속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경외감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At the very thought of 생각만으로도, 생각만 해도 how much we use technology in all areas of our lives.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기술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생각만 해도 와, 정말 대단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1: It is pretty awesome. She says, Still, we should ask ourselves if technology has only helped us to socialize and to become smarter.
0: 그렇긴 한데, it's awesome. 그렇긴 하지만, we should ask ourselves,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자문해야 합니다. If technology has only helped us, 우리에게 도움만 준 거냐, to,
1: Socialize.
0: 네,
1: Socialize.
0: socialize. 사람들과 교류하는 거, 교제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과 교류하고, to become smarter, 더 똑똑해지도록 그런 도움만 줬느냐,
1: Or if it's done what?
2: Or if it has opened the door to a world where people become lazier and less sociable. In my opinion, the power to use technology wisely lies in your hands, and that is why make the best out of it.
1: Or if it has opened a door to a world where people become lazier and less sociable.
0: 앞에 나왔던 거를 해준 건지, 아니면 도움만 준 건지, 아니면 or it has opened a door, 어떤 문을 연 건지, to a world, 이러한 세상으로 가는 문을 연 건지.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where people become lazier, 사람들이 더 게을러지고 and less,
1: Sociable, sociable.
0: 네, 부침성이 줄어드는 그런 세상으로 가는 문을 연 것인지 자문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했고요.
1: That's true. I think it has had both,
0: Both
1: impacted in
0: effects.
1: both ways, right?
0: Exactly.
1: Lastly, she says, In my opinion, the power to use technology wisely lies in your hands, and that is why make the best out of it.
0: 제 의견으로는 제 생각에는 the power to use technology wisely 기술을 현명하게 쓸수 있는 power 힘은 lies in your hands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아까 fingertips하고 느낌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손에 들고 있기 때문에
1: Basically, you control it.
0: yeah with your hands
1: Yeah.
0: yeah and that is why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라고 점점점 하다가 문장을 살짝 구조를 바꿨어요. make the best out of it. 최대한 잘 활용하세요라는 건데요. 이 why 하고

0: 네, 영어 문장 확인해 볼게요. 먼저 at the very thought of를 이용해서 저는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졌어요라는 문장은요. I smiled at the very thought of him 하면 됩니다.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I smiled at the very thought of him. One more time. I smiled at the very thought of him. Great. Let's look at our next example.
0: 그 다음으로는 수술 생각인데요. 그래서 수술을 생각만 해도 불안해진다. She gets anxious at the very thought of surgery.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She gets anxious at the very thought of surgery. One more time. She gets anxious at the very thought of surgery. Great. Let's look at our next pattern.
0: 그 다음은 still로 시작하는 still, we should.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뭐뭐 해야 해요. 첫 번째 문장. 그래도 우리는 인내를 가져야 해요. 인내심을 가져야 해요. Still, we should be patient. 같이 읽어주세요.
1: Still, we should be patient. Still, we should be patient. Great, let's look at our last example.
0: 그래도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해요. 아직 뭔가 시작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을 수 있지만, 그래도 still we should get ready.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still we should get ready. 같이 읽어볼까요?
1: Still, we should get ready. One last time. Still, we should get ready. Perfect. Let's take a look at Serena's clip once again with both English and Korean subtitles.
2: Today, I'd like to draw your attention to the many ways technology has changed our lives. It certainly has changed how we communicate, how we

0: 네, 오늘 소셜미디어 포스팅 내용은요. 기술이 우리 삶을 변화시킨 방식에 대한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The rate at which technology has changed our lives never ceases to amaze me. Technology has changed our lives for the better, but the trick now is living with it whilst keeping a grip on reality.
0: 다시 한번 볼게요.
1: Sherry says,
0: The rate at which 하면은 속도를 말해요. Mm-hmm. The speed at which.
1: Mm-hmm. How fast something does something.
0: 그렇죠. 테크놀로지가 우리의 생활을 바꿔놓은 이 속도는 mm-hmm. never ceases to 하면은 항상 그렇다. 절대 멈추지 않는다니까.
1: It doesn't cease. It never ceases to amaze.
0: It never fails to. It never stops to. Mm-hmm. 이런 거랑 똑같은 뜻인데요. 그래서 항상 놀랍다라는 mm-hmm. 말이고요.
1: Mm-hmm. And Chris says,
0: Technology has changed our lives for the better. 테크놀로지는 우리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놓았는데 mm-hmm. 그렇긴 한데, but the trick now is 여기서 말한 trick이라는 것은 요령. 아니면 중요한 거,
1: yeah,
0: something that you have to remember.
1: Yeah, an important tip or a way you have to do something.
0: 네,
1: right?
0: 네. 그래서 여기 그런데 그렇게 테크놀로지가 많이 바꿔놨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의 요령은 living with it,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살아요. Mm-hmm. Whilst keeping a grip on reality. 여기서 yeah. whilst는 while하고 똑같은 거고요. 뭐뭐 하면서 mm-hmm. keep a grip on reality. Mm-hmm. 현실감을 유지하면서 yeah. 하는 거죠.
1: I guess don't lose yourself into it.
0: Yeah.
1: And stay
0: 너무,
1: into
0: 너무
1: it.
0: 너무 빠지지 말고.
1: Yeah. 네. Stay in the real world a little bit.
0: Yeah. Keep a happy medium.
1: Yes. Balance, people.
0: 네, balance.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Is the trick. Mm-hmm. All right. Perfect.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And I hope you guys were able to learn a lot from us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까요?
1: Yeah. 네.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Welcome to 영어 Story Time. I'm Kristen Cho.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책 끝내야죠, right? Okay, we have to finish our story of the buried treasure. 아, 네, 우리가 좀 많이 배웠죠.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보물에 대해서 아주 역사적인 그런 문화적인 의미 있는 아주 소중한 보물들을 찾으면은 와 정말 옛날에 너무 멋졌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Alright, so before we begin. Reading, let's look at our three words for today. All right, so our first word is gadget. Gadget, 도구, 도구입니다. Okay, so 많은 도구가 필요하죠? If we want to find buried treasure. Okay, remote is our second word. Remote. 자, 원격의. And our third word is to plant. To plant, 심다. Okay, great. So, these are our words for today. Let's go ahead and start reading. Alrighty. So, let us continue reading our book about buried treasure. Are there any treasure-finding gadgets? In the past, treasure hunters used maps, compasses, and shovels. Today, alongside metal detectors, archaeologists use lots of gadgets to help them. Drones can carry remote sensors to scan larger areas, and artificial satellite images help treasure hunters study the land. Man-made satellites can detect objects underground using sonar, sound waves, or radar, radio waves. 이제 예전에는 뭐 컴퓨터도 없고 뭐 많은 기계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뭐 지도나 아니면 나침반 아니면은 뭐 삽 뭐 이런 걸로 이제 보물을 찾았는데 요새는 정말 많은 게 있죠. 자, 여기 이 사진을 보면은 남자가 드론 갖고 뭐 작동을 하죠. 그래서 이 드론을 갖고 이제 보물을 찾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remote sensors가 있어요. Remote. 자, 이거는 원격의. So, remote sensors를 달아서,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을 스캐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하고, sonar, sound waves, 뭐, radar, radio waves, 소리와 아니면 전파를 사용해서 지하의 물체를,

0: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발달을 해서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아마 앞으로 더 트레저를 많이 찾을 수 있을까? 네, 예전에는 이런 기술이 없었는데 그래서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Let's continue reading. Are there any treasure hunts today? Some people set up treasure hunts as challenges, with the treasure as a reward. They plant clues in a poem, painting, or even on a mobile phone app. An artist published a picture book called Masquerade in 1979. The pictures contained hidden clues to the location of a jeweled golden hair. The gold hair was made by the artist, Kit Williams. Its hiding place was discovered in 1982.
1: 자, 친구들, 보물찾기 좋아해요? 네, 요새도, 지금도 보물찾기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게임식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뭐, 보물을 찾으면은 뭐, 상도 있고, 네, 다양하게 하는데, 여기에서 이 어떤 한 예술가가 이 책을 만들었는데, 그림책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런 어떤 힌트를 이제 이렇게 담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면은 이 golden hair, 자, 이 보석으로 장식된 토끼, 이거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1982년대, 그때 이 golden hair를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년 동안 이거를 보물찾기를 한 거죠? Okay.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Can anyone become a treasure hunter? Yes, they can. Beachcombing is a good way to hunt for treasures washed up by the waves. All you have to do is walk along a beach and search. As long as you are safe and respect the land, treasure is all around us, just waiting to be found. A 500-year-old coin found by the River Thames, UK. Oh, so there really is buried treasure.
0: 네, 친구들도 이렇게 보물찾기를 할수 있습니다. 네, 가능해요. 네, 특히 여기서 이 사진을 보면은 beachcombing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beachcombing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친구들 beachcombing은 뭐냐면은 해변에서 물건을 줍는 건데 네, it's a good way to hunt for treasures washed up by the waves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파도에 밀려온 보물을 찾는 좋은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찾아보면은 뭔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 우리 주위에 보물이 있습니다.
2: Okay, so we are going to stop here, but let's go ahead and read that one more time. Are there any treasure-finding gadgets? In the past, treasure hunters used maps, compasses, and shovels. Today, alongside metal detectors, archaeologists use lots of gadgets to help them. Drones can carry remote sensors to scan larger areas, and artificial satellite images help treasure hunters study the land. Man-made satellites can detect objects underground using sonar, sound waves, or radar, radio waves. Are there any treasure hunts today? Some people set up treasure hunts as challenges, with the treasure as a reward. They plant clues in a poem, painting, or even on a mobile phone app. An artist published a picture book called Masquerade in 1979. The pictures contained hidden clues to the location of a jeweled golden hair. The gold hair was made by the artist, Kit Williams. Its hiding place was discovered in 1982. Can anyone become a treasure hunter? Yes, they can. Beachcombing is a good way to hunt for treasures washed up by the waves. All you have to do is walk along a beach and search. As long as you are safe and respect the land, treasure is all around us, just waiting to be found. A 500-year-old coin found by the River Thames, UK. So, there really is buried treasure!
0: Okay, 자, I hope you enjoyed the story about treasures. 정말 우리 그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보물들도 많이 찾고 많이 배웠고, 네, 정말 어디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열심히 찾아보면은. Okay,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the book with me, and I'll be back next time with a new book. Take good care, everyone, and I'll see you soon. Bye.
3: Shiro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can't wait!

0: So, Bear, this is what we call teleportation.
1: Yeah.

0: What do we have here? Here you go.
1: Thank you.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노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영어의 측면에 있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어가 쉬워지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책을 한번 펼쳐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Lion and the Mouse, 사자와 생쥐의 바로 그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읽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책은 이렇게 읽을만 해야 됩니다. 재밌게 끝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결말 한번 만나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헷갈리는 형용사와 부사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매우 많이 쓰는데 아 이게 헷갈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책을 들어보고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Suddenly, the lion placed the mouse on his back. "Hold on tight to my mane," he instructed, and then they were racing through the jungle. The mouse held on tightly, his eyes squeezed shut. The lion arrived at the grassy plain and gave a mighty roar. The animals looked up in fear.
2: "Meet my friend the mouse," said the lion. "He helped me escape the hunter's trap. The weak really can help the strong."
1: And from that day on, the lion and the mouse were best friends. Little friends may prove to be great friends.
0: The Lion and the Mouse. 그 다섯 번째 이야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네요. 과연 이 사자와 생쥐의 결말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아는 그 결말이 맞을지 확인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Suddenly the lion placed the mouse on his back. 갑자기 the lion, 사자는 placed. place라는 것은 장소라는 의미로 알고 계시죠. 근데 바로 뒤에 d가 붙어 있으니까 이 d죠. 과거형. 이게 동사도 되네. 즉 어딘가에다가 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놓았다, 두었다. 사자는 두었습니다. 쥐를 여기에 쥐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손에 쥐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On his back. 등에다가 태운 것이죠. 이렇게 태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Hold on tight to my mane, he instructed. Hold on tight이라는 것은 꽉 잡아. 라는 것이죠. 사자가 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쥐는 어디 있다고요? 이 머릿속으로 이 동화나 이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사자가 있는데 지금 바로 이제 방금 어디에서 빠져나왔어요? 덫에서 빠져나왔고요. 그리고 이 누구 덕분에 빠져나왔습니까? 쥐. 쥐 덕분에 빠져나왔죠. 그러면 쥐를 이제 감사 인사를 이제 방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쥐에게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쥐를 자신의 등에 태우고 뭐라고 합니까? 그냥 태우기만 하면은 픽 떨어지니까 hold on tight, 꽉 잡아 to my mane, 나의 갈기라고 하죠. 갈기는 뭐냐면 사자의 목덜미에 난 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숫사자에게만 있죠. 암사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 주변에 저는 이 착한 사람 눈에만 갈기가 보이는데 저는 실제로 갈기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갈기가 되겠죠. 그래서 내 갈기를 꽉 잡아. He instructed. 그가 지시했습니다. 그렇죠. Instruct라는 것은 지시하다. 요청하는 것이죠. 명령을 했습니다. And then, 그리고 나서 they were racing through the jungle. 그리고 그들은 숲속을 막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막 달렸습니다. 맞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쥐는 사자 등에 이 갈기를 잡고 사자 등에 타고 있는 중이에요. The mouse held on tightly. His eyes squeezed shut. 이라고 되어 있죠. 쥐는 held on tightly. 꽉 잡았습니다. 맞죠? 꽉 잡았어요. 그의 눈은 어떻게 되었냐면 꽉 감은 채로. 맞죠? squeeze라는 것은 짜다. 꽉 누르다. 주로 우리가 squeeze라는 것은 무언가를 꽉 액체 같은 거를 짜내다라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는 눈을

따내는 게 아니잖아요. 꽉, 즉 눈을 질끈 감는 거예요. 그렇죠. 눈을 꽉 닫힌 채로 이렇게 질끈 꽉 누르면서, 맞죠? 그러면서 이 갈기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정말 정말 헷갈리기도 하고요. 우리 초등학생들도 많이 헷갈렸을 거고, 중학생은 시험 문제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기 있는 이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타이트라고 하면 꽉 쥔, 뭔가 꽉 잡고 있는 어떤 상태, 꽉 끼는 상태, 그렇다고 할수 있는데, 형용사거든요. 근데 ly가 붙으면 바로 꽉이라는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학생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어떤 단어에다가 ly가 붙으면 부사가 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닌 경우를 또 설명해 드렸고, 오늘은 좀 다른 측면으로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입니다. 헷갈리는 형용사와 부사입니다. 진짜 헷갈립니다. 그런데 보고 나면은 정리가 된답니다.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분명히 이렇게 오류로 만들어낸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fast, hard, high 요세 가지를 예로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e is a fast runner. 그는 달리기 잘 달리는 사람이 되겠죠. runner이라고 하면 달리기 선수나 혹은 달리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a fast, fast가 붙었죠. 빨리 달리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그는 빨리 달리는 사람이다. 여기서 fast는 바로 뒤에 있는 runner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실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실수를 하냐면, 이렇게 실수를 하는 거죠. 아, fast가 빨리 달리는, 빠른이라는 단어이니까, ly를 붙이면 빠르게가 되겠지, 부사가 되겠지. 그래서, the lion ran fastly. 이런 거는 없습니다. fastly는 없고요. 형용사와 부사가 똑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the lion ran fast라고 해야 돼요. 그냥 the lion ran fast. fastly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형용사와 부사가 똑같은 형태다, 똑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그냥 똑같이 쓰면 돼요. 이런 것이죠. 그런데 ly를 붙여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fastly를 보면 왠지 있을 것 같은 그런 단어여서 많은 친구들이 fastly를 쓴다니까요. 됐죠? 이렇게 쓰지 않는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fast 하나 했죠? 두 번째, hard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험을 쳤는데, this test is hard. 오늘 시험이 왜 이렇게 어려워? 이 시험은 어렵다. 맞죠? hard라는 것은 저기 앞에 있는 test를 수식해주는 형용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험은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hard도 마찬가지입니다. hard도 형용사에서 부사가 되려면 그냥 hard를 적으면 됩니다. 여기서는 어려운이라는 의미였고요. 여기서는 she studies hard. 제가 she라고 한다면 she. 아, 내일 시험 있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렇죠. 열심히. 여기 있는 hard는 바로 앞에 있는 study를 수식해주는 hard. 즉, 부사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있었던 fast와는 다르게 hard는 ly를 붙일 수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완전 다른 단어예요. I can hardly see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hardly는 완전히 다른 의미이고요. 여기서 어려운이나 혹은 열심히 이런 의미가 아니라 hardly라는 것은 거의 뭐뭐 하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는 거의 볼 수가 없다. 열심히라든가 어려운 이런 의미가 전혀 없어요. 혹은 hard는 또 단단한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거의 볼 수가 없다. 거의 뭐뭐 할수 없다라는 게 hardly입니다. 완전 다르죠. 그래서 단순히 형태만 보고 hard는 무엇이고 ly가 붙어야지 부사고 이렇게 외우기보다는 실제로 이렇게 지금 써져 있지만 헷갈리기 마련이거든.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어떨 때는 예문을 하나하나씩 외워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 있는 예문 얼마나 짧고 좋습니까? 맞죠? This test is hard. 아, 어려운이네. 그 다음에 she studies hard. 아, 열심히네. I can hardly see. 아, 내가 어렵게 보는 게 아니고 내가 거의 볼 수가 없네. 맞죠? 거의 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외워두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팍팍팍 제대로 해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요. 마지막은 바로 여기 있는 high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The mountain is very high. 산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high는 높은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높은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러니까 저 산은 매우 높다라는 거. 그럼 여기 있는 high는 무엇을 수식해 줍니까? 저기 앞에 있는 mountain, 산을 수식해 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다른 거. 여기서 high는 뭐라고요? high는
여기 바로 앞에 있는 fly, flew를 수식해 줍니다. fly의 과거형.

0: 과정이죠. 새는 높게 날았다가 됩니다. 높게, 높은 날았다가 아니라 높게 날았다. 새는 날았다. 근데 어떻게 날았는데? 높게 날았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는 이거 그러면 높게 날았다. 바로 앞에 있는 동사, 동사를 수식하는 하이면은 ly 붙어야 되지 않나? 아닙니다. 하이도 형용사와 부사가 동일합니다. 형태가 똑같아요.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있는 ly를 붙인 또 표현이 있어요. 하이에 ly를 붙일 수가 있다니까요. 심지어 부사가 돼요. 그런데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의미가 뭐냐면 she is highly respected. 이 뭐냐면 높게라기보다는 매우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매우 존경받는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인데 무조건 ly를 붙여서 어떻게 된다라기보다는 이런 예외적인 것들. 그런데 우리가 단어를 알고 보니까 fast나 hard나 high 같은 것들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많이 접하게 되는 그런 표현들이죠. 그런 단어들이고요. 그래서 약간의 예외들이 아주 많이 쓰는 것들에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 우리가 좀 제대로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헷갈리지 않겠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마지막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Suddenly, the lion placed the mouse on his back. Hold on tight to my mane, he instructed, and then they were racing through the jungle. The mouse held on tightly, his eyes squeezed shut.
0: 자, 이제 진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The lion arrived at the grassy plain and gave a mighty roar 이라고 되어 있네요. 사자는 arrived at 어딘가에 도착했습니다. 풀이 있는 풀로 덮인 초원, 즉 풀로 덮인 평원이죠. 초원에 도착했습니다. And gave a mighty roar. 그리고 주었습니다. 아주 힘찬 으르렁을 주었습니다. 즉 으르렁하며 아주 힘차게 으르렁거리며 소리 질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The animals looked up in fear. 사자가 여기서 막 으르렁거리니까 또 다른 동물들이 어땠냐면 looked up 이렇게 올려다가 보았습니다. 올려다 봤죠. 어떻게? 뭐 안에서 겁에 질려서 저 사자 또 왜 저래? Meet my friend the mouse, said the lion. 근데 사자가 이야기하기를 나의 친구인 이 쥐를 만나보거라. 이 손에 딱 얹어뒀겠죠. 혹은 목에 딱 얹어뒀겠죠. 등에요. 그러면서 나의 친구인 쥐를 만나봐라 라는 것이죠. He helped me escape the hunter's trap. 그는 나를 도와주었다. 여기서 he라는 것은 바로 쥐가 되겠죠. 그는 나를 도와주었다. me는 사자가 될 것이고요. 뭘 하는 걸 도와줬는가? escape. escape은 탈출하다. 그는 나를 탈출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무엇을 탈출했습니까? The hunter's trap. 이 사냥꾼의 덫에서 탈출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이 쥐가 도와주었다. The weak really can help the strong. 이 연약한 혹은 작은 혹은 이 연약한 생명체도 강한 자들을 도울 수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요. And from that day on, 그리고 그날로부터 그날로부터 The lion and the mouse were best friends. 아, 이렇게 되었군요. 사자와 쥐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절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Little friends may prove to be great friends. 그래서 작은 친구들도 뭔가 연약하거나 뭔가 몸집이 작다던가 이런 작은 친구들도 뭐뭐일지도 모릅니다. Prove라는 것은 원래는 우리가 증명하다라고 많이들 해석하거든요. 그런데 뭐뭐로 드러나다, 뭐뭐로 밝혀지다, 어찌되었든 똑같은 의미예요. 뭐뭐로 밝혀지는 거나 뭐뭐로 증명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말을 조금 더 쉽게 바꾸면은 뭐뭐로 드러나다, 결국 뭐뭐로 밝혀지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작은 친구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멋진 친구들이 될 수 있다고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떤 우리 친구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내용 자체도 매우 탄탄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읽을만 하죠? 이 읽을만 하다는 느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듣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The lion arrived at the grassy plain and gave a mighty roar. The animals looked up in fear. Meet my friend the mouse, said the lion. He helped me escape the hunter's trap. The weak really can help the strong. And from that day on, the lion and the mouse were best friends. Little friends may prove to be great friend.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Place. Place. Suddenly, the lion placed the mouse on his back. Instruct. Instruct. Hold on tight to my mane, he instructed. Mane. Mane. The lion's mane shone in the sunlight. Squeeze. Squeeze. The mouse held on tightly, his eyes squeezed shut. Escape. Escape. He helped me escape the hunter's trap. Prove. Prove. Little friends may prove to be great friends.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조금 더 넓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on이라는 것인데, on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 아시죠? 어딘가 위에 있는 이 바로 딱 떠오르죠. 하지만 그 기본적인 개념, 이 위에 있는 개념이 어딘가에 접촉해 있는 이라는 것이거든요. 뭔가 끊기지 않고 이렇게 어딘가에 닿여있는, 닿고 있는, 이렇게 접촉하고 있는 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의미를 활용해서 또 다른 의미도 한번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을 보여드릴게요. This book is on the desk. 어떤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어디 위에 있습니까? 책상 위에 있어요. 말 그대로 책상 위에 얹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책상에 있다, 어딘가에 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on이라는 것은 뭐뭐 위에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My birthday is on March 15th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나의 생일은 3월 15일이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달력을, 3월 달력을 한번 꺼내보세요. 아무 3월 달력을 머릿속에 상상으로 꺼내보시고요. 그거를 이렇게 책상에 쭉 펼쳐두시고 나의 생일이라는 점을 어디에 올립니까? 바로 3월 15일에다가 탁 올려보세요. 그러면 똑같지 않습니까? 나 책이 책상 위에 올라가 있는 거라 내 생일이라는 동그란 점이 어디에 올라가 있습니까? 달력이 쭉 펼쳐져 있으면 3월 달력이요. 3월 15일에다가 탁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 나를 의미할 때는 on을 쓴답니다. 그래서 의미는 날짜나 요일 어디어디에라는 의미가 있죠. 자, 그 다음은요. 마지막 From now on I'll try my best. 그렇죠. 지금부터 이제 쭉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on이라는 것은 그 이후로부터 계속, 그 이후로부터, 그때부터 쭉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거기까지 계속 접촉해서, 이런 의미예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제가 예를 들자면 여기에 적혀있죠. I'll try my best.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그 이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끊기지 않고 어딘가에 계속 붙어있다라는 거죠. 맞죠? on도 똑같고 여기 있는 on도 똑같고 어딘가에 딱 붙어있다라는 거죠. 이게 심리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 중간에 가다 끊기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그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 그게 바로 그때부터 쭉 on이라는 것이죠. 실제로는 다 같은 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물어보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